지금 뭘 배우고 있나 생각을 해보면 삼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을 종합해보면 뭐 이등변 삼각형도 배웠고 또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도 배웠고 지금 우리가 배웠던 거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봤잖아요. 근데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두 강의 동안은 삼각형의 외심 그리고 내심이라는 개념을 학습해볼 건데요. 이게 각각으로 배우자면 뭐 어렵지 않게 그냥 각 개념을 학습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동시에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엄청 헷갈려요. 비슷한 그림 주고, 이제 이 그림에서 어쩔 때는 외심의 성질을 쓰고, 또 어떤 때는 내심의 성질을 쓰고, 아니면 두 개가 동시에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게 엄청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시간, 이 외심을 공부할 때잘 공부해놔야 돼요. 이렇게 쿡 찌르면요. 바로, 아, 외심은 뭐였지? 하고서 달달달달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연습해 봅시다. 그러면은 강의 시작해 볼게요. 자, 삼각형의 외심. 외심이 무엇이냐? 우리 외심을 공부하려면요. 그 전에 한 가지 개념 정의가 필요한데요. 바로 외접이라는 개념입니다. 삼각형 ABC의 세 꼭지점. 점 A, 점 B, 점 C가 모두 한원오 위에 있을 때이원 오는 삼각형 ABC에 외접한다라고 합니다. 그다음 이 원을 외접하는 원이다 해서 외접원 이라고 할 거고요. 원이 있으니까 중심, 외접원의 중심 이 O를 이 삼각형 ABC의 외심이라고 해줄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외심이 뭐냐? 그러면은 아, 외접원의 중심입니다. 그럼 외접원이 뭔데? 외접원은 삼각형 ABC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원의 중심이 외심이기 때문에 원에서는 중심과 또 어떤 개념? 반지름이 중요했죠. 그래서 이 외심으로부터 각 꼭지점, 5부터 A까지, 5부터 B까지, 5부터 C까지, 요 각각의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뭐가 되더라? 반지름이 되더라. 그럼 어때요? OA와 OB와 OC는 전부 길이가 같겠죠. 따라서 외심은 중심이, 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어떤 성질이 바로 유추가 되냐면, 삼각형의 외심에서 세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더라라는 성질이 유추가 됩니다. OA, OB, OC는 전부 반지름으로 길이가 같아요. 그럼 이제 오케이. 외심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인 건 알았고, 그러면은 외심은 어떻게 찾을 건데? 바로 1번의 별표. 자, 외심을 찾는 방법은 무언가의 교점으로 찾아요. 그런데 그 무언가가 요겁니다.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AB의 수직 이등분선, BC의 수직 이등분선, CA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렸더니 걔가 공교롭게도 이한 점에서 만난대요. 그리고 그 만나는 한 점이 뭐가 되냐? 바로 외심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신기하지 않나요?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건요. 뭐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의 직선이 한 점에서 이 점을 지나간다? 이세 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일이에요. 그러면은 수학적으로 보여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빠르게 설명을 좀 해보면. 자,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두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렸더니 그한 점에서 나머지 변에 내린 이 수선이 바로 이등분선이 된다. 요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부터 할 거냐? 그러면은 요 OD와 OE를 중심으로 OAD, OBD 얘네 둘이 합동이 됨을 언급할 겁니다. 공통 길이 같죠? 그 다음에 사이각 같죠? SAS 합동. 따라서 OA와 OB의 길이가 같아지고요. 같은 이유로 OB와 OC의 길이도 같아져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삼각형 OFA와 OFC 요두 개가 합동이 되냐? 요것만 보이면 되는데요.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같은데 OF를 공통으로 갖고 있다. 변의 길이까지 같은 합동은 RHS 합동이죠. 따라서 대응변인 AF와 CF의 길이는 같아지더라. 다시 이야기하면,
예도 수직이 등분선이 점 O를

지난다라는 거죠. 따라서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전부 한 점을 지나고요. 그게 바로 외심이 된다.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럼 이제 외심은 어떻게 쓰냐? 자, 점 O가 삼각형 ABC 외심일 때요 각각의 각을 하나씩 다 더하니까 90도가 나오더라. 이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외심을 잘 들여다보면 외심에서 바로 기억해야 될 거는 점 O가 외심이야? 그러면은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OA와 OB와 OC의 길이가 전부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OAB, OBC, OCA, OK. 전부 이등변 삼각형이다. 따라서 여기가 X면 여기도 X, 여기가 Y면 여기도 Y, 여기가 G면 여기도 G. 즉 X 두 개, Y 두 개, G 두개다 합해서 180도네. 그러면은 하나씩 더하면 90도가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성질. 이런 그림이 주어져 있을 때요 BOC의 크기는 정확하게 각 A의 두 배가 된다. 요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두 배가 되냐? 외곽의 성질로 빠르게 설명을 하면 점 A에서 O를 지나는 요런 반직선을 하나 그려주고요. 그러면 이등변이니까 여기가 점, 여기도 점. 그럼 외곽의 성질로 인해서 여기는 점두 배. 여기가 X, 여기가 X라면요. 이두 개, 외곽의 성질로 인해서 여기는 X 두 개. 즉, 각 A는요, 점 하나, X 하나로 표현이 되고, 각 BOC는 점두 개, X 두 개로 표현이 되니까, 정확하게 몇 배다? 두 배다라고 이해를 할수 있겠죠. 자, 외심이 갖고 있는 이런 특별한 성질들까지 머릿속에 기억한 채로 외심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가 볼게요. 자, 점 O가 삼각형 ABC 외심일 때, 옳은 거엔 동그라미, 옳지 않은 거엔 X를 해라. 자, 외심이다 하면은 머릿속으로 약간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돼요. 외심이네?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각 꼭지점까지에 이르는 거리는 모두 같아야겠네. 그 다음에, 외심은 어떻게 찾았더라?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여기랑 여기 길이 같고, 여기랑 여기 길이 같고, 여기랑 여기 길이 같아야겠네. 여기까지 그림을 그려놔야 되고요. 또, 각의 입장에서 보자면, 각각이 다 이등변 삼각형이어서, 여기랑 여기.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그리고, 여기랑 여기. 요렇게 각의 크기가 전부 같겠다. 요렇게 그림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OA, OB, OC. 점으로부터 꼭지점까지의 거리는 전부 같은 거 맞고요. 그리고 OBE와 OCE는 이등변 삼각형에서 양끝 각이 전부 같다. 오케이. 얘도 맞다.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또 외심이래요. 외심이면 계속, 아, 여기랑 여기랑 여기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은 OA는 여전히 3cm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20도면 여기도 20도. 여기가 40도면 여기도 40도. 그럼 나머지 여기는 각의 크기가 몇 도더라? 아, 20 하나, 40 하나, 여기 하나 더하면 90도가 나와야 되지? 그러면은 여기 하나당 30도더라. 요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답이 나오죠? 6번, OAB의 크기는 20도입니다. 체크해 볼수 있고, 또, OCB. 여기는요, 방금 전에 구했듯이 30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게 외심의 성질.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점 O가 ABC의 외심일 때 X의 값을 구해라. 그럼 이 외심은 어떤 성질을 가지냐? 계속 하지만, 요렇게 꼭지점까지 이어준다면, 각각의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모두 같더라. 또 이야기해 볼수 있는 거고요. 또, 각 변의 입장에서 보자면,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바로 외심이더라. 따라서 하고 싶은 건, AD, AP 몇 배? 두배 차이 나야 된다. 따라서 X의 값은 14.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점 O가 계속 똑같아요. 삼각형 ABC의 외심이라고 주어졌을 때.

가객수의 크기는 몇 도냐? 외심이니까, 아, 오케이.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 일단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전부 같아야 돼. 여기까지 확인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가 60도네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는 몇 도? 30도. 이등변 삼각형이네? 30도니까 가객수는 30도. 요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건데, 여기서 좀더 나아가자면, 우리는, 여기가 60도예요. 그러면 여기도 몇 도? 여기도 60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60도, 60도네? 여기도 60도. 아, 이거 정삼각형이네? 정삼각형 되니까? 오케이. 여기 길이도 같네요. 즉, 12cm의 절반인 AO는 6. OC도 6. OB도 6. 근데 더 나아가서, AB도 6.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더라. 그러니까 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가객수가 30도입니다. 이것까지만 찾는 거지만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분석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OC랑 OA랑 OB랑 길이가 같잖아요. 직각삼각형에서 이 외심의 위치는 정확하게 어디에 있냐면, 빗변의 중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외심이 이 빗변의 중점이 있다 하면은, 아, 얘는 한 각이 90도가 되는 삼각형이구나, 직각삼각형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 다음, 예각삼각형. 일반적인 예각삼각형에서는요, 외심이 삼각형의 내부에 이렇게 생기고요, 둔각삼각형이다, 이렇게 생겼으면, 외심이 요쯤에 위치합니다. 어떻게 찾아요? 바로,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만들어줘야겠죠. 12번. 점 O가 계속 똑같은 거예요. 삼각형 ABC의 외심이다. 외심이면 외접원의 중심이랬지. 맞다. 그럼 여기 OA, OB, OC 길이가 전부 같더라. 길이가 전부 같으니까 삼각형 OAB도 이등변 삼각형, OBC도 OCA도 각각이 다 이등변 삼각형이 되더라. 그러면은 여기가 X면 여기도 X. 여기가 30도면 여기도 30도. 여기가 45도면 여기도 45도.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건 X 두 개, 30도 두 개, 45도 두개다 더하면 180도다. 이렇게 풀수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각 하나씩 30도 X, 45도 하나씩 더하면 90도더라. 각 X 30도 45도 다 더하면 90도가 나온대요. 따라서 각 X의 크기는 몇 도? 15도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를 설명함에 있어서 바로 이렇게 그냥 공식화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외심이 꼭지점까지 거리가 전부 같기 때문에 이 각각의 삼각형들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X 두 개, 30두 개, 45두개 해서 180도가 나오는 거고 또 그거를 절반으로 나눠줬더니 이런 식이 나온 거더라. 까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X 30, 45는 90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14번. 얘도 마찬가지로. 자, 외심을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요런 모양이 있으면 정확하게 몇 배가 된다? 두 배가 된다 해서 X네 120도네. 그러면은 몇이지? 각 X의 크기는 60도네. 이렇게 뭐풀수 있죠. 있어요. 근데 얘도 좀 알고 풀면 좋잖아요. 이 삼각형 외심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럼 120도니까 하나당 30도.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할수 있냐면 요 OA 요거를 싹 이어주면요. 각 X가 쪼개지죠. 쪼개져요. 그래서 여기를 동그라미 여기를 X라고 한다면 여기도 동그라미, 여기도 이 조그만 부분, 여기도 X가 됩니다. 그러면은, 오케이. 배웠죠? 30도 하나, 동그라미 하나, X 하나, 다 더하면 몇 도가 된다? 90도가 된다. 따라서 30도 하나, 동그라미 하나, X 하나, 다 더하면 90도네. 근데 동그라미 플러스 X가 60도인데, 이게 바로 각 X니까, 각 X는 60도다.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그냥 두배 외우면 안 돼요? 외워도 돼요. 근데 이 원론적인 이 방법도 알고 있으면
좋다.

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두 배가 기억이 안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다음 시간 내신을 공부하게 되면 또 비슷한 그림이 나올 거거든요. 또 그때 또 달라요. 그러면은 이게 언젠 두 배였지? 이게 막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자? 원론적인 그 방법을 알고 있어라 라는 거고요. 자, 계속 반복되죠. 점 O가 삼각형 ABC의 외심이래요. 그다음 25도, 35도. 그럼 여기는 몇 도냐? 뭐볼 것도 없이 각X에 25도, 35도 다 더하면 60도죠? 각X에다가 60도 더하면요, 90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각X는 30도예요.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뭐 할지 알고 계시죠? 또 여기랑 여기랑 여기가 같대요. 왜? 외심이니까. 외심이니까 외접원의 중심. 각각의 꼭지점까지는 전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로 같은 거죠. 그러면 여기도 x, 여기도 25도, 여기도 35도. 각각이 다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러면은 x 두 개, 25도 두 개, 35도 두개다 더하면 180도더라. 2로 나눠주면 요런 식이 나오고 x는 30도더라. 요렇게 찾아줄 수 있는 거죠. 뭔가 계속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데 왜 계속 외심부터 시작해서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대요? 이걸 왜 계속 강조를 할까? 그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툭 찌르면 바로 나올 수 있게. 자, 점 O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각 ABC가 62도일 때각 X의 크기는 몇 도냐? 자, 그럼 어떻게 풀어볼까, 이거를? 그러면은, 여기가 X니까 우리는 각 B와 각 COA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가 62도랬으니까요. 여기는요, 그두 배인 124도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유치하셨으면 1차 성공. 그 다음에 외심 하자마자 떠오르는 거. 외심은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아요. 이 삼각형 OCA가 바로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가의 크기는 같으니까 여기도 X다. 좋아요. 그래서 X 두 개랑 124도. 이거 다 합하면 몇 도가 나온다? 180도가 나온다. 넘겨주면 각 X의 두 배가 56도니까 따라서 각 X의 크기는 28도입니다. 답은 4번. 이렇게 풀었으면 아주 100점짜리다. 박수. 근데 이렇게 풀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자, B랑 O랑 이어볼게요. 그러면은 외심이니까 OA랑 OB랑 OC의 길이가 전부 같겠죠. 그러면은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하면 여기도 동그라미. 여기를 X라고 하면 여기도 X. 여기가 각 X니까 여기도 각 X.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동그라미 하나, X 하나, 각 X 하나 다 더하면 몇 도가 나온다? 90도가 나오는데 동그라미 플러스 X가 62도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각 X는 몇 도다? 28도다. 이렇게도 풀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 삼각형의 외심의 성질, 그리고 그 활용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툭 치면 나올 수 있게끔 외심이 무엇인지, 외심의 성질은 뭐가 있는지 달달달달 복습을 꼭 해야 됩니다. 저는 삼각형의 내심 강의에서 기다릴게요. 모두 안녕!

여러분들의 영단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이 복화 고난전편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오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해요. 자, 우리 앞에 프리뷰어 단어를 쭉 보니까 어땠어요? 아, 오늘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목에 대해서도 보고, extra activities, 교과외 활동에 대해서도 배우는 단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학업적인 부분들에 좀 집중을 했다면 오늘은 좀 여러 개의 과목들은 이 과목은 뭐라고 영어로 표현할까?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추가적으로 교과 활동이 아니라 교과 외 활동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표현하는 건지 우리가 늘 궁금해야지 내 것이 된다 얘기했어요. 오늘 배울 단어 얘는 뭐랑 관련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왔을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흡수가 빠릅니다. 알겠죠? 자, 오늘도 완벽하게 우리 공부 잘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단어, subjects and extra activities에 해당하는 첫 번째 단어가 major라는 단어입니다. major는 일단 우리가 뭐 야구에서도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있지 않아? 메이저, 마이너, 오, 다 나왔어요. 그죠? major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는 주요한의 의미도 있고 전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공, 전공하다. 명사도 되고 동사도 돼요. 전공이라는 건 내가 주로 해야 되는 과목, 즉 주요 과목을 가리키겠죠. 고등학교에서는 뭐 사실은 전공 과목은 없지만 주요 과목들은 있잖아요. 그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하는 그런 주요 과목들, 그게 바로 major subjects가 되겠습니다. major라는 단어가 기본 뭐라고? 주요한, 중요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 형용사, 동사. 굉장히 품사를 많이 품고 있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메이저의 상대적인 의미는 minor, 작은, 덜 중요한, 사소한이라는 의미가 되는 minor라는 단어도 기억해 두시고요. 명사 형태는 또 다른 명사는 majority, 대다수라는 뜻입니다. 우리 반의 대다수의 학생들이 A에 투표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majority라는 단어가 대다수라는 뜻이 됩니다. major in, 얘는 뭐냐면 전공하다라는 동사를 쓸 때 특히 나는 어떤 분야, 어떤 것을 전공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 in이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뒤에 그래서 학업의 분야를 쓰기 전에 in을 써서 I major in English literature, 나는 영문학을 전공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major in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major라는 단어 살펴봤으면 이제 biology, 학문명, 과목명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배우고 다음 시간에도 학문명에 대해서 많이 배울 거예요. mathematics처럼 이렇게 s로 끝나는 단어도 많지만 다른 단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새로운 교과목입니다. 뭐 사실 여러분들 이 단어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biology에 bio가 들어가면요, 여러분 바이오가 들어가는 단어가 꽤 많아요. biodiversity, 뭐 생물학적인 다양성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여기 biology, biologist, 생물학, 생물학자 이렇게 만들 때도 바이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기본적으로 무슨 의미냐면 한자로 이야기하면 생, 살아있는 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접두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생물학.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biology라는 단어, 생물학. 자, life sciences, 생명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science가 늘 과학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학문을 가리킬 때도 sciences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biologist, 그걸 연구하는 생물학자. 그래서 뭐 IST로 들어가는 단어들은 보통 사람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뭐가 있을까요? pianist,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때도 IST, 사람을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chemistry, 또 다른 과목명이죠. 화학이라는 단어예요. chemistry, 우리 chemist는 화학자, 똑같이 IST로 끝납니다. scientist도 역시 과학자잖아요. 그죠? chemical sciences, 아까 이야기했죠? science는 단순히 과학이 아니라 어떤 학문을 가리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과 관련된 학문, 화학이라는 표현을 chemical sciences로 표현할 수도 있다. 자, 보시면 chemistry lab, 화학은 보통 화학 실험실에서 이루어지잖아. 그죠? 그래서 chemistry lab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묶어봤습니다. Our school's chemistry labs is very modern. 우리의 학교의 화학 실험실은 굉장히 현대적이다. 이렇게 매우 현대적이다라는 문장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아, 얘랑 나랑 되게 케미가 좋아. 이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케미가 좋아라는 게 바로 이런 어떤 나랑

나랑 뭔가 잘 맞아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화학적인 물질, 나랑 뭔가 진짜 잘 통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케미가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chemistry라는 단어 혹시라도 모르는 친구가 있다면 그런 화학적인 부분, 화학이라는 단어구나 연결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physics, physics. S로 끝나는 표현이 과목명이 좀 많죠. 그죠? Politics라는 단어도 선생님 방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Mathematics, 수학이라는 단어 Physics, Economics, S로 끝나는 단어들이 참 많아요. S로 끝났다고 해서 복수 취급하면 절대 안 됩니다. 과목명은 그냥 단수 취급이죠. 얘는 복수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학이라는 단어가 되겠고 의미가 되겠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학문이라는 뜻이 있다고 얘기했죠, 사이언스가. 그러니까 Physical Science 하면 물리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physicist. 역시 IST를 붙여서 사람을 만들어서 물리학자라는 의미를 만들었고요. physical이라는 단어 좀 볼게요. physical은 여러분, 신체적인이라는 의미가 일단 있습니다. 신체적인이라는 의미, 그리고 또 무슨 의미? 물리적인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물리적인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물리적이라는 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물리적인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physical 이란 단어가 물리적인, 그리고 신체적인 이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physical education 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PE, 이렇게 physical의 P와 education의 E를 따서 PE라고 부르는데요. 얘가 체육입니다. 그러니까 신체에 관련된 교육, 몸을 쓰는 교육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PE, physical education, 체육, physics, 물리학이라는 단어 같이 알아두시고 넘어갑니다. mathematics, Mathematics, 수학이라는 단어죠. 우리가 정말 많이 보게 되는 math라고도 표현되는 단어인데요. S로 끝났지만 절대 복수형 취급하면 안 됩니다. 단수 취급하셔야 돼요. 수학. 그냥 우리가 좀 기니까 얘를 아예 이렇게 다 가려서 math, math라고도 이야기하죠. 수학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Do mathematics라고 하면 수학을 하다가 아니에요. 계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계산하다는 단어 여러분들 배웠는데? 맞아요. Calculate or compute라는 단어도 계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do mathematics라고 하면 계산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수학을 하다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요거 볼까요? 자, GO가 들어가면 땅에 관련된 겁니다. 땅. 그래서 geography라고 하면 땅의 모양이죠. 그러니까 지리학입니다. 즉, 땅의 이 지리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지리학이에요. 방금 전에 선생님이 지우가 들어가면 땅이라고 얘기했죠? geography라는 단어 말고도 지우가 들어가는 단어가 geolog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질학이요. 땅의 성질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 이게 바로 지질학, geology입니다. 이두 가지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geography라고 하면 이 땅의 모습, 땅의 각각 이 지형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는 학문, 연구하는 게 바로 geography, 지리학이 되겠고. 땅의 성질, 그 안에 있는 땅의 성질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바로 지질학, geography, geology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학문 모두 지구를 연구하지만 초점이 좀 다르다. 지리학은 주로 지표와 환경, 위쪽에 있는 환경이나 지표를 연구하고, 지질학은 지구의 구조와 형성, 좀 내부, 지구에 있는 그 땅의 그 형성 혹은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바로 geology, 지질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요, 발음을 여러분들이 여기에 E를 academic, E라고 발음하셔도 되겠고, economic이라고 해서 E 사운드를 내셔도 무방합니다. 역시 과목명, 학문명이기 때문에 S로 됐다 하더라도 복수 취급하지 않아요. 자, economics, economics 둘다 가능하고요. 경제학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요 단어 정말 정말 골고루 많이 나오지 않아? 그죠? economy, 경제, economist, 경제학자, economic, 경제의, 경제적인, 형용사. 거기에다 S 붙이게 되면 학문명이라는 의미가 돼요. 학문명이 됩니다. We learn about, 우리는 배웠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Supply and demand. Demand and supply.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배웠어요. 어디에서? In economic class today. 오늘 경제 수업에서, 경제학 수업에서 저희는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economic class. 경제학 수업 이렇게 같이 묶어서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단어 갈까요? 여덟 번째 단어입니다. business, business. 그야말로 사업이 되겠죠. 그죠? 사업이나 장사나 기업 활동. do business라고 하면 사업을 하다라는 뜻이죠. business person, 사업가. commerce라는 단어도 이런 상업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상업, 장사라는 의미로 같이 연결해 볼수 있다. 그래서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같이 정리해 볼게요.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자, philosophy, philosophy. 선생님이 왜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해놨냐? 사실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해놓은 게이 단어가 각각 이렇게 나누어져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philo라는 게 love입니다. love, 사랑. 그리고 sophie라는 게 여러분 사람 이름 중에서도 소피아가 있죠. sophie가 wisdom, 지혜예요. 그럼 이 philosophy를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love of wisdom, 지혜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실 모든 학문의 끝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 과학이든 수학이든 사회든 사회학이든 모든 학문의 끝은 philosophy라고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철학, 그죠? philosophy는 바로 지식, 지혜에 대한 어떤 사랑을 가르치고 배우는 철학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philosopher, 얘는 ist를 붙이지 않네요. 그죠? 앞에서 봤던 건 보통 ist를 붙여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philosopher, 철학자. philosophical, 철학적인, 이성적인 이란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philosophy of life, 삶에 있어서의 철학, 나의 삶의 철학은 나의 삶의 인생관은 이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philosophy of something이라고 하면 뭐뭐를 바라보는 관점 이런 의미로 쓰일 수가 있어서 philosophy of life는 인생관이란 의미로 여기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열 번째 단어 가보겠습니다. logic, logic이라는 단어예요. 논리라는 단어죠. 사고방식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자, 얘가 logical이라고 al을 붙이게 되면 논리적인이라는 뜻이요. 거기다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겠죠. logically. 형용사에다 ly를 붙이면 보통 부사가 되니까요. 논리적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논리는 logic인데 비논리, 논리적이지 않는 그 비논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여기 나왔죠. il을 붙이면 반대말이 됩니다. illogic. Logic or illogic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There was a lack of logic. Lack of logic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논리의 결함, 논리가 부족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디에서요? In my speech during the debate. 디베이트를 하는 동안, 토론 중에서 나의 한 말, 나의 발언에는 논리가 부족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twist the logic. twist라는 표현이 여러분, 이렇게 비틀다라는 뜻이에요. twist가. 사람의 몸을 이렇게 베베 꼬는 것도 twist입니다. 그럼 twist가 원래 모양을 어떻게 해요? 어그러뜨리죠. 그죠? 그러니까 twist the logic이라고 하면 논리를 왜곡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왜곡한다라는 말 자체 우리말의 의미가 조금 어렵죠? 하지만 얘는 원래 있었던 어떤 논리를 잘 그냥 바른 논리를 비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논리를 왜곡하다라는 의미가 된다. logic and logic. logical, logically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inguistics, linguistics, language가 생각나지 않아요? 우리 앞에 보면 그죠? linguistics라고 하면 언어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역시 s를 붙여서 학문명을 나타내고 있죠. 언어학입니다. linguistics라고 발음이 되고요. 자, 그다음 linguist 다시 돌아왔습니다. ist를 끝나는 단어 사람, 언어학자. 여러 언어에 능통한 사람도 linguist라고 이야기를 해요. linguistic, ic를 붙이게 되면 형용사가 되죠. logic, logical 이렇게 했던 것처럼 끝에 al을 붙이게 돼서 형용사를 만드는 것과 끝에 ic를 붙여서 형용사를 만드는 것도 있죠. 그죠? science, scientific이라고 하면 역시 ic를 붙여서 형용사 형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꼭 형용사형 접미사야. 이게 꼭 명사형이야.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보통 이렇게 만드는 접미사들이 있어요. ment를 붙이면 명사가 된다. anc를 붙여도 명사가 된다. 이런 것들도 좀 고정값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 iv는 형용사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iv가 명사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perspective, representative라고 얘기할 때 perspective 관점이라는 명사고 representative라고 하면 대표, 대표인이라는 의미. 우리가 배웠던 단어들입니다. 전부 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IV로 끝난다. 그래서 꼭 고정값으로만 생각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접미사에 따라서 이런 품사가 될 수도 저런 품사가 될 수도 있는 것들이 있더라. 하지만 굉장히 다양하진 않고 한두 가지 부류 정도로 이렇게 좁혀지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의 품사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Foreign language. 이건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외국어입니다. 여러분들 외국어의 반대는 뭐예요? 영어는 우리한테 외국어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쌤이 말하고 있는 언어는 무슨 언어야? 모국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도 모국어거든요. 한국어가. 자, 모국어. 엄마의 언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한테, 가족들한테
터득한 언어예요. 자연스럽게.

그 모국어를 native language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first language가 외국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선생님, second language, first language는 그럼 모국어라고 할수 있나요? 네, 모국어라고 할수 있어요. First language, native language 전부 다 모국어고요. 모국어가 엄마의 언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mother tongue, 엄마의 혀. 이 표현도 모국어가 될수 있습니다. 모국어는 그럼 3개 정도의 표현이 되겠네요. 그죠? Native language, mother tongue, 그 다음, first language, 이렇게요. 여기 보시면 non-native language가 모국어가 아닌이란 뜻이니까 외국어가 되겠습니다. Second language, non-native language, foreign language, 이렇게요. 그래서 외국어와 모국어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표현들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해드렸어요. 여기 세 번째 단어, historian. historian. 뭐 얘는 history 먼저 봐야 되겠지. 그죠? 역사라는 history라는 단어에 historic. y를 i로 붙이고 c를 붙여서 형용사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단순히 역사에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단순히 역사와 관련된 역사에라고 하려면 historical 이런 단어를 씁니다. historic이라고 하면 역사적으로 중요한이라는 의미가 되는. 좀 다른 단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구분해서 알아두면 여러분들에게는 피가 되고 살이 되겠죠. 그죠? historian. in을 붙여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역사가나 역사 연구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history, historic, historical, historian. 이렇게 네개 단어 살펴봤습니다. workshop, workshop. 워크숍이라고 우리말로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죠? 워크숍. 무언가를 가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뭔가를 배우는 곳. 그죠? 배우는 기회. 그래서 워크숍 혹은 연습 모임, 토론 모임이라는 의미로 세미너라는 단어랑 비슷하고요. 작업장이나 공방, 즉 일을 하는 가게, 정말 그 있는 그대로의 직역의 의미를 우리가 해석을 해서 작업장이나 공방이란 뭔가를 만드는 곳이라는 의미가 될수 있어요. Attend a workshop, 워크숍에 참석하다. Attend a lecture라는 표현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강연에 참석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서 attend라는 동사가 어떤 활동에 참여하다, 어디 어디에 다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attend라는 동사. 참여하다, 참석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attend a workshop, 워크숍에 참석하다. 이렇게. 그래서 attend라는 기본 동사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붙였을 때 어색하지 않게 잘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institute.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지금 밑에 기다리고 있는데요. 일단 institute라는 동사가 명사 동사와 동사이자 명사가 기관 협회라는 명사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동사의 의미로는 어떤 규칙 따위, 기관이나 협회 따위를 구성하는 기관의 협회의 규칙 따위를 제정하다, 설립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제정한다라는 의미와 설립한다는 의미를 좀 나누어서 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Institute가 명사로 기관이나 협회라는 의미를 가질 때 비슷한 의미라는 organization or organization 둘다 발음이 가능한데 얘가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organize라는 단어가 조직하다라는 동사잖아요. 조직을 내서 만들어진 것, 즉 기관, 조직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예문 한번 볼게요. The institute plays a role in helping multicultural students. 그 기관은 play a role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어떻든 역할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play라는 동사를 씁니다. 뭐뭐를 한다,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여서 do라는 동사나 conduct라는 동사를 쓰지 않고 play라는 동사를 쓰고 이 표현은 정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자, 그러면 그 기관은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역할? In helping, 돕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했어요. Multicultural students. 그런데 multi가 들어가면 다양한이라는, 다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Multitasking이라는 표현을 할 때도 multi가 많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문화 학생들을 돕는 데 있어서 그 기관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institute의 명사 형태, institution, 제도나 기관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제정한다라는 의미에서 제정된 것, 즉 제도라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institutional, a를 붙여서 제도적인 기관에 라는 의미의 형용사도 만들 수 있지요 라는 걸 보여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째, microscope, microscope. 여러분, 스코프가 들어가면 본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영역을 가리키거든요. 스코프이. 그럼 마이크로한 영역을 본다라는 거예요. 마이크로는 큰걸 나타낼 것 같아요. 작은 걸 나타낼 것 같아요. 맞아요. 마이크로하면 아주 작은 미세의 미시적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이크로스코프, 아주 작은 걸 보는 렌즈 같은 것들을 마이크로스코프, 현미경이라고 부릅니다. 마이크로가 선생님이 알기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인 걸로 알고 있어요. 10의 6승이나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요. 굉장히 작은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걸볼수 있는 렌즈와 같은 현미경을 가리키겠고요. 자, 그러면 텔레스코프. 선생님이 얘기했죠? 스코프이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텔레파시. 멀리 있는 사람한테, 야, 이거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 제발 이렇게 해줘. 라고 이야기할 때 텔레파시를 보낸다고 얘기하죠.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것도, 텔레비전도 한쪽에서 촬영한 거를 여러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게 바로 텔레비전이에요. 텔레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far의 의미입니다. 굉장히 먼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멀리까지 볼수 있는 것이라는 뜻이니까 망원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보는 것과 마이크로스코프, 아주 작은 단위를 미세적으로 보는, 미시적으로 보는 건 현미경이라는 의미가 돼요. 자, 유효로 magnifying glass. 언뜻 봤을 땐 유효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magni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굉장히 큰, 거대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중에서 magnificent 들어가면 아주 웅장한, 거대한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럼 뭐냐? 크게 키워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magnifying glass는 무슨 의미일까? 자, 어떤 작은 걸 크게 키워서 본대. 그게 마이크로스코프와 비슷하겠죠. 이건 뭐냐면 돋보기입니다. 돋보기.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작은 걸그큰이 어떤 렌즈로 보면 정말 크게 이만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돋보기라는 의미가 되겠고, 텔레스코프는 사실 반이어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의미라고 보는 게더 적절할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멀리 보는 것과 가까이 보는 것의 의미라기보다는 작은 걸 키워서 보는 게 마이크로스코프이고, 멀리 있는 걸 가까이에서 보는 게 바로 망원경이니까 마이크로스코픽, 미시적인 현미경으로 볼수 있는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17번째 단어 갑니다. 이 단어 중요. 자, resources, resources. 자료, 자원, 수단, 재원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원의 의미에서 출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료라는 단어, 뭐 이를테면 여러분들 online materials, online resources. 여기도 online resources가 나왔는데요. online materials, online resources라고 할때 온라인상의 자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materials라는 단어가 resource라는 단어랑 비슷한 의미로 쓰일 때는 보통은 자료, 수단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원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Natural resources, 자연적인 자원, 그게 바로 뭘까요?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인위적인 자원이 아니라 천연 자원을 natural resource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재원. 재원의 이제 재원이라는 의미가 어떤 돈에 관련된 의미라고 본다면 assets. 에셋이라는 표현이 자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원, 어떤 사람이 뭔가를 쓸수 있는 재원이라는 단어가 asset이라는 단어, 비슷한 의미의 asset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볼게요. Students can make use of. Make use of가 utilize, use의 뜻입니다. 이용하다의 뜻이에요. 학생들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Online resources from anywhere. 어디에서든 온라인상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쵸? 온라인 접속만 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온라인상의 자료를 다 열람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online resources 아주 중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같이 나올 수 있는 표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18번째 단어 가겠습니다. analysis. 여기 nal의 강세가 와서 analysis라고 발음이 되겠고요. 자, 여기 복수 형태는 끝에 여기 있는 i를 e로 고치면 복수형이 됩니다. analysis. 이렇게 발음은 비슷한데 조금 늘려서 발음을 하시면 되겠죠. 분석이나 해석이라는 단어가 analysis가 되겠고요. 동사의 의미를 먼저 보시는 게 사실 좋습니다. analyze. 분석하다라는 단어의 동사. analyze, analysis.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analysis. 끝에 ist로 끝나면 사람이었잖아요. i 대신에 y가 있으니까 y를 그냥 남겨두고 st를 붙였습니다. 분석가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analytical이라고 하면 분석적인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ritical analysis라고 하면 critical이란 단어가 결정적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중요한 혹은 비판적인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비판적인 분석이라고 할 때 critical analysis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분석이라는 건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것과 같죠. 그래서 얘가 어떤 건지 아주 상세하게 분석하면서 조사하는 examination과 비슷한 의미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예문을 한번 보시면 information analysis, 정보 분석은요, has become essential in today's society. 오늘날의 사회에서 어떻게 되었다? 필수적이 되었습니다. essential이라는 단어랑 비슷한 의미의 단어 F로 시작하는 단어 우리 문제에서도 풀었었는데요, 전전 시간에.
fundamental 이라는 단어도 비슷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어쨌든 analysis, information analysis, 정보 분석 이제 같이 많이

나올 것 같죠? 요거 하나 챙겨두시고, 필수적인 아주 중요한 이라는 의미가 essential인데, 이 단어가 나오는 건 사실은 중요한 문장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언가가 essential 하다라고 하면 무언가가 필수적이다. 이런 의미니까 essential, fundamental 이런 단어 다시 한번 챙겨주셨으면 해서 선생님이 다시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19번째 단어 갑니다. chapter, chapter. 이런 단어는 빠르게 넘어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어떤 소설을 읽을 때, 그럴 때, 혹은 어떤 책을 읽을 때몇 장, 1장, 2장, 3장 이렇게 챕터를 나누게 되죠. 그 책이나 문서에 있어서의 장을 가리킵니다. 그 장이라는 건그 챕터라는 건그 부분, 일부가 되겠죠. 그래서 section이라는 표현과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chapter라는 건 여러분들 나의 인생의 정말 이 청소년의 하나의 청소년 시기의 챕터가라고 하면 어떤 한 시기를 가리키겠죠. 그리고 chapter라는 단어가 부분이나 단원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출발한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부분이니까 책의 한 부분, 책의 한 장이 되는 거고, 나의 삶에 있어서의 한 부분, 한 시기가 되는 거죠. 그죠? A new chapter in life. 인생에 있어서의 새로운 장, 새로운 시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ptitude. aptitude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들 이 단어는 선생님이랑 좀 잠깐 볼게요. apt라는 표현이 고등학교 학생들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apt는 적당한, 적절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apt는. 그래서 aptitude라고 하면 내가 적당하게 가지고 있는, 좋게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뭘까요? 내가 뭔가를 잘하는 것. 즉, 적성이나 재능이란 뜻이에요. 나에게 알맞은, apt가 적절한, 적당한, 알맞은이라는 뜻이니까, 나에게 알맞은 것. 나의 적성에 맞는 것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aptitude는 적성이나 재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재능이라는 의미가 단어가 또 뭐가 있냐? talent가 있죠. talent 그리고 ability 능력이라는 단어도 맥락에 따라서는 비슷한 의미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aptitude test 적성 시험, 적성 검사가 되겠고요. natural aptitude라고 하면 naturally 아까 우리 천연자원할 때 natural resources 이렇게 했었잖아요. natural이란 단어가 자연적인이란 뜻이니까. 내가 인위적으로 뭔가 만들어지거나 혹은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타고난, 학습되어진 것이 아니라 타고난이라는 의미가 naturally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natural aptitude라고 하면 타고난 재능이라는 의미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단어가 되겠어요. 예문 한번 볼게요. 자, she showed. 그녀는 보여줬습니다. Great aptitude for acting from an early age. 어린 나이부터 acting. 활동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연기예요, 여기서는. 연기에 대한 대단한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고, 그리고 비교군도 없지만, 선생님 이 단어도 챙겨드리고 싶어요.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aptitude와 비슷하게 생긴 attitude라는 단어가 사실 더 많이 나오거든요. 자, attitude가 뭘까요? 맞아요. 선생님은 인생에 있어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태도라는 단어입니다. 태도는 곧 사람을 만들고 사람의 인생을 만드는 것 같거든요. 학생들도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그 학생의 발전도가 굉장히 다르죠. 아, 이거 뭐,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니야, 이건 나의, 공부를 하더라도, 단어 하나를 외우더라도, 이야, 이 단어가 나오겠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 이 단어는 언젠간 나올 거야. 아, 이 단어 공부 정말 재밌게 한번 해봐야지. 이런 삶의 태도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꾸잖아요. 그죠? 그래서, attitude는 태도. aptitude는 apt라는 표현 자체가 적당한, 알맞은이란 뜻이니까 나에게 맞는 것, 적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영어에서 be apt to라는 수거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어디에 알맞다라는 의미의 수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apt라는 apt가 적절한, 알맞은 이런 의미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나머지 이걸 활용한 수거라던가 여기에서처럼 이런 단어라던가 아주 쉽게 잘 흡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1번째 단어 가보겠습니다. Fieldwork, fieldwork. 필드에서 하는 일이래요. 여러분들 현장학습, 현장실습 가잖아요. 그게 바로 fieldwork입니다. Field work education. 현장학습이에요. 현장학습 교육. 현장조사나 실습이라는 단어가 fieldwork입니다. Labwork는 laboratory, 실험실의 줄임 표현이 되겠습니다. 실험실 연구. Fieldwork training, 현장실습 훈련. 이 정도만 그냥 보고 넘어가셔도 될것 같고요. Extra. extra라는 단어. extra의 ex는 바깥쪽이죠. 내가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분의 추가해라는 의미로 additional이란 단어랑 비슷하겠죠. 자, add가 더하다, 덧붙이다. addition, 덧붙임, additional, 추가적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명사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추가되는 것,

범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There is an extra charge. 추가적인 요금이 있어요. For bottled water. Bottled water. 뭘까요? 병에 담긴 물, 생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생수에 대해서는 추가 요금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요 단어로 좀 보여주고 싶은데요. extra가 들어가면 그걸 넘어선다라는, 뒤에 오는 단어의 범위를 넘어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ordinary라는 단어가 평범한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그럼 extraordinary라고 하면 평범을 넘어서는 거니까 비범한, 놀라운, 좋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extraordinary. She is extraordinary라고 하면 와, 걔는 진짜 비범해. 좋은 의미에서 뛰어나다라는 의미가 돼요. extracurricular라고 하면 curriculum이 교과 과정이거든요. 그럼 교과 과정에 넘어서는 형용사 형태입니다. 그러면 교과 외, 과외의 즉, 교육활동에 우리가 주된 그 교과활동 외에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과외의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at no extra charge or cost, 추가 비용 없이 무료로라는 의미의 표현이 되겠죠. Leadership Program, 이건 따로 안 해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Leadership Program, 지도자 양성 과정. Leadership, 끝에 SHIP로 끝나면 선생님이 이거 한번 정리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Leadership이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ship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관계, 지위를 나타낼 수도 있고 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다. 그래서 friendship이라고 이야기할 때 친구와의 관계, 우정이라는 단어가 됐었죠. Leadership, 뭔가 이끌 수 있는 자질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 어떤 자질을 나타낼 수 있는 지도자, 지도자적인 지도력, 리더십, 우리말로도 그냥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런 리더십의 기술, leadership skills라고 표현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cultural exchange, 이것도 두 개의 단어의 의미를 딱 합쳐볼까요? 문화에 라는 의미의 cultural 이란 단어와 exchange, 교환하다, 교환이란 단어의 exchange입니다. 문화적으로 교환하다, 문화 교류, 국제 교류. cultural interaction, 문화적인 상호작용. 이것도 뭐야? 서로서로 교류를 하는 거죠. Cultural Exchange Program, 문화교류 프로그램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다음 25번째, Accomplish. 이 단어 너무 중요하고 사실은 앞에서 우리 Accomplish 그리고 Achieve라는 단어를 같이 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가도 될것 같아요. Achieve라는 동사랑 동일하고 ment 붙여서 명사 형태 만드는 것도 똑같았죠. Achievement 그리고 Accomplishment 둘다 동일합니다. 그때도 이 단어가 반의어로 나왔었죠. Fail, 실패하다. Quit 이라고 하면 stop의 뜻이에요. 그만두다 라는 뜻입니다. The athlete accomplished the goal of winning two games. 그 선수는 두 개의 경기에서 승리한다 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ccomplished. ED를 붙이게 되면 성취한, 즉 성취감을 느낀이라고 하려면 feel accomplished 라고 해서 수동 형태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Teamwork. Teamwork. 이 단어도 따로 안 해줘도 될것 같아요. 협동심이나 팀워크, team oriented, oriented가 여러분들 어디를 향하다, 지향하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팀 지향적인,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팀 지향적인, 협동적인 이라는 의미까지도 발전할 수 있겠죠. Teamwork and collaboration, 팀워크와 협력, collaboration이라는 단어가 여기 지금 보시면 labor라는 단어가 노동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같이 하는 노동, 협력. Cooperation도 같이 작용하는 거니까 협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작업의 의미로 비슷한 의미로 나올 수 있다. 자, 그 다음 27번째 Tournament. 우리말로도 토너먼트 이렇게 이야기하죠. Competition 이란 단어와 비슷하다. 여러분들 이번 단어는요 조금 어렵지만 꼭 챙겨야 되는 단어입니다. Integrate 이라고 발음이 되는데요. 통합하다 결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좀 챙겨두시는 게 좋아요. 통합하는 거에 반대는 나누다의 의미가 되겠죠. Different fields of study, 다른 영역의 연구가 integrate,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to create new areas of knowledge, 새로운 지식의 새로운 영역을 만들었어요. Integration, integrated, 형용사와 명사의 의미도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udy abroad, 해외로 공부하러 가는 거니까 유학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자, be supposed to라는 표현 좀 기억해 두겠습니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Students are supposed to study hard.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로 be expected to, be meant to라는 표현과 비슷해요. Students are supposed to submit.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당위적인 의미를 약하게 나타낼 때도 be supposed to라는 표현을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멋지게 30개의 단어 했으니까 이제 이거 연습하는 daily practice로 가보겠습니다.

Subjects and extra activity의 바로 daily practice 볼게요. 자, 문맥상으로 적절한 단어를 골라서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라는 이야기인데요. The scientist observed. 과학자가 관찰했어요. The cells. 뭐를요? 세포라는 단어입니다. 세포를 관찰했어요. 과학자가 그럼 어떤 걸로 세포를 관찰했겠어? 안 보이는 요 세포를. 그치. 현미경으로. 그죠? 그러니까 microscope. 토너먼트는 경쟁이란 뜻이니까 말이 안 되잖아. 토너먼트 경연대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스코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She decided to. 그녀는 결정했어요. 결심했습니다. Psychology at university.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in이라는 동사랑 쓰여서 보통 major in. 무엇 무엇을 전공하다. 이렇게 만든다고 얘기했어요. 3번. The student showed great aptitude or chapter for music from an early age. 자, 그 학생은요, 어린 나이부터 음악에 대한 대단한 적성 재능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는 aptitude를 고르면 되지요. 그죠? 이렇게 골라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B번 갑니다. 두 단어의 관계. Major, minor, 주요한, 사소한, 이렇게 가죠. 그럼 logic, 논리, 그치, 비논리, illogic, IL을 붙이면 된다 얘기했어요. chapter, 장, section, 얘도 어떤 부분이라는 의미로 비슷한 의미의 표현이 됩니다. additional, 추가적인, 그럼 얘도 추가적인이라고 하려면 extra라는 표현을 넣으시면 되겠죠. mathematics, 수학, mathematician, 그걸 하는 수학자. philosophy, 철학, 철학자는 philosopher가 되겠죠. 그래서 er로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C, 영작 갑니다. 쌤이 여러분들 잘 보이라고 영작 표현을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을 파란색으로 했지요. 자, 이미 영작이 되어 있는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뭐? 전공하기로 결정했다. 뭐뭐를 결정하다 라는 동사가 decided, 과거 형태. 자, 뭐뭐 하기로 결정했다 라고 할 때 decided은 to 부정사를 쓰죠. 그러니까 to 다음에 동사 원형, 그리고 in, major in 이렇게 같이 연결할 수 있으니까 He decided to major in economics in university 라고 만들어주면 완성됩니다. 2번, 자원자들은 시험 전에 서류를 접수하도록 되어 있다. 뭐뭐 하도록 되어 있다. 뭐뭐 해야 한다. 약간 당위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 be supposed to, 그렇지. be supposed to 이렇게 해서 하면 to 부정사 뒤에 submit. applicant, 지원자들은 are supposed to submit.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Their documents, 그들의 서류를요. Before the test, 테스트 전에요. 이렇게 하면 문장 완성 다 됩니다. 서술형 생각보다 쉽죠? 그죠? 자, 우리 이거 다 마무리했어요. 우리 문장에 적용까지 해가지고 영작까지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30개의 단어 오늘도 멋지게 잘했으니까 마지막에 쌤이 이렇게 이것만은 진짜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예문으로 한번 봐봐. 라고 잘 정리한 예문 보면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이랑은 럭키 7, 7강에서 뵐게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가지고 있는지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글이랑만 만나지 말고 이 글을 쓴 글쓴이가 어떤 내용,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글을 썼을까? 거기까지 함께 생각해보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내용 함께 바로바로 출발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첫 번째 문제는 토익 주제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 지금 한 세네 번 같이 본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다시 읽기보다는 우리 친구들이 토익 주제를 정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방법 아니면 뭐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는 거예요. 토익 주제 어떻게 정하면 좋다 그랬나요? 여러분, 한세 가지 정도 있었는데 기억나나요? 규빈이의 말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 있었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같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걸 찾아보면 좋겠어라고 했고요. 그 중에서 이 기억을 토의 주제로 삼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기억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억. 무슨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 자, 그다음에 이 준성이가요. 그러면 교실에서 만화책을 읽어도 될까? 이걸 토의 주제로 정하면 어떨까라고 질문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규빈이가 되어서 대답을 해보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을 토의 주제로 정하면 어떨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요? 그렇죠. 자, 이걸 토익 주제로 정하기에는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다고 했어요. 바로 뭐냐면, 이 주제는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지만, 된다, 안 된다와 같은 의견만 떠올리게 되잖아. 그것보다도 우리가 모두 함께 여러 가지 아이디어,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토의 주제를 정하는 것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토의 주제를 정할 때는 된다, 안 된다와 같은 의견만 떠올리게 되는 주제가 띵,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깨끗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이런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 규빈이가 말한 토의 주제로 적합한 세 가지 기준에 잘 맞았기 때문에 오케이라고 마지막 결론을 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머릿속에 이제 이세 가지 기준 뭔지 딱 머릿속에 떠올랐죠? 그다음에 기억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할지도 떠올랐죠? 바로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억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인데요. 여러분, 기억!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는 일이어야 한다고요. 우리 학급 친구들과 함께할 토의 주제는 너만 관련 있거나 얘랑 나 사이에만 관련 있거나 이런 것보다도 우리 모두가 함께 관련 있는 주제가 가장 좋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번이라고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니은이 토의 주제로 적절하다고 한 까닭을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니은, 깨끗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는 어때? 라고 했잖아요. 자, 이거는 어때요? 좋은 생각이야 라고 하면서 규빈이가 한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 규빈이가 한말 읽지 말고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깨끗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일단 세 가지 기준이 있었지.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어야 되고, 모두와 관련이 있나? 좋아.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직접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찾을 수 있나? 이것도 좋은 것 같은데. 그다음 세 번째로는 또 뭐가 있었죠? 맞아요.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주제여야 한다고 했죠. 그런 주제인가요? 맞아요. 그래서 아, 이건 주제로 적합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의 주제에 대한 적합성을 같이 판단해봤는데요. 규빈이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우리 반 모두와 관련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토의 주제로 적절합니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에서 5번은 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인데요. 여기에서 토의 주제의 적절성을 함께 판단해 보는 내용이었어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해 토의를 하려면 어떤 주제가 좋을까요? 주제를 함께 찾아볼까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연이, 정훈이, 예서가 각각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각각 친구들의 주제, 의견이
우리가 정했던 세 가지 주제에 적합한지 아닌지 판단해 보는 거예요. 일단 시연이의 의견은 어떻게 하면 동생과 다투지 않을지

해보면 좋겠어요. 라고 했고요. 정훈이는 우리 반 교실을 넓힐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예선은요, 함께 쓰는 색칠 도구를 함부로 사용하는 문제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자, 친구들, 각각의 의견이 어떤 측면에서 좋고 나쁜지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볼까요? 어떻게 하면 동생과 다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 이건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학급회의, 학급토의의 주제로 보기에는 이 친구가 자기 동생이랑 있었던 일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으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학급회의의 토의 주제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두 주제에 대해서도 친구들이 이렇게 판단해 볼수 있겠죠?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3번. 시연이가 떠올린 토의의 주제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시해 보세요. 자, 시연이가 떠올린 주제 뭐였나요? 방금 함께 살펴봤죠? 어떻게 하면 동생과 다투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걸, 네, 이야기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해봤고요. 그 다음 4번입니다. 세 사람 가운데 반 친구들 모두와 관련이 있는 토의 주제를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모두 써주세요라고 했어요. 자, 반 친구들 모두와 관련이 있는 토의 주제라고 했습니다. 시연? 동생과 어떻게 하면 다투지 않을지 이건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지우고 정훈이 우리 반 교실을 넓힐 수 있을지. 자, 우리 반 교실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반 친구들 모두와 관련이 있는 게 맞아요. 그다음 예서 함께 쓰는 색칠 도구를 함부로 사용하는 문제. 함께 쓰는 색칠 도구라고 하면 우리 반에서 친구들이 함께 쓰는 그런 색칠 도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어 보자. 이것도 우리 반 모두와 관련이 있는 거니까 정훈이와 예서 두 명의 친구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훈 적어주고 예서도 적어줄게요. 짠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5번입니다. 다음에 기준에 맞는 토의 주제를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써주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했던 세 가지 기준입니다.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는지, 그 다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지, 그 다음 우리가 해결 방법을 찾아서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의견이 맞는 걸까요? 그렇죠. 자, 친구들, 예서의 의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서, 함께 쓰는 색칠 도구를 함부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그랬잖아요. 그 문제, 첫 번째,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죠. 이걸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방법을 할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동그라미. 그 다음, 우리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그렇죠.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는 문제니까 우리가 해결 방법을 찾아서 실천하면 해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는 토의 주제를 말한 친구는 누구다? 바로 예서입니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줄게요. 그다음 6번에서 9번 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제 토의 주제를 정했잖아. 그다음 뭐 한다고요? 이 토의 주제에 알맞은 의견을 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이야기하는 것부터 한번 빠르게 살펴볼게요. 지금부터 함께 쓰는 색칠 도구를 함부로 사용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고 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도 이야기했죠? 오, 막 앉아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손을 들어서 의견을 발표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말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한 명씩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연이의 의견 나왔었고요. 뭐였죠? 매주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함께 쓰는 색칠 도구를 관리하자.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 정훈이의 의견 뭐였죠? 매일 따로 시간을 정해서 함께 쓰는 색칠 도구를 정리하자.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의견을 말할 때에는 반드시 무엇도 함께 말해야 한다? 그렇죠. 반드시 그 의견을 제시하는 까닭. 내 의견에 대한 이유도 같이 이야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짚고요.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이에요. 이 글은 토의의 절차 중에 무엇에 해당하는지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친구들이 뭐 하고 있어요? 그렇지. 각자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친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게임입니다.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각자 자신의 의견을 발표해서 의견을 하나로 이렇게 모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짠, 기억이 정답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과제는 뭘까요? 우리 제일 먼저 토의 주제 정했고요. 그다음 의견을 마련해서 의견을 모았고요. 그다음에는 의견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 있겠죠.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친구들끼리 뭐 다수결로 손들어서 결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둘둘 의견을 이렇게 모아서 서로 약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두 개씩 비교해 가면서 가장 나은 의견을 찾을 수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 의견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나 문제점 같은 것들을 찾아서 해결 방안을 하나씩 더 만들어가고 실천하는 방법도 계획도 같이 세워보는 이런 과정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토의의 절차도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그 다음 7번 문제 볼게요. 사회자가 말한 발표할 때 주의할 점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골라보세요 라고 했어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 네, 우리 친구들 발표할 때는 짠! 뭐라고요? 손을 들어서 발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짠! 뭐라고요? 다른 친구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서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일까요? 2번 여기 있네요. 손을 들어 의견을 발표해야 한다. 앉아서 막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뭐가 문제예요? 친구들의 이야기가 잘 들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뭔가 정리가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항상 다 같이 이야기할 때는 손을 들어서 어떤 친구 발표해 보세요 라고 자기가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그 다음 또 하나 뭐 있다고요? 맞아요. 누군가가 발표하고 있으면 나는 앉아서 딴짓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5번도 이렇게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문제 볼게요. 시연이의 의견이 무엇인가요? 라고 했어요. 시연이 뭐라고 했어요? 매주 한 명씩 돌아가면서 색칠 도구를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 같이 표시해봤죠. 그 내용 몇 번에 있나요? 맞아요. 5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쉽게 5번으로 체크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9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정훈이의 의견과 뒷받침하는 이유를 써주세요. 자, 정훈이의 의견 하나 찾아야 되고 그 다음 뒷받침하는 이유를 또 찾아서 적어주어야 되네요. 자, 일단 의견은 뭐였어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게 의견이죠. 뭔가 대상이나 무언가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의견이잖아요. 그래서 의견 뭐라고 했냐면요. 매일 따로 시간을 정해서 함께 쓰는 색칠 도구를 같이 정리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유 부분은 어떻게 찾으면 돼요? 왜냐하면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부분을 찾으면 되죠. 바로 여기죠. 색칠 도구를 다 함께 정리하면서 물건을 소중히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되게 칸이 있어서 겁먹었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그대로 정훈이의 의견과 이유를 적어주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어요. 그 다음 10번 문제 볼게요. 토의에서 의견을 결정할 때 생각해야 할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토의할 때 우리 의견을 결정할 때 뭘 생각해야 되나 하나씩 볼게요. 기억! 실천 가능한가? 그렇죠. 이것을 우리 다섯 글자로 실천 가능성이라고 했어요. 실천이 가능한 의견이어야 이게 의미가 있겠죠. 실천도 안 되는 의견이면 우리가 이 토의를 해봤자 얻을 게 없잖아요. 자, 그 다음 니은 내가 원하는 의견인가요? 자, 이거 우리 친구들이 의외로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의견은 내가 원하는 것도 물론 필요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최종 의견을 결정할 때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의견인지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의견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얘는 이 의견 원하고 얘는 또 다른 의견 원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의견인지는 최종적으로 의견을 결정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 디귿 좋은 점이 가장 큰 의견인가? 그렇죠. 좋은 점이 가장 큰 것을 하나 딱 골라줘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그 다음 리을 토의 주제에 알맞은 의견인가? 좋은 의견이기는 한데 오늘의 주제와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이 맞는 말이고요. 우리의 정답은 뭐예요? 알맞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니은을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11번부터의 내용은요. 뭐죠? 누구나 한 번쯤 동물원에서 라고 되어 있어요. 아, 동물원은 동물원에 대한 이야기였네요. 여기에 글쓴이의 의견을 같이 찾아보고 이것을 우리의 의견과 비교해보는 연습을 했던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한번 빠르게 훑어볼게요. 누구나 한 번쯤 동물원에서 다양한 동물을 관람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동물을 만나지만 동물원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이 과연 행복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 여기 글쓴이의 의견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다. 울타리에 갇혀 지내면서 행복하긴 쉽지 않아요. 더 이상 동물을 동물원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게 이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 되겠죠. 동물도 사람처럼 기쁨, 슬픔, 지루함, 즐거움 따위에 감정을 느끼는 존재라고요.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물도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물을 좁은 공간에 가두어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도 동물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고 찾을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뒤에 넘어가면 과학기술을 이용하면 이걸 만들 수 있대요. 동물 없는 동물원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가상현실 기술이나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서는 자연 속에서 생생하게 촬영된 동물의 모습을 실감나게 관람할 수 있고요. 그다음 또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하면 자신이 있는 이 공간으로, 내가 있는 이 방 안으로 동물을 불러낼 수가 있어요.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동물을 입체적으로 만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이용하면 동물원에 동물이 없어도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동물을 동물원에 가두지 않고도 우리는 많은 동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동물이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지키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더욱 발달하면 동물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 동물이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동물 없는 동물원을 통해서 이런 목표를 이룰 수 있다. 그건 뭐예요? 이 글쓴이가 이런 세상을 꿈꾼다라는 거죠. 자, 그럼 글쓴이의 의견 잘 찾아봤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찬성인지, 반대인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11번 문제 같이 볼게요. 글쓴이가 기역처럼 말한 까닭을 두 가지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동물을 좁은 공간에 가두어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도 동물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 기역 바로 앞쪽을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쪽에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나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장 앞쪽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로 동물도 감정을 느끼는 존재라는 말이 있고요. 두 번째로 동물도 자신이 어떤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찾아주면 됩니다. 어디 있나요? 동물도 감정을 느끼고 있고 동물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라는 말 두 가지를 정답으로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가상현실 동물원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가상현실 동물원 어떤 거였는지 선생님이랑 찾아봤는데요. 1번 볼게요. 실제 동물을 이용하나요? 땡 아니죠. 가상현실은 가짜로 촬영된 것을 우리가 실감나게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했죠. 그 다음 2번 동물의 터전에 직접 들어가나요? 직접 들어가지 않아요. 다음 3번 생생하게 촬영된 동물의 모습을 실감나게 관람할 수 있는 것이 가상현실 동물원의 특징이었습니다. 글 속에 그대로 나와 있었어요. 그 다음에 13번 글쓴이가 바라는 세상 마지막에 나와 있었죠. 나는 어떤 세상을 바랍니까? 가 동물이 멸종위기에서 벗어나는 세상 이걸 바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글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돼요. 멸종위기 이런 말은 없었고요. 나 동물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바랍니다 라는 말이 있었죠. 맨 마지막에 같이 봤잖아요. 그 다음 다 동물과 사람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세상. 의사소통한다는 건 뭐예요?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하는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뭐 의사소통 같이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감정을 교류하고 이런 세상을 꿈꿀 수도 있지만 우리 글 속에 정확하게 표현된 걸 찾아보면 나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는 항상 글 속에서 답을 찾는다. 알겠죠? 그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글쓴이의 의견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써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답이 없어요. 글쓴이의 의견에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거든요. 자신의 생각과 그 이유를 간단하게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글쓴이의 의견에 찬성한다.
동물 없는 동물원은 동물과 사람을 모두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나는 반대한다.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15번 볼게요. 글쓴이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을 비교하여 글을 읽으면 좋은 점을 잘못 말한 친구를 찾아볼게요. 라영, 글을 읽을 때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어. 자, 여기서 비판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비판적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뭔가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찾아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쓴이의 의견과 내 의견을 비교하게 되면 이 사람이 하는 의견,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나? 이 부분은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네. 그걸 되게 적극적으로 비판적으로 읽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점 맞고요. 서진, 글의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 그렇겠죠? 내 생각과 비교하면서 읽으면 이런 의미에서 한 거구나. 내 생각이랑 이렇게 비슷하네. 다르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요. 마지막 은수, 글쓴이의 의견을 무조건 받아들이면서 읽을 수 있어? 무조건 받아들이는 건 잘못된 거라고 했어요. 글쓴이의 의견과 나의 의견을 비교하면서 읽으면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또 뭔가 부족한 부분은 내가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나누면서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정답은 은수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6번부터 19번까지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수 있도록 문화유산을 개방해야 한다. 그래서 문화유산 개방에 대한 글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글에서 글쓴이의 의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용이 적절한지 같이 파악해보면서 글을 읽어봤죠. 한번 빠르게만 훑어볼게요. 자, 문화유산을 개방해야 된다. 개방해야 되는 이유는, 문화유산을 개방하면 그때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경험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볼게요. 그리고 문화유산을 개방해야 오히려 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도 또 다른 이유로 들었었죠. 그러면서 경복궁의 경회로에 대한 예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 기사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가져왔죠. 왜? 나의 의견에 뭔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경복궁의 경회로 뭐 신문 기사의 내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드나들면 바람이 잘 통하고 마루에 길이 들어서 건물이 기역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자, 건물이 뭐 되는 일일까요? 맞아요. 망가지는 거, 훼손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라는 말도 있었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문화유산을 개방하면 자신이 체험한 문화유산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라는 내용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요. 맨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살아있는 역사인 문화유산을 개방하는 일은 문화유산을 우리 곁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결론? 문화유산을 개방합시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도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16번입니다. 이 글은 무엇에 대해 쓴 글인지 초성에 맞게 낱말을 쓰세요. 자, 문화 무엇에 대해서 쓴 글인가요? 너무 쉬운데 초성 힌트까지 주고 있잖아요. 뭐예요? 문화유산 개방이잖아요. 정답 한번 적어볼게요. 문화유산 개방. 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네, 잘 찾았죠? 그다음 17번으로 갑니다. 가에 들어갈 다음 뜻을 가진 낱말 뭐였어요? 아까 같이 찾았죠? 가에 들어갈 말, 헐어서 못 쓰게 만든다. 건물이 가 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뭐라고요? 훼손입니다. 훼손, 훼손. 자, 이렇게 훼손이라고 써주세요. 여러분, 은근 이거 했을 때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헷갈려하는 경우 많은데, 여기 잘 보시고 확인해서 써주세요. 그 다음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글쓴이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두 가지 고르세요라고 했어요. 글 속에서는 한세 가지 정도 설명하고 있었죠. 하나씩 볼게요. 글쓴이의 의견이 뭐였냐면, 문화유산을 개방하자는 거였잖아요. 왜 개방해야 돼요? 1번. 문화유산을 오히려 보존할 수 있다니까요. 라는 말이 나와 있었어요. 띵동. 그 다음 2번. 우리나라에는 훌륭한 문화유산이 많아요. 이건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3번. 글쓴이가 가족과 함께 향교를 방문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경험을
뒷받침하는 내용 중에 하나의 사례로 가져오기는 했지만 이 자체가 경험 자체가 의견을 뒷받침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땡이고요. 그 다음 4번 문화유산을 개방하면 문화유산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라는 말 있었죠. 사람들이 많아져서 오히려 지킬 수 있어요. 5번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위대한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잘 전해

보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것이 의견, 개방해야 된다에 대한 뒷받침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1번과 4번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번, 경복궁의 경회로를 일반 시민에게 개방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경회로에 대한 이야기 있었잖아요. 경회로 왜 개방해야 된다고 했어요?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다 그랬죠. 뭐라고? 나무로 지은 건물은 사람들의 손길이 끊기면 오히려 수명이 짧아지기 때문에 개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신문기사, 전문가의 의견 같이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까닭, 디귿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은 전혀 글 속에서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글쓴이의 의견을 평가하기 위해 살펴봐야 할 내용으로 알맞은 말을 보기 위해서 찾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하나씩 완성해 볼게요. 1번, 의견을 뾰로롱이 타당한가? 무엇일까요? 의견을 뭐 하는 것이 타당한가?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타당한가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정답은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고 적어볼게요. 뒷받침하는 게이 의견이랑 아무 관련이 없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친구들. 그래서 잘 뒷받침하고 있는지 꼭 판단하셔야 돼요. 그 다음 2번.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에 이것이 믿을 만한가? 자, 뒷받침하는 내용을 가지고는 왔는데 그 자료가 될 수도 있고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사진, 경험,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믿을 만한지가 중요해요. 무엇을 보면 알수 있어요? 맞아요. 출처를 보면 알수 있죠. 출처가 정말 믿을 만한 곳인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곳인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봐야 되고요. 세 번째, 글쓴이의 의견대로 했을 때 문제를 뭐할수 있는가? 맞아요. 해결할 수 있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문화유산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뭐 했을 때? 개방했을 때잘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같이 판단해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오늘 도전 만점왕은 이번 단원을 통해서 새로 알게 된 점을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정리해 보는 겁니다. 아니면 잘좀 기억이 나지 않는 거, 헷갈리는 걸 정리해 보셔도 좋아요. 자, 여기까지 우리 오늘 공부도 열심히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한 거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은 포인트가 여러분이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직접 한번 설명해 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럼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친구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일 은혜쌤이 왔어요. 선생님 오늘 평소보다 조금 더 밝아 보인다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새로운 단어 공부할 생각하니까 선생님 평소보다 더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 4단원 대상을 설명해요 라는 새로운 단원 공부하는 시간이잖아요. 이번 단원에서도 정말 재밌는 내용 많이 나오거든요. 그 전에 만점 고치기 퀴즈 정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화산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싶을 때는 그림이나 사진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싶을 때

아, 그림이나 사진. 정답은 O입니다. 눈으로 딱 보기 좋게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싶을 때는 그림, 사진 활용하는 것이 발표 주제에 맞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교과서 내용 학습 1번부터 16번까지의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념책, 실전책 중에서 개념책 준비하시는 거예요. 준비되셨죠? 네. 4단원이 대상을 설명해요라고 했었잖아요. 자, 대상. 선생님, 피아노 대회 나갔을 때 제가 받은 대상, 그 대상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사진을 찍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예쁜 꽃 사진을 찍고 싶어요. 그럼 카메라로 꽃을 이렇게 찍으려고 하면서 렌즈 안에 꽃의 모습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촬영하려고 하는 그 대상 할때 대상이지, 큰 상, 최우수상 대상 할때그 대상이 아니랍니다. 또한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에 화살표를 딱 그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걸 설명하겠어. 그 화살표가 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 말로 설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그림을 선생님이 하나 가져왔죠. 이 그림을 통해서, 아, 이번 단원에서 이런 내용 배우겠구나. 조금 더 자세히 여러분 알아볼 수 있을 텐데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볼게요.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선풍기와 에어컨을 사용하는 일이 많아졌어. 선풍기와 에어컨이 어떻게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내는지 우리 반 누리집에 설명해보는 건 어떨까? 아, 설명이라는 단어 들어갔네요. 우리 단원명에도 대상을 설명해요잖아요? 무엇을 설명하고 싶대요? 아, 요즘에 선풍기랑 에어컨 많이 사용하는데 어떻게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나오는 건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반 누리집에 설명해야겠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선풍기와 에어컨 작동 원리의 차이점을 설명하면 친구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겠지? 선풍기랑 에어컨은 다른 거잖아요. 어떻게 바람을 만드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하면 친구들이 이해하기 좋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 88쪽, 그리고 89쪽을 한번 볼 거예요. 배울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볼 건데, 글의 구조라는 말이 나옵니다. 설명하려는 대상을요, 알기 쉽게 설명하려면 대상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 설명하려는 이 글의 구조를 정해야 합니다. 틀이죠, 쉽게 말해서. 그 틀을 짠 다음에, 아, 이런 이런 순서로 설명을 해야겠다 하면, 그 알기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글의 구조라는 것은요,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일정한 틀에 따라 글을 구성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틀이라고 했었죠. 구조, 틀 비슷한 말인데요. 그냥 무턱대고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정말 이 에어컨과 선풍기의 작동 원리 차이를 잘 설명해주고 싶어.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싶어. 그러면 틀을 먼저 짜고 그것에 따라서 내용을 구성하면 듣는 사람도 알기 쉽게, 아, 정리가 잘돼 있네, 이해가 쏙쏙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글의 구조라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선생님이 가지고 와봤어요. 첫 번째로 소개할 것은요, 열거 구조입니다. 열거라는 것은 대상의 특징을 쭉 나열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들어갈 말이 김은혜 선생님이다. 김은혜 선생님에 대해서, 그 특징에 대해서 나열을 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김은혜 선생님께서는 만점한 국어 5학년 1학기 강의를 맡으셨다. 김은혜 선생님께서는 설명을 굉장히 친절하고 쉽게 해주신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고 계시길 바라는 선생님의 바람이기도 한데요. 그 설명하려는 대상의 특징을 쭉 나열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열거 구조라고 한다고요. 그럼 다른 구조를 보면 차이점이 비교가 되면서 더 쉽게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순서 구조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차례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화살표예요. 선생님 조금 더 크게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화살표는 뭐예요? 이 순서대로 간다라는 의미죠.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는 것, 이런 것들을 순서 구조로 정리를 하면 훨씬 더 쉽게 정리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비교와 대조 구조입니다. 두 가지 이상이 필요해요. 이 구조를 사용하려고 할 때는 여기 동그라미가 두개 있잖아요. 두 가지 이상의 대상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 구조예요.
우리가 앞에서 그림에서 봤듯이 에어컨과 선풍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어요. 작동 원리, 어떻게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걸까?

그러면 둘, 에어컨과 선풍기의 공통점도 얘기할 수 있고 차이점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해가 잘 되겠죠? 여기 이렇게 공통되게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어떤 대상이 나왔을 때 공통되는 건 이거고,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비금치지 않은 부분은 다른 부분, 차이점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면 되겠죠. 이런 글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설명하는 글을 읽어야 하는 까닭은요, 글의 중요한 내용을 더잘 파악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체 내용을 쉽게 간추릴 수 있어요. 아, 결국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글의 내용을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글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야 하고요. 또쓸 때도 이런 구조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교재 88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장면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설과 추석은 명절이라는 공통점이 있구나 라고 정연이가 책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책 제목을 보면 한국의 명절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아, 명절이라는 공통점이 있네. 아까 우리가 배운 구조에서 이걸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시죠? 2번. 마틸다에게 설과 추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해주는 글을 써야겠다.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어떤 글을 써야겠다고요? 설명하는 글을 써야겠다. 마틸다라는 이름을 보니까 우리나라 명절에 익숙하지 않은 뭐 외국 친구인 것 같네요. 설과 추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해줘야겠다. 이것이 바로 마틸다에게 설명하려는 내용인 거죠. 3번 장면 보니까 차이점에는 뭐가 있지? 뜻이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다르고, 이제 차이점도 설명해줘야 되니까 자료를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정리를 쭉 했죠. 이렇게 크게 확대된 걸 보니까. 글을 쓰기 전에 내용을 미리 구성해야겠어. 쓸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하면서, 아,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공통점이랑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볼까? 차이점에는 뭐가 있지? 자료를 조사해 보고, 그 다음에 쓰기 전에 정리를 해야 되겠다. 정리를 할때 아마 글의 구조를 활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럼 우리 문제 풀어봅시다. 정연이가 읽고 있는 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형식 아니고 내용이에요. 1번부터 5번까지 쭉 읽어보면, 여러분 답을 찾을 수 있죠. 몇 번이요? 3번. 한국의 명절에 대해서 마틸다에게 설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읽고 있는 글의 내용을 통해서.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정연이가 마틸다에게 쓰려는 글은 무엇인가요? 어떤 글이에요? 설명하는 글이죠. 설과 추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 글 또는 설명해주는 글. 여러분, 설명하는 글이라고만 쓰면 정답이 되기는 조금 아쉬워요. 왜냐? 마틸다에게 쓰려는 글이잖아요.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요? 설과 추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 글이라고까지 꼭 적어주세요. 3번. 설명하는 글을 쓸때 내용을 잘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알맞게 말한 친구 찾아봅시다. 서진, 글을 읽으면서 겪었던 일을 떠올리며 쓸 내용을 정리해. 어? 선생님, 이거 맞는 내용 아닌가요? 아, 겪었던 일, 우리 뭐 기행문 하면서도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요. 설명하는 글이잖아요. 설명하는 글. 무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싶으면 내가 겪었던 일을 떠올리면서 쓸 내용을 정리하진 않죠. 뭔가를 자료 같은 걸 보면서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니까 겪었던 일을 떠올리는 건 맞지 않아요. 민주, 설명하려는 대상을 파악하며 글을 읽고 생각나는 내용만 정리해. 자, 만 이런 단어 조심하라고 했었죠. 설명하려는 대상을 파악하며 글을 읽고까진 괜찮은데 생각나는 내용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알려주고 싶은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야죠.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생각나는 내용만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야겠고요. 은서, 글의 구조를 파악하며 글을 읽고 그 구조에 알맞은 틀을 그려서 내용을 정리해야.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글의 구조를 파악하면서 읽어보고 그 구조에 알맞는 틀, 선생님이 앞서서 보여줬던 그 구조 있죠? 그 틀을 그려서 쭉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알맞게 말한 친구는 은서입니다. 4번. 글의 구조를 생각하며 설명하는 글을 읽어야 하는 까닭으로 알맞지 않은 것에 기호를 적는 거예요. 가, 글의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선생님이 쭉 한번 읽어볼게요. 나, 글 전체의 내용을 쉽게 간추릴 수 있다. 다, 다른 사람에게 글의 내용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조를 생각해야 돼요. 구조를 왜 생각하면서 읽어야 할까? 어떤 장점이 있길래? 그러면 우리가 쉽게 간추릴 수 있는 것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 틀이 있으면 할수 있죠. 그런데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을 구조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까닭으로 볼수 있을까요? 아니죠. 자세한 내용 아니고요. 쉽게 간추리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을 구조를 통해서 할수 있으니까 알맞지 않은 것의 기호는 가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번 그림을 하나 볼 건데요. 가의 그림은 글이 너무 길어서 내용 정리가 안 되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책을 읽고 있는데 글이 너무 많아. 무슨 내용인지 머릿속에 안 들어와라고 하고 있어요. 다른 장면 볼까요? 어떤 남학생이 나오는데요. 태양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구나. 요약하며 읽어야겠다. 아까 가 장면에서는 여학생이 너무 길어가지고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와 정리가 안돼 했었는데 아, 이 친구는 요약하면서 읽어야겠다. 요약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요약을 해볼까 하면서 적은 내용을 보니까 태양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태양빛을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생활에 이용하기도 하고요. 둘째, 태양은 물이 순환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해주고, 셋째, 태양은 지구를 따뜻하게 하여 생물이 살아가기 알맞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태양은 우리 생활에 많은 이로움을 준다라는 걸알수 있죠.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같은 단어도 정리를 할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예요. 문제 볼게요. 여자아이가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바로 정답을 찾아보면 글이 너무 길어서 정리가 안 돼라고 했었죠. 그대로 몇 번에 있어요? 3번에 있네요. 글이 길어서 내용 정리가 안 돼. 아, 나 요약하는 방법을 모르겠어. 내용이 이상해. 연결을 못 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 너무 길어서 정리가 안 되는데 하고 있었죠. 6번입니다. 남자아이가 이 글을 요약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 노트를 같이 이렇게 들여다보기도 했었는데요. 태양계에서 빛과 물이 생긴 순서대로 요약을 했나요? 화살표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었죠. 태양이 공급하는 빛과 물을 비교했나요? 아니,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태양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나열하여 요약했다. 아, 첫째는 이렇고, 둘째는 이렇고, 그래서 이처럼 태양은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정리를 했으니까 나열한 것이 정답이 되겠네요. 7번. 남자아이가 요약한 글은 어떤 구조를 사용하였나요? 자, 우리 열거 구조 있었고, 뭐 비교와 대조하는 것도 있었고, 순서대로 우리가 순서 구조도 배웠었는데요. 어떤 구조였죠? 첫째, 둘째, 셋째, 나열하는 구조. 대상의 특징을 나열하는 것은 열거 구조였습니다. 열거 구조. 나열했지만 나열 구조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열거 구조라고 합니다. 7번 이렇게 딱 적어주셔야 해요. 8번 서술형 문제네요. 남자아이와 같이 글의 구조를 고려하며 읽으면 좋은 점을 한 가지 쓰는 겁니다. 자, 무엇을 고려해서요? 글의 구조. 너무 길지만 조금 요약해서 읽어야겠군 하면서 정리하면서 읽어야겠다고 하면서 적죠. 글의 구조를 고려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좋은데, 여러 가지가 정답이 될수 있겠지만, 내용을 이해하고 요약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아, 너무 기니까 머리 안 들어와 라고 했었는데, 아, 글의 구조로 그려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그림인 거죠. 기억나죠? 이 그림? 어떤 대상에 대해서, 대상의 특징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구조를 고려하니까 이해가 쉽고 또 중요한 내용을 간추리는, 즉, 요약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것이 글의 구조를 고려하며 읽으면 좋은 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문제에서 반복해서 만날 그럴 문제예요. 중요하니까 선생님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8번 문제에 이렇게 적어주셔야 해요. 이해, 요약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글을 한편 읽어볼 거예요. 제목은 십장생이라는 글입니다. 자, 한번 선생님 읽어볼게요. 여러분 중요한 내용 표시하면서 읽으면 좋고요. 중심 내용도 한번 파악해보세요. 십장생은 오래 산다고 믿는 동식물이나 사물 10가지를 뜻합니다. 아, 십장생의 의미가 나오고 있네요. 선생님은 이렇게 표시하고 싶어요. 동그라미 하고 이것의 의미. 오래 산다고 믿는 동식물이나 사물 10가지구나.
우리 조상은

직장생으로 장수, 즉 오래 사는 것과 건강을 기원했대요. 아, 그럼 중요한 정보잖아요. 오래 사는 거 장수라고 하죠. 그리고 건강을 기원했다. 무엇을 통해서? 십장생을 통해서. 십장생을 자세히 알아봅시다. 아, 좀더 설명해 주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두 번째 문단에서 첫째라는 말 나오죠. 아, 그러면 우리가 글의 구조 중에 이것을 떠올려 볼수 있을 텐데요. 아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첫째, 십장생은 동식물이나 자연에서 장수와 관련 있는 열 가지를 골랐다고 여겨집니다. 십장생에는 해, 산, 물, 돌, 구름, 소나무, 대나무, 불로초, 학, 거북이 있습니다. 아, 읽는데도 한참이네요. 열 가지나 되니까. 이열 가지가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장수와 관련이 있어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죠, 전부 다. 그 중에서 장수와 관련 있는 열 가지인데요. 구름과 돌 대신 달과 사슴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자, 이 돌, 그리고 구름 대신에 달과 사슴이 들어가기도 한다. 뭐, 이렇게 표시하면 알기 좋지 않을까요? 이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문제도 다양하게 바꿔서 낼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내용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보고 우리 9번 문제 풀어봅시다. 십장생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찾아보면 뭐 10가지 장소 아니었고요. 세상에 10가지 기본 요소 나온 적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10가지 생물?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그럼 일단 다음 거 읽어보셔도 돼요. 오래 살수 있는 10가지 방법? 아, 방법을 나타낸 거 아니었어요. 오래 산다고 믿는 10가지 동식물이나 사물. 어때요? 무엇이 정답이죠? 영원히 사는 10가지 생물과 오래 산다고 믿는 10가지 동물이나 사물 중에서 여러분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5번이 정답이죠. 장수한다고 믿는 10가지 동식물이나 또는 사물. 돌 같은 거는 동식물은 아니잖아요. 저 그래서 5번이 더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10번. 십장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10가지 쭉 얘기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나오지 않은 거몇 번에 있어요? 그렇죠. 4번이죠, 4번. 에? 호랑이랑 버섯은 십장생에 나오지 않았었는데 지문에서 하나하나 보고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10가지 중에 뭐한 가지 또는 세 가지 알맞게 적혀 있네요. 4번. 11번. 십장생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의 동그라미, 알맞지 않은 것에 X 표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1. 십장생의 구성 요소는 상상의 자연물과 생물들이다. 이거 빠르게 그냥 눈을 읽어보면, 자연물, 생물, 구성 요소 맞지?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단어 뭐예요? 상상. 상상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조상은 십장생을 통해 부귀영화를 기원하였다. 부귀영화가 무슨 뜻이냐면요. 부자가 돼서 명예를 누리면서 사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기원했나요? 십장생을 통해서? 아니에요. 뭐 재물, 돈과 같은 내용을 바란 것은 아닙니다. 장수, 건강을 바랐었죠. 3. 우리 조상은 십장생의 자연물이나 생물들을 장수의 상징으로 여겼다. 여기 정답이 있네요. 이런 십장생에 나온 자연물이나 생물들을 장수의 상징으로 여겼다. 아, 오래 살고 싶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해서 십장생을 정하게 되었죠. 그래서 1번, 2번은 틀렸고 3번만 알맞은 내용이 되겠네요. 12번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맞게 풀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억을 사용한 까닭을 이 글의 구조와 관련 지어 볼때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 하시오 되어 있었는데요. 기억, 여러분 지문에서 찾아보면 뭐죠? 그쵸? 첫째라는 것이 기억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왜이 첫째라는 말을 사용했을까? 이 글에서 첫째는 십장생에 대한 이것을 열거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이것을 열거하겠구나. 자, 세 가지 중에 찾아볼까요? 원인의 결과, 한 가지 정보,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정답은?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 아, 첫째라고 하는 거 보니까 뒤에 둘째, 셋째, 뭐 넷째가 쭉쭉쭉쭉 나오겠구나. 그러면 한 가지 정보가 아니죠. 그럼 첫째라는 말을 안 썼겠죠? 여러 가지 뒤에 이어질 정보들이 더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열거 구조에서는 첫째, 둘째, 셋째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것도

여러분 알아두세요. 자, 우리 이제 3, 4, 5문단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십장생은 건강과 장수,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런 것들 표시하면 좋겠네요. 건강, 장수, 생명을 상징합니다. 해와 물은 건강과 생명을, 산과 돌, 달은 영원함을 상징합니다. 사계절 내내 푸른 소나무와 대나무, 늙지 않게 해주는 약초인 불로초는 건강과 장수를 상징합니다. 고고하고 아름다운 학과 거북은 장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것들이 상징하는 것이 다르다. 여기서 막 헷갈리게 문제 내기 좋겠죠. 그렇죠? 해와 물은 이것을 상징하는구나, 학과 거북은 이것을 상징하는구나, 이런 것들 잘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표시하거나 기억해야겠습니다. 셋째, 십장생은 전통예술과 관련이 깊습니다. 오, 전통예술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더 읽어볼게요. 옛날 그림이나 조각, 가구, 병풍에서 십장생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옛날 그림, 조각, 가구, 병풍. 특히 조선시대에는 궁중과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조상들이 그림, 조각, 가구, 병풍에서 십장생을 자주 사용한 걸 보니까 정말 이 건강, 장수 이런 것을 기원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예술과 관련이 깊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림, 이런 예술이잖아. 조각도 마찬가지고. 특히 조선시대에는 이런 것도 바꿀 수도 있어요. 고려 이런 걸로요. 궁중과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궁궐, 왕이 사는 궁궐이나 일반 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널리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라면 궁중에서만 사용되었다. 뭔가 장수, 건강, 화려한 느낌이 나니까 궁중에서만 사용되었다. 이렇게 문제를 낼 것 같긴 한데요. 민간에서도 널리 사용되었다는 점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십장생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보여준대요. 예술 작품 속의 십장생을 보며 옛날 사람들처럼 건강과 장수를 빌어봅시다. 아,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 만나볼까요? 13번. 십장생 가운데 산과 돌, 달의 상징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선생님 잘 기억하라고 했죠.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산, 돌, 달은 이것을 상징합니다. 라고 했었어요. 무엇이죠? 영원함. 영원함. 그래서 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답이 될 수 없겠어요. 영원함을 상징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요. 14번. 전통예술과 십장생의 관계를 알맞게 설명한 것을 찾아봅시다. 병풍에는 십장생 그림을 넣지 않았다? 아니요. 병풍에도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십장생의 그림을 보고 제사를 지냈다? 아니에요. 제사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궁 안의 조각 작품에서만 십장생을 발견할 수 있다. 아, 선생님이 내고 싶었던 문제 출제자도 똑같은 마음이었나 봐요. 궁 안의 조각 작품에서만 발견할 수 있어요? 아니요. 민간에서도 사용되었다. 신분이 높은 집 가구에서만 십장생을 발견할 수 있다. 비슷한 거죠. 아니에요. 옛날 그림이나 조각에서 십장생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여기 정답이 있네요. 알맞게 설명한 것은 5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하는 글에서 내용을 살짝 바꿔서 문제를 내기 좋기 때문에 지문에 있는지를 쭉 확인하고 비교해보면서 문제를 풀어가셔야 해요. 설명하는 글이면 내용이 너무 기니까 아, 내가 지문 안 보고 외워서 내 기억으로 해야 되겠지. 기억력을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 보고 지문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15번 중요한 그런 문제네요. 이 글의 구조를 알맞게 설명한 거예요. 알맞게. 자, 이 글은 설명하려는 대상의 특징을 나열하여 설명했다 또는 순서대로 설명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나열하는 구조. 우리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죠. 대상이 있고 쭉 선생님이 오늘 두 번째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상의 특징을 나열해서 설명한 건지 또는 순서대로 하면 뭐예요? 무언가가 오고 중요한 거 화살표가 들어가야 되죠. 이거 다음에는 이 순서가 오고 이 다음에는 또 이 순서가 오고 차례

순서가 중요한 그런 내용이었나요? 아니에요. 대상의 특징을 나열한 거죠. 나열하면 어떤 단어가 많이 쓰인다고 했었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갈 수 있지만 쭉쭉쭉 이렇게 적을게요. 몇 번째까지 나열할지 모르니까요. 이 글, 즉 십장생이라는 글은 대상의 특징을 나열해서 설명했다라고 해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이에요. 글의 구조에 알맞게 가에 들어갈 중심 내용을 정리해서 쓰는 겁니다. 이 설명하는 글의 양이 짧지 않아요. 그런데 중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선생님, 글이 너무 긴데, 중심 내용은 뭐였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하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이런 단어에 주목하면 됩니다. 첫째, 둘째. 자, 내가 이제 중요한 내용, 대상의 특징을 설명할 거야. 잘 들어봐. 이런 힌트가 되기도 하거든요. 지문에서는 첫째 십장생에는 해, 산, 물, 돌, 구름, 소나무, 대나무, 불로초, 학, 거북이 있습니다가 중심 내용이었고, 둘째 하면서 나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내용 얘기한다 하면은 아주 높은 확률로 이런 말 뒤에 중심 내용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십장생의 건강과 장수, 생명을 상징합니다. 지금 큰 틀 보이죠? 십장생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그 특징을 나열하고 있는 무슨 구조예요? 열거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가에 들어갈 내용 가장 처음에 무슨 단어로 시작하겠어요? 첫째, 둘째 나왔으니까 셋째로 시작하게 되겠죠. 그래서 찾은 중심 내용을 여러분 그대로 정리해 보면 십장생은 전통 예술과 관련이 깊습니다 하면서 병풍에도 쓰이고 조각이나 그림에도 쓰이고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한 내용이지만 뒷받침 문장이라고 할수 있고 가장 핵심적인 중심 내용은 십장생이 물론 건강과 장수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전통 예술과도 관련이 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세 번째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4단원의 첫 시간 문을 활짝 열어보았는데요.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구조를 다르게 할 수도 있고,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파악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오늘 함께 공부했어요. 퀴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조상은 십장생으로 평화를 기원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우리 4단원의 첫 번째 퀴즈 정답을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그럼 선생님은 4단원 두 번째 시간으로 다음 강의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뉴런과학 2학년 단기 특강 강좌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셔서 이 강좌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중위과학은요, 1학년 과학에 비해서 배워야 하는 내용이 조금 많아집니다. 그런데도요, 단순히 현상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원리를 이해하게 되고요. 또그 원리와 관련된 다양한 탐구 활동을 진행해 보면서, 아, 그 현상이 이래서 그랬던 거구나 하고 연결 지을 수 있는 진정한 과학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학년이 2학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개념이 조금 낯설거나 어렵게 느껴지더라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지난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소금은 짠맛이 납니다. 두 번째 그림은요, 식초는 시큼한 냄새가 나라고 되어 있어요. 식초의 향을 맡으면서 시큼한 향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면요, 항상 소금은 짠맛이 나고 식초는 시큼한 냄새가 날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요, 소금의 양이 달라지거나 혹은 식초의 양이 달라졌을 때 소금의 맛이 달라지고 식초의 향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요, 오늘 1강 수업을 다 듣고 나시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완벽히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션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원대한 개념 아이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은요, 오늘 1강의 제목이죠. 물질의 특성의 정의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물질의 특성은요, 물질의 여러 가지 성질 중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초면 식초, 소금이면 소금, 그 물질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에요. 자,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예시에는 겉보기 성질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겉보기 성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우리 감각기관이라고 하죠. 눈으로 볼수 있는 색깔, 코로 맡을 수 있는 냄새, 입으로 느낄 수 있는 맛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각기관을 이용하여서 느낄 수 있는 물질의 성질을 우리는 겉보기 성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금은 어떠한 색깔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죠. 금은 노란색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금덩어리를 두 개를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하나의 금은요, 10g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금덩어리는 20g입니다. 우리 10g의 금덩어리가 금 조각이 노란색이라고 할때 20g의 금 조각은 노란색일까요? 혹은 다른 색깔을 나타낼까요? 아이, 선생님, 10g이던 20g이던 당연히 금은 노란색이어야죠. 라고 대답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물질의 특성은 물질의 양이 많아지거나 적어지더라도 변하지 않는 고유한 성질입니다. 우리 이 내용 정리해보면요. 물질의 종류가 같다면 그 물질의 특성은요,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식초의 부피가 커진다고 해서 시큼했던 향이 달콤한 향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겉보기 성질 말고 또 다른 물질의 특성은 무엇이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 밀도, 용해도, 녹는 점과 어는 점, 그리고 끓는 점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이 밀도부터 끓는 점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밀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물질의 단위 부피당 질량을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밀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시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단위 부피라고 하는 건 부피가 1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1세제곱센티미터 부피에 무엇을? 나무 조각을 그렸어요. 그리고 이번에는요, 같은 부피를 가지고 있는, 즉, 똑같이 1세제곱센티미터의 부피를 갖고 있는, 이번에는 철 조각을 그렸습니다. 즉, 지금 단위 부피로 나무와 철은 부피가 같습니다. 부피가 같을 때 나무와 철중 질량이 더큰건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철이 더클 거예요. 왜? 우리는 평소에 나무보다는 철이 더 무겁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단위 부피, 부피가 단위 부피 1로 같을 때 누가 더 질량이 크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밀도의 개념입니다. 지금 같은 부피에서 철의 질량이 더 컸다면 철이 나무보다 밀도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밀도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무엇을, 질량을 부피로 나눈 것을 우리는 밀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질량값과 부피값이 나온 물질이라면 우리가 밀도를 계산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밀도, 여러 가지 물질의 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물질의 밀도라고 되어 있고요. 고체, 액체, 기체의 부피를 먼저 비교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이 상태를 변화시킬 겁니다. 즉, 물질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데 그 물질의 상태만 고체, 액체, 기체로 변화시킬 거예요. 그러면 그 물질은 기체일 때와 고체일 때 중에 어떨 때 부피가 가장 클까요? 우리는 1학년 때잘 배웠었죠. 무슨 상태일 때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장 멀다라고 배웠나요? 그렇죠. 바로 기체일 때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장 멀고 고체일 때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깝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 말은 즉슨 기체일 때 부피가 가장 크고 고체일 때 부피가 가장 작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앞에서요, 밀도는 무엇을 무엇으로 나누어서 질량을 부피로 나누어서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요, 부피가 커진다라고 하는 건이 밀도 값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작아진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기체에서 부피가 가장 컸어요. 그러면 부피가 커졌기 때문에 기체에서 밀도가 가장 작겠구나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따라서 기체일 때 우리는 밀도가 가장 작고 고체일 때 밀도가 크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여기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여기에 잘 적혀 있어요. 물은 예외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물은 물과 얼음을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페트병에 물을 가득 담은 다음에 이 페트병을 냉동실에 얼릴 거예요. 그러면 그 냉동실에서 언 페트병을 꺼냈을 때이 페트병의 부피 보통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내가 처음에 냉동실에 넣기 전의 부피보다 조금 더 빵빵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 액체 상태의 물보다 고체 상태의 얼음일 때의 부피가 더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우리 수증기, 즉 기체 상태의 물의 부피가 가장 커요. 그런데 원래는 액체 상태의 부피가 중간에 와야 하지만 물만은 다릅니다. 액체 상태의 물이 아닌 고체 상태의 물인 얼음의 부피가 물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에 따라서 밀도도요, 수증기에서 가장 밀도가 작고요, 그리고 물에서 밀도가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여러 가지 물질의 밀도 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요, 여러 가지 물질의 밀도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25도씨 1기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온도랑 기압은 중요한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언제 중요한 거냐면, 바로 기체의 밀도를 나타낼 때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요, 기체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체의 밀도를 이야기할 때는 온도와 압력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여기 살펴보면요. 헬륨의 밀도는 0.000164로 굉장히 작아요. 지금 보시면 아래 있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밀도보다도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죠. 헬륨 풍선 이렇게 손에서 놓으면 공기에서 어떻게 되나요? 저 위로 떠오릅니다. 밀도가 작으니까 공기보다 더 위로 뜨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봤던 물의 밀도는 1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얼음의 밀도는 0.9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정말 얼음이 물의 밀도보다 작구나라는 거알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물에다 얼음을 넣으면 얼음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물 위에 뜨죠. 아, 얼음이 밀도가 물보다 작아서 물 위에 뜨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밀도는요, 뜨고 가라앉는 것을 결정하는 값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정의해 보면요, 밀도가 작은 물질은 밀도가 큰 물질 위로 어떻게 돼요? 뜨게 되겠죠. 그리고 밀도가 큰 물질은 밀도가 작은 물질 아래로 가라앉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밀도가 1인 물에다가 밀도가 7이 넘는 철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물 아래로 철이 내려가게 됩니다. 아, 밀도는 이렇게 뜨고 가라앉는 것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물질의 특성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용해도라고 하는 물질의 특성을 살펴보기 전에 관련된 용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보려고 합니다.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바로 용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용해와 관련된 용어들이 있는데요. 용질, 용매, 용해. 이렇게 보면 조금 어렵다고 느끼시겠지만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소금이라고 하는 용질이 물이라고 하는 용매에 녹아요. 즉, 용해가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만들어지겠어요? 그렇죠. 소금물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소금물 용액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요,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 즉, 소금을 녹이는 물질은 뭐였어요? 물이라고 하는 용매였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물질에 녹는 물질, 지금 물에 녹은 건 무엇이었죠? 소금이었죠. 소금을 우리가 용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용매와 용질이 고르게 섞여 있는 물질, 즉, 물에 소금이 녹아 들어가서 고르게 섞여 있는 결과물을 우리는 용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물에다가 소금을 녹일 때요. 소금을 한없이 넣고 넣고 넣다 보면 언젠가는 소금이 더 이상 녹지 않는 지점이 되고 오거든요.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용해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용해되는데도 정도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용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용해도의 정의는요,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을 용해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를 들어, 물 100g에 소금은 최대로 몇 g까지 녹을 수 있어? 일정 온도에서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값이거든요. 이 용해도는요, 일정한 온도, 그리고 같은 용매에 대한 용해도는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가집니다. 우리 아까 물질마다 가지는 고유한 성질,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물질의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해도는 밀도 다음에 배우는 두 번째 물질의 특성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용해도는요, 이 용해도 곡선을 통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용해도 곡선은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를 나타낸 그래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로축을 먼저 볼게요. 용해 곡선의 가로축은요, 온도가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세로축에는요, 용해도가 적혀져 있는데, 이때 용해도는 물 100g에 용질이 몇 g 녹아있냐라는 걸 수치로 나타낸 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용해도 곡선 하나 예를 들어서 분석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번에는 질산나트륨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80도일 때, 이 질산나트륨의 용해도 곡선의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대략 한145 정도가 용해도다라고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80도씨에서 물 100g에 질산나트륨이 최대로 145g까지 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때요, 145g까지 녹일 수 있는데, 145g을 다 녹인 용액을 우리는 포화 용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용액 안에 녹일 수 있는 만큼 다 녹여서 가득 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요, 선생님이 145g까지 녹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용액에는 80도씨의 온도에서 20g까지만 녹였다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아직 25g 정도를 더 녹일 수 있는 용액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포화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와 같은 용액을 불포화 용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1번부터 읽어볼게요. 용해도 곡선상의 용액은요. 무슨 뜻이냐면 이 용해도에 있는 모든 용액들은 모두 포화 용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왜요? 최대로 녹일 수 있는 만큼 다 녹인 용액의 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곡선의 기울기가 클수록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어떠한 물질이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우리 곡선의 기울기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질산칼륨의 곡선의 기울기 어떤가요? 굉장히 기울기가 크죠? 그러면 기울기가 크다라고 하는 걸 찾아보면요. 80도씨일 때이 질산칼륨의 경우는 대략 거의 165g 이상의 용해도가 나타납니다. 165 이상의 용해도. 즉, 물 100g에 이 질산칼륨이 165g 이상 녹을 수 있어 라는 뜻이죠. 그런데 만약에 온도를 낮출게요. 온도를 20도씨로 낮추면요. 대략 이 질산칼륨은 한 32g 정도밖에 녹지 못합니다.
굉장히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 차이가 크죠. 즉, 어떤 뜻이냐면요. 기울기가 크다라고 하는 건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어떠한 물질, 큰 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염화나트륨이나 염화칼륨 같은 경우는 질산칼륨에 비해서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합니다. 아, 이 말은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 차이가 크지 않은 물질이구나, 적은 물질이구나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세 번째 읽어보도록 할게요. 용액을 냉각할 때 석출되는 용질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이 용해도 곡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석출되는 용질의 질량입니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40도씨 물 100g에 질산칼륨 62.9g을 녹인 포화용액이라는 말은 녹일 수 있는 만큼 최대치로 다 녹인 거겠죠? 그 용액을 20도씨로 냉각하면 몇 그램의 질산칼륨이 석출될까라는 문제입니다. 선생님이요, 이거 그래프에서 소수점까지 읽는 게 조금 어려워서 반올림해서 우리 63g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질산칼륨이 40도씨의 물 100g에 대략 한 63g까지 최대로 녹을 수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포화 용액이에요. 이 용액을요, 몇 도로 20도씨로 온도를 낮출 거예요. 그러면 20도씨에는 대략 이 질산칼륨의 용해도가 32 정도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처음에 63g을 녹였어요. 그런데 온도를 낮췄더니 20도씨에는 용해도가 32g이라고 합니다. 32g밖에 못 녹아요. 그런데 내가 63g이나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63에서 32를 뺀 얼마는 약 31g은 어떻게 될까요? 녹지 못하고 결정으로 나오겠죠. 우리가 이렇게 결정으로 다시 나오는 걸 석출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그 석출되는 그 질산칼륨의 질량은 약 31g 정도 되겠구나라고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대부분의 고체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대부분의 그래프들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용해도가 점점점 커지는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온도가 올라갈수록 대부분의 고체는 용해도가 높아지는구나. 우리는 경험적으로요, 소금을 물에 녹일 때 뜨거운 물이면 뜨거운 물일수록 소금이 더 많이 녹아 들어간다라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이번에는 기체 용해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 기체 용해도 할 때는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꼭 탄산음료를 많이 예시로 듭니다. 우리 콜라와 사이다와 같은 탄산음료 시원하게 해서 드시나요? 팔팔 끓여서 드시나요? 아니, 선생님, 누가 탄산음료를 끓여서 먹어요? 시원하게 먹어야죠 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우리 탄산음료는 시원하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얼음을 넣기도 하죠. 그 이유는 탄산음료는 시원하면 시원할수록 그 탄산 기체가 우리한테 잘 느껴집니다. 이 말은즉슨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 음료수 안에, 물 안에 탄산 기체가 더잘 녹아든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온도가 낮으면 이 기체는 용해도가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얼음물에 있는 탄산음료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온도가 높은 50도씨 물에 탄산음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지금 얼음물에 있는 이 시험관 안에 탄산음료는 기포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50도씨 물에 있는 이 안에 탄산음료는 기포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기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 지금 이 탄산 기체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인즉슨 이 기체의 용해도는 어떻다? 여기서 제일 작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어요. 즉,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기체 용해도는 줄어들고요. 반면에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기체 용해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음물에서 기체 용해도가 가장 클 거고요. 50도씨의 물에서 기체 용해도가 가장 작겠구나라고 해석을 할수 있어요. 아, 용해도를 크게 하고 싶으면 우리 온도는 낮춰야겠구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기체 용해도는 이 온도 말고 압력의 영향도 받거든요. 우리가 탄산음료의 뚜껑을 딱 따는 순간 그 안에 있던 기포들이 싹 빠져나갑니다.
즉, 뚜껑을 열었다라고 하는 건 압력이 줄어들었다라고 해석하면 되거든요. 압력이 줄어드니까 용해도가 작아져서 그 기체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압력이 커지면

0: 기체용의 도도 커지는구나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압력이 커진다라는 건 꾹꾹꾹 눌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액체 안에 기체가 잘 녹아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력이 커질수록 용의 도는 커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 물질의 특성 살펴보도록 할게요. 액체가 끓어 기체가 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우리가 끓을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다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끓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요, 이 그래프 1학년 때한 번쯤은 봤을 것 같아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그래프거든요. 보시면요. 에탄올 10ml와 에탄올 20ml가 있습니다. 이 에탄올을 가열을 할 거예요. 가열을 하다가 우리가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다가 대략 몇 도씨 정도 되면 78도씨 정도 되면 20ml의 에탄올도 10ml의 에탄올도 20ml의 에탄올도 모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지금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하고 있는 지점이죠. 우리 그때 일정한 이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그래프를 보면 아, 에탄올의 끓는 점은 78도씨이구나라고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요. 에탄올이 20ml로 양이 많아지니까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몇 분으로? 4분으로 늘어났어요. 10ml일 때는 2분 만에 우리가 끓는 점에 도달했거든요. 아, 양이 늘어나니까 끓는 점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겠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옆에 그래프는요. 에탄올은 그대로 끓는 점이 지금 78도씨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메탄올입니다. 메탄올은 지금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끓는 동안의 온도가 대략 65도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물질의 종류가 달라지니까 끓는 점도 달라지는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정리해보면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끓는 점은 달라집니다. 그런데요, 물질의 종류가 같다면 물질의 양과는 관계없이 끓는 점은 일정하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녹는 점과 어는 점이라고 되어 있고요. 고체가 녹아 액체로 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즉 녹는 동안 유지되는 온도니까요. 우리가 앞에서 본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녹는 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액체가 얼어서 고체로 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래요. 어는 동안이니까 이번에는 어는 점이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고체가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면서 액체로 상태 변화할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 온도를 우리가 녹는 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온도가 내려갈 때, 액체에서 고체로 바뀔 때, 즉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우리는 어는 점이라고 합니다. 이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앞에서 본 끓는 점과 비슷합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물질의 종류가 같으면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에 따라서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은 모두 다 물질의 특성이구나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개념 아이템 잘 모아보았으니 이 개념으로 문제를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플레이입니다. 자, 크림은 물질 AY를 비커에 넣었을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A와 E 중 밀도가 가장 큰 물질을 쓰시오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 밀도라고 하는 것은 질량을 부피로 나눈 것인데, 밀도가 큰 물질은 밀도가 작은 물질 어디로? 아래로 가라앉는다라고 공부를 했어요. 그럼 이 그림에서 밀도가 가장 큰 물질은 제일 밑에 가라앉아 있겠죠. 따라서 밀도가 큰 물질은 바로 뭐예요? 이가 되겠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거꾸로 밀도가 가장 작은 물질은 제일 위에 떠 있는 A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요, 어떤 물질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A와 D 중 포화 용액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포화 용액은요, 우리가 용해도, 즉 예를 들어 물 100g에 용해도가 녹아들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가 50g이라면 그 50g이 다 녹았을 때 최대로 다 녹아 들어간 상태를 포화 용액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래프 보면은요, 80도씨일 때 B 지점의 용해도는 150이래요. 그런데 이 B씨염은 150이 다 녹아든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용해도 곡선상의 지점은 포화용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용해도 곡선상에 있는 용액은 B하고 C가 되겠네요. 정답은 B, C라고 적어주면 되겠어요. 다음은요. 같은 그래프에서요. D용액을 몇 도씨로 냉각시켜야 포화 상태가 되는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D용액 보면요. 지금 150까지 녹일 수 있는데 얼마까지밖에 100g밖에 녹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얘를 온도를 낮춰볼게요. 온도를 낮추다 보면은 용해도 곡선에 만나는 그 순간, 그때의 온도를 우리가 포화 상태가 되는 온도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정답은 60도씨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그림은 액체 물질 A와 C를 가열할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액체 물질 A, B, C를 가열하다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지점이 있어요. 아, 이때의 온도를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할 거고요. A, B, C의 끓는 점은 지금 모두 같죠. 기억 볼게요. A와 C는 끓는 점이 같습니다. 맞고요. A와 C는 고체 상태로 변하는 중일까요? 아니죠. 액체 물질을 가열한대요. 그럼 이제는 기체로 변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티긋. A의 질량이 가장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질량이 크다라는 건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A의 경우는 가장 빠르게 끓는 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 우리가 A의 질량은 가장 작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준비된 문제는 모두 풀어봤고요. 오늘의 개념을 클리어해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밀도의 정의는요, 무엇을 부피로 나눈 것이었는지, 우리 빈칸에 해당하는 단어 어디에다 써주시면 되냐면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1강의 원대한 개념 클리어의 답은 무엇입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개념 클리어 정도도 확인하고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오늘 시작한 1강이 끝났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
1: 계단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1: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 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로보카.

안녕하세요, 라면 친구들. 지난 시간에, 하나 떨어졌다. 나중에 먹어야지. 지난 시간에 관용 표현 배웠죠? 관용 표현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관용어가 있고, 또 속담이 있는데, 관용어까지 배웠어요. 자, 오늘은 관용어 조금 더 배우고요. 속담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라면 생각하면서, 라면 있어요. 라면 먹으러 가요. 이 관용어, 그리고 속담 모두 실생활, 그리고 대화 상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교재에도 보시면, 우리가 평소에 뉴스를 많이 또 시청하기도 하잖아요. 자, 이 뉴스 진행자와 기자의 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용어 이해하기. 일단 화면부터 볼까요? 인근 지역 자원봉사자. 발벗고 나서. 선생님이 그랬지. 발을 어떻게 벗어요?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쓰라고 했죠. 자, 발벗고

태어나서라고 이제 제목이 들어가 있고요. 산불, 이재민 돕기 자원봉사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뉴스 진행자가 얘기합니다. 이재민을 도우려고 많은 사람이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요. 이 소식 이도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랬더니 이도윤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산불로 갈 곳을 잃은 이재민들을 도우려고 인근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피해 복구를 도우려고 발벗고 나서는 중입니다. 여기도. 이재민을 돕는 모습은 여전히 따뜻한 정이 남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이도윤 기자였습니다. 이러겠지? 그치? 자, 여기 두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죠. 한 가지 그 관용어가 있는데 두 번이나 지금 쓰여 있어요. 자, 발벗고 나서다. 무슨 뜻일까? 이거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자, 내가 뭐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데 저쪽에서 정말 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여. 진짜 급해. 그러면 신고 있던 신발까지 벗어 던지고 막 달려간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네. 뭐 이렇게 아주 발 빠르게 어떤 일을 처리해 주는 것, 도움을 주는 것.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벗고 나서다.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네. 어려운 사람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공부를 어려워하는 친구를 위해 내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다 됩니다. 네, 굉장히 좋은 그 관용어예요. 자, 이 글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 무엇일까요? 네, 뉴스 보도잖아요. 뉴스 그 기사가 지금 여러분의 글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전달하고 있는 그런 글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 불이 나서 이재민들을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있는 그 상황을 보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자원봉사자들이 이재민을 위해 한 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래요. 여러분, 아까 그 기자가 한 말을 그대로 잘 참고하시면 정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위로의 말을 전했다, 피해 복구를 도왔다,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 성금 모금에 참여했다, 재해의 근본 원인을 찾아보았다. 굉장히 그럴듯한 오답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이거 다 비슷비슷. 모르겠다. 정답은 어디 있다? 글 속에 있다. 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피해 복구를 도왔고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 피해 복구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2번, 3번 쓰시면 되고요. 여기 이라는 말이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이재민 많이 들어봤죠? 이거 홍수 날 때, 여름에. 홍수 났을 때 이재민이 발생해서 뭐 이런 또 많이 쓰잖아, 그렇죠? 산불이 났을 때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재민이 그꼭 사람 이름 같은데 여기서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인데 이 이가 굉장히 좀 뜻을 생각하면 아 그럴듯한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이도 이제 한자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 이가 걸리다란 뜻이에요. 걸리다, 걸려든다, 걸리다. 금을 생각하면 돼. 금을. 그물에 누가 걸려들어? 물고기가 걸려들지. 그거 생각하면 돼. 걸리다. 근데 뭐가 걸려들어? 재앙이, 어려움이 걸려드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재앙에 걸려든 사람들이야. 어려움에 걸려든 사람. 어려움, 재앙에 물고기처럼 이렇게 붙잡힌 사람들. 이재민이에요. 도와야겠죠? 예. 네. 자, 그래서, 예. 도움을 주는 물품을 전달했다. 이런 뜻이에요. 딱딱 맞죠? 앞뒤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 이재민. 이제 딱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휘 저장고에 하나 딱 넣을 거고, 구호 물품, 이거 딱 저장해 놓으시면 돼요. 예. 이 한자로 보면, 이 진짜로 이 그물을 뜻하는 그 모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뉴스의 중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뉴스 내용에서 찾아 써 볼게요. 산불 피해 지역에서 이것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모습을 보도하고 있다. 이재민이죠? 안 잊어버리겠지? 재민아, 이재민! 그 이재민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예, 재앙에 걸려들어 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구호 물품을 보내서 도와줘야겠지. 이렇게 연결해서
외우세요. 하나하나.

어휘를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이재민이라는 말을 쓸수 있겠어요? 쓸 일이 별로 없잖아. 하지만 이제 점점 이제 여러분도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어려운 글들도 많이 읽어야 되는 때가 되었으니까 이런 것도 하나하나 이해해 가면서 나의 어휘로 만드셔야 돼요. 뉴스 내용에서 관용어를 찾고 그 뜻을 짐작했으시오. 관용어가 무엇이 있었어요? 발벗고 나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관용어를 찾아봐라라고 했으니까 아마 여기 교재 그 예시 답안으로 발벗고 나서 이걸 그대로 여기다 가지고 온것 같은데요. 선생님이라면 발벗고 나서다라고 써도 맞게 해줄 거고요. 또 발벗고 나서 고 고자까지 써도 선생님이라면 맞게 해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관용어의 뜻은 뭐예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는다라는 뜻이 있다. 아니면 여기까지만 써도 적극적으로 나서다 이렇게만 써도 선생님은 맞게 해줄 것 같아요. 네. 적극적으로 나설 때 우린 발벗고 나서다. 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네, 돕는다 뜻 넣어도 된다. 네, 다 정답이 되겠어요. 자, 여기 가는 이제 뭐죠? 보도죠. 예, TV 보도죠. 텔레비전 보도가 되겠고요. 자, 이것은 신문 보도입니다. 신문 보도. 여기는 발 빠르게 이런 말이 있네요. 자, 발이 바삭바삭 빠르다 이 말이야. 타타타타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어떤 조치가 신속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세워라, 내워라. 문제가 언제 해결되지? 이게 아니라 신속하게, 조속하게. 뭔가 이렇게 해결해 나갈 때 발빠르게 대처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최근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현상은 우리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에 따르면 이게 통계의 결과가 되겠죠. 자, 땡땡시에서는 최근 5년 동안 인구가 약 4만 명이 줄어들었다. 와우.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의 미래 사회에 중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발빠르게 대처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예, 그런 내용이 앞으로도 나오겠죠. 네. 자, 여기에 관용어들입니다. 여기 기억은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관용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뜻도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발이 다 들어가요. 발. 우리 신체의 기관입니다. 발. 굉장히 재밌지 않아요? 발벗고 나서다. 적극적으로 나서다. 발빠르다. 알맞은 조치를 신속히 취하다. 예, 신속히 빠르게 취하다. 발펴다. 발을 쫙 펴. 어느 때 그럴 수 있을까요? 아우, 나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발벗고 잘수 있을 것 같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네, 그거랑 똑같아요. 발을 펴다. 걱정되거나 애쓰던 일이 끝나서 이제 마음을 놓다. 발 빼다. 물에 들어갔어. 다시 발을 빼. 이거 생각해도 돼요. 함정에 빠졌어. 나가야 되겠지. 다시 발을 빼. 자, 어떤 일에 관계를 완전히 끊고 물러나다. 물러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앞에 내가 갔어요. 앞으로 나아가다죠? 나아가다. 물러나는 건 뭐예요? 이게 물러나는 거예요. 발을 빼는 거죠. 어떤 일에서, 관계를 끊어버릴 때, 예, 물러날 때, 발을 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귀어 아는 사람이 많아서 활동하는 범위가 범위가 넓을 때, 야, 너 발이 넓잖아. 내 미술 저기 연필 좀 빌려주면 안 돼?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물어봐. 친구들한테 좀 알아봐. 뭐 이런 거. 예, 기억나죠? 예, 발이 넓다. 자, 발이 묶입니다. 발이 이렇게 있는데, 발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이 묶였어. 딱 묶여버렸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네, 진짜 발 생각하셔도 돼요. 몸을 움직일 수 없겠죠. 그 활동할 수 없겠죠. 야, 내가 저 섬마을에 갔는데, 어우, 날이 너무 안 좋다고 배가 오질 않는 거야. 그 섬에서 꼼짝없이 발이 묶였지. 이 말은 뭐예요? 그 섬에서 나올 수가 없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발 벗고 나서다, 발 빠르다, 발을 펴다, 발을 빼다. 발이 넓다, 발이 묶이다. 네, 이런 관용어들이 있습니다. 자, 가, 나에 사용된 그 관용어의 뜻을 짐작해서 알맞게 연결해 볼까요? 발벗고 나서다. 우리 이웃이 큰 어려움을 당해서 제가 발벗고 나섰어요.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다. 알맞은 조치를 신속히 취했어요. 발 빠르게 움직이다. 네, 어렵지 않죠. 예, 네, 뭔가, 1 더하기 1. 1

더하기 1은 이거야는 아니지만, 그치?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연관되어 있는 그런, 그 모습이 떠올라요. 예. 그래서 또 재밌죠. 자,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았으시오. 격언, 속담, 관용어, 사자성어 있습니다. 굉장히 다잘안 들어본 말들도 있긴 해요. 격언? 격언이 뭐지? 뭐 사자성어? 아, 이게 뭐지? 사자가 나오는 말인가? 이거 아니고요. 네. 격언이라는 건 그냥 한 문장이에요. 문장인데 이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교훈, 가르침이 들어가 있어요. 이 교훈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우린 격언이라고 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격언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간은 뭐다? 금이다. 아주 대표적인 격언이죠. 시간은 금이다. 뭔가 시간을 아껴 써야 된다라는 교훈을 담고 있잖아요. 아, 그리고 그런 걸, 야, 시간을 아껴 써야지. 너 시간 안 아껴 쓰면 나중에 큰일을 당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할 필요 없어. 시간이 금이야. 그럼 끝나는 거야. 예, 이게 바로 격언이죠? 네. 자, 속담은 뭐 여러분이 옛날부터 많이 접해봤을 겁니다. 예, 속담은 뭐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예부터 내려오는, 네, 우리만의, 우리 그 만의 어떤 말들이 되겠죠? 여기에도 무엇이 들어가요? 보통? 여기에도 교훈이 들어갑니다. 네. 자, 관용어. 관용어는 뭐예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습관적으로. 그냥 너무나 익숙하게 그냥 사용해 오던 말들, 네, 이런 것이 관용어고 여기 발벗고 나서다, 발빠르다 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 속담하고 관용어를 잘 구별을 못하는, 네,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특징은 속담에는 교훈이 들어가요. 근데 관용어에는 교훈이 보이질 않아요. 이거 보세요. 발벗고 나서다. 교훈이 들어가 있어요? 없죠. 발빠르다. 교훈이 들어가 있나요? 없어요. 네. 자, 이런 특징이 조금 있습니다. 자, 사자성어는 말 그대로 이 사가 뭐예요? 네 개라는 뜻이에요. 네 개의 글자라는 뜻이에요. 아, 이제 알았지? 아, 그 사자가 아니야. 예, 네 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말이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야. 역지사지. 이거 학교폭력이라든가 친구들하고 싸움이 일어날 때라든가 이럴 때 선생님들 예 우리 역지사지 해보자 이런 말 하잖아요. 네, 남의 형편이 한번 되어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네 역지사지가 뭔데요? 역지사지 뭐지? 뭐 이런 것들 뭐 엉뚱한 말할 때너왜 동문서답하니 뭐 이런 거다네 글자잖아요. 또 무엇이 있어요? 뭐아 일석이조야 뭐 이런 거. 일석이조. 말 그대로 돌 하나로 새를 두 마리 다 잡는 거. 뭐 이런 것들. 또뭐 있어? 나 그때 구사일생으로 남았잖아. 구사일생. 뭐 이런 거. 아홉 번 죽고 한번 산다. 예, 그만큼 위험했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다네 글자잖아. 이게 사자성어예요. 자, 그러면 이것들은 뭐다? 관용어다. 관용어. 이렇게. 관용어. 관용어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을 한 글자로 쓰시오. 수민이는 발이 넓어. 그 다음에 그 일에서 나는 발을 빼기로 했네. 발을 뺐어. 걱정하던 일이 해결되어서 발 팔고 잘 수가 있겠네. 이렇게 발뒤꿈치까지. 아예 빨리 그리려니까 좀 이상해졌네. 얼굴 같기도 하고. 어쨌든, 발. 발. 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에휴. 고양이 발, 댕댕이 발, 뭐 어쨌든 네, 발. 그다음 밑줄 그은 관용어를 알맞게 사용한 문장 두 가지에 동그라미 표하세요라고 했어요. 폭우 때문에 발이 묶여 집에 못 갔다. 발을 편 할머니 덕분에 명절에 음식이 항상 풍성하다. 발이 빠른 친구 덕분에 모든 숙제를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었다. 알맞게 사용한 문장 무엇이 있을까요? 발이 묶였다, 움직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발 빠르다, 조속히, 신속히 대처하다. 예. 발을 편, 걱정거리가 다 없어져서, 마음이, 걱정이, 걱정이 없어졌다. 이런 할머니 덕분에 음식이 항상 풍성했을까요? 아니죠. 발 빠른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음식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었겠죠? 자, 속담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관용 표현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관용어, 하나는 속담. 그두 번째 속담입니다. 지훈아, 너내 줄넘기 봤어?

내 책상에서 보았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책상 아래 바로 있었네. 하고 이제 줄넘기를 막 열심히 해요. 오, 윤서야, 너 줄넘기 잘하네. 이거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연습했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등잔이 뭐예요? 옛날에 이렇게 형광등이 없던 시절에 등잔에 이렇게 기름을 두고 불을 켰잖아요. 그죠? 불빛이 이렇게. 근데 이게 바닥에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치? 바닥에다 두면 이상하잖아. 화나지 않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받침대를 놔요. 이렇게. 여기 방이겠지, 여기가. 이렇게 논단 말이죠. 자, 그러면 등잔을 이렇게 켜두면, 이렇게 등을 켜두면, 등잔을 켠대. 등을 켜두면, 여기가 환하겠죠. 근데 정작 어디가 어두워요? 여기가 어두워요, 여기가. 왜? 여기 받침대하고 등잔 때문에 여기 그림자가 지고 어둡단 말이지. 이게 등잔 밑이 어두운 거야. 이거 어디에 쓸수 있을까요? 정작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그 문제 가까이 있는 사람은 모를 경우가 있거든요. 오히려 멀리 있는 사람이 더잘 파악하고 잘 알아. 이럴 때 등잔 밑이 어둡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보통 어떻게 사용합니까? 공든 탑이 무너지랴. 이렇게 또 사용을 하잖아요. 속담에. 탑을 쌓을 때, 하나, 하나, 정성 들였어. 공 들였어. 이러면 절대 안 무너지지. 그런데 탑을 쌓을 때, 여기 하나, 여기도 대충 하나, 여기도 대충 하다 하나, 여기도 대충 하나. 이러면 금방 무너지겠죠. 공든 탑이 무너지겠어? 네, 열심히 연습했다는 거죠.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등잔 밑은 일단 가까운 곳을 말하는 거고요. 이건 속담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실제로 등잔 밑에서 줄넘기를 찾았다. 아유, 이거 아니죠. 네, 이 상황에서 등잔 밑은 책상 아래이다. 맞죠? 아이고, 책상 아래에서 찾았는데 책상 아래겠지 뭐. 그치? 대상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도리어, 오히려 대상을 잘 알기 어렵다. 뭐 이런 거잖아요. 뭐 그래서 뭐, 내 휴대폰 어디 갔지? 휴대폰 어디 갔어? 그럼, 아니 지금 손에 들고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진짜? 아유,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내가 여기다 놔두고 뭐 찾았네. 뭐 이런 거. 그죠? 자, 기억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언제인지 동그라미표 해볼까요? 미술 대회에서 그림을 여러 번 고치며 힘들게 완성해 결국 원하던 상을 받게 된 상황. 잃어버린 안경을 찾느라 집안을 다 뒤졌는데 자신의 머리 위에 걸치고 있음을 알게 된 그런 상황이 있죠. 내 머리에 안경 걸쳐놓고, 내 안경 어디 가서, 보이질 않아, 내 안경. 이런 거. 아니, 머리 위에 있잖아요. 여기 있었구나.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네, 이때 사용해요. 앞뒤 상황을 살펴볼 때, 니은에 들어갈 속담으로 어울리는 것. 윤서야, 너 줄넘기 잘하는데? 내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데. 뭐예요? 공든 탑이 무너지랴. 뭐든지 공을 들이면. 공이 뭘까요, 여러분? 정성을 말하는 거예요. 끈기 있게, 성실하게, 정성을 들인 일은 실패가 없을 것이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공부도요, 여러분. 공부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1시간 공부하면 내일 100점 받겠지. 그거보다는 내가 꾸준히 하루에 30분씩, 30분씩, 30분씩 이렇게 공부에 공을 들이면 좋은 결과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발 빠르다, 이거는. 관용어죠? 관용어. 그 다음에, 바늘 가는데 실 간다. 바늘 알죠? 예, 바늘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다가 이제 실을 딱 꿰서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 바늘 옆에 실이 있고, 실 옆에 바늘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늘 가는데 실 간다. 얘가 이리 가면 나도 가. 내가 이리 오면 얘도 나 따라와. 이럴 때, 아유, 바늘 가는데 실 가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만큼 둘 사이의 관계가 깊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친구 하나 있으면 참, 학교 생활 할 만하겠죠? 자, 이건 속담 맞아요. 네. 이거는 속담 맞고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쓰이지 않습니다. 항상 관용 표현은 무엇을 봐야 된다? 상황을 봐야 된다.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 맞는 관용 표현들을 고르셔야 되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은 무엇을 잘할 수 있다? 상황 판단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상황 판단을 잘하면 내가 원하는 말을 끄집어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가 있어요. 말을 잘하면 좋은 거죠.

0: 이 대화 상황에 대해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속담은 격식 있는 자리에서만 사용해야 해. 자, 격식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격식이 있다 그러면 무엇이 딱 생각나요? 이게 머릿속에 그려져요. 딱 무슨 제복을 입고, 그치? 아니면 뭐 양복 같은 거, 이런 거 입고, 유니폼 같은 거딱 입고, 딱서 있어. 거기에 맞게. 네. 아, 그렇습니다. 네. 마치 이래야 될것 같아. 그죠? 예절이 필요해. 거기에 맞는 예의, 예절 이런 게 필요해요. 그 자리에 맞는, 네. 그 자리에 맞는 예의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왠지 그런 게 머릿속에 나오지 않나요? 생각 들지 않나요? 속담은 반드시 격식 있는 자리에서만 사용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속담은요, 언제 어디서나 다 사용 가능합니다. 잠꼬대 할 때도 사용하셔도 돼요. 알았죠? 네. 속담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그 상황에 맞춰서, 상황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상황에 맞다면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속담에는 등잔과 같이 옛날 생활 모습과 관련된 표현이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땐 굴뚝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납니까? 이 굴뚝도 뭐예요? 네. 옛날에는 굴뚝을 정말 많이 세웠단 말이죠. 지금은 많이 줄어들어 있지만 옛날에 그 아궁이에 불을 떼면서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그런 시대 이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옛날 생활 모습과 관련된 표현들이 이 속담에 있다라는 거예요. 속담을 사용하면 자신의 생각을 간결하면서도 간단 명료하다 얘기했죠? 간단하게. 주저리주저리 얘기할 필요 없어. 응? 야.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인대. 그럼 끝나는 거야. 이렇게. 에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어. 속담 하나 탁 던지면 딱 상황이 정리가 돼요. 자, 이렇게 간결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속담의 힘이 되겠죠? 자, 그래서 채아야. 괜찮아. 격식이 있든 없든 언제든지 사용 가능해, 채아야. 자, 바늘 가는데 실 간다. 관계가 아주 밀접하다. 예, 얘기했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 돌다리가 쪼개지거나 무너지거나 할 필요된다. 그럴 염려가 없는데도 항상 조심성 있게 생활을 할 때, 뭔가 일을 할 때, 덤벙덤벙 하지 않고 항상 조심성 있게 일을 처리해 나갈 때, 우리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조사해 봅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럴 때요. 바늘 가는데 실 간다.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아이고, 손 아프겠다. 두들기느라고. 항상, 예, 조심스럽게. 네. 어릴 때 몸에 밴 버릇은 나이 들어서도 고치기 어렵다. 이거 뭐예요?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3살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 이렇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지. 우리가 천리길이라는 먼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시작은 어디에 있어요? 첫 걸음, 한 걸음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 너무 멀리 있다고, 너무 높다고, 예, 너무 기죽지 말고 일단 한 걸음부터 내딛어 보자. 예. 그래서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이 지렁이가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 걸까? 순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렁이 보면 땅을 이렇게 기어다니고 있잖아. 어떻게 보면 하찮아 보이는 생물일 수도 있죠. 자, 이 지렁이도 누군가가 밟으면, 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꿈틀거린다. 자, 순하고 좋은 사람이라도 너무 괴롭히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죠. 이거 없더라도, 예, 순하고 좋으면 그렇게도 되나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혜성아, 뭐하니? 앞으로 책을 열심히 읽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부모님께 편지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 그럴 때는 속담 사용하면 간결하면서도, 짧으면서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 사람의 작은 행동 하나로 많은 것을 알수 있다는 뜻을 표현하고 싶다면, 작은 행동? 아하! 하나를 보고 열을 한다는 표현이 있잖아. 그래. 하나를 국어 사전에서 찾은 뒤에 뜻이 있는 부분의 아래를 살펴보면, 관련 있는 관용어, 그리고 속담을 찾을 수 있단다. 라고 지금, 예,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정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국어사전 집에 없는 친구들 많잖아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요. 표준 국어 대사전 쳐보세요. 네, 요거 선생님이 적극 추천합니다. 네. 표준 국어 대사전 쳐서 들어가 보면은요. 예, 국립국어원에서 만든 사전이에요. 뭐든지 다 여러분이 예, 낱말뜻, 속담, 관용어 여기서 다 찾을 수 있어요. 예, 적극 추천합니다. 자, 가의 속담 기역 니은의 뜻을 짐작해서 연결해 볼까요? 바늘 가는데 실 간다. 네, 관계가 아주 가깝고 밀접하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고요. 잘 아는 일이라도 세심하게 주의를 하라라는 뜻으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가에서 디귿의 뜻에 알맞은 속담이 되도록 초성에 알맞은 말을 차례대로 써볼게요. 어릴 때 몸에 뵌 버릇은 나이 들어서 고치기 어렵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래라 저래라 막 알려주시는 거 여러분 아주 좋은 거예요. 왜? 버릇을 잘 들이는 거죠. 3살적 버릇이죠. 그 다음에 언제까지 간대요? 80까지 간다. 80이 뭐예요? 80살까지 간다는 거죠. 80살까지 간다. 자, 가의 속담, 기역 미음 가운데 다음 상황에서 친구들이 할수 있는 말로 알맞은 것. 우리 반 청소부장이 평소 순하고 성격 좋은 아이에게 청소를 힘든 곳을 계속 맡겼대. 그러니까 나중에 얘가 따져 물었대. 응, 왜 나한테 그걸 자꾸 맡기니? 막 그래서. 이에 친구들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네, 너 지렁이도 꿈틀한다더니 왜 그랬어? 그럴 것 같죠? 자, 이거 예,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지렁이는 없습니다. 예, 지렁이로 보지 마세요. 네, 처음부터 친절하게 하세요. 자, 그림 나에서 채원이와 혜성이가 속담 찾은 방법을 지금 얘기했어요. 무엇이었어요? 속담 사전 책을 펼쳐서 하나씩 읽어봤을까요? 인터넷 국어 사전에서 자신이 쓰고 싶은 말, 낱말을 딱 검색했더니 줄줄이 줄줄이 속담이 나왔을까요? 네, 바로 지하니. 지하니가 바로 봤죠? 자, 요렇게 하면 되겠어요. 라면 문제입니다. 새쥐, 소, 개, 닭, 뱀, 고래, 새우, 개구리, 고양이, 호랑이 등 동물이 들어간 속담 다섯 가지 말하기. 좀 쉬울 수도 있어요. 한번 지금 써보세요. 뭐 보지 말고. 자, 그럼 우리 속담에 이렇게 동물들이 들어간 속담이 많구나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또 와서 공부하세요.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의 김구입니다. 자, 우리 중단원 실전 테스트 뒤쪽에 있는 문제에 엑기스 같은 문제들 남아 있죠? 그 문제들 풀고 서술형까지 넘어가서 우리 서술형 문제들로 한번 작성해 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구원 픽은 몇 번이냐? 24번과 25번입니다. 페이지 25쪽에 남아 있는 그 문제들 중에 제일 마지막 두 문제인데요. 이게 정말 자주 등장하는 형태의 그림이기 때문에 요 그림들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보던 그림에서 뭔가 특별한 조건들을 하나 더 추가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 우리 앞으로는 그런 그림을 보면 좀 더 빠르게 무언가 크기 특징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연습이 되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선생님이 골라본 문제입니다. 아셨죠? 그 두 문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22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마른 모 ABCD에서 내부의 한점 P가 존재하고요. 삼각형 PCD가 정삼각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랬을 때 각 BCP의 크기를 구하여라라는 게 지금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이 마른 모 안에 정삼각형이 이렇게 하나 들어있는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그림과 거의 비슷한 그림이 25번이에요. 25번은 정사각형 안에 정삼각형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를 구원픽으로 고를까 선생님 고민을 좀 했는데 그래도 마른 모 안에 들어있는 것보다 정사각형 안에 들어있는 게 시험에 훨씬 더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선생님 25번을 골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맥락은 같은 문제다라는 거고요. 변의 길이가 똑같은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할 필요가 없어요. 답 구하려면 그냥 이렇게 구하면 돼요. 보시면 요 정삼각형이니까 하나의 내각의 크기가 60도일 거고, 그렇다면 이쪽에 있는 각 ADC라고 이야기하는 이 각이, 그렇지, 20도와 더해서 80도가 될 거다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럼 너 80도야. 마름 모니까 평행사변형의 성질도 만족해야 돼. 이런 생각할 수 있으면서 요 옆에 있는 각 C, 즉각 BCD라고 이야기하는 각이 이게 100도여야 되는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가 80도니까 너 100도여야 더해야 180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마름 모이기 이전에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그런 성질입니다. 자, 근데 정삼각형이 안에 들어 있으니까 이 각의 크기가 60도죠. 그럼 100도에서 60도를 빼면 내가 찾는 각 40도하고 등장할 거거든요. 정답은 저렇게 찾아주면 돼요. 됐나요? 이게 답을 찾기에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서는 항상 변의 길이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길이들을 생각했고,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을 눈에 발견해 볼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두 개가 이등변 삼각형이야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괜찮은가요? 좋아.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쪽에 있는 각들을 구하면서 나머지 모든 각을 다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각들을 다 찾을 겁니다. 자, 이거 20도야. 그럼 여기 있는 두 개의 각의 크기를 더하면 160도여야 되는데 똑같아야 되니까 80도씩 나누어 가질 거다.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아까 요 각의 크기가 40도다라는 거 우리 찾아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두 개의 각의 크기 똑같으면서 더해서 140도 나와야 되니까, 자,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가 70도다라고 이렇게 각의 크기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너는 60도니까 당연히 반대쪽에 있는 각들을 생각해 볼수 있겠죠. 됐나요? 이 공부를 왜 하는 겁니까? 그래,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가면 여기 있는 이 삼각형에서 여기 있는 각들을 물어보게 될 거거든요. 그러려면 나머지 각들을 모두 다 찾아낼 수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이런 식의 접근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실은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는 100도에서 80도를 빼냈으니까 20도고요. 자, 이쪽에 있는 이 각의 크기는 80도에서 70도를 빼냈으니까 10도다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삼각형에서 요 각의 크기가 150도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그림에서 모든 각들을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활용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변의 길이가 똑같은 것들을 지금 마름모와 정삼각형에서 전부 다 찾아서 표시하는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네, 이것과 비슷한 맥락의 문제가 25번에 있을 거고요. 우리 25번 문제에서는 삼각형의 합동까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괜찮니? 좋아.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23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각 DAC의 이등분선이 BC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E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래요. 여기 있는 이거 각의 이등분선이고요. 그리고 BC의 연장선과 만나니까 실제로 여기 있는 노란색 선,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AD 이렇게가 서로 평행이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지? 그랬을 때 다음의 조건들을 가지고 각 AEC의 크기를 구해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AEC라는 각의 크기 뭐랑 똑같아요? 그렇죠. 동그라미죠. 왜냐? 선분 AD하고요, 선분 BC 서로 평행이고, BC의 연장선인 BE와도 AD는 평행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Z자 만들어내면서 엇각의 위치에 있는 각의 크기 서로 같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이제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겠다.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를 구해서 절반 하면 동그라미 하나 구할 수 있으니까 너랑 똑같은 각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거지. 그 각이 바로 이쪽에 다음과 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 각의 크기 구해내면 된다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75도라는 각의 옆에 있는 각이니까 내가 찾는 각 ACB라는 각과 65도를 더하면 이거 이두 개의 각의 크기의 합이 105도가 나와야 돼.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105도에서 65도를 빼면 되니까요. 이 각의 크기는 40도다 생각할 수 있고, 그 40도가 옮겨가니까 자, 20도, 20도로 나누어지면서 내가 찾는 각 AEC의 크기, 자, 이거 20도다라고 이렇게 정답 써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 볼수 있을 겁니다. 괜찮죠? 자, 근데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도요, 좀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보일 거예요.
보시면 이 동그라미

이쪽에도 있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삼각형 ACE라는 삼각형이 눈에 보일 거죠. 그래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ACE가 역시나 무슨 삼각형이 된다?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이쪽에 있는 이 각의 크기를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거지. 그 각의 크기 75도가 된다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 네가 평행 사변형이니까 동의각이야라고 생각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지만 180도에서 20도, 20도, 65도 빼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이 문제를 아까 우리 엇각의 형태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었지만 이 75도 이리 옮겨놓고 여기 있는 두 개의 각의 크기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등변 삼각형에서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180도에서 요거 두개 빼서 140도 빼내면 이렇게 두 개의 각의 크기 합이 40도여야 돼. 따라서 각각이 20도다라고 이런 식의 접근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23번 문제도 조금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자, 24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D와 선분 BC가 평행인 등변 사다리꼴 ABCD가 존재하고 그때 AD와 AB의 길이가 서로 똑같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얘들아, 등변 사다리꼴이라는 말이 주어지면요. 당연히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DC의 길이는 당연히 같아지는 거죠. 근데 특별하게 이 문제에서만 성립하는 게 뭡니까? 바로 AD와 AB의 길이가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윗변의 길이가 변 AB와 길이가 똑같아진다라는 성질이 이 문제에서 특별하게 주어져 있는 경우예요. 됐죠? 그러니까 등변 사다리꼴 문제가 자주 등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더 특별한 케이스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어떤 각들이 똑같아지는지를 미리 생각해 놓고 있다면 문제를 풀때 훨씬 수월하겠죠. 그리고 요 그림을 정리해서 같은 크기의 각들을 찾아보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위에 있는 삼각형하고 아래에 있는 삼각형이 서로 닮은 형태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음 단원에서 다시 등장할 그림이다라는 거지.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제 구원픽 골라놓은 문제들 혹은 개념책에서 우리 시험지 미리 보기 문제로 골라놓은 문제들 어떤 문제들 많이 고릅니까? 이 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단원까지 계속 이어져서 똑같은 그림이 등장할 문제들에서 많이 고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그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변의 길이들이 똑같은 거 표시해 봤으니까요. 각의 크기가 같은 거 찾아볼 거예요. 먼저 27도 그냥 동그라미라고 편하게 표현하도록 할게요. 그 동그라미는 이쪽으로 옮겨갈 수 있겠죠. 왜 그래? 평행선이니까 엇각으로 옮겨갈 겁니다. 괜찮니? 좋아.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가 또 어디로 옮겨와요? 그래요. 이쪽으로 옮겨와요. 삼각형 ABD가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옮겨올 수 있다. 이런 얘기할 수 있겠죠. 됐죠? 또, 이 등변 사다리꼴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아래쪽에 있는 이 삼각형 ABC라는 삼각형과 BDC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이 완벽하게 합동이 된다라는 얘기도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게 그대로 반대쪽으로 또 넘어온다 이거지. 아, 너도 동그라미구나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너도 동그라미고요. 그렇다면 너도 동그라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뭐 당연하죠. 여기 있는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일 테니까. 됐니? 그래서 동그라미들이 전부 다 이렇게 옮겨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삼각형과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이 각의 크기들은 모두 다 같아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막국지각으로 나머지 각은 당연히 같을 거니까. 아, 괜찮아? 좋았어. 이렇게 해서 각의 크기 똑같은 거 생각해 볼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자,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 생각해 봐라라고 이야기하면요. 우리 27도들을 적당히 활용해서 빼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좋았어. 이제 계산해 보자.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해 놨으니까, 아, 그럼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에서 27도만 빼내면 내가 원하는 각 찾을 수 있어.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요 각의 크기 뭐랑 똑같아요? 등변 사다리 꼴이니까 너랑 똑같아요. 그럼 이 각은 바로 27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27도랑 더해서 180도 만들어져야 돼. 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각 BAD를 생각해 보면 180도에서 54도 빼낸 겁니다. 이게 126도다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요각의 크기가 126도니까 그 126도에서 다시 한번 동그라미 27도 빼내면 되겠죠? 각 CDB는 126도에서 27도 다시 한번 빼내면 되고요. 그러면 99도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해 줄수 있어요. 괜찮니? 이런 식의 접근, 이게 이제 가장 보편적인 접근일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죠. 보통 우리 친구들이 많이 눈에 보는 건 각을 포함하는 삼각형을 눈에 많이 볼 거고, 그렇다면 선생님은 삼각형의 외곽을 하나 찾아주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려 보려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각, 옆에 있는 이 외곽의 크기와 이 내각 하나를 활용하면 널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해 볼 거예요. 너도 동그라미, 너도 동그라미, 너도 동그라미 하고 쓰여지니까 여기 있는 각 BOC가 이게 180도에서 27도 두 개를 빼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126도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126도가 내가 찾는 각과 27도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아, 이게 이 126도에서 27도를 한번더 빼준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삼각형의 하나의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 합과 같다라고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찮지? 그래서 역시 동일하게 정답 99도 하고 얻어낼 수 있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괜찮나요? 좋았어. 그래서 등변 사다리꼴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좀 해줬는데 그중에도 특별히 윗변의 길이가 변 AB와 똑같아지면 이등변 삼각형들이 양쪽에 생겨난다. 아, 각의 크기 똑같은 것들을 다 옮길 수 있다. 위아래 삼각형 이거 닮음이다. 뭐 이런 얘기들 우리 계속 이어가 볼수 있다. 이런 얘기죠. 괜찮지? 자, 그래서 요 얘기들 24번 문제 선생님이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봤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됐지? 다음 문제 가봅시다. 그러면 25번 문제 볼게요. 25번 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사각형이 있고 그 정사각형 안에 정삼각형이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ABCD의 내부의 한점 E에 대해서 삼각형 EBC가 정삼각형으로 주어져 있대요. 그랬을 때각 BDE의 크기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 끝에 있는 이각의 크기 구해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요, 앞에 있는 22번 문제를 풀어보지 않고 그냥 풀어라 라고 얘기하면 상당히 난해하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린 2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등변 삼각형들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변의 길이 똑같은 것들을 표현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변, 정삼각형의 변이니까 다 길이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나머지 변들도 정사각형의 한 변으로서 길이가 똑같아야 되니까요. 여기에 선을 이렇게 그려주는 순간 이등변 삼각형이 눈에 보이죠. 그래, 삼각형 EDC라고 이야기하는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괜찮은가요? 좋아요. 그러면 요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서 지금 선생님이 별표해 놓은 각만 빼내면 우리 문제의 정답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괜찮나요? 별표해 놓은 각은 몇 도인데? 그렇지. 45도지. 정사각형에 대각선 그려가지고 나누어 놓은 각이니까요. 당연히 저 별표는 45도다라는 생각할 수 있을 거니까 표시되어져 있는 각 EDC만 구하면 45도 빼내서 정답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요거 문제에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알았다면 이제 이 삼각형 봅시다. 자, 요 삼각형에서 너는 직각인데 너는 정삼각형의 한 내각이니까 60도 하고 쓸수 있겠지. 그래서 각 ECB라고 이야기하는 각이 30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30도를 꼭지각으로 하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요. EDC와 DEC라고 이야기하는 각이 두 개가 크기가 똑같으면서 더해서 150도 나와야 된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괜찮니? 그렇다면 150도를 둘로 나누니까 너 75도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아까 우리의 전략대로라면 BDE라고 이야기하는 각은 75도에서 90도를 대각선이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는 45도를 빼낸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요. 이 각의 크기가 30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괜찮죠?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삼각형의 합동, 이게 또 나중에 등장하는 그런 그림이고요. 그리고요. 요각이 아니라 위쪽에 있는 삼각형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선분 AE를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 왼쪽에 있는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이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됐죠? 자, 이거 왜 합동입니까? 선분 AB의 길이
그렇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로 똑같아. 그런데 정삼각형이니까 너도 똑같아.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은 30도로 항상 같아질 거다라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삼각형 ABE라는 삼각형과

DCE라는 삼각형이 서로 SAS 합동이다. 이런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분 EA와 선분 ED의 길이도 같아집니다. 즉, 자, 여기 있는 이 변의 길이와 요 변의 길이 같아지니까 너도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게 된다 이거죠. 됐나요? 좋아. 이걸요, 그냥 쉽게, 편하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사각형 안에 정삼각형이 들어있으면요, 좌우 대칭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물론, 요거, 정삼각형이니까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딱 떨구면 이등분한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얘기 생각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이 하얀색 선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가 완벽하게 접힌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괜찮겠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선 그려주는 이 그림.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그림이 시험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 머릿속에서 수선의 발을 샥 내려 그은 다음에 양쪽 접으면 완벽하게 똑같아. 딱 포개져. 라고 생각하시는 게이 문제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됐죠? 합동 이등변 삼각형에 관련된 얘기들까지도 선생님이 다 드렸습니다. 자, 그 정도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중단원 실전 테스트 문제에서 공부해 보고 고민해 볼 것들은 다 이야기를 좀해본것 같아요. 이제 서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중단은 서술형 대비 1번 문제 볼 건데, 선생님이 지금 이 서술형 문제를 풀 때는 서술형 문제를 풀이하는 풀이와 객관식 문제를 풀이하는 풀이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객관식 문제 풀어가는 것처럼 풀어가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문제 풀이 이해하시고, 선생님이 동그라미 세모하고 표현해 놓은 것들을 그냥 식으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서술형 풀이가 될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1번 문제.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각 C가 140도로 주어져 있을 때 선분 AD의 연장선 위에 있는 점 E에 대해서 각 EAB의 크기를 구해라 라고 얘기했네요. 자, 그럼 여기 있는 140도 때문에 우리는 네가 40도야 라는 생각할 수 있고요. 엇각으로 똑같으니까 너도 40도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 정답은 그냥 몇 도야? 40도 하고 쓰면 된다 이거지. 됐지? 선생님, 이러면 서술형 풀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식으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아, 40도라는 거 어떻게 구한 겁니까? 각 A, B, C라는 각과 각 B, C, D라고 이야기하는 각이 이웃하게 붙어 있는 각이니까 더해서 180도다라는 생각을 내 머릿속에서 했던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140도 넘겨서 빼면 각 A, B, C가 40도구나라고 이렇게 찾아볼 수 있었죠. 그래요. 40도라고 한마디로 쓴 걸, 그걸 그냥 식으로 바꿔서 표현해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어때요? 얘네 둘이 서로 엇각이다라는 것 때문에 같아지는 걸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각 EAB의 크기가 각 ABC의 크기하고 같아지는데, 그래서 40도인데, 이게 무엇 때문이더라? 엇각 때문이더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걸로 서술형 풀이가 충분히 작성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서술형 작성하실 때 이런 식으로 객관식으로 먼저 한번 접근해 보고 그걸 그냥 식으로 바꿔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실전책 문제를 풀 때는요, 문제 숫자가 좀 많거든요. 개념책보다 보통 한 강의당 세 문제? 뭐, 이 정도 문제 수가 더 많기 때문에 빠르게 풀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서술형 대비라고는 하지만 서술형 대비 문제를 객관식처럼 풀어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방금처럼 우리 식을 여러분이 마무리해 주신다면 충분한 서술형 풀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렇게 풀기에 조금 버겁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개념책에 가셔서 서술형 문제가 대단원 하나당 한 강씩 있거든요. 근데 그 개념책 문제에서는 선생님이 여섯 문제를 정말 천천히 서술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그 풀이들을 한번 보고 오셔서 스스로 따라 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다음 문제 가도록 하죠.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가 존재하고, 그때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하자, 선분 AB의 길이를 7cm라고 했을 때, 두 대각선의 길이의 합이 20cm다, 삼각형 ABO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문제 생각해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구해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대각선의 길이의 합이 20cm니까, 대각선을 반으로 쪼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10cm 이게 직관적으로 딱 다가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답을 쓰면 17cm 하고 써버릴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서술형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서술형이니까 어떤 식으로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될까? 되게 난감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문자를 도입해서 사용을 한번 해봅시다.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문자로 쓰는 거. 자, 요거 선분 OA의 길이와 선분 OC의 길이는 당연히 똑같아야 돼. 평행사변형이니까. 그래서 이 길이를 A라고 얘기하도록 하자. 그리고 OB와 OD의 길이 당연히 똑같아야 되니까 이 길이를 B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두 대각선의 길이의 합이 20cm다라는 조건을 EA에다가 EB를 더해준 게 20이다라고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럼 양변 2로 나누어 준다면 A 플러스 B가 10cm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됐지? 그럼 이 A 플러스 B가 10cm다라는 사실과 삼각형 ABO의 둘레의 길이 연결 지을 수 있겠습니까? 삼각형 ABO의 둘레의 길이를 L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7에다가 A에다가 B 더해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17cm라고 정답 써줄 수 있는 그런 문제죠. 만약 여기 있는 AB가 좀 거슬린다라고 이야기하면 AB를 선분 OA, A를 선분 OA, B를 선분 OB라고 바꿔서 써주시기만 하면 완벽한 서술형 답이 되겠죠. 그치? 머릿속에서는 저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었고, 서술형으로 답을 쓸 때는 A를 선분 OA로, B를 선분 OB로 바꿔서 표현해 주시기만 하면 서술형 정답이 될 겁니다. 자, 할수 있겠죠? 이렇게 서술형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마름모 ABCD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이야기하자. 그랬을 때 X 더하기 Y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이 문제는 선생님이 주의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금까지 실전책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풀었어요? 마름모야 라고 이야기하면 마름모의 성질을 막다 갖다 썼었지. 그치? 특별하게 증명하지 않고 성질을 갖다가 쓰는 게 우리의 목표였어. 하지만 서술형에서는 그러면 감점당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서술형에서는 조금은 천천히 돌아가면서 증명해야 될 것들을 좀다 증명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객관식과 서술형의 차이가 좀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자, 그럼 3번 문제 보자. 그림과 같은 마름모에서 XY의 값을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X는 너무 쉽게 구할 수 있겠죠.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똑같아야 되니까 X값이 15다라고 쓸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걸 서술형으로 그럼 어떻게 쓸 거냐? 이렇게 쓰는 거야. 마름모니까 선분 AD의 길이가 선분 AB의 길이와 같고 그게 15cm다라고 쓰면서 X가 15다라고 써주면 되죠. 우리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을 그냥 한줄 표현해 준 겁니다. 괜찮죠? 그 다음 우리 객관식이었다면 너 직각 너 Y도 너도 직각 너 24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삼각형에서 그냥 24도랑 Y도를 더하면 90도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접근했었어요. 그쵸? 근데 이거를 이제 서술형에서는 조금은 증명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라보자. 이 Y도와 24도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되니까요. 이 24도를 옮겨줘야겠죠. 그렇다면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이니까 이렇게 엇각을 생각하면서 24도 옮겨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가 각 ADO라고 이야기하는 각이 이쪽에 있는 각 CBO라는 각과 같아지면서 이게 24도야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유는 엇각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각 AOD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90도다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겠지. 이건 마름모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죠. 뭐야?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거지. 이유는 사각형 ABCD가 마름모다라는 걸 우리 그 이유로 제시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Y도에다가 24도를 더한 게 90도다라고 쓰면서 Y값 구할 수 있겠다. 24 넘겨서 빼면요, 우리 66하고 쓸수 있나요? 그래서 y가 66하고 우리 정답 쓰여지죠. 그럼 여기 있는 15와 66 더해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x 플러스 y를 81이라고 정답 써주시면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 감점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천천히 설명드려봤습니다. 자, 객관식이랑은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조금은 달랐습니다. 엇각을 사용해서 객관식에서는 한 번도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서술형이니까 엇각 활용해서 옮겨주면 좋겠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4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형 ABCD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이야기하자. 그랬을 때 OA, OB, OC, OD의 길이가 모두 다 같아지면서 두 개가 서로 수직이다. 그랬을 때 각 BDC의 크기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딱 봐도 뭐야? 정사각형이야. 정사각형에서 대각선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각의 크기 구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45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뭐만 생각하면 됩니까? 정사각형이라는 것만 생각하면 되죠. 자, 여기 있는 이 삼각형과 아래쪽에 있는 이 삼각형이 아 합동이야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 그렇잖아. 두 변의 길이와 사이의 끼인 각이 같아진다라는 게 대놓고 쓰여져 있으니까. 근데 그게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어요. 네 개의 삼각형이 모두 다 합동이 되니까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지는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사각형이다라는 이야기를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술해 주시면 되죠. 삼각형들이 합동이다라는 걸 우리의 조건으로 내세워서 서술해 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게 90도고요. 이게 당연히 정확히 반으로 쪼개지는 거니까 합동이니까. 그래서 요 각의 크기가 45도다라는 결과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뭐 더 이상 뭐 자세히 서술할 필요조차 없이 아주 간단한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괜찮은가요? 좋아. 정사각형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합동이라는 게 그 안에 앞에서 이미 증명이 다 됐으니까 이각 여기 모두 다 똑같을 거고 45도다라는 얘기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서술형 문제 5번부터 진행할 텐데요. 조금 난이도 올라가니까요. 선생님 좀 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셋째 자리의 범인을 잡아라.
1: 누구나 요원 학교에 온 멋진 요원 친구들
2: 모두 모두
1: 안녕.
2: 오늘은 이 끼끼 요원이 친구들을 위해 당근 사탕을 가져왔지.
3: 맛있겠다.
1: 요원들의 영양 간식 당근 사탕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내 것도 있어.
2: 당근이지. 이 중에 셋째 사탕이 토토 거야.
1: 끼끼. 몰랐어. 네가 날 이렇게 좋아하는 줄. 나한테 사탕을 세 개나 주다니 고마워 끼끼. 왜? 내 사탕 세 개라며.
2: 요원들, 내가 세 개라고 했나?
4: 아니.
2: 그렇지. 첫째, 둘째, 셋째. 이 셋째 사탕이 네 거라고.
1: 셋이랑 셋째랑 헷갈렸어.
2: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우리 곰끼 요원도 전에 그랬잖아.
1: 곰끼가?
2: 응, 기억 안 나? 방귀가스 테러 사건.
1: 기억난다. 그러니까 그때 곰끼는 방귀가스 테러 사건의 범인을 잡으려고 준비 중이었어. 조심해라 곰끼. 녀석은 지독한 방귀가스 폭탄을 가지고 있어.
5: 자, 걱정 마라 토토끼끼. 녀석이 까불면 이 곰끼 요원이 독방귀로 혼쭐을 나줄 테니 방귀 파스. 나이스. 좋았어 곰끼 요원.

0: 조금만.
1: 버스에 승객들이 아주 많구만. 이 중에 범인이 있다는 건데. 어?
2: 범인은?
3: 셋째 승객.
1: 아하! 첫째, 둘째, 셋째. 잡았다! 방귀가스 테러범들! 차하하하하!
4: 뭔 소리야?
5: 아빠, 방귀 끼었어?
2: 나 안 끼었어. 혹시 당신?
4: 어이, 아니에요!
1: 어? 이게 아닌데. 범인은 한 명이라고 했는데.
3: 이렇게 곰기도 셋이랑 셋째랑 헷갈렸었어.
6: 맞아. 다행히 실수한 걸 금방 깨달았지만.
1: 응. 자, 하하, 셋이 아니라 셋째잖아. 얍. 죄송합니다. 아, 다시. 첫째, 둘째. 아, 얘는 진짜 범인 아닌 것 같은데.
5: 맞출까?
1: 괜찮다. 아, 도대체 누가 범인이야? 아, 모르겠다.
3: 그렇게 곰기는 범인을 놓칠 위기에 처한 거야.
6: 여기서 요원들에게 문제. 범인은 분명히 셋째 자리에 앉아 있었어.
3: 그런데 왜 곰끼는 범인을 찾지 못한 걸까?
6: 자, 하람 요원.
7: 사탕을 먹고 있으니까 뭔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갖고 넘어간 거 아닐까?
3: 어허, 재밌는 생각이야. 하지만 그 아이는 범인이 아니었어. 응? 의견이 있는 요원은?
6: 예?
3: 어? 우리 설아 요원?
8: 곰기 요원은 왼쪽에서 셋째를 골랐잖아. 근데 왼쪽에서 셋째가 아니고 오른쪽에서 셋째를 골랐다면은 그의 범인이 아니었을까?
3: 아~ 요원들 모두 대답을 아주 잘했어.
6: 곰기가 범인을 잡지 못한 건? 다 우리 때문이야.
3: 우리가 기준을 정확히 말하지 않았었지.
8: 근데 기준이 뭐야?
3: 기준이 뭐냐 하면, 자, 여기서 강아지가 기준이 되면.
4: 기준!
3: 순서를 셀 때 강아지부터 세는 거야. 이렇게
9: 강아지를 기준으로 순서를 세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6: 이번엔 기린이 기준이 되면?
3: 기준!
6: 순서를 셀 때 기린부터 세는 거지. 이렇게.
9: 기린을 기준으로 순서를 세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3: 이렇게 순서를 셀 때는 어디부터 셀지 기준이 있어야 돼.
6: 그걸 깨달은 우리 곰기는

0: 어, 그래, 순서의 계절. 토토끼께 어디를 기준으로 셋째 자리지?
1: 아차, 그걸 말 안 했네.
2: 기린을 기준으로?
1: 셋째 자리.
0: 아하! 첫째, 둘째, 셋째. 얍!
1: 깜짝이야!
0: 차하, 역시. 방귀가스 폭탄으로 시민들을 괴롭힌 당신! 공기의 이름으로 체포한다! 차하하하하!
1: 이런 게! 와, 공기 최고!
0: 와, 최고!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순서를 잘 셀 수 있으면 누구나 영원히 될 수 있다! 누! 구!

0: 어디 어디 어디 찾아 찾아와
1: 왼쪽에서 첫째 아 아우 오른쪽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

0: 우리는 지금 어디 가게예요? 맞춰보세요.
1: 힌트, 우리 책 빌리러 간다.
0: 야, 그럼 너무 쉽잖아. 우리 도서관 가요. 도서관.
1: 우리가 빌리고 싶었던 책이 도서관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빌리러 가는 거예요.
0: 근데 누가 벌써 빌려갔으면?
1: 하, 안 돼. 서둘러 가자.
2: 서둘러! 고고!
0: 드디어 도서관에 왔습니다. 어린이 책 있는 데가 3층이거든요.
1: 계단으로 가자.
0: 그래.
2: 1층, 2층, 3층.
0: 선생님, 공기와 수학괴물 어디 있어요?
3: 그거 저기 책장으로 가서 위에서 둘째 칸, 왼쪽에서 넷째 칸으로 가봐.
0: 위에서 둘째 칸,
1: 왼쪽에서 넷째 칸.
2: 감사합니다.
0: 위에서 첫째, 둘째.
1: 왼쪽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찾아보자.
0: 그래. 여긴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와, 여기 있다. 찾았다. 예!
4: 와우, 잘했다, 요원들. 순서를 잘 세는 요원들은 우주에서 셋째, 아니, 둘째, 아니, 첫째가 된 요원들이다. 최고!
5: 공기 공기 공기
6: 우에마이
5: 내가 바로 공기
6: 공기
5: 공기 공기 공기
6: 우에마이
5: 우주 최고 요원
6: 공기
7: 내꺼 1, 2, 3, 4, 5, 6, 7, 8, 9, 10
6: 오케이
7: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5: 공기
7: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5: 공기
7: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5: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0: 시끄러워, 시끄러워.
1: 헐! 잠깐, 잠깐. 얘들아. 저 밖에 좀 봐봐.
2: 밖이요?
3: 우와! 안 되겠다.
4: 안개를 보니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군.
2: 어? 뭔데요, 뭔데요?
4: 바로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개미어리와 귀염뽀뽀 이야기.
3: 우와, 재밌겠다.
2: 어서 들려주세요, 어서요.
4: 궁금해?
2: 네.
4: 그럼 시작해볼까?
2: 우와, 우리 다카오 최고 최고.

0: 안개는 왜 생겨요? 늦은 밤, 산에서 개미어리와 귀염뽀뽀가 팬들과 함께 방송을 하고 있었어.
1: 안녕하세요, 우리 튼튼이들. 오늘은 허리허리허리 개미허리와
2: 귀염뽀뽀가 함께요.
1: 아, 그리고 우리 튼튼이 두 분을 또 모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예.

0: 저는 천사 소녀 니키타입니다. 용이 깜짝 놀라면 무엇일까요?
1: 놀라면
0: 바로 뿅!
2: 용입니다. 누가 이상한 소리를 내었어?
0: 준비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쪽은 궁예 아니고 궁예 이름입니다.
2: 안녕.
3: 그럼 이제부터 식사부터 하시죠.
4: 그런데 방송이 끝나갈 무렵 짙은 암기가 끼기 시작했어.
3: 자, 그럼 내일 만나요.
1: 안녕. 자리 옮길게요.
4: 개미어리와 친구들이 자리를 옮길 때도 짙은 안개는 여전했지.
3: 지금 안개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입니다. 조심히 잘 따라오세요.
1: 네.
2: 따라갑니다.
3: 어? 왜 두 분밖에 말씀을 안 하시지?
1: 어?
3: 천사소녀 니키님은요?
1: 없네. 천사소녀 니키님.
3: 천사소녀 니키님! 천사소녀 니키님!
1: 저기 있다!
3: 아이, 걱정했잖아요.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5: 떡 하나 주면.
3: 왜?
5: 안 잡아먹지.
1: 또 재미없는 농담하신다. 이리 와요.
5: 농담 아닌데.
4: 갑자기 나타난 호랑이 때문에 다들 정신없이 도망쳤어.
6: 나는 말하는 호랑이다.
3: 나도 안 무섭다.
1: 근데 삼촌, 안개는 왜 생기는 거예요?
7: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1: 왜 생기는 거냐고요?
0: 그러니까 안개가 왜 생기냐? 안개가 갑자기 내 머리에 안개가 낀 것 같아.
7: 근데 머리에도 안개가 낄 수 있어?
1: 에이, 잘 모른다는 소리지.
4: 아 맞다, 우리에겐 호기심 딱지가 있잖아.
1: 맞아요 삼촌, 호기심 딱지 따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오늘 필요한 건 바로 안개딱지. 안개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8: 우와, 누구세요?
9: 안 보인다, 안 보여. 나는야, 안개로 앞을 안 보이게 만드는 안개도사.
8: 안개도사님이요?
9: 그렇지, 그렇지. 뭐가 궁금하여 나를 부른 것이냐?
4: 아, 안개도사님, 원래는 제가 알았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안개는 왜 생기는 거예요?
9: 그건 바로 아주 작은 물방울 때문이지. 안개란 아주 작은 물방울이 땅 가까이에 뿌옇게 떠 있는 것을 말한다네.
1: 안녕.
10: 여기 물방울 엄청나게 많아.
9: 안개를 이루는 물방울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보다 훨씬 작고 가벼워서 땅 위에 떠 있을 수 있단다. 여기서 잠깐! 이 많은 물방울들이 모두 어디에서 왔는지 아는 사람은 손을 한번 들어보거라. 어허! 그렇다면 먼저 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줘야겠구나. 물은 세 가지 모습을 갖고 있는데, 찰랑대는 액체 상태를 물이라 부르고, 딱딱한 고체 상태를 얼음이라 부르지. 그리고 공기 중에 숨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 상태를 수증기라고 부른단다.
1: 우리 물방울은

0: 보였다가 열을 받으면 짜자잔!
1: 그렇구나.
2: 반대로 수증기가 열을 뺏겨서 눈에 보이는 물방울로 변할 때도 있지. 자네가 들고 있는 얼음컵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게나.
3: 이거요?
2: 그래, 얼음컵에 맺혀있는 물방울도 공기 중에 수증기가 열을 뺏겨서 물방울로 변한 경우다.
4: 물방울이 됐어요.
0: 나도 나도.
5: 아, 그럼 안개도 수증기가 열을 뺏겨서 물방울로 변한 거예요?
2: 그렇지. 하나를 알려주면 둘을 아는구나. 보통 땅 위에는 물이 기체로 변한 수증기가 둥둥 떠 있단다. 그런데 밤이 되면 기온이 내려가면서
0: 왠지 춥지 않니? 나만 추운가? 이러면 물이 또 변할 텐데.
4: 맞아. 그럼 사람들 눈에 보이겠다. 추워.
0: 물방울이 됐다.
2: 이렇게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고 그 물방울들이 많이 떠 있어서 뿌옇게 보이는 것이 바로
1: 안개.
2: 아주 잘했어요.
1: 그나저나 도사님, 여기저기 다 밤이 되는데 왜 안개는 모든 곳에서 생기지 않아요?
2: 밤이 돼도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할 만큼 기온이 내려가지 않았거나 아니면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한다고 해도 그 물방울의 수가 안개처럼 뿌옇게 보일 만큼 많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6: 아, 이제 다 기억났어요. 예.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그럼 난 이만 다시 딱지 속으로 돌아가련다. 잘 있거라.
1: 안녕히 가세요. 안개에도 신기한 과학이 숨어 있었어.
7: 과학이 어렵게 느껴지면 언제든지 이 삼촌에게 물어보렴.
1: 네, 네.
5: 아, 참! 개미월이랑 친구들은 어떻게 됐어요?
7: 아, 어떻게 됐냐면?
0: 도대체 천사소녀 니킥님은 어딜 간 거야?
8: 천사소녀
7: 모두 사라진 천사소녀 니킥을 찾아 헤맸는데
0: 어디 가신 거예요?
8: 대답 좀 해보세요.
0: 어디 가신 거지?
8: 사람인가? 아니요, 호랑이!
9: 누구인가?
7: 저예요, 저 천사소녀 니킥.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결국 천사소녀 니킥은 무사히 돌아왔고 아침 해가 뜨고 안개도 사라졌어.
1: 우와, 다시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5: 어, 안개가 거쳤나 봐.
7: 어, 그럼 이제 삼촌이랑 밖에 나가서 놀까?
1: 우와, 좋아요. 그 전에 저 안개딱지 주면 안 될까요?
0: 어, 저도요.
7: 좋아, 노래 잘하면 줄게.
1: 우와, 역시 삼촌은 최고야, 최고.
7: 우리 친구들도 함께 해볼까?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열심히 국어 공부해 볼 건데요. 오늘의 아하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국어 그 중에서도 중심 문장, 그러니까 문단에서 중심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문장, 중심 문장과 그걸 뒷받침하는 문장, 뒷받침 문장을 잘 갖추어 짜임새 있게 문단을 쓰는 방법 공부해 볼 건데요. 오늘의 아하 주제 잘 기억하면서 오늘도 신나고 재미있게 국어 공부 시작해 볼게요. 먼저 우리 이걸 공부해 볼 겁니다. 단어 낙습. 우리 학교에 대해 소개하는 글쓰기 볼 텐데요. 자, 먼저 글을 쓸 때는요, 되게 많죠? 자, 잘 보세요. 자, 이 단계를 거칠 거예요. 1단계, 계획하기. 2단계, 글쓰기. 3단계, 점검하기. 별거 없죠? 크게 3단계입니다. 첫 번째, 계획. 두 번째, 샥샥샥 쓰기. 세 번째, 점검하기예요.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교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쓰려면 먼저 계획해야 돼요. 자, 계획할 때는요, 내가 뭘 쓰지? 쓸 내용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학교의 장소, 인물, 행사 등등 소개하고 싶은 것을 정해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소개하고 싶은 것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고요. 그리고 쓸 내용을 정리하는데요. 이때 그냥 막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생각하며 쓸 내용을 정리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짜임새 있는 글이 되거든요. 자, 계속해서 계획을 잘 했다면 이제 글을 샥샥 써볼 텐데요. 이때는 이 정리한, 여기서 정리한 쓸 내용을 바탕으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잘 드러나도록 문단을 씁니다. 여기서 질문. 문단이란 무엇인가요? 선생님이 항상 수강후기 게시판을 잘 보거든요. 어떤 친구들이 수강후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고 있나 유심히 보는데

잘 드러나도록 문단을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배운 것처럼 문단을 시작할 때는 한 칸을 들여쓰고요. 문장마다 줄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처럼 한 문단 안에서는요, 바로 이어쓰고, 이 문단과 문단이 바뀔 때는 줄을 바꿔 쓴다라고 배웠지요. 이렇게 말입니다.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학교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먼저 어린이날의 운동회가 열립니다.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 함께 체육활동과 응원을 하는 날입니다. 10월에는 방과 후 발표회도 있습니다. 방과 후 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이 그동안 자신이 배운 내용을 발표합니다. 11월에는 교육과정 발표회가 열립니다. 반 친구들이 갈고 닦은 꿈과 끼를 펼치는 행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 학교의 행사에 대한 내용을 쫙 적었습니다. 여기서 중심 문장은 우리 학교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이첫 번째 문장이겠죠? 그 다음 문장부터는 이첫 번째 문장을 뒷받침하는 뒷받침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쓴 다음에 점검해야 돼요.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잘 드러나게 중심 문장을 썼는지, 그리고 중심 문장을 덧붙여 설명하거나 예를 드는 방법 따위로 뒷받침 문장을 잘 썼는지, 행사에 대한 뒷받침 문장, 운동회도 있고, 또, 뭐, 방과 후 발표도 있고, 교육과정 발표도 있다. 이렇게 중심 문장을 잘 적어 주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문단을 시작할 때는요, 한 칸을 들였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이렇게 잘 쓰고 난 뒤에 꼭꼭 점검 과정을 거쳐야 내가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고쳐야 할 부분이 없는지 한번더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꿀단지 친구들도 글을 쓸 때는요, 계획하기, 글쓰기, 점검하기, 이세 가지 단계를 잘 기억하면서 써보는 겁니다. 자, 13번 문제부터 보죠. 우리 학교의 행사를 소개하는 글을 쓸때쓸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운동회, 방과 후 발표회, 현장 체험학습, 교육과정 발표회 모두 우리 학교의 행사이지만 5번의 할머니 생신 잔치는요, 물론 좋은 날이긴 하지만 우리 학교의 행사와는 관련이 없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문장을 넣었다. 그렇다면 그때는 짜임새 있는 글이 되지 않겠지요. 자, 계속해서 1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이 짜임새 있게 쓰이지 않은 까닭을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보니까요. 우리 학교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먼저 어린이날의 운동회가 열립니다.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 함께 체육활동과 응원을 하는 날입니다. 10월에는 방과 후 발표회도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짜임새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자, 이 문장들에서 중심 문장은요, 우리 학교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바로 이 문장이 중심 문장이고요. 그 뒤부터는요, 이 문장을 뒷받침하는 뒷받침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날에 운동회도 하고, 또 전교생이 모여서 이렇게 응원도 해요. 또 방과 후 발표회도 있어요. 모두 이 문장을 뒷받침하는 뒷받침 문장이니까 결국 하나의 생각을 담고 있는 하나의 문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장마다 줄을 바꾸어 썼지요. 우리 이렇게 쓴다고 배웠나요? 네, 아니죠. 하나의 문단에서는요, 바로 이어서 쓰면 됩니다. 이렇게 줄을 바꾸려면 문단이 끝나고 그 다음 새로운 문단이 나올 때는요, 줄을 바꾸어 써요. 그래서 짜임새 있게 쓰이지 않은 까닭은 문장을 모두 줄을 바꾸어 썼다. 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문장마다 줄을 바꾸어 썼기 때문입니다. 문장마다 줄을 바꾸어 썼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 이유를 적어 보겠습니다. 한 문단에서는요, 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써야 하는데 말이죠. 문장마다 줄을 바꾸어 썼기 때문에 짜임새 있게 쓰이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적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15번 문제인데요. 빈칸에 들어갈 뒷받침하는 문장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라고 하면서 중심 문장이 맨 앞에 나오고요. 그 뒤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거를 뒷받침하는 문장이 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분리수거를 잘하면 환경을 보호할 수 있어요. 분리수거.
다음은

또 나눔 장터에서 물건을 재활용하는 것도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이 환경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일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이 부분에도 이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문장이면 되겠네요. 자, 선택지 보죠. 1번. 양치컵을 사용하면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죠. 물도 절약할 수 있고요. 2번. 음식물을 남기지 않으면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그만큼 음식물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먹으니까 말이죠. 3번.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면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나요?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면 오히려 환경에 해로울 수 있어요. 따라서 적절하지 않지요. 4번. 가까운 곳은 걸어 다니면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고요. 5번. 쓰지 않는 플러그를 뽑아두면 환경 보호에 또 전기를 절약하기 때문에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지요. 따라서 이 환경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 바로 3번이기 때문에 뒷받침하는 문장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여기다가 3이라고 3번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6번 문제 보죠. 자, 16번 문제는요, 이 시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 시의 이름은요, 바로 비밀번호라는 시인데요.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단원이요, 재미나 감동이 있는 글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글을 읽고, 시를 읽고, 재미나 감동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볼 겁니다. 자, 먼저 우리 16번 문제를 풀기 전에 이 비밀번호라는 제목을 가진 이 시를 한번 같이 감상해 보자고요. 자,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집 비밀번호 띠띠띠띠띠띠띠 누르는 소리로 알아요. 띠띠띠 띠띠띠띠는 엄마. 띠띠 띠띠띠 띠띠는 아빠. 띠띠띠띠 띠띠띠는 누나. 할머니는 띠, 띠, 띠, 띠, 띠, 띠, 띠. 제일 천천히 눌러도 제일 빨리 나를 부르던 이제 기억으로만 남은 소리. 보고 싶은 할머니라는 비밀번호라는 시입니다. 자, 그럼 16번 문제부터 한번 보죠. 자, 이 시에서 말하는 이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로 알수 있다고 한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1번, 비밀번호 숫자. 2번, 할머니의 모습. 3번, 비밀번호를 누르는 사람. 4번,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 5번, 비밀번호를 기억하는 방법. 이 중에서 우리 2연을 보면 누르는 소리로 알아요. 엄마, 아빠, 누나, 할머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비밀번호를 누르는 사람이라는 걸알수 있죠. 3번 적고 1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는요. 할머니께서 누르시던 비밀번호 소리가 이제 기억으로만 남은 까닭을 묻고 있는데요. 자, 보고 싶은 할머니라고 하는 걸 봐서 할머니는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우리는 17번 문제에다가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돌아가셨기 때문. 이다. 아마도 이 글을 쓴 친구는요,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보면, 제일 천천히 눌러도 제일 빨리 나를 부르던 그만큼 할머니가 보고 싶었기 때문에 빨리 할머니를 만나고 싶다. 할머니 빨리 봐야지! 하지만 이제 기억으로만 남았다. 그래서 마지막 연에, 보고 싶은 할머니라고 이렇게 적어주었죠. 17번 문제에 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죠. 이 시의 내용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시의 재미나 감동을 표현한 친구 묻고 있는데요. 자, 현주부터 보겠습니다.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를 듣고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부분이 감동적이었어. 왜냐하면 전학 간 친구가 즐겨 부르던 노래를 듣고 나도 그

친구가 보고 싶었던 적이 있기 때문이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강선이는요, 아까 마지막 연에서 보고 싶은 할머니라고 표현한 부분이 감동적이었어. 왜냐하면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마라는 이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야라고 했어요. 물론 이 현주와 강선이 모두 잘 말했는데요. 자, 이 문제에서는요, 이 시의 내용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감동을 표현한 친구를 묻고 있잖아요. 강산이는요, 내 경험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감동적이었는지, 그리고 말하는 이의 마음이 느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현주가 바로 왜냐하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 이런 경험이 있었어. 전학 간 친구가 즐겨 부르던 노래를 듣고 그 친구가 보고 싶었던 내 경험이 있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감동을 표현한 친구는 바로 현주다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18번 문제의 정답은요, 현주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현주라고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8번 문제까지 만나보았고요. 계속해서 19번 문제 만나볼 건데요. 자, 이번에는요, 바로 이 제목도 수상해 보이는 이 수상한 선글라스라는 글을 한번 읽어보고 계속해서 문제 풀어볼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떤 내용의 글인지 우리 한번 잘 살펴보면서 문제 풀어볼 건데요. 선생님이 이 수상한 선글라스라는 글을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자고요. 오랜만에 보는 파란 하늘이 눈부신 토요일 오후. 아하,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중앙공원에는 초록색 나무가 많아 기분까지 상쾌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전부 찾아왔는지 공원은 무척이나 북적였습니다. 사람이 많았나 봐요. 와, 생각보다 사람이 정말 많다. 그러게, 물건도 많아. 사고 싶은 게 많겠는걸. 공원에서 열린 알뜰 장터에 간 은소리와 한소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눈이 둥그렇게 떠진 거죠. 공원 입구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나눠 쓰고 아껴 쓰면 우리도 지구도 행복해요. 현수막에는 환하게 웃는 한 아저씨의 얼굴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오늘 행사를 주최, 그러니까 오늘 행사를 연, 기획하고 연, 여러 단체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공원 곳곳에 흰색 천막이 쳐져 있고, 천막 안과 밖에는 많은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눔 장터, 변신 장터, 분실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잃어버린 물건을 분실물이라고 하거든요. 분실물 장터 등 팻말에 쓰인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땅바닥에 자리를 깔고 물건들을 진열 쭉 나열해 놓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쓰던 물건을 내놓은 벼룩 장터를 지나 쌍둥이, 아, 여기 쌍둥이라는 걸 봐서 여기 나왔던 이두 친구, 그러니까 은소리와 한소리가 쌍둥이구나라는 것알수 있죠? 쌍둥이는 나눔 장터로 향했습니다. 자, 나눔 장터로 오세요. 여기서 사는 물건들의 수익금은 모두 불우한 이웃을 돕는 데 쓰입니다. 은소리와 한소리는 나누면 행복해요라고 쓰인 앞치마를 맞춰 입은 사람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까지입니다. 자, 계속 보죠. 자, 19번 문제인데요. 행사나 모임을 주장하고 기획하여 염이라는 뜻을 지닌 낱말 묻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 낱말 한번 찾아볼까요? 주체, 북적, 진열, 현수막, 분실물 중에서 여기 보세요. 여기. 행사를 주체, 그러니까 행사나 모임을 주장하고 기획하여 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바로 선택지 1번 정답이다라는 것알수 있어요. 19번에 1번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0번 문제 보죠. 알뜰장터에 간 은소리와 한소리의 눈이 휘둥그레진 까닭 아닌 것 묻고 있습니다. 자, 왜 눈이 휘둥그레졌을까요? 선택지 1번. 이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서. 2번, 사람들이 너무 많아 두려워서. 이 많은 건 맞죠?

정말 많다. 그래서 희둥그레 졌는데 두려워서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예상과 달리 너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깜짝 놀란 것이죠. 틀렸습니다. 3번. 사고 싶은 물건이 많을 것 같아서 사고 싶은 게 많겠는걸? 자, 4번. 물건들을 진열해 놓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물건들을 진열해 놓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람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진열해 놓은 사람도 많다라는 것알수 있어요. 5번. 공원 곳곳에 천막과 많은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라는 내용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닌 것은 바로 두려워한다. 이런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지요. 20번에 2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1번인데요. 이 이야기가 일어난 때를 알수 있는 말을 찾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요. 맨 처음에 읽을 때 토요일 오후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바로 여기 말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파란 하늘이 눈부신 토요일 오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때, 일어난 그때를 알수 있는 말, 바로 토요일 그리고 오후 이렇게 적어줄게요. 토요일, 토요일, 오후까지 적어주겠습니다. 자, 이제 이 쌍둥이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궁금하니까 바로 보도록 하죠. 와, 저 가방 정말 예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용돈을 아껴서 모아놓는 건데. 은솔이는 수많은 물건을 훑어보느라 한 소리를 놓칠 뻔했습니다. 은솔아, 내 줄넘기를 사기로 했잖아. 그것부터 찾아봐야지. 둘은 어느새 은행나무 뒤에 자리한 선글라스를 파는 곳까지 왔습니다. 자, 판매대 위에는 다양한 선글라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코수염을 기르는 아저씨가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선생님도 코수염을 붙이고 읽어볼게요. 얘들아, 여기 어린이용 선글라스도 있단다. 이걸 쓰면 아주 멋쟁이가 되지. 선글라스, 한번 써보지 않겠니? 자, 멋진 코수염을 기른 아저씨가 한솔이와 은솔이에게 선글라스를 내밀었습니다. 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은솔이는 선글라스를 받자마자 바로 써보았습니다. 한솔아, 나 어때? 어른 같지 않아? 은솔이는 선글라스를 쓰고 고개를 이리저리 돌려보았습니다. 와. 한솔이도 얼른 써보고 싶었지만 그냥 선글라스를 만지작거리기만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아, 우리 아저씨께서 이렇게 멋진 선글라스를 주셨는데요. 정말 좀 수상해 보이는 선글라스. 자, 22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은솔이와 한솔이가 알뜰장터에 간 까닭을 묻고 있는데요. 자, 선택지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줄넘기를 사기 위해서, 2번,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3번, 선글라스를 사기 위해서, 4번, 예쁜 가방을 사기 위해서, 5번, 알뜰장터를 구경하기 위해서, 이 중에서, 뭘까요? 자, 여기 보면은, 은솔아, 내 줄넘기를 사기로 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솔이가 말이죠. 이걸 보고 우리는, 아, 줄넘기를 사기 위해서 갔구나라는 것알수 있어요. 따라서 22번 정답 1번이라고 적어주고 다음 문제 23번으로 가보자고요. 자, 기억에서 알수 있는 은솔이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기억을 보니까 와, 저 가방 정말 예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용돈을 아껴서 아껴서 모아놓는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용돈 좀 아낄 걸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아쉬워하고 있는 거죠. 1번, 신나는 마음. 2번, 아쉬운 마음. 아, 용돈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낄 걸. 3번, 감사한 마음. 4번, 행복한 마음. 5번, 반가운 마음. 이 중에서 바로 아쉽다, 아쉬운 마음 알수 있기 때문에 2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4번 보죠. 자, 그 전에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0: 읽어볼게요. 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아저씨, 죄송해요. 저희는 지금 돈이 없어서 선글라스를 살 수가 없어요. 줄넘기를 사야 하거든요. 한 소리의 말에 은 소리도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이 선글라스를 쓰고 있다가, 아, 줄넘기를 사야 되거든요. 그만 선글라스를 벗어서 아저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아이들 말에 코수염 아저씨는 어깨를 으쓱하고 올렸다 내렸습니다. 어깨를 으쓱 올렸다 내린 거예요. 얘들아, 그럼 2시간만 빌려줄까? 빌려주는 건 무료거든. 돈이 필요 없어. 대신 꼭 2시간이 지나면 돌려줘야 해. 아저씨가 너희를 믿고 빌려주는 거니까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코스염 아저씨는 빙그레 웃으며 선글라스를 다시 내밀었습니다. 아저씨의 코스염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실룩거렸습니다. 와, 정말요? 감사합니다. 여기 장터를 돌아보고 집에 돌아갈 때꼭 돌려드릴게요, 아저씨. 약속해요. 네, 저희를 믿으셔도 돼요. 꼭 가져올게요. 감사합니다. 신이 난 은소리와 한소리는 제자리에서 통통 뛰었습니다. 너무 신나니까. 선글라스 나한테 있다. 선글라스를 파는 아저씨도 기분이 좋은지 코수염을 슥슥 잡아당겼습니다. 녀석들. 자, 24번. 가와 비슷한 경험을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가는요, 여기죠. 아저씨, 죄송해요. 저희는 지금 돈이 없어서. 이런 내용인데요. 자, 현서가 얘기합니다. 친구의 장난감이 부러웠던 적이 있어. 다음, 서연이 엄마께서 사주신 선글라스를 잃어버려서 속상했던 경험이 있어. 잃어버린 경험, 부러웠던 경험. 유준이, 지우개를 사느라 돈이 부족해. 과자를 사지 못해서 아쉬웠던 경험. 돈이 부족해서 아쉬워하는 상황.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따라서 비슷한 경험을 말한 친구는요. 아이고, 돈이 부족해서 아쉬웠어라고 이야기한 유준이가 정답 되겠습니다. 우리 꿀단지 친구들도 이러한 경험이 있는지 한번 떠올리면서 볼까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25번 문제입니다. 자, 은소리와 한소리가 니은과 같은 행동을 한 까닭 묻고 있는데요. 아까 신이 난 은소리와 한소리가 아저씨, 저희를 믿으셔도 돼요. 꼭 이거 가져올게요, 선글라스. 감사합니다 하고 통통 뛰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 1번. 분실물 장터에 신기한 물건이 많아서. 2번.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3번. 이 선글라스를 끼면 없는 사람들이 보여서. 4번. 선글라스를 끼면 영화를 보는 것 같아서. 5번. 코스염 아저씨가 선글라스를 무료로 빌려주어서. 바로 돈이 없었는데 마침 이 마음씨 착한 코스염 아저씨가 자, 무료로 빌려줄게 하셨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텅텅 뛰었죠. 따라서 선택지 5번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더 읽고 싶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문제 풀어보죠. 자, 25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오늘의 아하 문제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아하 문제! 글을 쓸때 점검하기 단계에서 생각할 내용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교재 속에서 답을 찾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줄 것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요, 글을 읽을 때 오늘 문제 풀어본 것처럼 내가 이것과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생각도 해보고요. 이글 속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지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보면은요, 글을 조금 더 재미있게 집중해서 읽을 수가 있답니다. 자, 뒤에 내용도 너무너무 궁금하지만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읽어보고 문제도 풀어보기로 해요. 그럼 선생님은요, 다음 시간에 우리 친구들 만나러 다시 올 테니까 우리 함께 할 거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볼수 있는 유쾌한 수학의 김민우입니다. 자,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이죠. 제곱근과 실수, 중단원 서술형 대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배운 내용들을 이제 서술형 문제로 풀어내는 거잖아요. 서술형 문항의 기본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을 평가하시는 분,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명료하게 전달하자. 이겁니다. 다시요. 제가 푼 풀이를 선생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자입니다. 너무 길 필요가 없고요. 그렇다고 너무 짧아서는 안 되겠어요. 그렇죠? 참 표현이 어렵죠? 근데 그 근거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마음을 갖고 계속 연습을 하면 충분히 할수 있어요. 또 우리가 설명을 제가 또 해드리니까 다시요 마지막이에요. 제가 푼 풀이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푼 풀이를 선생님에게 명료하게 설명할 거예요. 그렇죠? 그 근거는 교과서에 있는 개념이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자, 오늘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5번. 루트 256의 양의 제곱근을 A, 그 다음에 2.777777의 음의 제곱근을 B라고 한대요. 그리고 제곱근 구를 C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무려 3개를 구해야 돼요. 그렇죠? 셋다잘 구하고요. 셋을 잘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볼게요. 자, 루트 256을 간단히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자, 만약에 루트 256 간단히 나타내는 게 바로 떠오르지 않으면 옆에 연습장, 그렇죠? 우리가 답안지를 적지 않는 곳에 256을 적당히 소인수 분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인수 분해 이렇게 쭉쭉 하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소인수 분해 했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256은 16의 제곱인 게 알려져 있어요. 그 제곱인 수를 좀 어느 정도 기억하면 빠르게 풀수 있겠죠? 자, 루트 256은 루트 16의 제곱이라서 16입니다. 자, 우리가 배운 내용이죠. 그쵸? 이렇게 제곱인 수가 자연수가 안에 있으면 근호가 없어진다라는 거. 제곱근의 성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A는 16의 양의 제곱근이죠? 16의 양의 제곱근. 얼마입니까? 플러스 4죠? 4. 4죠, 그쵸? 그래서 A는 얼마다? 4다. 요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적당히 이제 뭐, 문장을 구조로 만들면 되겠죠? 뭐, 이거는 16이고, 16의 양의 제곱근은 4이므로 A는 4다. 뭐, 요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2.77777은 자, 이것의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2.77777을 분수로 나타내는 것은 이전 학년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럼 얘는 9분의 27 빼기 2잖아요. 그죠? 그럼 25겠네요. 일단 이거 써주고요. 그리고 9분의 25의 음의 제곱근이 B잖아요. 음의 제곱근은 무엇입니까? 마이너스 3분의 5죠. 그죠? 이렇게 써주고요. 그럼 B는 마이너스 3분의 5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 제곱근 9죠? 그냥 제곱근 9. 얘는 바로 쓸까요? C는 루트 9네요. 얘는 3이다. 그죠? 이렇게.

막 모든 걸다 이렇게 길게 쓸 필요 없어요. 나름 판단해서 제곱근 9는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라고 스스로 판단을 할수 있는 거죠. 내 설명을 전달할 때. 그래서 구해야 될거 따라서 A, B, C 세수의 곱을 구해야겠죠. 그쵸? 요거 생략하는 학생들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쓰면 감점이 들어가겠죠. 4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5 곱하기 3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약분할 거 약분하고 답을 적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0이네요. 그죠?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네. 5번이었고요. 넘어갈게요. 6번입니다. 도형이 들어갔네. 자, 인출 단서. 자, 이 문제 힌트는 여기입니다. 넓이가 각각 16제곱센티미터와 9제곱센티미터인 두 정사각형입니다. 자, 사각형 ABCD의 넓이가 16, 사각형 GCEF의 넓이가 9예요. 그러면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우리 제곱근의 뜻할 때, 도형에 대한, 정사각형에 대한 이야기로도 많이 나오죠. 그쵸? 그러면 일단 여기 길이 얼마예요? 4. 여기도 4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오른쪽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3이네요. 그쵸? 요렇게 나타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해야 될 대상을 보세요. 선분 AE의 길이죠. 그렇죠? 여기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보이네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해서 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풀이를 어느 정도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보세요. 사각형 ABCD의 넓이가 16제곱센티미터이므로 화살표로 쓸게요. 그럼 선분 AB는, 선분 BC는 몇 센티미터? 네, 4cm.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정사각형 GCEF의 넓이가 9제곱센티미터이므로 선분 CE의 길이가 3cm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세 번째, 여기 1번, 여기 2번, 그리고 3번. 3번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이렇게 바로 쓰기보다는 어떤 삼각형인지 언급해주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소소하지만 인상이 확 달라져요. 직각삼각형. 전 이렇게 쓸게요. 직각삼각형. 그냥 삼각형이라고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직각삼각형. 좀 티내는 거죠. 아,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 쓸 거니까. 직각삼각형. A, B, E에서. 요 표현. 아주 멋있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어떤 삼각형에 대한 얘기를 할지 언급하는 거. 이렇게 A, B, C에서 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피타고라스 정리도 굳이 안 써도 될 표현이긴 하지만 얘는 그래도 쓰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제곱근에서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자, 선분 AE의 길이는 루트 얼마죠? 자, 여기 7, 4. 그러면 49 더하기 16이죠, 그렇죠? 더하기 16. 그러면, 자, 얼마입니까? 65죠? 루트 65.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답은 A의 길이니까 여기 센티미터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자, 여기서 만약에 추가하고 싶다. 본인의 풀이를 스스로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여기서 피타고라 정리를 쓸때 변의 길이도 언급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선분 AB는 4cm. 그리고, 자, 여기 이쪽에다 적어볼게요. 위쪽에 선분 BE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 7cm. 요 정도? 그죠? 추가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임으로 이렇게 피타고라 정리에 의해 답이 나온다. 요 정도. 넘어갈게요. 6번이었습니다. 그리고 7번입니다. 7번은 그냥 계산을 잘 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서술할 게 딱히 없다. 답만 잘 맞추자. 요런 스타일인데. 자, 일단 계산을 해야 될 것이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이네요. 그쵸? 잘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쓸게요. A는 19. 그냥 빼기. 자, 루트 225는 네, 225가 15의 제곱이거든요. 그러면 15입니다. 자, 225를 소인수 분해해서 찾는 학생들도 많겠죠? 그 과정은 어느 정도 생략되어도 괜찮다. 누군가는 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 그쵸? 감점의 요인은 아니다 이거죠. 소인수 분해를 안 적어도. 더하기 7 빼기 루트 4는 2죠, 그렇죠? 이렇게 적어주고요. A는 얼마입니까? 19 빼기 15는 4. 7 빼기는 5니까 4랑 5를 더하면 9죠. 그래서 루트 A는 루트 9니까 3이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죠.

7번이었습니다. 7번. 넘어갈게요. 8번. 8번 좀 어렵네요. 8번 별표. 아, 선생님, 이거 그대로 반대로 문제 아니에요? 제호권의 성질 두 번째? 잘했어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요 녀석. a 빼기 a분의 1의 양수, 음수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이 이 단원 외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일단 문제를 보겠습니다. 푸는 방법은 명료해요.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과 요 녀석. 둘이 부호를 판단해야 돼요.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반대로. 일단 뒤에 거는 양수인 게 명확하게 나와 있죠. 왜냐면 A가 양수잖아요. 그죠? 그럼 역수도 양수겠죠? 맞잖아요. 0과 1 사이를 뒤집어도 양수잖아요. 부호 자체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쓸것 같아요. 저라면. 첫 번째는 이거에 대한 얘기 써야 되니까 일단 칸을 두고, 두 번째, A가 양수이므로 A분의 1도 양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a 더하기 a분의 1도 양수네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값은 루트 a 더하기 a분의 1의 제곱은 그대로 a 더하기 a분의 1로 나온다. 그쵸?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요 부분이 좀 포인트인데, 이 부분. 자, a 빼기 a분의 1의 부호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뭐 적당히 대입해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 a의 2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a가 2분의 1이면 2분의 1 빼기 2분의 1의 역수예요. 그러니까 2분의 1분의 1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2분의 1의 역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빼기 2죠?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음수예요. 자, 그리고 뭐 3분의 1도 넣어보면 3분의 1 빼기 3이죠? 음수죠? 4분의 1 빼기 4? 음수죠? 그래서 경험적으로 아, 음수네라고 찾을 수는 있습니다. 일단 개념 설명은 이따 갈게요.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답을 예쁘게 쓰는 법. 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음수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뻔뻔하게 쓰세요. 자,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a-a분의 1은 음수이므로 그냥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음수이므로. 그러면 루트 a-a분의 1의 제곱은 반대로 나온다. 이렇게 쓰는 거죠. 됐을까요? 자, 마지막 3번. 일단 설명, 이거에 대한 설명 마지막에 할게요. 3번. 따라서 답. 간단히 하는 거죠? 답은 둘을 더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a 더하기 a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a분의 1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분의 2. 이렇게 쓰면 충분히, 예, 옳은 답안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추가적으로 나눌 이야기, 얘가 왜 음수일까를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한두 가지 정도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자, 이쪽에 쓰겠습니다. 아, 이제 지울까요? 네, 지우고 이 부분만 설명해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일 때 a-a분의 1이 왜 음수인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설명은 그냥 대입해 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 자리에 만약에 2분의 1이었다면 2분의 1, 이렇게 써볼까요? 잠시. A와 A분의 1에 대한 표를 좀 작성을 해 볼게요. 0과 1 사이에 있는 A들을 막 써보는 거죠. 아까 2분의 1, 역수는 어떻게 되죠? 2가 되죠? 누가 더 커요? 역수 자리가 더 크죠? 그럼 빼면 음수가 되겠네. 자, 3분의 1도 써보죠. 3분의 1의 역수는 3이죠. 마찬가지로 그렇겠네. 4분의 1도 써볼까요? 4분의 1. 얘도 역수가 4잖아요. 그렇죠? 그럼 역수가 더 커진다는 걸 관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관점으로 또 일반화할 수가 있냐면 a랑 a분의 1 곱하면 얼마예요? 1이죠. 1인데 a가 지금 1보다 작죠? 1이 되려면 얘는 1보다 커야 돼요. 그쵸? 그래서 풀이에 좀더 추가되면 좋은 설명이 a는 0과 1, 1 사이이므로 a분의 1은 1보다 커요. 왜? 두개 곱해서 1 돼야 되니까. 1보다 작은 거? 그럼 얘가 수습을 해줘야죠. 1 되려면. 크게. 그죠? 임으로 뺀 것이 음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마지막에 배웠던 반비례 관계를 이용하는 건데요.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1이라는

이 반비례 관계에 대한 그래프를 알고 있습니다. 자, 둘다 양수일 때 한번 볼게요. 여기만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근데 우리가 1,1을 지나는 건알 수가 있죠. 1,1. 여기가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기준이 되는 점이거든요. 그러면 x가 0과 1 사이면 여기예요. x가 0과 1 사이면 보세요. y 값이 그 역수잖아요. 1보다 다 어디 있죠? 위에 있네. 그죠? 1보다 위에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죠?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쉬운 얘기는 아니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 제가 시간을 많이 썼죠. 그쵸? 그래서 최대한 한번 이 부분, 문제 푸는데 지장 없는데? 그냥 음수인 거 대충 대입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주제를 한번 공부해보세요. 알겠죠? 네, 넘어갈게요. 그다음 9번입니다. 자, 요거 자연수 만드는 거, 근호안이 제곱인 자연수가 되면 되겠죠? 첫 번째, 자, 48. 자, x분의 48은, 자, 48 소인수분해 해보면, x는, 자, 16 곱하기 3이거든요? 16 곱하기 3. 그럼 2의 4제곱 곱하기 3입니다. 이렇게. 이므로, 그럼 x가 들어가야 될 것은, 일단 3 곱하기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죠. 그쵸? 맞죠? 그러면 가능한 거, x는 3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 요것도 없앨 수 있잖아요. 그쵸? 3 곱하기 2의 제곱도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3 곱하기 4의 제곱이 가능하겠어요. 그쵸? 이게 첫 번째,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147은 7 곱하기 21, 21은 7 곱하기 3이기 때문에 147x는 7의 제곱 곱하기. 그쵸? 그럼 어떻게 됩니까? 7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x.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x는 3 곱하기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보세요. 첫 번째는 애초에 48의 약수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제한적이고요. 2번은 배수 형태이기 때문에 무한히 많겠죠. 그죠? 둘다 만족하는 거니까 이것만 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X는 3, 그리고 3, 4, 12, 그리고 48. 이렇게 되겠죠?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답은 63이네요. 얘네 두개 더하면 60 더하기 3.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럼 10번입니다. 10번. 루트 45 빼기 n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의 n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근호안이 또 제곱인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45-n이 뭐 구구절절 조건을 쓰기보다는 그냥 나열해 보려고요. 45보다 작은 제곱수. 36부터, 그죠? 36, 66에 36, 55, 25, 4, 4, 16, 3, 3은 9, 2는 4, 1 곱하기 1. 은근히 헷갈려요, 그죠? 그래서 1, 2, 3, 4, 5, 6. 다시 한번 세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럼 n을 바로 구할 수 있겠죠? 45에다가 얼마를 빼면 36이 될까요? 9. 그다음 얼마를 빼면 25가 될까요? 20.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얼마를 빼면 될까요? 20. 9, 29, 29. 그 다음에, 헷갈린다, 그쵸? 자, 45에 얼마를 빼면 9가 될까요? 36이야, 36. 그 다음에, 여기, 얼마를 빼면 4가 될까요? 4. 얼마를 빼면 4가 되죠? 41이죠, 그쵸?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얼마를 빼면 1이 될까요? 1이 될까요? 40. 4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따라서 답은 개수니까 보통 6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여섯 개, 6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됐죠? 학생들이 이 답을 맞추는데 좀 초점을 두는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여섯 개를 잘 찾아냈는가. 여기 좀더 의미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1번이요. 11번, 그냥 표현을 그대로 잘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수 x에 대하여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가 f(x)래요. 그럼 f42와 f56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f42는 얼마일까? 이렇게. 그러면 자, 루트 42가 대략 얼마인지 봐야겠죠? 서술형에서는 66에 36보단 좀 크고 77에 49보단 좀 작으니까 6점 얼마 얼마인데 그것을 그렇게 쓰지 않고, 그렇죠. 부등식으로 표현을 하자 이거죠. 이므로,
F42는 자, 6점 얼마 얼마니까? 그죠? 이하의 자연수 개수는 6이죠. 이렇게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를 첫 번째 제목을 살짝 바꿔줄게요. F42 구하기. 뭐 이런 식으로. 딱 선생님 봤을 때, 아, F42를 구하고 있구나. 그럼 지금부터는 뭘 구한다? 그렇죠. F56 구하기. 이렇게 쓰는 거죠. 아, 이제는 F56 구하나 보다. 그럼 똑같이 루트 56은 77에 49. 그러니까 7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죠. 이므로 F56은 얼마다? 7이죠. 7점 얼마 얼마 이하니까요. 그럼 둘을 더하면 되겠죠? 답은 13이다.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2번입니다. 자, 요거는 양끝을 근호를 씌워주던지 아니면 가운데 그냥 제곱하던지, 그죠? 뭐 같은 얘기죠. 계산해 볼게요. 다 양수기 때문에 제곱을 해도 되죠? 9분의 25가 여기 2x 더하기 1. 보다 작다. 그렇죠? 얘는 2x 더하기 1보다 작다. 반대로 2x 더하기 1은 9분의 25보다 크다. 그리고 여기는 4분의 49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다 1을 빼줄게요. 어떻게 보면 분수의 계산 문제네요. 다 1을 빼면 9분의 25에다 9를 빼면 16이죠? 16. 그리고 2x. 그리고 여기도 1을 빼면 4분의 45. 이게 되고요. 그리고 2를 나눠줄게요. x는 뭐와 뭐 사이인가? 9분의 8보다 크고, 그 다음에 4분의 45인데 2를 나누면 8분의 45가 되네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쓰는 건 답지에 적지 않는 거예요. 자, 9분의 8은 대략 0. 얼마 얼마죠? 그죠? 0. 얼마 얼마. 그리고 8분의 45는 대략 8, 5, 40. 5. 얼마 얼마죠? 그죠? 5. 얼마 얼마. 이렇게. 그러면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는 누구누구누구누구입니까? 1, 2, 3, 4, 5잖아요. 그렇죠? 그럼 답은 얼마예요? 다 더하면 네, 15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네, 12번이었고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제곱근표에 대한 얘기죠? 여기는 간략하게 풀고 지나갈게요. A가 어디 있습니까? 3.13 여기 있어요. 1000을 곱하면 1769가 되고요. 자, 루트 얼마가 1.817이냐?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B는 3.3이네요. 그렇죠? 3.3에 100을 곱하면 330이죠? 빼기 330.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답은 1439입니다.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14번. 얘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자, 서술형 할 때도 결국에는 요 길이를 먼저 구해줘야겠죠. 그죠? 길이가 얼만지 구하고 기준점을 찾으면 되겠죠? 이 기준점. 자, A에 대응하는 수는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빗변의 길이를 구해보면 밑변을 1이라고 하면 높이는 3입니다. 그죠? 1, 3. 그러면 빗변의 길이는 루트 9 더하기 1이라서 10이 되죠. 그죠? 이 부분을 잘 서술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이 부분은 어느 정도 생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P에 대응하는 수를 구하는 거죠. P에 대응하는 수는 마이너스 1인데 왼쪽으로 루트 10 가니까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어느 정도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삼각형 ABC에서 선분 AB의 길이가 1이고 선분 BC의 길이가 3이므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빗변의 길이는 루트 10이다. 근데 그 루트 10이 또 선분 AP의 길이와 같죠? 선분 AC는 선분 AP의 길이와 같으므로 P에 대응하는 수는 마이너스 1에서 왼쪽으로 루트 10간 것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5번. 자, 15번은 좀 팁을 드리자면 이미 답을 정하고 나서 서술하세요. 자, 무슨 소리냐면 루트 10 빼기 1은 루트 10이 3. 얼마 얼마죠? 자, 1 빼면 2. 얼마 얼마입니다. 이렇게. 그다음 2 빼기 루트 2는 2에서 1. 얼마 얼마를 뺀 거니까 0. 얼마 얼마고요. 마지막 2 빼기 루트 5는 2에서 2. 얼마 얼마를 뺀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0. 얼마 얼마입니다. 그럼 답을 먼저 써놓고 시작하면 A에 대응하는 수는 마이너스 0. 얼마 얼마 2 빼기 루트 5, B에 대응하는 수2 빼기 루트 2, C에 대응하는 수 루트 10 빼기 1이죠. 그렇죠? 먼저 이걸 정해 놓고요. 이제 그리고 서술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자, 루트 10 빼기 1부터 갑니다. 이쪽에 루트 10은
3과 4 사이 이므로 루트 10 마이너스 1은 2와 3 사이다. 그렇죠? 이 얘기예요. 이거 써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 마이너스 루트 2부터 시작해볼까요? 마이너스 루트 2는 뭐와 뭐 사이죠? 루트 2가 1과 2 사이이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사이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면 2를 더해주면 2 마이너스 루트 2는 1과 0 사이. 그렇죠? 0과 1 사이.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두 번째 부등식도 완성을 했고요. 마지막 2 빼기 루트 5입니다. 마이너스 루트 5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사이에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2를 더합니다. 2 빼기 루트 5는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부등호 표현을 다 써주고요. 답은 A에 대응하는 수 이렇게. 그렇죠? 2 마이너스 루트 5, B에 대응하는 수2 마이너스 루트 2, C에 대응하는 수 루트 10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고요. 물어보는 걸잘 확인하셔야 돼요. 대응하는 수를 차례대로 구했어요. 그죠? 구했죠?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고 대소관계를 나타내요. 그래서 요 파란, 지금 남색으로 쓴 부분 여기까지 같이 적어주면 되겠어요. 답지 마지막에. 그죠? 대소관계까지 나타내셔야 돼요. 보통 이렇게만 쓰고, 대소관계 있잖아요. 선생님, 봐주세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도 명료하게 구하라는 건 다, 네, 구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15번이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6번. 두수 사이에 있는 모든 정수의 합을 구해라. 얘도 답을 먼저 구해놓고 구하면 좋습니다. 근데 부등식으로 바로 가볼게요. 루트 3은 1과 2 사이에 있으므로 루트 3에다가 3을 뺀 것은 다 3을 빼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 그리고 여기는 루트 10. 헷갈리면 이렇게 쓰세요. 3과 4 사이. 그러니까 바로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쓰는 거좀 헷갈리거든요. 자, 이렇게 쓰고요. 마이너스 루트 10은 부등호 방향 반대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주고요. 그다음 한줄 더. 7 마이너스 루트 10은 자, 방향도 바꿔서 써볼게요. 방향 바꿔서. 자, 요렇게 이렇게. 우리가 흔히 쓰는 왼쪽이 작고 오른쪽이 큰 걸로. 그럼 여기 마이너스 4에다가 7을 더한 거예요. 3. 여기는 마이너스 3에다가 7을 더한 거예요. 4. 뭐, 그리고 한칸 차이 나겠죠? 그쵸? 요렇게. 그래서 요두 부등식이 있어야 이제 채점이 된다. 이거죠. 그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정수의 합을 구하여라. 그럼 문제 이렇게 쓰는 거죠? 두 수, 한번 써볼까요? 두 수, 루트 3, 마이너스 3과 7, 마이너스 루트 10 사이에 있는 정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정수. 문제의 표현을 갖다 쓰는 거예요. 정수는 자, 누구누구입니까? 마이너스 1점 얼마 얼마부터니까 마이너스 1, 0, 1, 2, 3점 얼마 얼마니까 3까지 있겠죠. 그쵸? 모두 합을 구하래요. 그리고 이쪽에 답을 적어주면 되겠죠? 답은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5가 나오네요. 5. 그죠? 요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료하게 서술하면 되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부등식의 방향 있죠, 방향. 요게 채점할 때마다 계속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 부등식의 잘못이에요. 부등식 잘못. 부등식 자체가 워낙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방향이 있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쓰기보다는 정확하게 쓰는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리고 앞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구하라는 것을 구해야 돼요. 요즘 AI 많이 쓰죠? AI에 물어보는 것에 대한 대답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평가를 할 때도 묻는 말에 적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문제를 실제로 많이 안 읽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항상 밑줄 치는 습관. 아, 대응하는 수를 차례대로 구하고 끝이 아니라 크기 관계도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이 부분과 차례대로 적은 것과 대소관계라는 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알겠죠?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중단원 서술형 대비 살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풀어보시고 한번 어느 정도 해설을 읽어보고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부담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 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향해 가는 여행 2학기도 은혜쌤과 함께합니다. 1학기에 이어서 2학기에 다시 만난 친구들 그리고 이번에 처음 만나는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첫 수업이라서 만약에 출석부가 있다면 출석부를 보면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하고 싶은 그런 설레고 반가운 마음인데요. 우리 첫 수업이니까 재밌는 내용과 더불어서 끝에는 낱말 퀴즈도 있어요. 선생님이 20초 동안 열심히 설명하면 여러분이 그 낱말이 뭔지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재미있게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단원의 이름은요. 작품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요예요. 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작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에 대해 갖는 생각. 의견을 한번 나누어 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부분이 굉장히 기억에 남네. 나는 이 부분이 되게 재미있었네 하는 것을 우리가 의견 중에서도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번 단원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런 말이거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인상적인 부분을 찾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나도 이 작품에 나온 것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 나도 이 음식 먹어본 적 있었는데, 나도 그 장소 가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공감하면서 인상적인 부분을 찾을 수도 있겠고요. 이 작품에 나오는 표현 진짜 생생한데? 내 마음에 드네? 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이 작품의 주제나 분위기를 나타내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 이런 것을 찾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오늘 시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교재 우쪽을 보면요. 두 친구가 작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어요. 여자아이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재미있었어. 마치 노래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야.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면 어떤 리듬감이 느껴지면서 노래하는 느낌이 든다. 그러자 남자아이가 이야기합니다. 나도 솜사탕을 먹으면서 가족들과 소풍을 갔던 경험이 있어서 더 공감할 수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이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표현을 마음에 들어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공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작품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오늘 우리 첫 수업이기도 하고 또 이 친구들도 시를 읽었고 우리도 시 세 편을 함께 읽을 거니까 선생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보려고 해요. 이 시에서는요, 비유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비유적인 표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 빠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시간이, 빠르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굉장히 밋밋하잖아요. 인상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시간이 날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시간이 날아간다. 그래서 날아가는 것들에는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새도 있을 것이고요. 비행기도 있고 로켓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날아가는 대상들과 시간 사이의 공통점을 찾아서 시간을 그 대상에

보름달 통째 부숴먹고, 뻥튀기 얘기하려는 거 아니었나? 보름달을 부숴먹네. 경에는 반으로 뚝, 반달로 나눠먹고. 예? 아직도 뻥튀기가 안 나왔어요. 송이는 사각사각 초승달로 떼어먹고, 오? 밤하늘 달 뻥튀기는 구름이 꿀꺽 삼키네. 아, 마지막 사연까지 읽으니까 왜 뻥튀기가 나오지 않았는지 알것 같아요. 뻥튀기와 무엇이 비슷하다고 본 거죠? 달의 모습이 비슷하다고 본 거죠. 이렇게 나란히 있으니까 아, 달의 모양이랑 뻥튀기 모양이랑 비슷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구나. 이제야 이해가 가는군요. 보름달을 통째로 부숴먹는다고 했는데 통째라는 거는 이렇게 덩어리째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 마치 둥근 보름달을 닮았나 봐요. 그리고 반으로 뚝 나눴으면 이렇게 생겼겠죠? 반달이 생각나고 조금 더 사각사각 떼어 먹으면 이런 초승달 모양이 되겠네요. 그래서 달과 뻥튀기의 모습이 이렇게 닮았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창의적이지 않나요? 이제는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고도 선생님이 배고파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인상적인 부분 찾아보자고 했었는데 선생님은 와사삭, 뚝, 사각사각, 꿀꺽 이런 소리를 나타내는 표현이 너무 생생해서 더 배가 고파지기도 했어요. 이런 표현이 재미있어서 마음에 들어서 인상적인 부분으로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이 시를 읽고 떠올릴 수 있는 장면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는 겁니다. 시를 읽을 때 떠오르는 장면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밤하늘 구름에 달이 가려지는 장면. 사연의 내용에서는 우리 찾아볼 수가 있었죠. 마치 밤하늘에 있는 달 뻥튀기는 구름이 꿀꺽 삼키네. 그럼 실제로 삼킬 수 있는 게 아닌데, 구름이 이렇게 달을 가리는 또는 구름에 달이 가려지는 장면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뻥튀기가 연기를 내며 만들어지는 장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먹는 법이었죠. 뻥튀기를 두고 친구들이 내기하나요? 내가 이겼어. 내가 졌어. 이런 게 아니었죠. 구름 한점 없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장면? 별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뻥튀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먹는 장면. 그래서 우리 제목도 뻥튀기 먹는 법이었잖아요. 그래서 떠올릴 수 있는 장면 1번과 5번이었습니다. 2번. 이 시에 사용된 표현 방법으로 알맞은 것의 동그라미, 알맞지 않은 것에 X표 하는 거죠. 뻥튀기를 먹을 때 나는 소리를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아까 선생님이 이 표현 때문에 더 배고파졌어 했잖아요. 와사삭, 꿀꺽, 그다음 뚝, 사각사각 이런 소리들 사용했었죠. 뻥튀기를 먹는 모습을 달의 모습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통째 먹는 건 보름달, 반으로 뚝 떼니까 반달, 사각사각 더 베어 먹으니까 초승달, 달의 모습에 빗대어서 표현했다. 비유적인 표현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었죠? 알맞은 설명입니다. 뻥튀기를 먹을 때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여는 너 지금 먹는 거 맛있어? 나도 맛있게 먹고 있어. 이런 대화가 나온 게 아니라 세 친구들이 각각 다양하게 먹는 방법을 나타낸 그런 시였죠. 대화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3번.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는 거예요. 이 시에서는 정우가 통째 부숴먹는 뻥튀기를 이것에 빗대어 표현했다. 무엇이랑 닮았다고 했었죠? 이런 모양이었잖아요. 그렇죠. 보름달. 둥근 보름달과 정우가 통째로 먹는 뻥튀기의 모습이 닮아 있었다. 경애가 반으로 뚝 나눠 먹는 뻥튀기는 이것에 빗대어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뚝 반을 자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무슨 달 모양과 비슷해요? 반달이요. 보름달, 반달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4번, 서술형 문제예요. 이 시에서 인상적인 부분과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보기에 나타난 방법을 활용하여 쓰시오예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상적인 부분도 써야 되고요. 왜그 부분이 인상적이었는지 까닭도 써야 하고요. 그런데 보기에 나타난 방법을 활용해야 된대요. 보기 볼까요? 와사삭이라는 표현이 기억에 남아 내가 뻥튀기를 먹을 때 나는 소리가 떠올랐기 때문이야. 아, 그럼 여러분도 뭐 경험 이런 걸 쓰면 안 되고 어떤 표현이 기억에 남는다 보기처럼 써야 될것 같죠? 예를 들면 이렇게요.
반달로 나눠 먹고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야. 표현 나

맞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까닥도스라고 했기 때문에 뻥튀기를 반으로 나눠 먹었던 기억이 떠올라서야 여러분도 완전히 똑같이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시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 중에 표현과 관련된 것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해야 했는지 그 까닥까지 써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시예요. 제목은 말에도 색깔이 있지입니다. 말은 우리가 다그닥다그닥 타는 말도 있고 입으로 소리 내는 말도 있는데 어떤 말을 나타내는 건지 한번 내용 살펴봅시다. 말에도 색깔이 있지. 빨강 말 들려주면 얼굴 빨개지고 노랑 말 들려주면 누렇게 뜨고 파란 말 들려주면 새파래지지. 들려주면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입으로 소리 내는 말인 것 같아요. 그 말에 색깔이 있대요. 오? 빨강 말을 들려주면 빨개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노랑 말 들려주면 누렇게 뜨고, 파란 말을 들려주면 얼굴이 새파래진대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말에도 빛깔이 있어. 색깔, 빛깔 비슷한 뜻이죠? 하얀 말 들려주면 얼굴 하얗게 질고, 검정 말 들려주면 검은 빛이 되고, 이말저말 섞으면 울긋불긋해지지. 역시나 어떤 색의 말을 들려주느냐에 따라서 얼굴 색도 함께 바뀌고 있어요. 말은 예쁜 얼굴 도화지에 소리로 그리는 크레파스. 조심조심 색칠해야 해. 이 말이 무엇과 비슷하대요? 말을 무엇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크레파스. 말은 소리로 그리는 크레파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말과 크레파스가 어떤 점이 비슷한지 한번 이렇게 우리가 적어봅시다. 말과 크레파스. 자, 말에도 색깔이 있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아까 시간이 빠르다 아니고 시간이 날아간다라는 것처럼 말에 색깔이 있어. 그럼 색깔이 있는 또 다른 물건 뭐 없을까? 하다가 이제 크레파스를 생각한 거예요. 말과 크레파스가 비슷하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이 뭐게?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크레파스가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것처럼 말도 어때요? 빨강 말 들려주면 빨개지고 노랑 말 들려주면 누렇게 뜨고 하니까 어떤 색의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표정, 마음, 이런 것들이 얼굴에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비유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 문제 내고요. 얼굴과 비슷한 건 여기서 뭘까요? 그렇죠. 도화지랑 비슷하죠. 크레파스를 도화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말에 따라서 얼굴의 표정이 달라지니까 얼굴은 도화지랑 비슷하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심조심 색칠해야 해라고 했잖아요. 크레파스도 한번 그리면 지우기 어려운 것처럼 말도 어때요? 한번 말하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냥 못 들은 걸로 해줘. 라고 해서 못 들은 게 되나요? 이미 들어버렸는데. 그런 공통점도 있어요. 조심조심. 조심히 말해야 돼. 조심히 색칠해야 돼. 그리고 말은 조심히 해야 돼. 또는 뭐 신중하게 말해야 돼. 신중하게. 이런 공통점들도 있겠죠. 또 표현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없나요? 선생님은 무슨 말 들려주면 이렇게 되고 하는 표현도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말을 하면서 선생님도 모르게 빨강 말 들려주면 얼굴 빨개지고 노랑 말 들려주면 누렇게 뜨고 약간 몸이 움직였거든요. 뭔가 리듬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어떤 비트만 있으면 노래도 막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빨강 말이라는 거는 어떤 말일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얼굴을 빨개지게 하는 말, 나를 화나게 하거나 부끄럽게 하는 말, 그런 것들을 빨강 말이라고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요. 자, 그럼 우리 문제도 한번 만나볼게요. 이 시에서 인상적인 부분으로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말을 크레파스에 빗대어 표현했다. 선생님이 말의 동그라미, 비유적인 표현, 말과 비슷한 거뭐 있나요? 하면서 크레파스에 이렇게 네모 표시도 했었고요. 적기도 했었죠? 다양한 색깔도 있고, 한번 칠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 비슷해서 빗대어서 표현했죠. 반대되는 대상의 특징을 강조해서 표현하였다? 자, 빗대어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은 두 개가 뭔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되는 대상의 특징은 강조한 건 아니죠. 무슨 무슨 말 들려주면과 같은 표현을 반복적으로 나타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막 몸이 움직인다고 했었잖아요. 반복적으로 나타내면 그런 리듬감이 생기기도 하죠. 다양한 색깔의 말을 듣고 달라지는 얼굴의 색을 표현하였다.

그렇죠. 하얀 말 들려주면 얼굴 하얗게 되고 얼굴의 색이 달라졌죠. 조심조심 색칠해야 한다는 표현을 통해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주제를 표현하였다. 이 시를 읽고, 아, 그러네. 크레파스 조심히 색칠해야 되는 것처럼 말도 주워담을 수 없으니까 신중하게 해야 하는구나. 그런 주제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6번 문제 볼게요. 기역처럼 말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말에도 색깔이 있지. 우리가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선생님이 말할 때막 색이 나오는 것은 아닌데, 왜 이렇게 표현했죠? 그 말을 듣는 사람의 표정, 마음이 바뀌기 때문이죠. 그러면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것이 더 맞을까요? 그렇죠. 말이 듣는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더 알맞은 설명이 되겠네요. 세상에는 다양한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과는 관련이 없죠. 따라서 2번에 동그라미 하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네요. 7번. 보기에 나타난 방법을 활용하여 조건이죠. 시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보기. 이말저말 섞으면 울긋불긋해지지라는 부분이 기억에 남았어 하면 이 부분이 인상적인 부분이 되는 것이죠.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공감했어. 선생님이 이렇게도 인상적인 부분 찾을 수 있다고 했었죠. 아, 나도 그랬었는데 비슷한 경험이 있으니까 같은 또는 비슷한 느낌을 갖는 거, 공감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인상적인 부분 말한 친구 찾아봅시다. 빨강 말, 노랑 말, 파란 말처럼 다양한 색깔의 말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이 독특했어. 경험 드러나나요? 아니요. 경험은 없네요. 빨강 말 들려주면 얼굴 빨개지고라는 부분을 읽고 친구에게 화내며 말했던 걸 후회한 경험이 생각났어. 그래서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어. 라고 얘기한 태준이가 보기의 방법을 활용해서 잘 이야기를 했죠. 8번 서술형 문제네요. 사면에서 말은 예쁜 얼굴 도화지에 소리로 그리는 크레파스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것을 쓰시오. 자, 말은 무엇과 비슷하다고요? 크레파스랑 비슷하다고요. 그리고 얼굴은 선생님이 뭐랑 비슷하다고 했었죠? 그렇죠. 도화지랑 비슷하다고 했었죠. 크레파스로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얼굴의 표정, 그리고 나타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르잖아요? 그것을 문장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크레파스가 도화지에 다양한 색을 입히듯이 말도 듣는 사람의 마음과 표정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시를 읽으면서 비유적인 표현과 또 인상적인 부분 찾아봤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시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제목은 똑똑이에요. 똑똑. 자,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몰라주니까 눈물이 난다. 똑똑. 아, 그러면 이 똑똑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지금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눈물이 똑똑 떨어지는 그런 걸 표현했겠죠. 눈물 나는 거. 똑똑. 딱딱한 책상에 엎드려 애꿎은 샤프심만 부러뜨린다. 똑똑. 아, 그럼 이 똑똑은 뭐예요? 눈물 흘린 똑똑인가요? 아니죠. 샤프심이 부러지는 소리를 나타낸 똑똑이겠네요. 아, 이 친구가 뭔가 속상한 상황이 있어서 상상해 보는 거예요. 딱딱한 책상에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샤프심을 똑똑 부러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음까지 부러지는 것 같다. 마음까지 작아지는 것 같다. 마음아, 괜찮니? 내 마음에 노크를 해본다. 똑똑. 아, 그럼 마지막으로 나온 이 똑똑은 뭘까요? 그렇죠. 노크를 하는 소리이겠죠. 우리 문에다가 노크할 때 똑똑똑똑 들어가도 되나요? 이렇게 똑똑 소리가 나잖아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속상하고 억울하고 뭐 서럽고 그런데 샤프심이 부러지는 소리, 노크하는 소리, 그리고 눈물 나는 소리가 비슷하다 이런 표현도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사면을 보면요. 마음까지 부러지는 것 같다. 마음까지 작아지는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부러지고 작아지는 건 뭐예요? 샤프심이죠. 샤프심. 근데 내가 이제 또 똑똑 샤프심을 부러뜨리니까 부러지고 작아지는데 마음 또한 그렇다는 거죠. 좀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그런 것을 얘기하겠죠. 선생님이 이 시를 읽으면서 아, 옛날

옛날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이 학창시절에 가장 친했던 친구랑 한번 크게 다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할 기분도 아니고, 또내 마음 그런 게 아닌데 막 오해를 하고 이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여기 친구처럼 책상에 앉아가지고 뭔가 편지를 써서 오해를 풀려고 해봤어요. 근데 뭐라고 막상 이야기해야 할지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애꿎은 샤프신만 부러뜨렸습니다. 애꿎은이라는 건 뭐예요? 그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죠. 샤프심이 뭔가를 잘못한 게 아닌데 내 기분이 지금 서럽고 안 좋고 하니까 거기다가 괜히 마음을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를 보니까 선생님의 그런 경험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었는지 궁금한데요.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9번. 이 시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몰라주어 속상한 상황 표현했다. 1연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눈물도 똑똑 흘렸어요. 2번에 나오네요. 눈물이 나는 경험을 똑똑 소리를 활용하여 표현했다. 마음을 위로하는 것을 마음의 노크를 하는 것으로 표현했다. 마음아 괜찮니? 누구누구 괜찮니? 하는 거 위로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노크를 한다는 거는 내 스스로 똑똑똑 너 괜찮아? 마음 괜찮아?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건가요? 아니죠. 내 스스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지만 내가 나를 위로하는 것을 마음의 노크를 하는 것으로 표현했죠. 똑똑. 샤프심이 부러지는 것처럼 내 마음도 부러지는 것 같다고 표현했다. 사면에 있는 내용이죠. 새로 산 샤프심을 사용한 경험을 똑똑 소리를 활용하여 표현했다. 경험? 뭐 표현? 이런 거 우리가 배웠던 건데. 근데 뭐예요? 새로 산 샤프심? 그런 내용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요. 기억부터 디귿 소리의 의미를 찾아 알맞게 연결하는 겁니다. 자, 기억의 똑똑은 뭐예요? 1연에서 찾아볼 수 있었죠.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똑똑이었습니다. 니은의 똑똑은 뭐예요? 샤프심을 부러뜨리는 2연에 나온 똑똑이고요. 디귿의 똑똑 한번 찾아보세요. 시에서 어디 있는지. 사면 건너뛰고 사연에 있었죠. 마음아 괜찮니? 마음을 두드릴 때. 자, 그러면 알맞게 엿볼 수 있겠죠? 1연은 눈물이 떨어지는 소리 똑똑이었고요. 2연에 나오는 똑똑은 샤프심, 애꿎은 샤프심을 부러뜨리는 소리. 아, 이거 볼 때마다 선생님의 옛날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연의 똑똑은 괜찮니? 라고 위로를 하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다른 친구가 나를 위로하는 그런 소리를 나타냈다. 근데 다른 친구가 아니라 아무도 몰라주지만 마음아 괜찮니? 내 스스로 마음의 문을 노크하면서 위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두드리는 거, 위로를 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알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음까지 부러지는 것 같다. 마음까지 작아지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샤프심이 부러지니까 마음도 작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11번 문제는 어떤 게 나올까요? 중요한데요. 시에서 말하는 이가 마음아 괜찮니? 라고 말한 까닭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는 겁니다. 마음아 괜찮니? 뭐 하는 말이죠? 위로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 문에 노크를 해도 괜찮은지 물어보기 위해서야. 노크? 괜찮은지? 맞는 거 아닌가? 했는데, 문에 노크를 해도 괜찮은지 물어본 건가요? 아니죠. 마음아 괜찮니? 라고 물어보기 위해서죠. 자, 이말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렇죠? 부러지고 작아진 마음을 애써 모른 척 하기 위해서야, 마음아 괜찮냐고 똑똑 노크를 하는 건 뭐예요? 들여다보고, 살펴보고, 위로하는 건데, 애써 모른 척 하기 위해서야는 아니죠.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 속상한 마음을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야. 아, 여기 있네요. 1연에서 뭐예요?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굉장히 속상해서 눈물도 흘렸고, 근데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야. 여기 있죠. 다른 친구가 위로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혹시나 다른 문제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면 틀린 겁니다. 스스로 내 마음을 살펴보고 위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예요? 연우입니다. 마지막 12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이 시를 읽고 인상적인 부분에 대한 내 생각을 보기에 나타난 방법을 활용하여 쓰시오. 오늘 이런 문제 많네요. 인상적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쓰

쓰는 것도 중요한데 보기에 나타난 방법이랑 똑같은 걸로 써야 돼요. 선생님이 시를 읽으면서 인상적인 부분을 찾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었는데 비슷한 경험을 해서 공감을 할 수도 있고 또 표현이 재밌네, 마음에 드네 하면서 찾을 수도 있고요. 아, 이 시의 주제를 잘 나타내고 있네, 분위기를 잘 나타내고 있네, 이 부분이 마음에 드네 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었는데 보기는 어떤 방법일지 볼까요? 마음까지 부러지는 것 같다라는 표현이 기억에 남아 샤프심이 부러지듯이 마음도 부러진다는 표현이 인상적이기 때문이야. 그러면 경험을 찾는 거예요? 표현이 재밌는 걸 찾는 거예요? 아니면 주제를 잘 나타내는 부분 찾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표현이 기억에 남아. 그럼 여러분도 서술형 답안했을 때 어떤 표현이 기억에 남아 하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까닭까지 적어줘야겠죠. 예를 들어서 마음아 괜찮니란 표현이 기억에 남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자기 마음을 위로하려고 물어보는 표현이 좋았기 때문이야. 여기도 까닥 까닥 드러나고 있죠. 근데 정해진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 뭐 다른 표현이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어요. 애꿎은 샤프심만 부러뜨린다. 이런 표현이 기억에 남을 수도 있지만 왜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지 까지 나타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세 편의 시를 읽었었는데요. 처음에 뻥튀기 먹는 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는 말에도 색깔이 있지, 세 번째 시는 마지막 똑똑까지 읽어봤는데 여러분은 세 편의 시 중에서 어떤 시가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또 경험이 떠올랐을 수도 있죠. 선생님은 세편 모두 경험이 굉장히 막 떠올랐어요. 뻥튀기 먹는 법, 아,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휴게소에 들러서 뻥튀기 사 먹는 그런 경험도 생각났었고, 두 번째 시를 읽으면서도 아, 내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나도 그런 표정으로 바뀐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약간 반성도 했죠. 나도 누군가에게 빨간 말, 하얀 말 이런 거 하지 않게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되겠다. 또 마지막 똑똑 읽으면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친구랑 크게 싸웠던, 지금은 친합니다. 학창 시절에 크게 다투었던 경험, 그래서 애꿎은 샤프심만 부러뜨렸던 그런 경험도 생각났습니다. 또 표현이 재밌었던 시들 이런 것도 스쳐 지나가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시가 가장 재밌었는지 오늘 수강후기 게시판에도 같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끝났지만 아직 나가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선생님이 뭐 있다고 했어요? 20초 낱말 퀴즈 있다고 했었죠. 선생님이 20초 동안 막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낱말이 뭔지를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는 겁니다. 선생님이 20초 동안 설명을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도전해 볼게요. 준비 시작하면 하는 거예요. 준비, 시작! 자, 이 단어는, 그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삐리리 공, 공은 여기서 아무런 잘못이 없어. 근데 남자아이가 화가 났기 때문에 자기가 화난 거를 이 공한테 분풀이를 한 거야. 그래서 삐리리 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단어는 뭘까요? 네, 선생님 설명 어땠나요? 20초 동안 낱말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간이 충분한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좀 짧은 것 같기도 하고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어요. 아, 원래는 이렇게 힌트를 더 주면 안 되는데 우리 1강이니까 제가 하나만 더 알려주자면 초성이 이응, 쌍기역 이응이었잖아요? 마지막 이응은 은입니다. 우리 낮은, 높은 할때 은이에요. 정답이 뭘지 여러분 오늘 강의 끝나고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단원이 작품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요였잖아요. 우리 두 번째 시간에는 또 다른 작품을 읽어보면서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강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하루하루 쌓이는 단어가 실력이 된다. 이보카 중학 기본 강의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함께하는 2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animals, 동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들 함께 공부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월드 미션 정답 한번 확인해 보고 강의 시작해 볼게요. 자, 유미의 여행 이야기를 보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는 것이었는데요. 첫 번째 답은 바로 mountain, 산이 되겠죠. Yumi climbs a mountain. 유미는 산을 오릅니다. It is very high. 그 산은 매우 높죠. At night, 밤에 Yumi looks up at the sky. 유미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자, 하늘을 올려다보았을 때 그녀는 she sees the moon. 그녀는 달을 보고요. And many stars. 그리고 많은 별을 봅니다.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말은 mountain, 산. 그리고 문, 달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수수께끼를 푸는 건데요. 이미 그림에 힌트가 잘 나와 있죠. 나는 누굴까요? 내가 누구인지 영어 단어로 맞춰주시는 건데요. I say oink. 자, 저는 oink라는 소리를 내고요. I am a farm animal. 나는 농장 동물입니다. I have a round nose and like mud. 자, 저는 동그란 코를 가지고 있고요. 또 진흙을 좋아합니다. Who am I? 내가 누구일까요? 자, 오늘의 단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누구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첫 번째 단어 들어가 볼게요. 바로 animal이죠. 자, 발음해볼까요? animal. animal. 명사로 동물입니다. 동물. 자, 반의어로는 plant. 식물이 나와요. animal. 동물. plant. 식물이 되죠. 자, 예문 보면 어떤 동물들은 낮 동안 잠을 잔다라고 하네요. 어떤 동물들? Some animals가 되겠죠. Some animals sleep during the day. Some animals sleep during the day. 자, 지금 보면 pet이란 단어가 나와요. Pet. Pet은 우리가 키우는 이 반려동물을 이야기합니다. Pet. 반려동물. 자, 다음은 zoo예요. Zoo. 자, 발음해볼까요? Zoo. Zoo. 명사로 동물원이 됩니다.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들은 매우 장난스러웠다. The monkeys, 원숭이가 되죠. The monkeys at the zoo. The monkeys at the zoo were very playful. Playful, 장난스러운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동물원에 있는 이 사육사는 zookeeper이라고 해요. Zookeeper, 사육사라는 의미가 되죠. 자, 이어서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bug예요. bug. 자, 발음해 볼까요? bug. bug. 자, 명사로 벌레 또는 작은 곤충이란 뜻이 돼요. 그녀는 벌레를 보았을 때 소리를 질렀다. She screamed. 자, scream이 소리 지르다란 뜻이에요. 그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When she saw a bug. 그녀가 뭐 했을 때? 그렇죠. 벌레를 보았을 때 소리를 질렀다. 이때 bug, 벌레라는 의미가 돼요. 벌레 또는 작은 곤충. 자, 다음은 wing입니다. wing. 자, 발음해볼까요? wing. wing. 날개란 뜻이에요. 그 나비는 화려한 날개를 가지고 있다. The butterfly. 나비가 되죠. The butterfly has colorful wings. 자, 이때 선생님이 wing 뒤에 s를 붙인 이유는요. 그렇죠. 지금 아래에 나와 있듯이 이 wing이라는 건 주로 복수 형태인 wings라고 씁니다. 왜냐면 보통 우리가 날개가 두 개가 있잖아요. 나비도 날개가 두 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wings 이렇게 복수 형태로 쓴다라는 거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은 꼬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tail. 자, 발음해 볼까요? tail. tail. 꼬리라는 뜻이에요. 꼬리. 긴 꼬리는 원숭이가 나무를 타는 것을 돕는다. 자, 긴 꼬리는요, a long tail이 되겠죠. A long tail helps the monkey climb trees. 자,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동사이죠? climb, 오르다요. climb trees, 나무를 오르다. 즉, 긴 꼬리는 원숭이가 나무를 타는 것을 돕는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리고 아래 보면 wag one's tail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wag one's tail, 꼬리를 흔들다요. wag one's tail, tail, 꼬리입니다. 자, 다음은요, cow. 자, 발음해 볼까요? cow. cow, 손이 소예요, 소. 그래서 cow, 소고요. 소 중에서도 암소를 의미합니다. 자, 지금 아래에 보면 bull 이란 단어가 있죠. bull. bull은 황소예요. 자, 차이는 이제 암컷과 수컷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cow는 암컷이 되겠고요. bull은 이제 수컷이 되는 거죠. 수컷 소가 되는 겁니다. 자, calf는 송아지예요. 저 아기 송아지를 우리가 calf라고 합니다. 자, 소한 마리가 들판에서 풀을 먹고 있다. 자, 이때는 cow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a cow is eating grass in the field. A cow is eating grass in the field. 자, 우리가 들판은 field라고 해요. field. A cow is eating grass in the field. 자, 다시 cow는요, 소고요. 암소이고 뭐 황소, calf는 송아지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볼게요. 다음은 pig. 발음해 볼까요? pig. pig. 돼지가 돼요. 돼지. 자, 돼지는 여러 종류의 음식을 먹는다. 돼지는 pigs. 자, pigs eat many kinds of food. pigs eat many kinds of food. 돼지는 여러 종류의 음식을 먹습니다. 자, 새끼 돼지는요, 우리가 piglet이라 그래요. piglet. piglet. 새끼 돼지가 되고요. 자, pork. 예전에 우리가 초반에 음식과 관련된 단어에서 나왔었는데요. pork는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 자, 그리고 piggybank라는 굉장히 귀여운 단어가 있죠. piggybank는 돼지 저금통을 의미해요. piggybank. 돼지 저금통. 자, 다음은 chicken입니다. chicken. 발음해 볼까요? chicken. chicken. 자, 바로 닭이고요. 닭고기란 의미가 있어요. 자, 예문 볼게요. 나의 삼촌은 그의 농장에 많은 닭을 가지고 계신다. My uncle has many chickens. 네, 복수형으로 써주면 되죠. My uncle has many chickens on his farm. 삼촌은 그의 농장에 많은 닭을 가지고 계신다. 자, 지금 아래 보면 병아리는요, 우리가 chick라고 해요. chick. chick. 병아리가 되겠고요. hen은 암탉이에요. 그리고 rooster, 수탉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chick, 병아리, hen, 암탉, rooster, 수탉이고요. 그냥 닭은 chicken이라고 하죠. 자, 다음 단어 볼게요. 자, 다음은 fish. 자, 발음해 볼까요? fish. fish, 물고기입니다. 자, 참고로 fish는 복수 형태도 그대로 그냥 fish라고 해요. fish, fish. 단수, 복수형 둘다 fish라고 쓴다. 자, 동사로는 낚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낚시하다. 자, 예문 한번 볼게요. 많은 물고기가 이 호수에 산다. Lots of fish live in this lake. Lots of fish live in this lake. 자, lake는 호수가 되죠. 호수. 자, 어부는요, 우리가 fisherman. fisherman이라고 합니다. 어부는 fisherman. 자, 그리고 낚시하러 가다, go fishing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하러 가다라고 할 때, go 뒤에 동사 ing를 써줘요. 그래서 수영하러 가다, go swimming. 낚시하러 가다, go fishing. 뭐 캠핑하러 가다, go camping. 이렇게 동사 뒤에 ing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fish, 낚시하다 뒤에 ing를 써서 go fishing. 낚시하러 가다. 이렇게 써주는 것이죠. 자, 다음 단어 볼게요. 다음은 sheep. 자, 발음해 볼까요? sheep. sheep. 명사로 양이란 뜻이고요. 복수형도 똑같이 sheep이에요. 그래서 sheep, sheep. 이렇게 써줍니다. 자, 예문 볼게요. 너는 양들이 무리를 지어 사는 것을 알고 있니? Do you know that sheep live together in groups? Do you know that sheep live together in groups? 아, 무리를 지어 사는구나. 네, 이런 걸알수 있는데요. 너는 양들이 무리를 지어 사는 것을 알고 있니? 라는 질문이 되죠. 자, 지금 아래 보면 어린 양은 우리가 lamb이라고 합니다. 자, 발음해 볼까요? lamb.
lamb. 자, 어린 양도 되고요.

양고기를 우리가 lamb이라고 하기도 해요. 자, 지금 fish, 물고기, sheep, 양 이렇게 봤습니다. 자, 다음 단어 계속 볼게요. 자, 다음은 말이 나오죠? horse. 발음해 볼까요? horse. horse. 말입니다. 자, 예문 볼게요. 저 아름다운 말을 좀 봐. Look at. 자, look at 무엇을 보다란 뜻입니다. Look at the beautiful horse. Look at the beautiful horse. 저 아름다운 말을 봐. 자, 다음 단어 볼게요. 다음은 mouse. mouse. mouse. 자, mouse는 쥐, 생쥐이고요. 자, 복수 형태 잘 알아두셔야 돼요. 마우스의 복수형은 mice입니다. mice. mouse, mice. 자, 그리고 유형으로 rat이 있어요. rat. 마우스와 rat의 차이점은요. rat은 조금 더 크고, 네, 꼬리가 긴쥐 있죠. 그리고 마우스는 조금 더 작은, 좀더 작고 귀여운 쥐를 이제 우리가 마우스, 생쥐라고 하고요. rat은 좀큰 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용 마우스도 그냥 마우스라고 쓰죠. 자, 예문 보겠습니다. 그 쥐는 먹이를 작은 구멍 속으로 옮겼다. The mouse carried food into a small hole. The mouse carried food into a small hole. 자, 이때 carried는 어떤 동사의 과거형일까요? 그렇죠. 무언가를 옮기다. carry라는 동사가 있었어요. 이것의 과거형으로 carried food, 음식을 옮겼다라고 쓰이죠. 자, 다음 단어 계속 볼게요. 자, 다음은 deer입니다. deer. 자, 발음해 볼까요? deer. deer, 사슴이에요, 사슴. 복수 형태는 똑같이, 네, 그냥 deer이라고 씁니다. 자, 우리는 길 근처에서 사슴을 봤다. We saw a deer near the road. We saw a deer near the road. deer, 사슴이 되겠죠. 자, 다음 단어는 duck입니다. duck. 자, 발음해 볼까요? duck. duck, 오리예요, 오리. 오리 한 마리가 호수에서 헤엄치고 있다. A duck is swimming on the lake. A duck is swimming on the lake. 자, duck, 오리이고요. 새끼 오리는 duckling. duckling이라고 합니다. 자, duck 뒤에 ling을 붙여서 어떻게 발음한다? duckling. duckling. 새끼 오리가 되죠. 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goose예요. goose. 자, 발음해 볼까요? goose. goose, 거위라는 뜻이 되죠. 복수 형태는 geese입니다. 자, goose, geese 이렇게 암기해주시면 돼요. 자, 그 거위는 큰 소리를 냈니? Did the goose make a loud sound? Did the goose make a loud sound? 그 거위는 큰 소리를 냈니? 라는 질문이 되죠. goose, 거위고요. 복수 형태는 geese가 됩니다. geese. 자, 다음은 원숭이가 나와요. 원숭이, monkey. 자, 따라해 볼까요? monkey. monkey. 네, 원숭이입니다. 그 원숭이는 the monkey가 되겠죠. The monkey climbed the tall tree quickly. The monkey climbed the tall tree quickly. 그 원숭이는 높은 나무를 빠르게 올랐다예요. monkey, 원숭이죠. 원숭이. 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끼리예요. 코끼리는 elephant. 자, 따라해 볼까요? elephant. elephant. 자, 지금 여기서 ph라는 부분은 프로 발음해요. 그래서 elephant. elephant. 이렇게 발음이 되죠. 자, 코끼리는 가장 큰 육지 동물이다. An elephant. An elephant is the largest land animal. 자, 여기서 the largest, 가장 큰이라는 최상급 표현이에요. large가 큰이고요. the largest, 가장 큰이 됩니다. the largest land animal, 가장 큰 육지 동물이다. 자, 우리가 코끼리 안에서도 요 trunk, 네, 들어보셨죠? trunk는 코끼리의 코입니다. trunk, 코가 되고요. tusk, tusk, 이건 이제 코끼리의 상아가 되는 것이죠. 자, elephant, 코끼리. trunk, 코끼리의 코, tusk, 상아. 자, 다음 단어 볼게요. 자, 다음은 기린이 나오네요. giraffe. 자, 발음해 볼까요? giraffe, giraffe, 기린입니다. 자, 목이 긴 기린을 그려주세요. Please draw a giraffe. Please draw a

giraffe with a long neck. Please draw a giraffe with a long neck. 목이 긴 기린을 그려달라 라고 하고 있죠. 자, 이어서 다음 단어 계속 볼게요. 자, 다음은 호랑이입니다. Tiger. 자, 따라해볼까요? Tiger. Tiger. 호랑이죠, 호랑이. 호랑이는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가지고 있다. 자, tigers. Tigers have sharp teeth. 날카로운 이빨이고요. And claws, 발톱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 claws는 발톱이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리고 사자는요, lion입니다. Lion, tiger, 호랑이, lion, 사자. 자, 다음은 돌고래죠, 돌고래. Dolphin, 자, 발음해볼까요? Dolphin, dolphin, 돌고래입니다. 사람들은 돌고래를 보호하려 노력한다. People try to protect dolphins. Protect는 보호하다죠. People try to protect dolphins. 사람들은 돌고래를 보호하려 노력한다. 자, tiger, 호랑이, dolphin, 돌고래였습니다. 자, 다음 단어 계속 볼게요. 자, 다음은 고래가 나오죠. 고래는 whale. 자, 발음해볼까요? Whale, whale, 고래입니다. 그 고래는 숨을 쉬기 위해 위로 올라갈 것이다. The whale is going to come up to breathe. 자, breathe는 숨을 쉬다 라는 뜻이에요. To breathe니까 숨을 쉬기 위해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The whale is going to come up to breathe. 자, whale, 고래였고요. 자, 다음 단어는 butterfly. 자, 아까 봤던 단어죠? butterfly. 자, 따라해볼까요? butterfly. butterfly, 나비입니다. 자, 복수 형태는요, 우리가 fly의 복수 형태를 그대로 쓰면 돼요. butterflies, butterflies가 됩니다. 자, 나는 정원에서 나비 한 마리를 봤다. I saw a butterfly in the garden. I saw a butterfly in the garden. 자, butterfly, 나비고요. 그냥 fly는 파리라는 명사예요. 그냥 fly는 파리. 자,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Have butterflies in one stomach. 가슴이 두근거리다, 조마조마하다 라는 의미인데요. 말 그대로 stomach, 우리 배에 butterflies, 나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엄청 긴장할 때 배가 간질간질한 느낌이잖아요. 네,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대 위에 올라가기 전에 너무 긴장이 돼. 그럴 때 선생님은 I have butterflies in my stomach.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I have butterflies in my stomach. 좀 너무 긴장돼, 조마조마해,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have butterflies in one stomach. 이때는 가슴이 두근거리다, 조마조마하다, 이런 표현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단어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은 bee예요, bee. 자, 발음해볼까요? bee, bee, 벌입니다, 벌. 자, 벌 한 마리가 꽃 주변을 날고 있다. A bee is flying around the flowers. A bee is flying around the flowers. 벌 한 마리가 꽃 주변을 날고 있다. 자, 벌 중에서도 우리가 꿀벌은요, honey를 붙여서 honeybee, honeybee. 자, 꿀벌은 honeybee라고 하고요. Beehive, beehive. 이건 이제 벌들이 사는 벌집입니다. 자, 다시 bee, 벌이란 뜻이고요, honeybee, 꿀벌. Beehive, 벌집이 되죠. 자, 다음 단어는 지렁이, 벌레란 뜻입니다. Worm, 자, 발음해볼까요? Worm, worm, 네, 지렁이 또는 벌레. 그 새가 젖은 땅에서 지렁이를 잡아당겼다. The bird pulled a worm from the wet ground. The bird pulled a worm from the wet ground. 자, 이때 worm은 이제 지렁이 또는 벌레란 뜻인데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Bookworm. 자, 무슨 의미일까요? 네, 말 그대로 책벌레입니다. 책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우리가 bookworm, 책벌레다 라고도 쓰기도 해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단어 볼게요. 자, 마지막 단어는 뱀입니다. Snake. 자, 따라해볼까요? Snake. Snake. 뱀이란 뜻이죠. 어떤 뱀들은 사막에 산다. Some snakes live in desert. Some snakes live in desert. Snake, 뱀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이렇게
동물과 관련된 25개의 단어들 같이 열심히 공부해 봤고요. 자, 이제 다음 장으로 가서 World Activities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0: 같습니다. 자, 좀 자신 있는 친구들은요, 강의 잠깐 멈춰놓고 풀고 와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이것의 neck, 목은요, is long, 길다. 자, 우리 목이 긴 동물, 어떤 동물 봤죠? 그렇죠, 기린이 있었습니다. 기린은 giraffe가 돼요. A giraffe. 네, 스펠링이 조금 어렵죠? F를 두 번 써야 됩니다. A giraffe's neck is long. 기린의 목은 길다. 자, 2번입니다. A blank has a long trunk. 자, 이것은 긴 트렁크를 가지고 있다. 자, 트렁크가 뭐였죠? 코끼리의 코입니다. 아, 그러면 코끼리는 긴 트렁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코끼리 elephant가 되겠죠. An elephant has a long trunk. 코끼리는 긴 트렁크를 가지고 있다. 자, 다음은요. 이것은 is a flying insect. 자, 날아다니는 곤충입니다. And makes honey. 오, 중요한 힌트가 있네. 꿀을 만들어요. 바로 벌이 되겠죠. 벌. 자, 벌은요. A bee입니다. A bee is a flying insect and makes honey. 자, 4번 볼게요. 자, 이것은 is a large wild cat. 자, 큰 야생 고양이과입니다. Wild가 야생이에요. 자, 큰 야생 고양이과 동물이고요. With black stripes, 검정색 줄무늬를 가지고 있어요. 자, 어떤 동물일까요? 그렇죠, 바로 호랑이가 됩니다. 호랑이는 영어로 tiger이 되겠죠. A tiger. A tiger is a large wild cat with black stripes. 자, 지금 우리 1번부터 giraffe, 기린, elephant, 코끼리, bee, 벌, 그리고 tiger, 호랑이까지 적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5번 한번 볼게요. 자, 이것은 is a farm animal, 농장 동물입니다. With thick wool, 두꺼운 양털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다. 바로 양이 되겠죠. 자, 양은 a sheep. A sheep is a farm animal with thick wool. 자, 6번입니다. A monkey has a long blank and can climb trees well. 자, 원숭이는요, 긴 이것을 가지고 있고요. 나무를 잘 탈 수 있어요. 자, 원숭이는 긴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꼬리는요, tail이 되겠죠. A monkey has a long tail and can climb trees well. 자,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is a sea animal. 바다 동물인데요. With a long pointed mouth. 길고 뾰족한 입을 가지고 있는 바다 동물이에요. 자, 뾰족한 입이 중요한 힌트가 되죠. 바로 돌고래가 되겠습니다. 자, 돌고래는요. A dolphin이죠. A dolphin is a sea animal with a long pointed mouth. 자, 그래서 5번부터 7번까지 우리 5번은 sheep, 양, 그리고 tail, 꼬리, 마지막으로 dolphin, 돌고래까지 한번 잘 적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daily practice로 가서 A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자, 1번은 양, 그리고 양들입니다. 단수 복수 관계가 되죠. 자, sheep, 양의 복수형은 어떻게 쓴다? sheep's. 아니지. 자, 단수 복수 둘 다 sheep이라고 아까 선생님이 강조해 드렸죠. 똑같이 그냥 sheep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2번은 쥐, 그리고 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단수 복수형의 관계인데요. 자, 마우스의 복수형은 mice가 되죠. mice. 자, mouse, mice. 자, 헷갈리는 친구들은 지금 암기해주시면 돼요. 지금. 알겠죠? sheep, sheep, mouse, mice. 자, 3번. 새끼 오리는 duckling입니다. duckling. 자, 그냥 오리는 duck이죠. duck. 자, duckling, duck. 자, 4번. dolphin, 돌고래입니다. 그냥 고래는요. 네, 그냥 고래는 W로 시작하는 요 단어였죠. whale입니다. whale. dolphin, whale. 자, 마지막 5번. plant, 식물입니다. 자, 이것의 반의어로 동물은 animal이죠. animal. plant, 식물, animal, 동물이 되겠습니다. 네, 잘 적어보셨죠? 자, 그럼 우리 이제 B로 가서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한번 골라 써볼게요. 자, 1번은요, 뱀을 무서워하는 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afraid of something, 무엇을 무서워하는 이란 뜻인데요. 뱀은 snake가 되죠. afraid of snakes, 뱀을 무서워하는 이란 뜻이 됩니다. 자, 2번은요, 긴 꼬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 꼬리는 tail입니다. tail. have a long tail. 긴 꼬리를 가지고 있다. 자, 3번은요. 그 거대하고 무서운 호랑이라고 하네요. The huge scary tiger. 자, 호랑이는 tiger입니다. The huge scary tiger. 자, 4번. visit. 방문하다. 어디를? 그 지역 동물원을 방문하다. visit the local zoo가 되겠죠. 동물원은 zoo입니다. zoo. local. 지역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the local zoo. 지역 동물원이 되죠. 자, 마지막 5번입니다. 노란 깃털이 있는 닭이에요. 자, 닭은 그렇죠. chicken이 되죠. chicken. a chicken with yellow feathers. 노란 깃털이 있는 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0번으로 가서 우리말 뜻을 보면서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자, 1번이죠. 나는 그 잎에서 벌레 한 마리를 발견했다. 자, 우리 벌레라는 단어 B로 시작하는데요. 그렇죠. 바로 버그가 되죠. bug. I found a bug on the leaf. 자, leaf는 잎입니다. 잎. I found a bug on the leaf. 나는 그 잎에서 벌레 한 마리를 발견했다. 자, 2번은요. 이 연못에 많은 물고기가 산다. 자, 많은 물고기예요. 그러면은 물고기 복수 형태를 써야 되나 싶은데 우리 물고기의 복수 형태는 어떻게 쓰죠? 네, 단수 형태랑 똑같이 그냥 fish, fish가 됐죠. 그래서 a lot of fish. 많은 물고기가 live in this pond. 이 연못에 산다. 자, 3번은요. 그 길이는 자신의 목을 부드럽게 구부렸다라고 하네요. 길이는 giraffe가 됩니다. The giraffe. The giraffe. 그 길이는 bent its neck gently. 자, 여러분, 이때 bent는요, 구부렸다 동사의 과거형인데요. 원형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bend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bent, 구부리다. bent, 구부렸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자, 이어서 4번, 5번 한번 볼게요. 자, 그 곤충은 아주 얇은 날개를 가지고 있다. The insect has very thin wings. 자, 날개, wing이 되겠고요. 보통은 이렇게 날개가 두 개니까 복수 형태로 써서 wings라고 써준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죠. 그 지렁이는 흙 속으로 사라졌다. 지렁이는 worm이에요, worm. The worm disappeared into the soil. 자, disappear, 사라지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disappeared, 사라졌다라는 의미가 되죠. The worm disappeared into the soil. 자, 이렇게 우리 오늘의 daily practice까지 잘 마무리해 봤는데요. 자, 오늘 배웠던 단어들 여러분 보카노트에 잘 정리해 주시고, 특히 선생님이 이 명사의 단수형, 복수형도 함께 체크하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단수형, 복수형 같은 단어들도 특히나 더잘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world mission 수수께끼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나는 누굴까요? I say wink. 자, 저는 wink라는 말을 하고요. I wink라는 말이 아니고 wink라는 소리를 내죠. I am a farm animal. 자, 저는 농장 동물입니다. I have a round nose. 저는 둥그런 코를 가지고 있고요. And like mud. 진흙을 좋아합니다. Who am I? 내가 누굴까요? 내가 누구인지 오늘 우리가 배웠던 단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이 월드 미션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한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단어도 잘 복습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보카노트 잘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강에서 만나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2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한쌤과 함께하는 하루 30 단어의 힘.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보카 실력편의 홍하은입니다. 오늘은 Day 26, Nature에서 주제가 자연이에요. 여러분들 자연 하면 떠오르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푸르른 하늘 아래에 넓게 펼쳐진 바다, 또 광활하게 펼쳐진 초원과 숲. 이렇게 우리 자연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거대하고 경이로운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자연과 관련된 단어들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10페이지로 가서 첫 번째 단어 같이 읽어보죠. Forest. 자, Forest 하면 숲이라는 쉬운 단어 나와줬네요. 우리 유의어로 woods. woods도 어쨌든 나무가 모인 거니까 숲이란 뜻의 단어로 우리가 배웠었던 거고, 한편 forest는 이제 나무가 빽빽한 숲, 특히 넓게 펼쳐진 그런 울창한 숲을 얘기할 때 자주 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들도 있는데요. 비가 많이 오는 열대지방의 숲은 rainforest, 열대우림을 말하고요. 또 이제 야생성이 강한 덥고 습한 지역의 숲은 jungle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숲이라도 이렇게 부르는 단어들이 다양합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보는데요. 이 단어는 강세와 발음을 주의해 주세요. 자, 일단 첫 음절에 강세를 두고요. desert. 자, desert 하면 사막을 얘기합니다. 사하라 사막이라고 할 때 Sahara Desert인데요. 자, 그래서 이것과 또 같이 알아둘 표현으로 desert island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때 desert는 사막, 뭐 사막 섬 이런 건 아니고요. 이때는 사람이 살지 않는 이란 뜻입니다. 이제 옛날 영어에서 desert라는 단어는 사람이 살지 않는, 사람이 없는 이란 뜻으로도 쓰였어서 이제 desert island 하면 이건 무인도라는 하나의 굳어진 표현이에요. 한편 이 desert라는 단어는 비교해서 같이 정리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 사막이란 뜻의 이 단어는 첫 음절에 강세를 두고 desert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후식, 디저트 있죠? 이 디저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철자를 S를 두 번 쓰고요. 그리고 강세도 다릅니다. 강세가 디딤절에 와서요. dessert, dessert 이렇게 발음합니다. 두 단어의 철자와 발음을 혼동하기 쉬우니까 유의해야 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dessert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프랑스어원의 단어예요. 그래서 프랑스어에서 이제 영어로 넘어온 외래어인데 이 프랑스어원의 단어는요. 뒤듬절에 강세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카페라고 할 때 카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프랑스어원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카페에서 먹는 디저트다 해서 디딤절에 강세를 둔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우리 후식 디저트라고 할 때 dessert, 한편 이제 사막이라고 할 땐 desert입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같이 가볼게요. 자, 이 단어 오 발음으로 읽어줍니다. coast. coast 하면 이건 해안을 얘기하고요. 유의어로 shore와 beach가 있는데 자, 이 세 가지 단어는 이제 뭐 쓰임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느낌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보카플러스에서 정리해보면 일단 coast 같은 경우엔 지형을 말할 때 언급하는 그런 해안을 말합니다. 조금 넓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헬기를 타고 본다고 했을 때 넓게 펼쳐져 있는 이런 해안 지대, 해안 지형이라고 할 때 coast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또 미국 같은 경우에서 이제 뭐 동부 해안은 이제 east coast, 그리고 서부 해안 west coast 이렇게 부르고요. 자, 그리고 이제 shore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shore 하면 이건 물가, 바닷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 떠올려 주시면 돼요. 어떤 파도가 철썩거리는 이 가장자리, 경계선 부분에 초점을 두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물가, 바닷가 하면 shore이고요. 한편 beach라는 단어는요. 해수욕을 할 수 있는 모래나 작은 자갈이 있는 해변을 가리킵니다. 우리

절벽 끝에 매달려 있는 사람, 직역하면 이렇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제 어떤 드라마가 끝나는 상황에서 뭔가 완결이 딱 되지 않고, 주인공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 거기서 이제 다음 화에 계속 하고 끝이 나버리는 그런 장면을 말합니다. 뭔가 다음 화를 굉장히 궁금하게 만드는, 갑자기 그렇게 마지막에 이제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끝나버리는 그런 장면을 클리프행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첫 음절에 강세를 두고 waterfall. 자, waterfall 하면 말 그대로 물이 떨어지는 거네요. 해서 폭포가 되겠고 유의어로 falls라고도 씁니다. 자, 그래서 Angel Falls in Venezuela. 자, 베네수엘라에 있는 앙헬 폭포는 it's the world's tallest. 자,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폭포이다. The world's tallest waterfall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데요. 이 Angel Falls는 높이가 979m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자주 들어본 나이아가라 폭포 있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는 이제 높이가 50m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979m면 굉장히 높은 거죠. 이 폭포가 정말 높아서 이 꼭대기에서 떨어진 물이 다 떨어지기도 전에 다 증발해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Angel Falls와 함께 같이 우리 waterfall이라는 단어 기억해 둘게요.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Bay. 자, bay 하면 만을 얘기하는데, 이 만이라는 것은 바다가 이렇게 육지 쪽으로 굽어 들어온 지형을 말하죠. 우리나라에도 만이 있어요. 포항의 영일만이라든지 순천의 순천만, 이런 것들을 영어로 bay라고 부르고, 그렇다면 반대말로 이렇게 이제 육지가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지형은 이제 우리말로는 곶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cape가 됩니다. 그래서 Bay랑 Cape 같이 기억해 둘게요.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첫 음절에 강세 두고 Valley. 자, Valley 하면 계곡을 얘기합니다. A small river flowed quietly through the valley. 작은 강이 계곡 사이로 조용히 흘렀다. 이 계곡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산이 있다라고 했을 때이 중앙에 움푹 들어간 낮은 곳 있죠? 이곳을 valley라고 하는 거예요. V자 모양으로 생긴 이 낮은 곳이다 해서 valley 이렇게도 기억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valley의 어떤 반대말이 될수 있는 단어 peak가 있습니다. 우리 peak 하면 봉우리, 꼭대기를 말해요. 뭐산 꼭대기라고 할때 peak. 또는 이제 절정, 정점을 의미하기도 해서 뭐그 홈페이지에 방문자 수가 정점을 찍었다. 피크를 찍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자, 우리 예문 보면 the mountain peak 그 산봉우리는 is covered in snow all year round 해서 all year round 1년 내내 눈으로 덮여 있다. 그래서 이 산과 관련된 지형 두개 같이 알아둬야 되겠네요. 계곡 하면 valley, 그리고 봉우리 꼭대기 하면 peak입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mud. 자, mud 하면 이건 쉬운 단어네요. 진흙, 진탕을 얘기하고, 또 이제 형용사형으로 muddy 하면 진흙투성이의가 됩니다. 우리 다음 단어 보면요. pebble. pebble 하면 조약돌, 자갈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일반적인 의미의 어떤 돌이라는 것은 stone. 그리고 이제 rock이라고 하면 주로 커다란 바위를 의미한다면 pebble 같은 경우엔 어떤 해안이나 호숫가, 바닷가에서 볼수 있는 둥글둥글한 모양의 어떤 조약돌을 말합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flow. flow 하면 이건 동사로 흐르다 또는 명사로 흐름이란 뜻이 있습니다. 자, 예문 읽어보면 water with polluted chemicals. 자, 오염된 화학물질을 담은 물이 자, 바다로 흘러 들어갔다라고 할때 flowed into the sea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자, 다음 단어 보면 freeze가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 얼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freeze의 3단 변화형 알아두세요. freeze, froze, frozen, freeze, froze, frozen이고요.
그래서 이 frozen이란 단어를 써서 이제 얼린 요거트, frozen yogurt 이렇게도 얘기하죠. 우리 반대말로는 melt 하면 녹다가 되겠고. 그리고 이 freeze와 파생어 같이 알아둘게요. freezing이라는 이 단어는 이전에 또 나왔었어요. 뭐냐면 우리 날씨를 나타낼 때 이런 표현 쓸수 있다 했죠. 꽁꽁 얼 정도로 정말 추운 영하의 라고 할때 it's freezing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freez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얼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냉동고를 얘기한다. 우리 냉장고 같은 경우엔 refrigerator. refrigerator 또는 이제 fridge라는 표현도 써주는데 이두 개의 단어는 냉장고를 가리키고요. 한편 냉동고, 냉동실을 말할 때는 freezer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dense. 자, dense 하면 짙은, 자욱한, 어떤 안개 같은 것이 짙은 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는 뭐 사람이라든지 물체들이 빽빽한, 밀집되어 있는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예문 보면, The flight was delayed. 비행은 지연되었다. 짙은 안개 때문에 라고 할 때, because of dense fog 라고 할수 있네요. 짙은 안개, dense fog. 이렇게 덩어리로 기억해 주고요. 자, 우리 다음 단어 보면요. shallow. shallow 하면 얕은이란 뜻입니다. 우리 반대말로 deep 하면 깊은이 되겠죠? 자, 예문 보면 many kids are playing. 많은 아이들이 놀고 있다. 자, 얕은 풀장에서 아이들은 보통 수심이 얕은 곳에서 놀잖아요. in the shallow pool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첫음절에 강세 두고 shadow. shadow 하면 그림자를 얘기하는데요. 또 그늘을 얘기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 shadow랑 shade라는 단어 두 개는 비교를 한번 해주세요. 이 shadow 같은 경우엔 특히 물체가 만들어내는 어떤 그림자를 얘기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테니스를 이렇게 햇볕 아래에서 치고 있는데 이 사람 밑에 그림자가 생겼죠? 이런 것을 이제 shadow라고 하고 한편 shade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어떤 차양과 건물이 만들어내는 그늘. 을 말한다. 그래서 너무 더우니까 햇볕이 쨍쨍하니까 그늘 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Come into the shade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shadow 그리고 shade 이두 개의 단어 같이 알아둘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미션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 도전 이모지 퀴즈입니다. 첫 문제 바로 드릴게요. 자, 이곳은 햇빛이 쨍한 곳인데요. 선인장이나 낙타를 종종 볼수 있어요. 정답은 바로 desert. desert 하면 사막이었죠.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곳은 산과 같이 높은 곳에서 물이 떨어지는 지형이에요. 정답은 바로 waterfall. waterfall 하면 폭포였죠.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물이 얼음이 되는 것, 이걸 뭐라고 하죠? 정답은 바로 freeze. freeze 하면 얼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나머지 단어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tide. 자, tide라고 하면 이건 조수, 또 물결, 조류를 얘기하는데 이 조수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밀물과 썰물을 얘기하죠. 여러분 아마 과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이 조수, 밀물과 썰물은 왜 만들어진다? 달의 중력에 의해서 달이 지구의 바닷물을 끌어당김으로 인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밀물과 썰물, 조수를 tide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같이 알아둘 표현들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the ebb and flow of the tide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flow of the tide 하면 물이 밀려 들어오는 거, 밀물을 얘기하고요. the ebb of the tide 하면 물이 이제 빠지는 거, 썰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밀물과 썰물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또는 비유적으로 어떤 인생의 오르내림, 어떤 삶의 변동성을 표현하는 말로도 쓰입니다. 자, 그 다음 보면 high tide, low tide 이렇게 나와 있는데 high tide 하면 만조를 얘기해요. 이건 이제 밀물로 인해서 해수면이 높아진 상태. 이걸 high tide, 만조라고 하고 한편 low tide 같은 경우엔 이제 썰물로 인해서 해수면이 가장 낮아진 상태. 이걸 간조, low tide라고 합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이번엔 첫음절에 일강세를 두고 hurricane. 자, hurricane 하면 말 그대로 허리케인, 폭풍을 얘기하죠. 유의어로 storm이 있는데 사실은 storm이 조금 더큰 개념이고 거기에 속하는 하나의 작은 개념이 hurricane이다. 우리 보카 플러스 보시면 hurricane, typhoon, cyclone 이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세 가지는 모두 폭풍 이름이에요. 모두 열대성 폭풍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제 지역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다른 것뿐이다. Hurricane 같은 경우엔 북미 지역에서 주로 쓰는 단어고 타이푼은 우리나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그리고 사이클론은 호주와 인도양 주변에 부는 그런 이제 폭풍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또 우리가 자주 쓸 단어는 사실 타이푼이죠.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음절에 강세를 두고 volcano. volcano 하면 화산인데요. 자, 예문 읽어보면 volcanoes are named. 자, 화산이라는 것은요, 이제 이름을 따서 지어진 거예요. 누구의 이름이냐면 after Vulcan 해서 이 Vulcan이라는 the Roman god of fire, 로마의 불의 신인 Vulcan이라는 이 신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 형용사형도 있습니다. Volcanic. Volcanic 하면 화산의라는 형용사형이라서 만약에 뭐 화산섬이라고 할 때는 Volcanic Island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우리 돋보기 표시 보면 volcano와 함께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도 같이 알아둘까요? 우리 화산재, 재라고 할 때는 ash. 그리고 이제 화산에서 분출되어 나오는 이 용암 있죠? 용암은 lava. 그리고 이제 화산 분출이라고 할때이 분출이라는 단어는 eruption.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첫 음절에 강세를 두고 earthquake. 자, earthquake 하면 이건 땅이, quake 하면 흔들리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땅이 흔들리는 거, 지진입니다. During an earthquake, 지진 동안에는 get under a table and cover your head.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머리를 감싸세요. 우리 지진이란 뜻의 단어, earthquake.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 여러분 발음을 주의해 주세요. 여기 A 발음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C 같은 경우에는요, 슈, 슈.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glacier, glacier 이렇게 발음합니다. glacier 하면 빙하를 얘기하는데, glaciers in the Himalayas,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들은 are melting twice as fast as before. 전보다 두배 빠르게 녹고 있다. 이 빙하라는 것은요, 주로 산이라든지 그런 곳에 있는 그런 빙하를 얘기해요. 얼음 덩어리. 자, 그런데 우리 아이스버그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건 빙산인데, 이 빙산이라는 것은 이제 빙하에서 떨어져 나와서 바다를 둥둥 떠다니는 그런 얼음 덩어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육지 또는 산 위에 있는 그런 얼음 덩어리는 glacier, 그리고 바다 위에 떠다니는 빙산은 아이스버그가 되겠네요. 자, 우리 빙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 표현 알아두세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 있죠? 영어로는 the tip of the iceberg, the tip of the iceberg.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우리가 보이는 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다 전부가 아니다. 사실 더 많은 부분이 숨어 있다라는 표현이죠. 빙산의 일각, the tip of the iceberg입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두 번째 음절에 강세를 두고 exist. exist 하면 존재하다라는 동사입니다. The dodo bird existed about 300 years ago. 도도새는 약 300년 전에 존재했었다. 이 도도새는 이제 인간의 사냥으로 인해서 멸종해버린 동물이죠. 그런데 이제 300년 전에는 존재를 했었어요. exist라는 단어를 쓰고요. 자, 우리 다음 단어 보시면 remain. remain 하면 동사로 남아있다, 잔존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반대말로 사라지다 하면 disappear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파생된 단어 remaining 하면 이건 남아있는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뭐 남아있는 음식 remaining food, 남아있는 시간 remaining time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두 번째 음절에 강세 두고 pollute. pollute 하면 오염시키다라는 동사예요. 그리고 명사형도 같이 알아두세요. 오염, 공해라고 할 때는 공해라고 할땐 pollution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염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공기 오염, air pollution, 수질 오염, water pollution, 대지 오염 할때 land pollution, 그리고 빛 오염, 빛 공해를 얘기할 때 light pollution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볼게요. 첫 음절에 강세 두고
coral. coral 하면 이렇게 바닷속에 있는 형형색색의 산호 있잖아요. 이 산호를 coral이라고 얘기하고 또는 산호색의 코랄 빛채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추가 단어 보시면 이제 산호가 모여서 이제 암초처럼 형성된 것을 이제 산호초, coral reef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산호가 또 계속 퇴적이 되어서 아예 섬이 되어버린 거, 산호섬을요, coral island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첫 음절에 강세를 두고요. continent. continent 하면 대륙을 얘기해요. 우리 반대말로 대양이라고 할 때는 ocean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세계 지리 좀 알고 있나요? 이제 세계적으로 대양은 총몇 개의 대양이 있다? 5대양이 있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 이렇게 있고요. 한편 대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카 플러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ix or seven continents에서 6대륙 또는 7대륙이 있는데, 자 일단 6대륙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그리고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안타르티카, 남극까지 해서 자, 이렇게 봤을 때는 6대륙이고 그런데 이제 7대륙이라고 할 때는요. 이 아메리카 대륙을요. North America, 북아메리카와 South America, 남아메리카로 나누어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대륙의 이름들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첫 음절의 강세를 두고 creature. creature 하면 생물, 생명체를 뜻합니다. Rainforests are full of amazing creatures. 열대우림에는 놀라운 생명체가 가득하다. 이거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create. create 하면 만들어내다, 창조하다잖아요. 그래서 어떤 창조된 것, 생명체를 얘기할 때 creature입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보시면요. 이 단어 발음을 주의해 주세요. 자, 이때의 C는요. 슈 발음. 그리고 이맨 끝에 S는 Z. 발음을 해서요, species, species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 species는 종을 얘기해요. 동물 같은 것의 어떤 종이라고 할때 species이고요. 그리고 유의어로 kind를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희귀종이라고 할 때는요, a rare species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species라는 단어는 특이하게 단수와 복수 형태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종이라고 할 때도 a species, 그리고 많은 종이라고 할 때도 many species 이렇게 같은 형태로 씁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음절에 강세 두고요. evolve. evolve 하면 이건 진화하다, 발달하다라는 뜻인데요. Many scientists have studied. 자,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해 왔어요. How the first humans evolved. 어떻게 최초의 인류가 진화했는지. 그래서 진화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우리 명사형으로 evolution. evolution 하면 이때는 진화라는 명사가 됩니다. 이거 theory. 이론이라는 단어랑 같이 써서 진화론이라고 할 때, the theory of evolution.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입니다. vary. vary 하면 서로 다르다, 달라지다라는 뜻인데, 치즈는 크기, 모양, 색이 각각 다를 수 있다라고 할 때, the cheese can vary in size, shape, and color. 이런 식으로, 아, 다르다, 달라지다. 동사로 쓸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파생 단어들도 한번 보면, variety 하면 각양각색, 다양성을 얘기하고요. 한편, variation 이란 단어도 있습니다. 이건 변화, 변형을 말해요. 어떤 기존의 것을 약간 변형한 것을 이제 variation 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형은 various입니다. various 하면 다양한이라는 형용사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표현 함께 볼까요? be covered with. 자, 여기서 우리 cover 하면 덮다잖아요. 이걸 수동태, BPP 형태로 쓴 거예요. 그래서 be covered with 하면 무엇무엇으로 덮여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예문 보시면 the hill, 그 언덕은 다양한 종류의 꽃들로 덮여 있다라고 할 때, the hill is covered with 그리고 various kinds of flowers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단어 모두 공부해 보았고요.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미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미션, 도전 초성 퀴즈입니다. 첫 번째 문제 바로 드릴게요. 자, 시옷, 히읗. 자, 이것은 바다 속에서 볼 수 있고요. 형형색색의 알록달록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정답은 바로 coral. coral 하면 산호였죠.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땅 위나 산 위에 있는 거대한

0: 얼음 덩어리를 얘기해요. 정답은 glacier. glacier 하면 빙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세 번째 문제입니다. 지구상에 이것은요, 크게 6개 또는 7개로 나뉜다고 했어요. 정답은 대륙, continent, continent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daily practice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교재 216페이지예요. 자, A번에 빈칸에 알맞은 단어 써봅시다. 1번, volcano 하면 화산이란 뜻이죠. 화산의 이렇게 형용사형으로 바꿔주려면 volcanic, volcanic입니다. 다음 2번에요. deep 하면 깊은이잖아요. 반대말로 얕은이란 뜻의 단어는 shallow가 있었죠. 다음 우리 3번에요. 봉우리라고 할 때는 peak. 우리 반대말로 계곡이라고 할 때는 우리 V자 떠올리면 되죠. valley입니다. 다음 우리 4번에요. 얼다라고 할 때는 freeze라는 단어. 우리 녹다라고 할 때는 이제 melt가 되겠고요. 다음 우리 5번에 woods 하면 숲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숲, 조금 더 넓고 울창한 숲을 나타낼 때 forest라는 단어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B번 문제 풀어볼게요. 문장을 읽고 알맞은 단어 골라서 체크해봅시다. 1번에요. If a creature, 뭐뭐, 어떤 생명체가 이것 한다면 it changes and develops over time.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하고 또 발전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건 진화하는 거죠. 그래서 evolves 골라주면 됩니다. 우리 vary 하면 달라지다 라는 뜻이고요. 다음 2번에요. 어머머 is a high area of rock. 자, 이것은 바위로 된 높은 지대예요. 지역이에요. With a steep side. steep 하면 가파른입니다. 해서 가파른 옆면을 가지고 있는 바위로 된 높은 지역. 자, 이건 절벽, cliff가 되겠죠. bay는 만이란 뜻이었고요. 다음 3번에요. 어머머 is the land. 자, 이것은 땅인데요. next to or close to the sea 에서 바다의 옆이나 또는 바다 가까이에 있는 땅입니다. 자, 이것은 해안이 되겠죠. coast. 우리 valley는 계곡이었고. 다음 4번에요. a lot of chemicals. 자, 많은 화학 물질들이 뭐뭐 our environment. 우리의 환경을 이렇게 한다. and make it harmful. 그리고 그것을 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환경을 오염시킨다 해야겠네요. pollute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우리 C번으로 가볼게요. 빈칸 한번 완성해볼까요? 1번에 one of the most wonderful 뭐뭐. 자, 가장 멋진 빙하 중에 하나는 is in Chile, 칠레에 있다. 우리 빙하라고 할 때는요, glaciers 이렇게 써주고요. 다음 2번에요, 지진이 어젯밤에 큰 도시 하나를 파괴했다. 우리 지진이라고 할 땐 earthquake이죠. An earthquake destroyed a big city last night. 다음 3번입니다. Antarctica 하면 남극이죠. 자, 남극은 is a 뭐뭐 that covers the South Pole 해서 남극점을 덮고 있는 대륙이에요. 우리 대륙이라고 할 땐 continent 단어 써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우리 4번입니다. The mountain gorilla is an endangered 무엇. 마운틴 고릴라는 멸종위기에 처한 종입니다. 우리 종이라고 할 때는 species 이렇게 써주고요. 다음 5번에요. Have you ever heard of, 들어본 적 있니? The marathon that is held in the 뭐뭐. 사막에서 열리는 마라톤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니? 라고 할 때 우리 사막이란 뜻의 단어 desert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해 보았고요. 오늘의 마지막 미션은요, 영어로 자연 명소 검색해 보기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나이아가라 폭포라든지 오늘 나왔던 앙헬 폭포 그런 것들 한번 영어로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이제 검색 화면에서 오늘 배운 단어들 함께 찾아보면서 배운 단어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구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2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는 3학년 1학기 포텐 수학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시간은요, 제곱근의 뜻과 표현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이 제곱근의 뜻과 표현을 알기 위해서 우리 오늘의 미션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미션 확인하면서 개념 시작하도록 하시죠. 자, 우리가 처음 알아봐야 될 개념은요, 제곱근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곱근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A의 제곱근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선 글로 쓰여져 있는 거 볼까요? A의 제곱근은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될 때, 그때 우리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잡하죠? 그래, 수학은 식으로 나타내는 게 훨씬 간결합니다. 그래서 식으로 표현해보면 X제곱이 A가 되는, X제곱 이퀄 A인 저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값을 우리는 A의 제곱근이다 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4의 제곱근 생각해보면 4의 제곱근은 X를 제곱해서 4가 되는 그런 X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머리를 막 굴려보세요. 어떤 수를 제곱해야 4가 될까? 그렇지, 2와 마이너스 2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2 또는 마이너스 2가 바로 4의 제곱근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0의 제곱근을 생각해 볼까요? 자, 0의 제곱근은요, 제곱해서 0이 되는 x를 찾아보면 되는데, x를 제곱했을 때 0 되는 x값은 0밖에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요, 아까는 a의 제곱근이 2개였는데 이번에는 a의 제곱근이 하나가 되는 형태에 뭔가 개수가 달라지는구나 느낌이 좀 옵니까? 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의 제곱근 생각해 본다면 x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생각할 텐데, 아무리 머리를 써도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A의 제곱근은 X제곱이 A가 되는 그런 X를 말한다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이 내용들 정리하면서 우리 오늘의 첫 번째 싱크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싱크홀은 제곱근의 개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방금 전 예제에서 보셨듯이 A가 양수라면 양수의 제곱근은 2개, A가 0이라면 0의 제곱근은 1개, A가 음수라면 음수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모르면 고등학교에 가서도 꼭 틀리기 쉬운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만날 개념은요, 오늘의 미션과 아주 관계가 깊은 내용입니다. 보시면 양수 A에 대해서 A의 제곱근 중에 양수인 것을, 자, 이런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아까 전 싱크홀 잠깐 정리해봐야 돼요. A가 양수라면 A의 제곱근은 두 개가 있었으니까, 아, 그 중에 하나 양수에 해당하는 것을 양의 제곱근이라 부르는구나. 그리고 기호로 다음과 같이 표시하는구나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반대로 음수인 음의 제곱근 존재하겠죠? 그래요, 그 앞에 마이너스 붙여놓은 거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저렇게 못 보던 새로운 기호가 등장하면서 우리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숫자들을 표현할 거예요. 그럼 새로운 기호가 나왔으니까 이제 읽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저 기호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제곱근 혹은 근호라고 부르고요. 읽을 때는 제곱근이라고 읽기도 하고요, 루트라는 표현, 영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읽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기 있는 이 기호는 영어에서 말하는 루트, 그 알파벳 R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앞쪽을 좀 예쁘게, 뒤쪽을 좀 길게 늘여놓은 그런 기호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제곱근을 뭐라고 읽는다? 루트라고 편하게 읽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4의 양의 제곱근을 생각해 보면 4의 양의 제곱근은 지금 기호대로라면

루트 4라고 쓰고요.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4라고 씁니다. 자, 저거 선생님이 밑줄 그은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 4의 제곱근은 우리 조금 전에 2하고 마이너스 2라고 배웠는데요. 라는 생각 하시는 분들 있죠? 맞습니다. 4는 어떤 수를 제곱해야 4가 될까 고민했을 때 2와 마이너스 2, 양수 2와 음수 마이너스 2가 존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곱근의 기호로 나타낸다면 루트 4와 마이너스 루트 4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 여기 있는 루트 4가 2가 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고, 마이너스 루트 4가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괜찮은가요? 그렇다면 오늘의 미션의 정답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미션은 어떤 수를 제곱해서 2가 될까 생각해 보는 거였는데, 바로 2의 양의 제곱근인 루트 2와 2의 음의 제곱근인 마이너스 루트 2가 제곱하면 2가 되는 수다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 오늘의 두 번째 싱크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싱크홀은 제곱근의 기호를 읽는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는 한글로 읽는 거죠. 제곱근 A. 두 번째는 영어를 사용해서 읽는 겁니다. 루트 A라고 읽을 수 있어요. 더불어 선생님이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루트라는 기호의 탄생 배경도 알고 계신다면 확실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개념들 확인할 수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곱근 3을 기호로 나타내시오라고 얘기했네요. 자, 제곱근 이거 우리 뭐라고 표현하기도 했었다? 루트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루트 3을 그냥 기호로 나타내 보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답 바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다음 봅시다. 9분의 1의 음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자, 지금 9분의 1의 제곱근을 구하여라. 그런데 그 중에 음수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떤 x를 제곱해서 9분의 1이 나올까 고민해 보란 이야기고. 그렇다면 우리는 x가 3분의 1이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뭐만 선택해라? 음수만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은 답에서 제외하고 마이너스 3분의 1을 정답으로 쓰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7의 제곱의 제곱근을 구하래요. 복잡하죠? 이럴 때는 빨리 마이너스 7의 제곱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49의 제곱근을 구하여라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7 또는 마이너스 7이라고 이렇게 두 개의 제곱근 구해볼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 살펴봅시다. 루트 9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자, 역시 루트 9도 복잡해 보여요. 여기 있는 루트 9를 빠르게 정리 한번 해볼 거예요. 선생님, 루트 9는 뭔데요? 그래, 생각해봐. 루트 9는 제곱해서 9가 되는 것 중에 양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곱해서 9가 되는 것 중에 양수는 3밖에 없다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3의 제곱근을 구해라 이야기하는 문제이고요. 3의 제곱근은 어떤 수를 제곱해서 3이 되도록 하는 그런 x를 구하면 되는데 이걸 내가 알고 있는 숫자 중에서는 찾을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쓰기로 했다? 한 번은 루트 3, 한 번은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쓰기로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루트 3은 양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3은 음의 제곱근이라고 얘기해 볼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어땠습니까? 오늘 제곱근의 뜻과 기호에 대한 표현 공부했는데요. 이 제곱근의 뜻과 표현에 대해서 우리 오늘을 다 정리하는 오늘의 한줄 살펴보면서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학년 친구들, 신나는 수학 시간에 온 것을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이번 시간 합동과 대칭이라는 주제로 함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단원평가 문제를 만나보도록 할 건데요. 북1에 있는 단원평가 레벨 2 함께 도전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자고요. 1번 문제 보세요. 도형 가와 서로 합동인 도형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합동이라고 한다면 아, 모양과 크기가 같아야겠구나. 그래야 포개쓸 때 완전히 겹치는 도형이 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도형 가하고 서로 합동인 도형을 찾기 위해서 나, 다, 라, 마, 파, 사, 아 각각을 살펴보세요. 이때 그 모양과 크기가 같은 것은 바로 바가 됨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 가를 돌려서 바 위에다가 포개보세요. 완전히 겹치죠? 따라서 가와 서로 합동인 도형을 찾아서 우리는 이처럼 바로 답해주면 된답니다. 또 두 사각형이 서로 합동이에요. 변, 기역, 리을의 길이가 몇 센티미터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서로 합동인 도형. 그러면 합동인 도형의 성질, 대응변의 길이가 같고 대응각의 크기가 같다. 그런데 여기서는 변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합동인 도형의 성질 중에서 대응변의 길이가 같음을 활용해 줘야겠죠. 두 사각형이 서로 합동이에요. 그럼 왼쪽에 있는 도형을 돌려서 오른쪽 도형에 포개면 완전히 겹치겠구나. 이때 겹치는 변, 변기역 리을과 변이응 시옷은 대응변이 되는 것이므로 대응변의 길이가 같아서 변기역 리을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그 길이를 이와 같이 11cm로 나타내야 한답니다. 3번은 주어진 도형과 서로 합동인 도형을 그려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왕이면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물론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그릴 수도 있을 거고요. 돌려서 그릴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거보다는요. 얘랑 똑같이 그리는 게 가장 쉽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서로 합동인 도형을 그리고자 할 때에는요. 이 각각의 이 꼭지점들이, 이 도형에서 각 꼭지점들이 어디에 위치를 하면 도형을 똑같이, 즉 모양과 크기가 같게 그릴 수 있는지를 생각해서 그 꼭지점들을 찾아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이 꼭지점은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하면 되죠. 또 여기 있는 건 어디에 위치를 하면 될까? 여기. 또 여기 있는 이 꼭지점은 여기 이렇게 위치를 하면 되고요. 이제 이 점들을 이어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말이죠. 자, 이와 같이 이어서 우리는 주어진 도형과 합동인 도형을 그려 나타낼 수 있답니다. 모양과 크기가 같게 그려야 포개쓸 때 완전히 겹쳐진다 라는 것을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요. 그럼 이것도 볼까요? 서로 합동이 아닌 도형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가를 보세요. 반지름이 같은 두 원이라고 했습니다. 반지름이 같은 두 원은 크기가 같죠. 그리고 원 자체를 떠올려 보세요. 원은요, 크기가 작던 크던 모양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게 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모양은 똑같아요. 크기가 다를 뿐이죠. 그런데 반지름까지 같다고 했기 때문에 반지름이 같은 두 원은 당연히 모양과 크기까지 같을 수밖에 없다. 포개쓸 때 완전히 겹치니까 이건 서로 합동인 도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넓이가 같은 두 정사각형.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로 구하죠. 그런데 넓이가 같은 두 정사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각각의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까지도 같을 수밖에 없어요. 즉 모양과 크기가 같겠구나. 서로 합동이 되는 거예요. 둘레가 같은 두 정삼각형.

사각형을 떠올려 볼까요?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고 해요. 그럼 모든 정삼각형은 모양은 같은데 크기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둘레까지도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두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한 변의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고, 그럼 그 얘기는 크기까지도 같으니까, 아, 얘네들은 서로 합동이 되겠구나. 그럼 라는 어떨까요? 넓이가 같은 두 직사각형. 넓이가 같다. 바로 이 말이 함정이에요. 넓이가 같으니까 두 직사각형이 합동인가 봐? 그럼 아닌 예를 들어보면 되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직사각형이 있는데 가로가 6cm, 세로가 4cm인 거예요.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이렇게 가로가 8cm인데 세로가 3cm인 거예요. 그럼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24제곱센티미터, 이것도 8 곱하기 3에서 24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넓이가 같지만 그러나 두 직사각형이 서로 합동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합동이 아닌 도형을 찾아주세요라고 하면 이럴 때 답은 라로 나타내줘야 한답니다. 이런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는지 또는 넓이가 같은 두 직사각형이면 이런 예를 들어서 합동이 아닌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밝혀내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5번 봅시다.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입니다. 각 리을, 미음, 비읍의 크기가 몇 도일까요? 각 리을, 미음, 비읍. 바로 이 표시하고 있는 이 각의 크기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건 합동인 도형의 성질, 어떤 성질을 활용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합동인 도형은 대응 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성질을 활용해 줘야 돼요. 그럼 각 리을, 미음, 비읍, 대응 각은 각 니은, 기역, 디귿이 되므로 바로 이 각의 크기를 구해주면 되는 것이죠. 삼각형 세 각의 크기합이 180도니까 거기서 80도를 빼고 60도를 빼면 이처럼 40도가 되잖아요. 따라서 구하려고 하는 각 리을, 미음, 비읍의 크기는 바로 40도입니다. 이렇게 나타내 볼수 있겠습니다. 각 리을, 미음, 비읍의 크기는 40도. 대응각의 크기가 같음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6번은 삼각형 기역, 니은, 미음과 삼각형 리을, 미음, 디귿이 서로 합동이래요. 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둘레가 몇 센티미터인지 구해보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 이두 삼각형, 표시하고 있는 이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응변의 길이가 같죠. 그러면 두 삼각형에서 변 기역, 니은과 변 리을, 미음, 대응변으로 그 길이가 같다. 여기 이렇게 7cm라고 쓸수 있어요. 또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기 때문에 변, 기역, 미음, 대응변은 변, 리을, 디귿이 되어서 그 길이가 같다. 17cm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둘레를 구해보세요. 그 둘레를 구할 때에는 바로 이 길이가 24cm니까 24에다가 7 더하고 또 여기 있는 26 더하고 여기 있는 17까지를 더한다라고 표현해 볼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더하니까 50이에요. 거기다가 7하고 17을 더하면 24니까 다 더해서 74라는 수가 나오게 되는군요. 그러므로 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둘레를 구하세요. 우리가 구한 둘레가 74cm로 표현됨을 알수 있습니다. 합동인 도형은 대응변의 길이가 같음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랍니다. 그럼 이건 어때요?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과 삼각형 디귿, 리을, 기역이 서로 합동입니다. 각 니은, 기역, 디귿의 크기가 몇 도일까요? 바로 표시하고 있는 이 각의 크기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각 기역, 디귿, 니은과 각 디귿, 리을, 기역, 디귿, 리을, 기역 이것은 서로 그 각의 크기가 같다. 각 다시 한번 볼까요? 각 기역, 디귿, 니은 이렇게 있죠. 그리고

가, 디귿, 기역, 리을. 디귿, 기역, 리을. 아, 요렇게 찾아야 되는구나. 아, 요렇게 해서 요두 각은 무엇이다? 대응 각이다. 요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에서 각, 기역, 디귿, 니은과 삼각형 디귿, 리을, 기역에서 각, 디귿, 기역, 리을은 대응각으로 그 크기가 같다. 됐죠? 그래서 여기가 40도 이렇게 표현이 된답니다. 그렇다면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에서 요 나머지 한 각의 크기, 요건 어떻게 표현될까요? 180도에서 55도를 빼고 40도를 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180도에서 요 둘을 합친 95도를 빼는 거랑 같기 때문에 바로 표시된 각의 크기가 85도임을 알수 있죠. 이렇게 해서 답은 85도로 나타내 줍시다. 또 도형에 대해 잘못 말한 사람의 이름을 써주는 문제예요. 지우, 정삼각형은 대칭축이 3개 있는 선대칭 도형이야. 정삼각형은 선대칭 도형이고요. 대칭축이 하나, 둘, 세 개인 것이 맞습니다. 또 민주, 원은 선대칭 도형이지만 점대칭 도형은 아니야.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으로 접으면 완전히 겹치기 때문에 선대칭 도형이고요. 또이 점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처음 도형과 완전히 겹치므로 점대칭 도형도 됩니다. 따라서 이건 잘못 말하였습니다. 예주, 마름모는 내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마름모는 선대칭 도형이에요. 대칭축 구할 수 있죠? 또 이렇게 대칭의 중심도 표현할 수 있어요. 점대칭 도형이기도 하답니다. 그러므로 도형에 대해 잘못 말한 사람의 이름을 쓰세요라고 하면 이 중에 민주를 써서 답해 줄게요. 이어서 항상 선대칭 도형인 것을 모두 찾아보도록 할까요? 말하자면 대칭축을 중심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도형을 말해주는 거예요. 삼각형? 그런데 삼각형은요, 예외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 선대칭 도형이에요? 아니잖아요. 항상 선대칭 도형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정삼각형이나 이등변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선대칭 도형이 될수 있겠지만, 이런 삼각형은 선대칭 도형이 아니니까요. 정오각형, 정오각형은 선대칭 도형일까요? 맞아요. 대칭축 그을 수 있어요. 대칭축이 5개인데, 우린 이렇게 하나만 그어봤습니다. 항상 선대칭 도형이 된다. 니은 골라줄 거고요. 직사각형, 대칭축 그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항상 선대칭 도형이다. 평행사변형,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항상 선대칭 도형이라고 할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자, 원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항상 선대칭 도형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다리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이 있을 때 선대칭 도형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항상 선대칭 도형인 것을 고르세요라고 하면 니은과 디귿과 미음을 골라 답하면 되는 거예요. 10번, 직선 기역 니은을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을 완성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칭축 위에 점은 이제 그대로 두는 거고요. 이 점에서 대칭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어 나타내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수직인 직선을 그어서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이와 같이 나타내 주면 되는데, 그럼 얘를 어디다가 쫙 그어 주면 될까? 수직인 직선. 수직인 직선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만나서 이루는 각이 직각이 되도록 표현이 되어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대칭축의 수직인 직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대칭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점의 대응점, 대칭축까지의 거리가 같게 되는 점을 찾아서 이렇게 대응점을 찍어서 나타내고 난 다음에 이제 대칭축 위에 있는 점과 이 대응점들을 이와 같이 이어주게 되면 바로 선대칭 도형이 완성된 것이다 라고 할수 있겠죠? 이런 방법으로 선대칭 도형을 완성해 주면 되는 거예요. 선대칭 도형의 성질을 활용하면 선대칭 도형의 일부가 주어졌을 때 나머지 부분까지 완성해 낼수 있답니다. 이번엔 대칭축의 개수가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기호 쓰기. 대칭축은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 또는 셀수 없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가와 같은 경우에 대칭축이 몇 개일까요?
대칭축을요, 이렇게 그어볼 수 있죠. 하나, 둘, 두 개. 나는 어때요? 자, 일단 한 면이 모는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 아, 이거 정사각형이네요. 그렇다면 대칭축은 자, 몇 개나 그을 수 있을까? 여기 이렇게 그을 수 있죠. 하나, 둘, 그 다음에 이렇게도 그을 수 있잖아요. 셋, 넷, 그래서 네 개를 그을 수 있는 거예요. 원과 같은 경우는요, 대칭축이 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면 모두 대칭축이 될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그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긋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셀수 없이 많이 많이 그릴 수가 있단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건 대칭축의 개수가 많은 것부터, 그러니까 다, 나, 가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기호를 써서 다나 가의 순서로 나타냅시다. 12번은 오른쪽은 직선 가를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의 일부분이 주어져 있습니다. 선대칭 도형을 완성했을 때 완성한 선대칭 도형의 넓이는, 그럼 이 직선 가를 따라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도형이 선대칭 도형이니까 완성한 선대칭 도형의 넓이는 주어진 이 삼각형 넓이의 두 배다라고 할수 있겠죠. 따라서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인데 이것의 두 배를 해서 나타내 주면 되는 것이므로 완성한 선대칭 도형의 넓이는 66제곱센티미터로 답하세요. 그리고 13번 직선 시옷 이응을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이다. 이 도형의 둘레가 82cm일 때 변기형 니은의 길이를 구해보자. 그러면 대응점에서 대칭축까지의 거리가 같죠. 따라서 이 길이를 9cm라고 할수 있고요. 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대칭축은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을 둘로 똑같이 나눈다. 따라서 선분 니은 비읍이 13cm입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응변의 길이가 같으므로 변기형 니은의 길이를 네모센티미터라 하면 변 리을 디귿의 길이도 네모 센티미터로 표현된답니다. 그러므로 9 더하기 네모 더하기 13의 두 배가 바로 둘레이고 이것이 82와 같습니다. 22 더하기 네모는 82를 2로 나눈 41. 그럼 네모는 41에서 22만큼을 빼주면 되는 것이므로 19가 됨을 알수 있지요. 변 기역 니은의 길이를 구하여 19cm로 해결했어요. 이번엔 점대칭 도형인 카드만 가지고 있는 학생의 이름 쓰기 문제입니다. 가운, 대칭의 중심을 표현할 수 있으면 점대칭 도형인 카드예요. 미음, 대칭의 중심 여기 있네요. 피읍, 이응, 그런데 디귿에는 대칭의 중심을 표현할 수 없어요. 새솔, 대칭의 중심을 표현해 볼까요? 이 점을 중심으로 180도 돌리면 처음과 완전히 겹치죠. Z, 그 다음에 S, N, 대칭의 중심을 모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오니가 가지고 있는 거 보세요. 대칭의 중심, 여기 있죠. 자, 이것도 대칭의 중심, 요거를 중심으로 180도 돌리면 처음과 완전히 겹친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8. 어때요? 이 대칭의 중심을 중심으로 180도 돌리면 처음 도형과 완전히 겹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6은 어때요? 이 점을 중심으로 180도 돌리면 이건 6이 아니라 9가 되기 때문에 아하, 점대칭 도형인 카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솔 이렇게 점대칭 도형인 카드만 가지고 있는 학생의 이름을 써볼 수 있답니다. 다음은 점 이응을 대칭의 중심으로 하는 점대칭 도형 완성하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점의 대응점은 여기 있고 이 점의 대응점은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대칭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그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점도 대칭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긋자. 이 점에서도 역시 대칭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긋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어주고 그 다음에 이 점도 마찬가지 대칭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그어주고 각각의 대응점에서 대칭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같도록, 그럼 이 점의 대응점은 여기 있겠죠? 이 점의 대응점 찍어주고 여기 있는 이 점의 대응점, 이 점의 대응점 이렇게 찍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차례대로

이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와 같이 표현이 되죠. 이렇게 긋고 그어주고 긋고 긋고 이렇게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 바로 점대칭 도형의 일부가 주어졌을 때 나머지 부분까지 완성해서 점대칭 도형을 완성할 수 있게 되는군요. 이번엔 문항 16번을 살펴볼 거예요. 점, 이응을 대칭의 중심으로 하는 점대칭 도형입니다. 각, 기역, 니은, 디귿의 크기는 각, 니은, 기역, 리을의 크기의 두 배일 때, 55도의 두 배니까 바로 여기가 110도로 표현이 되겠죠. 그럼 각, 리을, 기역, 비읍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점대칭 도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응각의 크기가 같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표시하고 있는 이두 각의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겠네요. 자, 이 각의 크기는 360도에서 120도, 110도, 55도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더해서 빼도 되잖아요. 285도를 360도에서 바로 빼주어도 좋다. 그러니까 75도가 되어서 구하려고 하는 각 리을, 기역, 비읍의 크기가 75도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답하면 된답니다. 또, 점 이응을 대칭의 중심으로 하는 점대칭 도형이다. 선문 기역 리을의 길이를 구해보자. 그렇다면 여기서 대응 점끼리 이은 선분은 요 대칭의 중심에 의해서 똑같이 둘로 나뉘어요. 따라서 선문 비읍 이응은 3cm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변 기역 비읍은 15cm에서 결국 6cm를 뺀 것으로 9cm라고 할수 있겠죠. 대응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변 기역 비읍과 변 리을 디귿의 길이가 같아서 이처럼 9cm가 됩니다. 따라서 선분 기역 리을의 길이는 9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9로 표현되므로 24cm라고 답해 줄게요. 18번은 반지름이 6cm인 원 안에 점 이응을 대칭의 중심으로 하는 점대칭 도형을 그렸다. 선분 기역 리을의 길이가 몇 센티미터일까? 그러면 반지름이 6cm라고 했잖아요. 선분 이응 기역, 선분 이응 리을 각각 원의 반지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 대칭의 중심은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을 똑같이 둘로 나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선분 기역 리을의 길이는 12cm로 표현할 수 있답니다. 19번은 서술형입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사다리꼴 모양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접었습니다. 삼각형 기역, 니은, 미음과 삼각형 미음, 디귿, 리을이 서로 합동일 때 사다리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넓이는 몇 제곱 센티미터일까요? 그럼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기 때문에 변 기역, 니은과 변 미음, 디귿은 그 길이가 같아요. 따라서 이렇게 7cm로 표현돼야죠. 또변 니은 미음과 변 디귿 리을의 길이가 같아서 이 길이를 17cm로 표현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구할 수 있죠. 이 내용을 정리해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삼각형 기역 니은 미음과 삼각형 미음 디귿 리을이 서로 합동이므로 이때 대응변의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따라서 변 기역 니은의 길이는 누구랑 같게 되나요? 바로 변 미음 디귿의 길이와 같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것은 7cm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또변 디귿 리을의 길이는 디귿 리을의 길이는 누구랑 같나요? 변 니은 미음의 길이와도 같아서 이 길이는 17cm입니다. 요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따라서 사다리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넓이는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높이는 17에 7을 더해서 24cm.

0: 니은 디귿니을 미음의 둘레는 몇 센티미터가 되는 것일까요? 선대칭 도형에서 대응변의 길이는 서로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대칭 도형에서 대응변의 길이는 서로 같으므로 우리가 이제 도형의 둘레를 구하기 위해서 모르는 변들의 길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변, 기형, 미음의 길이는 누구랑 같게 될까? 변, 기형, 미음의 길이. 이게 지금 대칭 축이었잖아요. 따라서 변, 기형, 미음의 길이는 변, 디귿, 미음의 길이와 같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9cm라고 나타내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변, 리을, 미음의 길이는 그렇다면 이것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겠죠. 그래서 변, 니은, 미음의 길이와 같게 되므로 이때 이 길이를 7cm로 나타내 줄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변, 기형, 니은의 길이와 변, 기형, 니은 하고요. 또 누가 똑같죠? 변, 디귿, 니은의 길이. 이것이 서로 같게 되잖아요. 요렇게 말이에요. 따라서 이 길이, 변, 기형, 니은 하고요. 변, 디귿, 니은. 요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변, 디귿, 니은의 길이가 서로 같아서 이 길이는 11cm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것만 같은 것이 아니고 여기에 길이가 같은 것이 또 하나 있네요. 자, 변, 디귿, 니은과 변, 디귿, 리을의 길이까지도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11cm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군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도형, 기형,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의 둘레는 우리가 구해둔 값들을 모두 더해주면 되겠죠. 자, 요거 11cm고, 11cm고, 여기도 11cm, 7cm, 9cm니까 11 더하기 11 더하기 11 더하기 7 더하기 9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그 값은 49로 표현이 되는군요. 따라서 구하려는 도형의 둘레는 49cm로 답해두면 되겠습니다. 한번더 확인할게요. 점대칭 도형 완성하기. 각 점에서 대칭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같도록 대응점을 찾아서 표시하고 난 다음에 각 대응점을 이어 점대칭 도형을 완성한다. 완성의 방법을 한번더 살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끝났습니다. 총정리되었죠? 그래도 다시 한번 문제 스스로 푸는 거 잊지 말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모두 안녕!
1: 친구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등굣길, 학교폭력 대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폭력 피해를 받은 경우 부모님과 담임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로 피해 상황을 신고하세요. 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피해 신고 접수 즉시 긴급 구조, 수사 등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88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에서도 학교 폭력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문 상담자와 비대면 상담이 가능하며 문자 상담 역시 가능합니다. 학교 폭력을 목격한 경우에도 담당 선생님과 부처에 목격 사실을 알려주세요. 폭력을 방관하는 경우 가해 학생이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학창 시절을 위해 학교 폭력 주저하지 말고 대처하세요.

우리 친구들 보통 이렇게 쭉 단원평가 같은 문제를 풀면 나몇 점이네? 여기서 그냥 그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하지만 몇 개를 틀렸다보다는 어떤 문제를 틀렸는가를 더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지 스스로 나의 실력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내가 뭘 모르는지를 파악해야 앞으로 실력도 더 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이중 개념은 없는지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자고요. 자, 그럼 1번부터 갑니다. 1번에서 3번은 다음과 같이 컵이 놓여 있는데 어느 방향에서 사진을 찍은 것인지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위에서 바라봤더니 빨간색 컵도 있고요, 파란색 컵도 있고요, 초록색 컵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색깔과 위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컵의 손잡이 부분 있죠? 손잡이의 위치도 같이 생각해 줘야 됩니다. 1번 그림을 봤더니 왼쪽에 초록색 컵이 있네요. 그러면 왼쪽에 초록색 컵이 있으려면 어느 방향에서 봐야지 이 컵이 왼쪽에 있을까요? 그렇죠. 디귿 방향에서 봐야 되겠죠? 그럼 나머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가운데 근데 빨간색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가운데 무슨 색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파란색이 있으니까, 아, 디귿은 아니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왼쪽에 이렇게 초록색 컵이 있는 것은 디귿 방향뿐만 아니라 리을 방향도 맞아요. 리을에서 봤을 때는 왼쪽, 가운데, 오른쪽이니까요. 아, 그러면 가운데에 그다음 파란색, 그다음에 오른쪽에 빨간색 컵이 맞네. 그리고 손잡이도 이쪽 방향에서 봤을 때, 리을 방향에서 봤을 때는 손잡이가 모두 오른쪽으로 튀어나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여기 초록색은 뒤에 있기 때문에 손잡이가 안 보일 거예요. 자, 따라서 리을이다. 물론 디귿 방향에서 봤을 때도 초록색 컵이 왼쪽에 있긴 하지만 그때는 손잡이가 왼쪽으로 튀어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손잡이 그림이 없으니 그것 또한 맞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 그림을 보면 왼쪽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빨간색 컵이 있네요. 그럼 왼쪽에 빨간색이 있으려면 바로 어디에서 봐야 될까? 니은에서 보면 될까요? 그럼 확인해 볼게요. 자, 왼쪽에 빨간색 가운데 파란색, 오른쪽에 초록색 맞아요. 그럼 이번엔 손잡이도 확인. 자, 빨간색은 왼쪽으로 튀어나와 있고 파란색 왼쪽, 그 다음에 앞에 손잡이가 있으니까 앞부분으로 손잡이가 보일 거예요. 이것도 맞죠? 아, 그래서 니은 방향에서 본 것이다 라는 거알수 있고요. 자, 세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초록색 컵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왼쪽 리을이라고 1번에서 풀었는데 그런데 조금 다른 게 가운데 빨간색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파란색이 있으니까 아, 디귿 방향이다 라는 거알수 있죠? 그리고 손잡이도요. 자, 초록색이 왼쪽으로 손잡이가 튀어나와 있고 빨간색과 파란색은 지금 뒤편에 손잡이가 있으니까 앞에서, 그러니 디귿 방향에서 봤을 때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디귿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어떤 왼쪽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친구들이 가운데, 오른쪽 색깔로 구분한 다음 손잡이까지 확인하면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4번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과 위에서 본 모양이 다음과 같을 때 필요한 쌓기나무의 개수가 될수 없는 것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보니까 위에서 본 모양이, 아니, 왼쪽 쌓은 걸 보니 몇 자리를 쌓은 것 같아요. 딱 보이는 건세 자리죠, 그죠?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한번 별 표시를 해볼게요. 그럼 이 꼭지점은 여기가 될 텐데, 세 개가 아니라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선 보이지 않죠? 그러니 숨겨진 쌓기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앞쪽에 모두 3층으로 쌓아져 있으니까 3층보다 낮은 개수가 쌓아져 있겠죠? 낮은 층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한개 또는 두 개가 쌓아져 있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 확실한 자리는 여기 3층, 3층, 3층으로 쌓아졌기 때문에 위에서 본 모양의 수를 써보면 모두 세 개씩 쌓아졌다라고 볼수 있죠. 그럼 확실한 자리는 여기 9개가 쌓아져 있는 거고 숨겨진 자리에 한 개일 수도 있어요. 그럼 전체가 10개. 또는 숨겨진 자리에 두 개가 쌓아질 수도 있어요. 그럼 11개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9개, 10개, 11개 중에 10개 또는 11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될수 없는 것 9개에 동그라미 표하면 되겠네요. 좋아요. 그 다음, 5번은 오른쪽 모양도 똑같이 쌓으려고 한대요. 그래서 쌓기나무는 적어도 몇 개가 필요한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똑같이 쌓으려면 일단 우리 친구들이 층별로 쌓아도 알아봐도 되겠고, 그리고 자리별로 알아봐도 되겠는데, 여기서는 한번 층별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1층.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6학년 EBS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수학 실력이 플러스되는 시간, 여러분의 채은쌤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응용력 키우기를 모두 마쳤는데 우리 친구들 선생님 만나기 전에 복습하고 온 거 맞죠? 자, 이번 시간에는 레벨 1 단원평가 문제풀이를 해볼 거예요. 먼저 시간 체크하고 쭉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문제 틀렸고 어떤 문제에 맞았는지

1층에 쌓은 것은 위에서 바라본 모양과 같아요. 그러니까 1층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자, 자리를 보죠.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래서 여섯 개. 그 다음에 2층에는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입니다. 그 다음 3층에는 이렇게 한 개뿐이네요. 그럼 모두 더해보면 11개가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쌓으려면 11개가 필요합니다. 라고 답할 수 있겠어요. 자, 6번은 주어진 모양과 똑같이 쌓는데 필요한 쌓기 나무는 최대 몇 개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왼쪽 쌓기 나무와 위에서 본 모양을 비교했을 때, 자, 앞이 이쪽 방향이라고 한다면 가장 튀어나온 부분, 여기 꼭지점에다가 별 표시를 해볼게요. 그럼 위에서 봤을 때도 앞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여기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이는 부분은 쭈루룩 이렇게 세 개인데 지금 이세 부분은 별 옆으로 이렇게 세 개입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자리가 얘도 안 보이고요. 얘도 안 보인다.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쵸? 그럼 일단 위에서 본 모양에다가 수를 써보면 맨 앞에는 지금 별 표시한 부분. 한 개가 쌓아졌고, 그 다음엔 세 개, 세 개, 두 개가 쌓아졌잖아요? 그러면 그 뒤로는 바로 몇 개가 숨겨져 있을까? 물론, 3층 뒤에 있기 때문에 3층보다 낮으면 돼요. 그러니 한개 또는 두 개인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최대 몇 개냐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숨겨질 때 가장 최대로 숨겨졌을 때는 3층 뒤니까 바로 2층이 되겠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3층 뒤니까 2층으로 되었을 때가 최대 개수가 되겠네요. 자, 그럼 모두 세 보도록 할게요. 2, 2, 2, 3, 3, 1. 그럼 6에다가 12, 13. 그래서 최대 13개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최소라고 문제가 바뀌어서 나온다면 우리 친구들 각각 한 개씩 숨겨진 경우로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자, 7번은 오른쪽 쌓기 나무 몇 개? 7개로 쌓은 모양이다. 위, 앞, 옆에서 온 모양을 그려보세요. 라고 했네요. 그럼 7개로 쌓았으니까 일단 보이지 않는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보이는 쌓기 나무는 1층에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고요. 2층에는 한 개, 3층에는 한 개니까 합하면 7개입니다. 아하, 숨겨진 쌓기 나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한가운데 이렇게 별 표시해 볼까요? 그랬을 때는 양옆 앞뒤에 이렇게 쌓기 나무가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 옆에 그리고 위아래 쌓기 나무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때요? 앞이나 옆에서 봤을 때는 왼쪽부터 몇 줄이 보이는지, 그리고 그 줄의 가장 높은 층이 몇 층인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왼쪽부터, 자, 1층, 가운데 3층, 오른쪽 1층이니까 그림으로 그려보면 1층, 가운데 3층, 그 다음 오른쪽 1층으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옆에서 볼게요. 자, 옆에서 바라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왼쪽 줄부터 1층, 가운데 1층, 오른쪽 3층이 되겠어요. 그래서 1층, 1층, 3층으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서 바라본 모양은 1층의 쌓인 모양과 같다라는 것도 우리 친구들 알고 있죠? 자, 그다음 8번으로 넘어가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쌓기 나무로 쌓은 모양을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입니다. 쌓기 나무로 쌓은 모양을 위에서 본 모양에 수를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앞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모양을 보고, 그리고 위에서 바라봤을 때 1층에 쌓은 쌓기 나무랑 똑같으니까 이때 이 개수하고 비교하면 되겠어요. 그럼 먼저 차례로 앞부터 출발해 볼게요. 왼쪽 줄 높은 층 3층, 오른쪽 높은 층 1층입니다. 그러니까 앞이 이쪽 방향이면 왼쪽에 여기 세 자리 중에 높은 층 3층이 한개 이상 있다라는 얘기죠. 한 자리 이상. 오른쪽 한 개. 그러면 오른쪽 두 줄에 이두 자리는 모두 한 개씩 쌓았구나라는 거알수 있고요. 이제 옆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 줄 높은 층 3층,

가운데 줄 2층, 오른쪽 1층이에요. 그래서 왼쪽부터 3, 2, 1이니까 어때요? 왼쪽 줄에는 지금 이 자리에는 한 개가 쌓아졌다라는 게 확실하니까 남은 자리가 여기가 3층이고 가운데 줄도 여기 한 자리 남았죠? 두 개. 오른쪽 한 개가 쌓아졌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부터 1, 2, 1, 3,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은 쌓기 나무를 붙여서 만든 모양을 구멍이 있는 상자에 넣으려고 합니다. 상자 안에 넣을 수 있는 모양의 동그라미 표하세요. 단, 뒤에 숨겨진 쌓기 나무는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넣을 수 있는 모양은 뭘까? 일단 구멍보다 어때요? 딱 모양이 같거나 아니면은 개수가 좀더 적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더 작아야 되는 거예요. 구멍을 봤더니 다음과 같이 니은자로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가 이렇게 모양으로 쏙 집어넣으면 들어가겠고, 아니면 이보다 개수가 작은 두 개 또는 한개 들어갈 수 있겠는데요. 그럼 왼쪽을 살펴봤을 때는, 자, 지금 이 모양에 넣을 수 있는 방향이 어딘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위로 봤을 땐 어떤 모양이냐? 이렇게 세 개가 주르륵 있고, 그 다음에 꺾여가지고, 무슨 모양이냐면 기역자 모양입니다. 아니, 근데 네 개의 면이니까 얘는 세 개의 면만 들어가는데 안 되겠죠? 그러면 앞방향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이렇게 세 개에다가 얘 하나. 이것도 네 개의 면인데요? 안 되겠죠? 오른쪽 옆에서 봤을 때는 1층에 세 개, 2층에 두 개, 3층에 한 개니까, 무려 여섯 개의 면이니까 안 되겠네요. 그러면 어느 면으로 요리조리 쌓기 나무를 돌려봐도 이 구멍 안에 못 넣겠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럼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자,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 4개에다가 하나가 튀어나왔으니까 5개의 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봤을 때는요, 보이는 면만 빗금을 이렇게 쳐볼게요. 어때요? 니은자 모양, 기역자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세 개가 꺾여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아, 이 방향에 맞춰가지고 얘를 집어넣으면 쏙 들어가겠구나. 따라서 넣을 수 있는 모양은 오른쪽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은 쌓기 나무로 쌓은 모양을 보고 위에서 본 모양에 수를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앞에서 바라봤을 때의 모양,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위에서 바라봤을 때가 나왔으니까 지금 보세요. 앞이 이쪽이고 여기가 이쪽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앞줄에서 말이죠. 왼쪽에 있는 쌓기 나무 여기 한 개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위에 왼쪽에다가 쌤이 별 표시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앞줄이고 앞줄에 왼쪽 여기 꼭지점에다가 이렇게 별 표시를 하면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기준점을 잡아보자고요. 그런 다음에는 여기에 몇 층? 그렇죠. 1층이니까 한개 쌓아졌고 그 뒤로는 어때요? 그 뒷줄이니까 두 개, 한 개. 두 개, 한 개. 그 다음에 앞 기준으로 가장 뒷줄은 여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 개, 두 개, 한 개. 마치 계단식으로 쌓아졌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3, 2, 1, 2, 1, 2를 써줄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은 왼쪽 쌓기 나무로 쌓은 모양에서 쌓기 나무 몇 개를 어쨌대요? 빼냈더니 오른쪽 모양이 되었습니다. 문제. 빼낸 쌓기 나무는 몇 개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몇 개를 빼냈을까 하는 빼내기 전 개수와 빼낸 후의 개수를 비교해보면 되잖아요. 빼내기 전엔 위에서 이렇게 수가 다 쓰여져 있어요. 그럼 이 수들만 모두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3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계산하면 5, 7, 8, 9, 9개가 되겠다. 오른쪽을 보세요.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자리에서 몇 개를 뺐는지, 물론 자리별로 비교를 해도 되겠지만, 전체적인 개수를 알아봐도 돼요. 먼저, 1층에는 몇 개를 쌓았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리고 2층에는요? 한 개. 그러면 모두 여섯 개로 쌓았구나. 원래 9개였는데 여섯 개가 됐네? 몇개 뺐을까? 그렇죠. 세개 뺐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빼낸 쌓기 나무는 3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개수를 비교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12번은 도전 문제인데요. 쌓기 나무 몇 개, 7개를 사용하여 조건을 만족하도록 쌓으려고 합니다. 위에서 본 모양에 서로 다른 두 가지 방법으로 수를 써서 나타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위에서 본 모양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십자 모양인데요. 조건은 앞에서 본 모양과 옆에서 본 모양이 같다라는 것과 그리고 옆에서 본 모양은 오른쪽에서 본 모양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본 모양은 오른쪽이니까 이쪽 방향이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일단은 1층에 몇 개를 쌓았다는 얘길까? 위에서 본 모양은 1층에 쌓은 모양과 같으니까 5개로 쌓았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아니, 그러면 쌓기나무 7개를 사용했다라고 했으니까 자, 2개를 더 쌓아주면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2개를 한 자리에 2개를 쌓아서 바로 3층으로 이 중에 5자리 중에 한 자리만 3층으로 쌓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2자리를 선택해서 한 개, 한 개씩 올려놓을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2개를 한 자리에 다 쌓았다라고 해보세요. 그럼 만약에 이 자리에 쌓았다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3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모두 한 개씩 쌓아졌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앞에서 본 모양, 옆에서 본 모양이 같아요? 앞에서 봤을 때 가운데가 3층이고,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오른쪽 옆에서 봤을 때 가운데가 3층이니까 맞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이렇게 볼게요. 두 자리를 선택해갖고 하나씩 2층으로 쌓는 거예요. 그쵸? 두 자리를 모두. 그러면 만약에 여기를 2층으로 쌓았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앞에서 봤을 때 왼쪽에 2층으로 쌓았으니까 옆에서 봤을 때도 왼쪽이 2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2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앞에서 보면 왼쪽과 가운데가 2층이고 나머지가 1층이니까 오른쪽들이 1층. 그러니까 2층, 2층, 1층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옆에서 보면요. 2층, 2층, 1층. 이것도 맞네요. 그쵸? 아, 이 방법도 있구나. 아니면 또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2라고 쌓았고 여기에 2라고 쌓았다고 해보세요. 그럼 보세요. 앞에서 봤을 때는 가운데 오른쪽이 2층이고 왼쪽은 1층으로 쌓은 거고 또 오른쪽 옆에서 봤을 때도 가운데 오른쪽이 2층이고 그다음 왼쪽이 1층이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맞습니다. 그죠? 자, 좋아요. 그러면요. 우리 이제 첫 번째 뭐두 가지 방법으로 수를 써주세요라고 했는데 두 가지뿐만 아니라 뭐또세 가지 쌤하고는 세 가지 찾았습니다. 그쵸? 그럼 쌤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가운데 딱 3층으로 쌓고 이 나머지를 1층으로 쌓는 경우 하나. 이거는 이제 예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2층, 여기에 2층으로 쌓아야지 왼쪽 가운데. 옆에서 봐도 왼쪽 가운데니까 그리고 나머지 한 개를 쌓는 경우 두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세요. 자, 그 다음, 13에서 14는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을 층별로 나타낸 모양입니다. 무릎이답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1층에는 다음과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쌓았고, 2층은 3개, 3층은 2개를 쌓았어요. 그러면 13번은 위에서 본 모양에 수를 쓰는 방법으로 나타내고, 똑같은 모양으로 쌓는데 필요한 쌓기나무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쌤하고 앞에서 개념 공부할 때 자, 팁을 줬던 건데, 어느 자리부터 채워넣느냐? 3층까지 쌓은 자리부터 채워넣는 거예요. 3층까지 쌓은 자리가 바로 이 자리랑 이 자리니까 여기는 3개씩 쌓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그럼 나머지 2층까지 쌓은 자리는 3층까지 쌓은 자리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하고 이 자리가 3층까지 쌓았으니 나머지 자리는 2층까지 쌓았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 자리는 어때요? 그렇죠. 1층까지만 쌓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수를 다 썼습니다. 필요한 쌓기나무의 개수, 여기에 수들을 다 일일이 더해도 되겠고, 그리고 이미 층별로 나왔기 때문에 1층에 5개, 2층에 3개, 3층에 2개, 이를 더해도 되겠고요. 얘네들을 더해도 되겠고, 모두 다 상관없겠어요. 좋아요. 따라서 모두 더해보면 10개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14번으로 넘어가면 앞에서 본 모양을 그려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우리 13번에서 여기 3, 2, 1, 1을 써 넣었으니 앞에서 왼쪽부터 가운데 오른쪽 줄의 높은 층을 찾아보면 1층, 3층, 3층이죠. 그래서 1층, 3층,
3층.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13번 답을 참고해서 14번도 그려보세요. 자, 15번은 쌓기 나무로 쌓은 모양을 보고 위에서 본 모양의 수를 썼습니다. 가와 나의 2층에 쌓은 쌓기 나무의 개수의 합은 몇 개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이 부분도 쌤이 이거 진짜 실수 잘하니까 주의해 라고 했던 문제예요. 왜냐하면 2층에 쌓은 쌓기 나무를 찾기 위해서는 2라고 쓰여진 자리만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2 이상의 수가 쓰여진 자리는 모두 2층에 쌓기 나무가 쌓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와 같거나 2보다 큰 수를 찾는 거예요. 2, 3, 3, 2. 그러니 가는 2층에 4개. 그 다음에 나는 3, 2, 2, 3, 2. 다섯 자리니까 2층에 5개. 합은 4 더하기 5를 계산하면 9개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9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오른쪽 모양과 다른 모양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요, 오른쪽 모양을 먼저 좀 관찰을 해보면, 일단 1층에는 어떤 모양으로 쌓아졌는지 봤더니, 이렇게 기역자로 쌓아져 있어요. 그쵸? 그리고 2층에 하나가 쌓아졌는데, 이 기역자 이 끝에, 이 부분에 2층으로 쌓았습니다. 기역부터 봤을 때는, 자, 기역자 보여요? 그리고 이 끝부분에 2층으로 쌓았으니까 같은 모양. 니은, 기역자, 이렇게 기역자죠? 그리고 끝부분에 2층으로 쌓았고요. 여기서도 기역자가 보이긴 하는데, 아니, 여기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쌓았어요, 2층으로. 그래서 2층으로 쌓은 자리가 다르다. 여기 위에다 2층으로 올려야지 잘못 올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디귿이 다른 모양이다 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17번은 두 가지 모양을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모양이 아닌 것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지금 첫 번째 모양에 우리 특징, 별명 붙여볼게요. 오 모양, 두 번째는 기역 또는 니은, 뭐 기역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기역을 봤을 때는 오 모양 보이죠? 바로 아래는 기역이니까 그대로 여기 위에 얘를 슝 이렇게 올린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 있죠? 그다음에 여기 기역 있으니까 맞고. 그다음에 디귿 모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오 모양 있고 나머지가 기역 맞네요. 자, 리을은요. 오 찾았어요? 오 찾았는데 그럼 얘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오도 있는데요? 그럼 얘도 나머지 부분이 기역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기역을 찾기가 더 쉬우면 기역을 찾고 나머지 모양이 오인지 찾아봐도 돼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리을이 모양이 아니다라고 볼수 있고요. 자, 18번은 두 모양을 붙여서 만든 새로운 모양입니다. 두 모양을 어떻게 붙여 만들었는지 구분하여 색칠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왼쪽 모양은 일단은 이렇게 기역에다가,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 2층으로 쌓았는데, 오른쪽에 2층으로 쌓은 거랑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 꺾인 부분 위에다가 얘가 큰 어떤 조형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친구들 여기 있죠? 이렇게 꺾인 부분 기억에 여기 위에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쪽을 바라볼 거냐? 지금 여기 기억이니까 이쪽 방향을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안쪽입니다. 안쪽 방향을 봤을 때, 왼쪽에 2층이 있어요? 오른쪽에 2층이 있어요? 그렇죠. 왼쪽에 2층이 있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른쪽에 주황색 모양은 지금 O 모양이니까 좀더 생각하기 편하게 O를 먼저 찾아볼까요, 여러분? 자, O를 먼저 찾아보면 O 이렇게도 찾을 수 있어요. 1층에도 O 모양이니까 나머지는 기역이니까 안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는 안 되고. 자, 근데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러면 나머지가 어떻게 되냐? 자, 여기 이렇게 세 개에다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쌤이 아까 이 자리에서 올라가 봐라 라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올라간 거냐면,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럼 이 친구 입장에서는 왼쪽에 2층으로 보여진 거랑 다름없죠? 아, 그러니까 맞네요. 그래서 한번 색칠해 볼게요. 일단 주황색으로 색칠을 해 보면, 여기 다음과 같이 O 모양이 보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초록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우리 친구들은 쌤보다 더 예쁘게 한번 그려보세요. 색칠하고. 이렇게 구분 지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은요, 우리 서술형 문제인데요.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을 보고 위에서 본 모양의 수를 썼습니다. 가와 나 중에서 앞에서 본 모양과 옆에서 본 모양이 같은 것의 기호를 쓰려고 합니다. 풀이 과정을 쓰고 구해보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가와 나의 앞과 옆에서 본 모양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봤을 때는 어떤 모양이냐? 왼쪽부터 2층, 4층, 3층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층, 4층, 3층.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요. 2층, 4층, 3층. 2층, 4층, 3층. 똑같죠? 그 다음에 나는 앞에서 봤을 때 1층, 4층, 3층. 1층, 4층, 3층. 우리 친구 더잘 그려야 돼요, 쌤보다. 옆에서 봤을 때는 3층, 4층, 1층. 3층, 4층, 1층. 다르죠? 아, 따라서 모양이 같은 것은 가입니다. 좀더 자세하게는 지금 앞에서 본 모양과 옆에서 본 모양이 같은 것은 가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가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도 서술형 문제인데요. 쌓기나무 19개로 쌓은 모양을 보고 위에서 본 모양의 수를 썼습니다. 3층에 쌓여있는 쌓기나무는 몇 개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써보세요라고 그랬네요. 모든 자리는 다 쓰여져 있는데 지금 기억 자리 하나가 몇 층으로 쌓아졌는지 말을 안 해줬죠. 하지만 전체 개수를 아니까 먼저 기억에 알맞은 수를 구해봐요. 알맞은 수는, 자, 어떻게 구하면 되냐. 전체 개수에서 나머지를 뺍니다. 1, 2, 3, 2, 2, 2, 3을 빼면, 자, 계산해 볼까요? 전체 다 더하면 15개니까 4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4개를 쌓았다라는 거고, 자, 3층에 쌓여 있는 삭기나무를 찾아야 되잖아요. 3층에 쌓여 있는 쌓기 나무 개수는 바로 몇 이상, 3 이상의 수가 적힌 자리이므로, 자, 3 이상은 4, 3, 3 이렇게 몇 개? 그렇죠. 3개입니다. 정답은 3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레벨업 문제 마쳤고요. 우리 지난 시간 플러스 프리한입 뚝딱 공개할게요. 다음과 같이 쌓아줘서 그 다음에 정육면체의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데 더 필요한 쌓기나무 개수 구하는 거였습니다. 일단 숨겨진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쌓아진 쌓기나무 7개, 정육면체를 만들려면 한 모서리에 2개씩 8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있어야 되는 건 1개다라는 게 답이 되겠죠. 자, 맞은 친구 너무 잘했고요. 오늘 문제도 공개할게요. 자, 잘 읽고 다음 시간까지 꼭 풀어 오깁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레벨 2 문제풀이에서 쌤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볼수 있는 유쾌한 수학의 김인우입니다. 자, 오늘은 11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요네 가지 개념들에 대한 예제와 유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요, 식의 계산입니다. 계산. 그래서 계산은 선생님들의 풀이를 많이 보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제 풀이도 있지만 여러분의 풀이와 답안지 풀이도 비교하고 여러분의 풀이와 제 풀이 또는 우리 다양한 선생님들의 강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강의들을 보면서 어떻게 푸는지 관찰하는 게이 단원의 묘미가 되겠습니다. 묘미. 그러니까 풀이라는 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의 성격을 띠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 상황에서 요렇게

이렇게 하네. 왜 그럴까? 이분은 요 상황에서 이렇게 하네. 왜 그러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냥, 나답 맞았으니까 다음 단원 넘어가야지! 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알겠죠? 이 부분 유연하게 풀수 있어야 됩니다. 운동장에서 제가 비유를 하면, 운동장에서 일자로 뛰어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뭔가 어색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창문을 딱 보고 있는데 학생이 이렇게 뛰어다니고, 이렇게. 일자로만. 이렇게. 그럼 뭔가 어색하죠? 근데 좀 이렇게 자유롭게 뛰어놀아야 좀, 그쵸? 보기가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계산 단원에서는 틀려도 좋으니까 다양하게 여러 방법으로 풀어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또 순서대로 살펴봅시다. 28쪽입니다. 예제 1번.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인데요. 자, 규칙은 단순하다. 제곱근, 자, 곱셈과 나눗셈은 근호 밖에 있는 수는 근호 밖에 있는 수끼리, 근호 안에 있는 수는 근호 안에 있는 수끼리 곱하거나 나누면 된다 이거죠. 그쵸? 자, 이 지금 표현 볼게요. 2루트 15 곱하기 루트 5분의 1을 간단히 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재 바로 아래쪽에 풀이 전장 밑에 풀이가 있죠? 풀이처럼 근호 안에 있는 수를 하나의 근호 안에 이렇게 몰아서 계산을 해도 되는데요. 이게 원칙인데요. 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 근호 안에 있는 수끼리 계산할 거니까 결국 15와 5분의 1을 곱할 거죠? 그러니까 굳이 쓰지 않고 멀리서 약분하는 형태로 계산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보겠습니다. 15와 5분의 2. 자, 곱해볼게요. 5, 1은 5, 5, 3, 15.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자, 이 3이 루트 3인지 그냥 3인지 헷갈려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씁니다. 아, 루트 3. 이렇게. 약분해준 거예요. 그러면 2루트 3 곱하기 루트 2니까 2루트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연습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렇게 루트 3, 이렇게 루트 교를 안 쓰고 약분하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제 1번 볼게요. 자, 나눗셈이다. 그쵸? 나눗셈. 원래라면 우리 나눗셈 뒤에 있는 수를 분모로 내리기로 했는데 내리는 순간 좀 수가 무서워지죠. 그쵸? 여기서는 그걸 활용할 겁니다. 어떤 거냐면 나눗셈을 뭘로 바꾼다? 자, 곱셈으로 바꾼다. 그럼 뒤에 있는 수는 역수로 바뀌죠? 자, 역수로 바뀌는 과정을 설명해 보면, 뒤에 있는 수는 사실 뭐와 같냐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7.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근호가. 그렇게 된 상태에서 역수니까 위아래를 뒤집겠죠? 그러면, 요렇게 되는 거죠. 그쵸? 요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사실은 무엇과 같은 거냐면, 루트 14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7분의 3, 요렇게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결론은, 아, 안에 있는 거 뒤집는 거야. 요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위, 아래 둘다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 근호 안에 있는 애들끼리 계산, 보세요. 7, 1은 7, 7이 14, 이렇게 루트 2 써주는 거죠. 그러면, 루트 2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3. 한 번만 다시 써볼게요. 루트 2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답은, 자, 보겠습니다. 부호는 마이너스. 근호 밖에 있잖아요. 그쵸? 근호 안에 있는 애들끼리 곱하면 루트 6. 이렇게 되겠죠? 유제 1번의 답은 네, 2번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예, 처음에는 차근차근 앞에 있는 내용을 쓰면서 풀어보세요. 그러다가 조금씩 조금씩 빨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런 부분이 생략이 되어 가는 거죠. 네, 괜찮을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유제 2번인데요. 자,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입장에선 계산할 게 다섯 개나 있지만, 오히려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거죠. 가성비가 좋다. 그죠? 좋은 마음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아, 근호 안에 있는 애들끼리 곱하면 돼. 루트 2 곱하기 루트 7은 루트 14. 맞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2번. 근호 안에 있는 애들은 안에 있는 애들끼리. 자, 루트 3, 5, 15. 맞고요. 근호 밖에 있는 건 마이너스 1과 2니까 마이너스 2 맞죠? 그래서 2번도 맞아요. 규칙은 단순하죠, 그쵸? 자, 그다음 3번. 근호 안에 있는 애들끼리. 자, 곱해볼게요. 자, 5, 5 약분이 되죠, 그쵸? 그리고 3, 2, 6 이렇게 되면 2 맞아요? 아니죠.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제가 아까 살짝 얘기했는데, 그렇죠. 여기 루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루트 안에 2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루트 2인 거죠. 답은 3번입니다. 자, 이 보기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거, 우리 약분하는 과정에서 근호를 꼭 표시를 해주자. 표시를 안할 거면 자기만의 구분을 지을 수

있는 어떤 표현을 만들어야죠. 그죠? 저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자, 4번. 자, 우리 나눗셈은 그냥 근호 안에 있는 애들끼리 나누면 되니까 루트 7. 맞죠? 5번. 자, 나눗셈 할 때 이것도 근호 안에 있는 애들끼리 나누고, 보세요. 6 나누기 3은 2가 맞죠? 그쵸? 그리고 밖에 있는 애들끼리 5 나누기 2는 2분의 5가 맞아요. 그래서 5번도 맞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나눌 수 있는 형태면 이렇게 나눗셈을 하고요. 우리 앞에 막 분수 형태로 나오던 좀 나눗셈이 어려운 경우는 곱셈 뒤에 있는 거 역수로 바꿔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일단 예제 2번입니다. 예제 2번. 자, 예제 2번 보시면 여기도 중요한 내용들. 자,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 되겠습니다. 루트 48을 간단히 나타내 봐라. 근호 안에 제곱수가 있다면 빼내라. 그쵸? 탈출시켜라. 이건데요. 자, 48은 뭐 곱하기 뭐냐 이거예요. 근데 단순히 소인수 분해를 하지 마시고, 보세요. 48. 2 이러면 너무 작으니까 넉넉하게 4로 4 곱하기 12. 그리고 또 4 곱하기 3. 이렇게 표현이 되죠? 48은 4의 제곱 곱하기 3이네요. 그쵸? 그러면 루트 48은 루트 4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우리 근호 안에 있는 거는 분리가 되죠. 곱셈은 루트 4의 제곱과 루트 3으로 분리가 되니까 얘는 몇 루트 3이다? 4루트 3이다 이거예요. 그쵸? 이 과정 제가 지금 다 썼죠?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손으로는 잘 안 되거든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사실 보자마자 루트 48? 4루트 3이지 이렇게 보이거든요. 놀리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답은 4루트 3 맞네. 이렇게 푼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울게요. 1번 맞고요. 자, 2번도 보겠습니다. 객관식이니까 좀 보기를 활용해 볼게요. 그러니까 6으로 한번 6 곱하기 얼마인지 볼게요. 루트 24는 루트 4 곱하기 6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럼 루트 4는 루트 2의 제곱이니까 얘는 2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괜찮을까요? 보기를 좀 활용하자. 자, 그다음 여기는 좀잘 보이는 형태네요. 분모가 49니까 7의 제곱이죠. 그쵸? 근호 밖으로 나갈 때는 제곱 떼고 나간다. 7분의 루트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죠. 그쵸? 그럼 4번 볼게요. 자, 2가 이번엔 거꾸로 들어가야 되네. 그쵸? 들어갈 때, 들어가니까 루트 14 아니라 그랬죠? 근호 안으로 풍덩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제곱을 달고 들어가야 됩니다. 2 루트 7은 루트 4 곱하기 7로 바뀌어서 루트 28이 되는 거죠. 그쵸? 루트 14 아닙니다. 답은 4번이에요. 그쵸?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음 5번 보면 3은 루트 얼마니까? 루트 9니까 루트 안에 들어가면 9분의 7 이렇게 바뀐다는 거. 요거 동그라미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예제 2번이었고요. 그 다음 볼게요. 유제 3번입니다. 루트 20은 A 루트 5 한번 써볼게요. 루트 20은 A 루트 5, 그죠? 그 다음에 루트 B라는 값은 3 루트 6이네요. 그죠? 요런 상황일 때 A랑 B 유리수를 찾아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루트 20은, 보세요. 여기 루트 5가 있네. 루트 5가 있으니까 좀더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보면 루트 5랑 루트 얼마를 곱한 거예요? 20은 4, 5, 20이죠?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루트 4는 얼마예요? 2죠, 2. 그렇죠? 유리수. 그래서 A는 2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이번엔 루트 B. 여기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그죠? 거꾸로 출발을 해야겠네요. 자, 루트 6이 있고요. 3은 루트 얼마죠? 3은 루트 9죠, 그쵸? 이렇게 되니까 9, 6에 54가 되겠죠? 그래서 B는 54가 됩니다. 그쵸? 구하라는 것은 A와 B의 합이죠? 그럼 A 더하기 B는 56 이렇게 되겠죠? 답은요, 네, 2번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나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적은 부분 약간 변주를 줬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제와 조금 다르게 풀었어요. 저는 이렇게 다양한 풀이법을 보여드리는 것을 즐겨요. 알아요. 여러분들,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이런 내용들 굉장히 싫어요. 여러 가지를 푸는 거. 근데 고등학생이 되면은 다양한 풀이로 풀수

있어야만 다양한 상황에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연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국물 있는 라면은 끓일 줄 아는데 국물 없는 라면은 못 끓이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항상 국물 있는 라면만 먹었으니까. 근데 어디 놀러 갔더니 국물 없는 라면이 있는 거예요. 당황하겠죠? 나 국물 없는 건못 끓이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국물 없는 거네? 그럼 국물 없는 거 끓이는 대로 끓이면 되지. 국물 있는 거네? 국물 있는 거 대로 끓이면 되지. 차가운 라면이네? 차가운 끓이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유연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로 풀지 말고, 요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끝이 아니라 비교해보기. 아, 요게 좀더 낫네. 이런 식으로 공부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유제 4번이요. 자, 루트 0.32는 K루트 2일 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자, 소수 루트 0.31을 분수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루트 100분의 32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자, 지금 저 표현의 의미는 이 근호 안에 있는 100분의 32에서 2 말고 다 근호 밖으로 나간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하나하나 나타내 볼게요. 일단은 루트 10분의 아 루트 100분의 루트 32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먼저 분리해 준 거예요. 분자 분모 분리해 주고 분모는 먼저 간단하게 10분의 이렇게 바뀌네요. 그쵸? 바뀌고 그다음 루트 32 보겠습니다. 루트 32는 루트 2 곱하기 얼마예요? 자, 2 곱하기 왜냐면 여기 2가 있으니까 2 곱하기 16이죠. 그쵸? 16. 그러면 여기는 몇 루트 2가 되겠어요? 4 루트 2 요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쵸? 됐을까요? 그러면 답은 4가 아니고요. 그렇죠. 여기 10분의 4가 답이 되는데 약분을 해줘야겠죠? 약분을 하면 여기는 5분의 2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답은 5분의 2,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괜찮을까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여기 보세요. 이 표현 5분의 2 루트 2랑 같은 표현 5분의 똑같은데요. 위치만 바뀌는 거예요. 5분의 2 루트 2. 요거 같은 표현인 거 알고 계신가요? 자, 몰랐으면 다시 한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학년에서 비슷한 얘기. 5분의 2a 요거나 5분의 2a 이거나 똑같죠. 그렇죠? 앞에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계산하는 관점에서 분모와 분자 딱 따로따로 이렇게 모아놓은 표현이고 두 번째 표현은 A라는 녀석을 문자로 봤을 때, 이 5분의 2가 개수가 되는 거죠. 그쵸? 앞에 곱해져 있는 어떤 상수, 이런 관점. 여기서도 루트 2 앞에 5분의 2가 곱해졌네라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어요? 어쨌든, 이 표현 헷갈릴까봐 한번 언급해 드렸습니다. 5분의 2 루트 2.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제 4번이었고요. 자, 넘어갑니다. 예제 3. 제곱근 표에 없는 수의 제곱근의 값. 사실 우리가 제곱근 표 처음 배웠을 때는 맞추라고 낸 문제 이런 표현 썼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좀 어렵죠. 그쵸? 얘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강의 말씀드렸지만, 요 내용은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요. 개념 2. 그죠? 그 부분을 응용한 거다 이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루트 700을 구해야 되거든요. 루트 700. 그럼 루트 7로 표현할래? 루트 70으로 표현할래? 이거예요. 나야, 나야, 선택해, 이거예요. 나랑 놀래, 나랑 놀래, 이런 거거든요. 그럼 둘로 루트 700을 다 표현해 볼게요. 먼저 루트 700은 루트 7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루트 100 곱하기 루트 7이죠. 그쵸? 그럼 루트 100이 10이 되기 때문에 10루트 7 이렇게 바뀝니다. 그쵸? 그러면 루트 7의 몇 배? 10배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자, 루트 700을 루트 70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루트 70 곱하기 루트 얼마죠? 루트 10이죠. 그러면 얘는 보세요. 루트 10은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나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없죠. 얘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얘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둘을 곱하면 난장판이 되겠죠. 그렇죠? 너는 안 되겠다. 미안해. 다음 기회에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요걸 선택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루트 7의 10배. 루트 7에다가 10배니까 소수 점한 자리 올려주면 26.462번 이렇게 푼다는 얘기지요. 괜찮을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제 5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루트 5와 루트 50을 이용했을 때, 자, 이제 누가 선택이 되느냐? 그죠? 이런 얘기인데요. 하나씩 볼게요.

루트 0.05는 루트 100분의 5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막 20분의 1 이렇게 약분하지 마시고 우리 루트 5랑 루트 50을 이용해야 되니까 얘는 그죠? 분모에 100이 있네요. 그럼 얘는 10분의 루트 5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루트 5를 이용하자. 루트 5가 2.236이니까 소수점 한 자리, 그죠? 거꾸로. 그럼 0.2236 1번 맞고요. 그렇죠? 우린 틀린 걸 찾는 거예요. 두 번째. 루트 0.5는 보세요. 얘는 루트 10분의 5거든요. 얘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루트 50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목적이 있어요. 얘를 분자를 50으로 만들려면 분모에 똑같이 10을 곱해줘야겠죠? 요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게 포인트고요. 그럼 얘는 10분의 루트 50이네. 그쵸? 그럼 루트 50에 소수점 한 자리 거꾸로 올려주면 되겠죠? 내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0.7071 맞습니다. 그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3번 루트 500 얘는 이제 조금씩 보일 수 있어야 돼요. 100 곱하기 5잖아요. 500이 그러면 얘는 10루트 5네 이렇게 조금씩 그죠? 100 곱하기 5니까 루트 100 루트 5 그죠? 그러면 루트 100은 10 이렇게. 그러면 루트 5에다가 10을 곱하면 22.36 맞습니다. 그렇죠? 루트 5000은요, 보세요. 루트 5 곱하기 루트 1000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루트 1000은 유리수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 50 곱하기 100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루트 50에 몇 배? 10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루트 50은 7.071이기 때문에 맞네요. 그죠? 이렇게 되고 답은 5번이네요. 자좀 숫자 큽니다. 5만. 그죠? 루트 5만. 그러면 루트 5 곱하기로 표현해 보는 거죠. 루트 만. 자 만은 100 곱하기 100이죠? 그러니까 얘는 루트 5의 몇 배다? 네, 100배다. 이거니까 소수점 두 자리 올려주면 되겠죠? 잘못됐다. 그쵸? 정확하게 구해보면 루트 5에 두 자리 올리면 223.6 이렇게 근사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괜찮을까요? 유제 5번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유제 6번. 자, 얘도 루트 3은 1.732임을 이용하여 정확하게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데, 그쵸? 우리가 제곱근 표에 대한 이야기 보통 근사값으로 줍니다. 등호. 구할 수 없는 것은 이거죠. 그럼 두 칸씩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돼요. 자릿수가. 보세요. 루트 3, 오히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봅시다. 루트 3, 안에, 근호 안에 100 곱하면 루트 300, 한번더 100을 곱해볼게요. 루트 3만. 얘네들이 가능하다 이거죠. 루트 30, 루트 3000, 얘네들은 얘로 나타낼 수가 없다. 자, 어디 있습니까? 30 구할 수 없죠. 그쵸? 일단 3번 구할 수 없고요. 300 구할 수 있고요. 3만 구할 수 있어요. 주도적이죠. 그쵸? 이렇게. 그다음에 소수점 거꾸로 내려가 볼게요. 그럼 두 칸씩 내려가니까 루트 0.3이 아니고 0.3, 그죠? 루트 0.0003, 그죠? 어디 있는지 볼까요? 루트 0.03 있고요, 그죠? 루트 0.3은 안 된다, 그죠? 답은 2번과 3번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개념 3에 대한 유형들은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4번 분모의 유리화. 분모 보세요. 지금 분모. 분모들이 다 무리수네. 그쵸? 분모들이 다 무리수가 있으니까 뭘로 바꿔준다? 유리수로 바꿔준다. 이거였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1번. 루트 3분의 1. 분모에 루트 3이 있으니까 분자 분모에 얼마를 곱해준다? 예, 루트 3을 곱해준다. 자, 보통은 이렇게 옆에 이어서 써줍니다. 이렇게. 곱하기 루트 3. 이렇게.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3, 그죠? 이게 목적이에요. 유리화되었다, 그죠? 이렇게 되었고 분자는 루트 3이니까 맞습니다. 예제 4번, 1번은 맞아요. 2번 보겠습니다. 자, 루트 7이니까요. 분자 분모에 얼마를 곱해준다? 루트 7을 곱해준다 이거죠. 그럼 분모는 7, 분자는 루트 35 맞네요, 그죠? 이렇게 동그라미. 3번. 분모에 있는 걸 똑같이 곱해주면 돼! 이러면서 곱하기 3루트 5를 해버리면, 어차피 곱하기 3루트 5 해보면, 3이 자기네들끼리 약분되죠. 그쵸? 그렇다고 루트 5를 자기네들끼리 약분하면 안 되죠. 목적이 있었잖아요. 분모를 유리화하는 것. 그쵸? 그래서 누구만 본다? 근호만 본다 이거죠. 근호만. 분모를 봤을 때,
아, 루트 5가 있기 때문에 분자 분모에 루트 5를 곱해준다. 이거죠. 그쵸? 그러면 분모는 3, 5, 15. 분자는 2루트 5. 맞네요. 그쵸?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거고요. 4번. 4번, 5번은 중요했죠. 그쵸? 분자 분모에 그냥 루트 12를 곱해도 되는데, 되는데, 이렇게 하면 또 정리해줘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분자에 루트 12가 생겼죠? 우리 루트 12 그냥 쓰면 안 돼요. 근호 안에 제곱인 수가 있으면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꺼내줘야 돼요. 그래서, 아우, 너무 번거롭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는데, 이사를 가는데 쓰레기도 다 가지고 이사하는 거예요. 아니, 쓰레기는 지금 버리고 이사 가면 되는데, 아, 이게 쓰레기인지 아닌지 잘 모르니까 일단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사를 하는데 짐이 이렇게 되는데 이 절반이 쓰레기야. 이렇게 이사를 왔어요. 이사 와서 짐을 풀어요. 근데 여기서 버리는 거야. 너무 번거롭지 않나요? 그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4번은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이건 옆에다가 적어 볼게요. 4번. 아, 루트 12분의 15인데, 얘는 분모를 먼저 간단히 나타내자. 근호안을 줄여보자 이거예요. 네, 루트 12는 루트 4 곱하기 루트 3이죠. 그쵸? 분모가. 그러니까 루트 4는 2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 2루트 3분의 15로 나타낼 수 있구나. 그죠? 그럼 분자 분모에 루트 12를 곱하는 건 너무 과하다. 누구만 곱하자? 그렇죠. 루트 3만 곱하자 이거죠. 됐을까요?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 분모는 2 곱하기 루트 3의 제곱, 2 곱하기 3, 6분의 분자는 15 루트 3이죠. 그죠?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약분을 해줘야겠죠? 3, 2, 6, 3, 5, 15. 그럼 답은 2분의 몇 루트 3? 네, 2분의 5 루트 3.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죠. 그죠? 답은 4번이군요. 그죠? 잘못됐습니다. 그럼 5번도 볼게요. 얘도 루트 18분의 루트 5인데, 그쵸? 루트 18 곱하는 게 아니고, 그쵸? 먼저 간단히 나타내 봅시다. 여기다 적어 볼게요. 루트 18분의 루트 5는, 자, 분모. 9, 2, 18. 그죠? 루트 9는 얼마예요? 3이에요. 이런 거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그럼 3, 루트 2분의 루트 5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분자 분모에 루트 18 곱하는 건좀 과했다. 그쵸? 누구만 곱한다? 루트 2만 곱한다. 이거죠. 이렇게 효율적으로 계산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마저 계산을 해보면 3 곱하기 2, 그쵸? 3이 6분의 루트 1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5번은 맞습니다. 그죠?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저는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지만, 그죠? 이 하나의 과정마다 여러분들은 고민이 있고 망설여질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개념을 토대로 네, 계속 연습하세요. 틀리면 어때? 그죠? 틀리면서 배워나가는 거죠. 저도 완전 실수투성이거든요. 네, 실수를 줄여나가는 거죠. 할수 있다. 그죠? 할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제 7번입니다. 다음 중그 값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그러면 하나만 다르고 다 똑같네, 나머지는. 자, 보겠습니다. 아, 루트 48. 근호 안에 뭔가 헤비하다, 그쵸? 좀 무겁다. 좀이 집안에 사람이 너무 많아. 좀 놀러 나가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근호 안을 좀 적당히 분해를 해보면, 4 곱하기로 해볼게요. 4 곱하기 12. 그리고 4, 3, 12죠, 그쵸? 그러면 4의 제곱 곱하기 3이네. 그렇죠? 그러면 분리되면 몇 루트 3? 그렇죠. 4 루트 3.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도 제가 차차 속도 업그레이드 시켜 드릴 거예요. 지금은 요 정도. 소인수 분해는 자제하자 이거죠. 2보다는 4, 3보다는 9로 해 보자. 이런 거죠. 근데 안 되면 2나 4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 여기 분모의 유리화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분자 분모에 얼마를 곱한다? 루트 3을 곱한다. 그러면 분모는 3이죠, 3. 여기서도 속도를 살짝 내보면 굳이 3분의 한번더 쓰지 않고 요게 얼마니까? 3이니까 바로 약분을 해볼게요. 3, 4, 12. 방금 너무 멋있었다. 그렇죠? 너무 멋있었어. 그렇죠? 봐봐요. 이게 한 번, 3분의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좀 멋있지 않아요? 중학교 3학년 된것 같다, 그쵸? 요런 식으로 응용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하나. 알겠죠? 좀 놀라셨나요? 죄송해요. 자, 그러면 4 루트 3, 요렇게 되겠네요. 둘이 똑같다, 그쵸? 그럼 일단 1번, 2번은 답이 아니고, 이제 4 루트 3이 아닌 게 답이 되겠죠. 그쵸? 자, 3번. 3번은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일단 원칙대로 해볼게요. 원칙대로. 아, 일단 분모가 너무 헤비하다, 그쵸? 우리 위에서 했어요.
루트 48은 면 루트 3,

유리화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분자 분모가 똑같은 경우인데요. 자, 분모의 유리화를 한번 해보면 분자 분모의 루트 48. 선생님이 이거 줄여서 곱하라 했는데 막 이사 얘기하면서 그렇죠? 근데 이게 계산은 항상 예외 상황들 존재해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약분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루트 48이 돼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이제 1번이 되니까 같다. 또는 1번인 상태에서 바꾸는 게 편하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정확하게는 이런 느낌입니다. a가 양수일 때 루트 a분의 a는 루트 a와 같다 이거죠. 뭐 외울 것까지는 아니고 분모의 유리화를 해봐도 되고 나중에 좀 알려드릴 내용인데 a가 사실 루트 a 곱하기 루트 a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을 한다는 관점으로도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3번은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3번도 맞죠, 그렇죠? 지금 1, 2, 3번 다 맞아요. 자, 여기는 4번 먼저 여기를 약분합시다. 이렇게 루트 3분의 그죠? 루트 3분의 12로 바꾸고요. 분자 분모에 루트 3을 곱해볼게요. 그러면 또 멋있는 거 분모가 3이에요. 그렇죠? 3, 4, 12. 그럼 얘는 4루트 3이네요. 그렇죠? 이런 답이 5번이네요. 그렇죠? 5번. 자, 마저 계산해보면 분자 분모에 루트 3을 곱하면 분모가 3분의 저 3분의 3분의 3, 2, 6. 그럼 얘는 아, 2루트 6이니까 다르네.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유제 8번. 분모의 유리화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분모의 유리화 루트 3, 루트 3을 곱하면 얘는 3분의 4 루트 3이 돼요. 그쵸? 그래서 아, a는 3분의 4네. 간단하죠?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루트 28. 4, 7에 28. 그 분모는 통째로 다시 써볼게요. 2루트 7분의 15가 됩니다. 그쵸? 그럼 분자 분모에 루트 7을 곱해주면요. 얘는 14분의 15 루트 7이 됩니다. 그죠? 그럼 b는 14분의 15가 돼서요. 최종적으로 ab는 둘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약분, 멀리서 3, 5, 15, 2, 4, 2, 7에 14, 7분의 10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지난 강에서 살펴봤던 개념들 문제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저는 다음 강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다음 강까지 꼭 들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함께하는 21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금 네 번째 단원 대상을 설명해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은요,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배웠던 내용을 총동원해서 한번 문제를 열심히 풀어볼 겁니다. 어떤 문제를 풀어볼 거냐면 바로 이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단원 정리 평가 1회 1번부터 14번까지 문제 풀어볼 건데요. 자, 아무래도 단원을 정리하는 평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웠는지 잘 떠올리면서 함께 풀어볼 겁니다. 우리 함께 차근차근 풀어보면 어떤 문제든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오늘의 공부 출발해보죠. 자, 단원 정리 평가 1회 문제 풀어보기 전에 자, 이번에도 선생님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자, 간혹 어떤 친구들이요, 이렇게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왜 공부가 재미가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당연한 거예요, 친구들. 공부라는 건, 어렵잖아요, 사실. 사람은 내가 어렵고 힘든 건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바꿔 물어볼게요. 친구들은 공부와 재미있는 놀이 중에, 공부와 놀이 중에 뭐가 좋아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선생님 당연히 놀이죠 라고 할 겁니다. 왜 놀이는 좋고 공부는 좀 싫을까요? 놀이는 재미있기 때문이죠. 놀이터에서 노는 것, 친구들과 보드게임 하는 것, 재미있는 놀이잖아요. 재미있기 때문에 놀이가 좋은 겁니다. 반면, 공부는 어때요? 물론 재미있기도 하지만 내가 어려운 내용이, 내가 이해하기 좀 어렵거나 힘든 내용이 나오면 싫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부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싫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공부가 싫은 마음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왕 해야 하는 공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미있게 할수 있을까요? 자, 물론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공부를 하다가 내가 모르는 걸 알게 됐을 때, 내가 헷갈리는 걸 알게 됐을 때, 또는 내가 틀린 걸 다시 알게 됐을 때, 그때 그 짜릿함을 느끼면 좀더 공부를 재밌게 할수 있습니다. 왜? 그 짜릿함을 나는 느껴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 물론 그냥 무작정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내가 스스로 나의 공부를 하는 그 재미를 느끼면서, 그 공부하는 재미를 느끼고자 노력하면서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단원정리평가 문제 풀어볼 건데요. 이미 모두 배웠던 내용이지만 내가 좀 헷갈리거나 어려운 내용이 있었다면 오늘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더그 어려웠던 내용을 이해하는 그 짜릿함을 함께 느끼면서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단원 마무리 핵심 내용 한번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것들 배웠잖아요. 우리 이미 다 배웠던 내용이니까 한번 같이, 맞아. 나 저런 거 배웠지라고 생각하며 차근차근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자고요. 자, 먼저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요, 이 설명하는 글의 구조를 알고 내용을 요약해 봤습니다. 글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글의 구조가 무엇인가요라고 했을 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말이죠. 자, 글의 구조란 바로 이거죠.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일정한 틀에 따라 글을 구성한 것이 바로 글의 구조입니다. 이거 안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외워야 됩니다. 글의 구조란 뭐라고요?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일정한 틀에 따라 글을 구성한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글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것도 배웠습니다. 대표적인 글의 구조 크게 세 가지를 배웠는데요. 먼저 열거 구조를 배웠습니다. 그 특징과 그림인데요. 두개다 알아두어야 됩니다. 특징은 열거 구조는 이 설명하려는 대상의 특징을 나열해서 설명하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열거 구조를 설명하면 대상의 여러 정보를 항목별로 정리해서 알려줄 수가 있었죠. 단서. 열거 구조를 알수 있는 단서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 첫째, 둘째, 셋째와 같은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열거 구조입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대상에 대해서 그 특징을 나열할게요. 첫째, 둘째, 셋째.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면 열거 구조구나라는 것도 함께 우리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음은 우리 이런 구조도 배웠습니다. 순서 구조죠. 시간이나 장소의 변화 또는 단계에 따라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는 방법이었죠. 이 구조로 설명하면 방법이나 절차를 차근차근 알려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 먼저 이걸 하고 다음으로 이걸 하고 마지막으로 이걸 하세요.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글을 읽을 때 이런 말이 나오면 무슨 구조다? 순서 구조다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잖아요. 이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먼저 하고 이걸 하고 이걸 하고 이걸 하고.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무슨 구조? 순서 구조였습니다. 또이 구조도 배웠습니다. 열거 구조, 순서 구조에 이어 바로 비교와 대조 구조인데요. 이 구조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구조죠.
아, 비교와 대조 구조는 두 가지 이상의 대상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설명하는 방법이었고요. 비교와 대조 구조로 설명하면 두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고, 공통점을 드러내는 말에는 뭐 공통점, 뭐 비슷하게, 뭐 같게, 모두 이런 게 있고요. 차이점을 드러내는 말에는 차이점, 다르게, 반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때 이런 말이 등장한다면, 아하, 이 글은 비교와 대조 구조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림은 이런 그림이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대상이 모두 속하는 이 공통점이 있고, 각각의 특징에 해당하는 차이점이 있죠. 이렇게 또 비교와 대조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더, 글의 구조 대표적인 세 가지 구조, 열거 구조, 그리고 순서 구조, 비교와 대조 구조,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열심히 배웠던 것들이고요. 이것 말고도 우리 설명하는 글쓰기 단계도 배웠습니다. 맨 먼저 계획하고요. 계획하기 단계, 열심히 글을 씁니다. 글쓰기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가 열심히 쓴 글을 뭐 예를 들면 학급 누리집에 올리는 공유하기 단계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전체적인 일련의 과정을 되돌아보는 점검하기 단계, 계획하기, 글쓰기, 공유하기, 점검하기, 이렇게 설명하는 글쓰기의 네 가지 단계도 이번 단원에서 열심히 배워봤습니다. 우리 지금 이거 왜 했죠? 문제 풀기 위해서, 어떤 문제 풀기 위해서, 바로 이 단원 정리 평가 1회 문제 풀기 위해서 배운 내용 떠올려 봤습니다. 자, 배운 내용 차근차근 떠올리며 우리 1번 문제부터 한번 해결해 볼 텐데요. 1번부터 2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자, 같이 보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글을 한번 먼저 볼까요? 태양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대요. 바로 나왔네요. 뭐요? 첫째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 이 구조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첫째, 태양빛을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생활에 이용한대요. 둘째, 태양은 물이 순환, 도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고요. 셋째, 태양은 지구를 따뜻하게 하여 생물이 살아가기에 알맞은 환경을 만들어 준대요. 이처럼 태양은 우리 생활에 많은 이로움을 줍니다라고 했는데요. 이처럼이라는 것은요, 어떤 글의 구조를 파악하기보다는 그 앞에 나온 내용을 종합하는 데 사용하는 말이죠. 이처럼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 글의 구조를 알수 있는 단서는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셋째 대상의 특징을 나열하니까 바로 열거 구조라고 이렇게 우리가 또 글의 구조를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보죠. 1번인데요.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 보고 알맞은 것, 알맞지 않은 것 이런 문제는 선택지의 핵심 낱말을 찾아 그 앞뒤를 잘 보라고 했는데요. 1번부터 볼게요. 태양은 지구를 따뜻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뜻을 찾아볼까요? 여기 있지요? 어허, 맞네요. 자, 2번. 태양빛을 이용하여 전기를 만들 수 있다. 전기 찾아보죠. 빛도 찾아보고요. 빛, 전기, 맞아요. 다음 3번입니다. 태양은 우리 생활에 이로움과 해로움을 모두 준다라고 했는데요. 글 속에서 이로움과 해로움 찾아볼게요. 이로움은 여기 있는데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해로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3번이 알맞지 않네요. 4번. 태양은 물이 순환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한다라고 했습니다. 순환과 에너지를 찾아보면 둘째 들어있죠? 맞습니다. 5번. 태양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한 글이다라고 했는데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3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도 이런 문제 자주 나오잖아요. 국어에서. 알맞은 것, 알맞지 않은 것 나오면 선택지를 하나씩 봅니다. 그리고 낱말을 찾아보고 그 낱말을 위주로 앞뒤 문장을 자세히 보면서 이렇게 문제 풀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1번 정답 3번이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2번은 이 글은 어떤 구조를 사용하여 요약한 것인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요약하기 나왔네요. 요약이 뭐예요? 긴 글을 중요한 내용에 따라 간추린 것이 바로 요약하기, 요약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글은 어떤 구조를 사용했냐?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첫째, 둘째, 셋째, 바로 열거 구조. 따라서 열거 구조, 열거 구조라고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열거 구조 정답 적어주고요. 이제 다음 문제

한번 가보죠. 자, 긴 글에서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정리하는 것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긴 글에서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정리하는 것. 설명하기, 주장하기, 요약하기, 발표하기, 열거하기 중에 요약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골라주면 되는데요. 친구들은 글의 구조와 요약하기를 둘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더 떠올려 보죠. 글의 구조가 뭐라고요?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특정한 틀에 따라 글을 구성한 것. 이것이 바로 글의 구조이고요. 요약하기는 뭐라고요? 지금 보다시피 긴 글에서 모든 내용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정리한 것. 이것이 바로 요약하기다. 두 가지를 모두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두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말이죠. 자, 3번까지 해결해 봤고요. 계속해서 4번부터 6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아,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요. 4번은 이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제목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으로 치면 얼굴이에요, 얼굴. 그러니까 글의 얼굴이기 때문에 어떤 글의 특정 부분만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글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것이 바로 제목입니다. 그래서 글을 한번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고 이 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것을 바로 제목으로 골라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글을 보죠. 자, 먼저 폐연수막을 분리합니다라고 했어요. 먼저 나왔습니다. 자, 폐연수막을 고정하는 데 사용한 각목, 각목이라는 건 각이 진 어떤 두꺼운 그런 나무 막대를 이야기하죠. 종이집게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각목과 종이집게심을 빼낸 다음에 현수막천으로 가방을 만들 수가 있대요. 아하, 가방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나왔습니다. 필요한 크기만큼 자르고 만들고 싶은 가방의 형태와 크기를 생각해 여유 있게 자르는 것이 좋대요. 폐연수막에 인쇄된 사진이나 문구를 활용할 수도 있으므로 그 부분을 고려해 자른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폐연수막을 이용해서 가방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데요. 자, 그 뒤에 나왔습니다. 깨끗하게 세척해야 합니다. 씻어야 돼요. 길가에 걸려 있던 폐연수막은 먼지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미지근한 물에 주방 세제를 조금 넣고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가방 모양을 종이에 그려 틀을 만들고 그 틀을 폐연수막 위에 대고 자른 다음 잘라낸 부분을 바느질합니다. 보통 현수막 뒷면을 가방의 겉면으로 하면 더 깔끔합니다. 마지막으로라고 했네요. 완성된 가방, 원하는 대로 꾸며 더욱 독창적인 작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환경 보호도 하면서 아름다운 생활용품도 만들 수 있대요. 일석이조입니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데요. 자, 이 글의 구조는 뭐예요? 먼저 분리해요. 다음으로 잘라요. 그뒤 씻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요. 먼저, 다음으로, 그 뒤, 마지막으로 단계에 따라 차례대로 설명하고 있죠. 바로 열거 구조, 순서 구조, 비교와 대조 구조 중에서 바로 단계에 따라 설명하는 순서 구조다라는 것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목은 뭘까요? 1번, 폐연수막의 용도. 2번, 폐연수막이 폐기된 까닭. 3번, 폐연수막을 씻는 방법. 자, 4번, 폐연수막을 분리배출하는 방법. 5번, 폐연수막으로 가방을 만드는 방법. 뭘까요? 이 글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것은 그래요. 가방을 만드는 방법이겠죠. 무엇으로? 이 폐현수막으로 말이죠. 따라서 4번 정답 5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5번 문제는 이 폐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들었을 때 좋은 점은 무엇인지 한 가지만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환경 보호도 하면서 아름다운 생활용품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글의 내용을 참고해서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경 보호도 하면서 환경 보호도 하면서 아름다운 생활용품도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글의 내용을 참고해서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요, 이렇게 말로 설명하듯이 문장으로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문제, 6번 문제 만나보죠. 아, 이 글의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낼 때 알맞은 것 무엇입니까? 라고 있는데요. 이 글의 구조가 무슨 구조라고요?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순서 구조였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이 중에서 순서 구조에 알맞은 그림 찾아봐 라는 문제겠네요. 자, 그렇다면 선택지 1번부터 어떤 구조에 어울리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1번입니다. 1번은 이 대상에 대해서 요렇게 나열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대상의 특징을 이렇게 나열하는 열거 구조에 어울리는 그림, 열거 구조에 어울리네. 2번은 어때요? 두 가지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비교와 대조 구조에 어울리겠고요. 그리고 3번은요, 화살표 따라 이렇게 단계별로 내려가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순서 구조일 겁니다. 정답은 3번이지만 계속해서 보죠. 자, 4번은 이런 그림이에요. 이건 어떤 구조에 어울릴까요? 두 대상에 대해서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지금 칸이 이렇게 합쳐져 있죠.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차이점은 이렇고 이래요. 바로 뭐? 비교와 대조 구조에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4번 그림은 비교와 대조 구조에 어울리는 그림이고요. 자, 5번은 어때요? 1번과 비슷하죠? 어떤 대상에 대해 특징을 나열하는 구조, 열거 구조에 어울립니다. 우리가 주로 1, 2, 3번만 봤지만 이렇게 4번과 5번 그림을 보고 친구들은 비교와 대조 구조구나, 열거 구조구나, 이런 것도 알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 결국 이 글의 구조는 순서 구조이기 때문에 6번 문제의 정답은 3번으로 잘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까지 이렇게 열심히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7번 문제 만나볼 텐데요. 9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아,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글부터 보죠. 가입니다. 자, 소나무와 잣나무는 두 대상이 나왔고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수 있는 나무래요. 이두 나무는 모두 나왔네요. 모두. A와 B 다. 상록수로 사계절 내내 잎이 푸릅니다. 아, 잎은 바늘처럼 가늘고 긴 침엽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나무 모두 상록수이자 침엽수다라는 것알수 있네요.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문단. 예, 소나무와 잣나무는 생김새에서 차이가 있대요. 다른 점이에요. 소나무는 십장생 가운데 하나로 잎이 두 개씩 한 묶음으로 나온대요. 아, 소나무의 나무 껍질은 거북 등껍질처럼 두껍고 깊게 갈라지며 위로 갈수록 붉은색을 띱니다. 반면 잣나무는 잎이 다섯 개씩 한 묶음으로 나옵니다. 잣나무의 나무 껍질은 비늘 모양이고 검은 빛을 띠는 갈색입니다. 그러니까 가는요, 두 나무 다 이래. 공통점을 이야기해 주는데 나는 생김새의 차이를 이야기해 주고 있네요. 다. 이 소나무와 잣나무는 각각 쓰임새가 다릅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차이예요. 소나무 줄기 겉에서 나온 송지는 현악기에 활에 발라 소리를 좋게 하는 데 쓰이고 소나무의 꽃가루인 송화가루는 다식을 만들어 먹는 데 쓰입니다. 잣나무의 열매인 잣은 고소하고 영양가가 높아 그대로 먹거나 여러 가지 음식 재료로 쓰인다라고 했고요. 라. 이처럼 종합하고 있죠. 비슷해 보이는 두 나무는 상록수이자 침엽수라는 공통점 나왔고요. 생김새와 쓰임새에서 차이점 나왔습니다. 소나무와 잣나무는 우리 생활의 여러 가지로 이로운 소중한 식물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글의 구조 뭘까요? 모두 차이, 쓰임새, 뭐 다르다, 공통점, 차이점 이런 낱말들로 미루어 보아. 그래요. 두 가지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구조, 비교와 대조 구조라는 것알수 있습니다. 문제 만나보죠.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선택지 1번부터 차근차근 보죠. 잣나무는 십장생 가운데 하나라고 했는데요.
글을 한번 볼까요? 이 소나무가 그렇다고라고 했죠. 1번이 알맞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소나무와 잣나무는 모두 침엽수라고 했고, 소나무의 나무 껍질은 잣나무의 나무 껍질은 비늘 모양이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4번 볼까요? 소나무는 잎이 두 개씩 한 묶음으로 나온다라고 했고요. 5번 소나무의 송진은 현악계활에 발라 소리를 좋게 하는 데 쓰인다라고 했는데요. 송진을 찾고 그 뒤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정답 1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8번입니다. 두 나무의 공통점을 드러내는 말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차이, 반면, 다릅니다는 차이점. 그런데 모두는 둘다 그래요라는 공통점을 드러내는 말이지요. 이렇게 둘다 모두 상록수로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공통점을 드러내는 말 정답 1번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이어지는 문제 9번입니다. 두 나무의 차이점을 찾아 설명한 문단을 알맞게 짝지은 것 말하고 있는데요. 자, 나, 다를 보면 나에서는요. 생김새에서 차이가 있어요. 차이점. 그리고 다는요, 쓰임새에서 이렇게 달라요. 차이점. 따라서 차이점을 찾아 설명한 문단은 바로 나와 다라는 것알수 있죠. 나, 다 찾으면 선택지 3번에 있기 때문에 9번 문제 정답 3번입니다. 자, 9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고요. 계속해서 10번 문제 보죠. 설명하는 글을 읽고 요약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 모두 골라 동그라미 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1번. 글의 구조 생각해야죠. 열거인지 순서인지 비교와 대조인지 말이죠. 2번. 문단마다 뒷받침 문장을 찾아 밑줄을 긋는다. 뒷받침 문장은요, 굉장히 많을 수 있죠. 중심 문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뒷받침 문장이기 때문에 뒷받침 문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야 되기 때문에 중심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중심 문장을 찾아야겠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고요. 3번. 전체 내용을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 좋습니다. 따라서 1번과 3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부터 13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역시 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첫째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라고 하네요. 아하, 이것만 봐도 우리는 열거 구조라는 것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에서는 어떤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둘째에서는 태풍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 요령, 대처 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1번 문제,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1번, 순서 구조로 쓴 글이다. 2번, 열거 구조로 쓴 글이다. 3번, 비교와 대조 구조로 쓴 글이다. 4번, 각 문단의 첫 문장이 중심 문장이다. 5번, 자연재해 종류와 발생 원인. 뭐가 정답이에요? 첫째, 둘째, 열거 구조이고요. 각 문단의 첫 문장이 중심 문장이 맞습니다. 첫째는 이러이러합니다. 그 뒤에는 뒷받침 문장. 둘째는 이러이러해요. 그 뒤에는 뒷받침 문장. 따라서 2번과 4번이 정답이고요. 자연재해의 종류와 발생 원인이 아니라 뭐 지진이 올 때는 이렇게 하세요. 태풍이 올 때는 이렇게 하세요. 자연재해별 대처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답으로 2번과 4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12번인데요. 물에 잠김을 뜻하는 낱말, 이 글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물에 잠김을 뜻하는 낱말은요, 바로 어디 있냐면, 삐빅삐빅, 여기 있어요. 침수. 그러니까 자주 침수되는 지역,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이란 말이거든요. 따라서, 낱말을 찾아 쓰면 두 글자로 침수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13번 문제, 둘째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첫째, 둘째, 중심 문장이 앞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합니다까지 적어주면 되겠네요. 둘째부터 쭉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태풍이 올 때에는, 태풍이 올 때에는, 찾아 쓰시오는요, 그대로 적어줘야 됩니다. 산이나 계곡, 하천, 방파제, 파도를 막기 위해 쌓은 둑, 방파제처럼, 방파제처럼 위험한,
위험한 곳에 가지 않아야겠죠. 가지 않도록 합니다. 찾아쓰시오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막 쓰면 안 됩니다. 보고 그대로 적어줘야 합니다. 찾아줬습니다.

0: 찾아서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둘째, 태풍이 올 때에는 산이나 계곡, 하천, 방파제처럼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합니다. 잘 보고 중심 문장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바로 이 중심 문장을 뒷받침해주는 뒷받침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14번 문제 만나볼 건데요.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가부터 문단이 나오는데요. 1000년 넘게 울려 퍼진 종소리가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덕대왕 신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가는 이 성덕대왕 신종을 알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는 성덕대왕 신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까닭에 대해서, 그리고 다는 크기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라는 종소리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을 맺고 있죠.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 글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보죠. 이 날을 맞아 우리나라의 소중한 국가유산 가운데 하나인 성덕대왕 신종을 소개하기 위해 글을 썼어라고 했는데요. 자, 글의 앞부분에 이런 말이 나오죠. 국가유산 지킴이의 날을 맞아, 맞아, 맞아! 바로 우리의 소중한 국가유산 가운데 하나인 성덕대왕 신종을 알아보자 라고 했잖아요. 어떤 날? 국가유산 지킴이의 날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국가유산 지킴이의 나를 맞아 국가유산 지킴이의 날 이렇게 글에서 찾아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은요 14번 문제까지 열심히 한번 풀어봤는데요. 그냥 헤어지기 아쉬우니까 이번에도 수강후기 게시판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죠. 오늘의 질문 이겁니다. 아, 대상을 설명하는 글쓰기의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는데요. 우리 네 가지 단계 배웠습니다. 계획하기, 글쓰기, 공유하기, 점검하기 배웠는데요. 또그 안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었죠. 어디다가 수강후기 게시판에다가 이 글쓰기의 과정을 찬찬히 정리해주면 좋겠습니다. 배운 내용 떠올리면 말이죠. 자, 이번 시간은요, 14번 문제까지 풀어봤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15번 문제까지 다 풀어볼 거거든요. 아직 미리 풀어보지 않았다면 다음 시간까지 꼭 한번 미리 풀어보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또 봐요.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연금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데뷔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자, 오늘도 우리 수학 단원평가 내용 만나볼 건데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1단원 분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오늘은 단원평가 2회 문제 그리고 수행평가 문제까지 만나볼 거예요. 수행평가 문제도 선생님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단원평가 2회 문제를 만나볼게요.

단원평가 2회도 역시 스무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할게요. 1 나누기 5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수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을 볼게요. 아, 여기 보이는 이 하나를 다섯으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하나만큼인가 봐요. 자, 1을 똑같이 무엇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 그렇죠. 바로 5로 나눈 것 중에 하나. 이것은 분수 5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1 나누기 5는 5분의 1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1 나누기 자연수는 자연수분의 1이라고 분수 형태로 몫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네모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것 바로 5가 되는 거죠. 다음 2번, 준영이가 3 나누기 7의 몫을 분수로 나타낸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자, 준영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1 나누기 7은 이것이야. 자, 1 나누기 7은 우리 분수로 어떻게 나타낸다고 했죠?

그렇죠. 바로 7분의 1이다 라고 나타내죠. 그러면 3 나누기 7은 7분의 1이 몇 개만큼 있을까요? 자, 3이 1이 3개만큼 있는 거니까 3 나누기 7은 7분의 1이 3개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3 나누기 7은 7분의 1이 3개 있으니까 7분의 3이다. 아, 다르게 생각하면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있어서 7분의 3이라고 몫을 분수로 구할 수가 있구나 라는 거죠. 3번 빈칸에 알맞은 분수를 써놓으시오. 6 나누기 5의 결과는 여러분 얼마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썼을 때 5분의 6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가분수잖아요? 대분수로 다시 한번 바꿔주는 거죠. 1과 5분의 1이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13 나누기 5예요.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써서 5분의 13이다 라고도 쓸수 있는데, 대분수로 나타내면 2와 5분의 3이다. 이렇게도 나타내어 볼 수가 있죠. 가분수 또는 대분수 형태로 나타내어주면 됩니다. 다음 4번 서술형 문제예요. 노란색 물감 4리터는 통 3개에, 파란색 물감 5리터는 통 6개에 각각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담았습니다. 노란색 물감과 파란색 물감을 각각 한 통씩 섞어 초록색 물감을 만들었다면, 초록색 물감은 몇 리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분수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노란색 물감 4리터인데 이걸 셋으로 똑같이 나누어 담는데요. 그럼 한 통에는 얼마만큼씩 들어갈까요? 그렇죠. 바로 4 나누기 3만큼씩 들어가겠죠.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썼을 때 3분의 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대분수로도 나타낼 수 있으니 1과 3분의 1이다.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죠. 그럼 파란색 물감은요? 5리터를 6개의 통에다가 나누어 담는 거예요. 그러면 5 나누기 6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 분수로 나타내면 6분의 5라고 몫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 통, 그리고 한 통을 섞어서 초록색 물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1과 3분의 1 더하기 6분의 5, 이만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덧셈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3분의 4 더하기 6분의 5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통분해줘야 되죠? 그럼 6으로 통분해주자고요. 6분의 8 더하기 6분의 5. 그래서, 아, 6분의 13이구나. 대분수로 나타내면 2와 6분의 1이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서술형 답은 어떻게 쓸까요? 한 통에 담은 노란색 물감의 양은 4 나누기 3, 즉 3분의 4리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통분을 했을 때 6분의 8리터다라고도 쓸수 있었죠. 한 통에 담은 파란색 물감의 양은 5 나누기 6이에요. 그럼 6분의 5리터죠. 따라서 초록색 물감의 양은 6분의 8 더하기 6분의 5만큼이에요. 즉, 6분의 13만큼이죠. 대분수로 바꾸어 나타내면 2와 6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2와 6분의 1리터라고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5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A, B2 두 초등학교 화단에 다음과 같이 튤립을 심었습니다. 튤립을 심은 부분의 넓이가 더 넓은 초등학교는 어느 곳인지 쓰시오 라고 했어요. 먼저 A 초등학교입니다. 화단 52제곱미터를 똑같이 5로 나눈 것 중에 한 부분에 튤립을 심었대요. 자, 그럼 그 넓이는 52 나누기 5로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5분의 52이고, 대분수로 나타내면 10과 5분의 2가 되는 거죠. 다음 B초등학교, 화단 62제곱미터를 똑같이 6으로 나눈 것 중에 한 부분에 튤립을 심었대요. 그럼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62 나누기 6으로 구하죠. 그러면 6분의 62가 되고, 대분수로 나타내면 10과 6분의 2예요. 6분의 2는 3분의 1이라고도 나타낼 수 있으니까 10과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타내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10과 5분의 2, 10과 3분의 1. 자, 어느 것이 더 클까요? 그래요. 진분수 부분. 5분의 2가 3분의 1보다 더 크기 때문에 바로 A 초등학교가 더 튤립을 넓은 곳에 심었습니다. A 초등학교. 라고 정답을 적어주면 되겠네요. 다음 6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자, 분수의 나눗셈입니다. 어떻게 계산할까요? 9분의 4 나누기 2예요. 자, 분자가 나누는 수의 배수죠? 이런 경우에는 분자를 그대로 자연수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분모는 그대로 9라고 쓰고 분자는 4 나누기 2. 그래서 9분의 2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2번. 8분의 5 나누기 3과 같이 이렇게 분자가 나누는 수의 배수가 아닌 경우 어떻게 할수 있다고 했죠? 그래요. 크기가 같은 분수를 생각해 볼수 있다고 했어요.

분자분모에 똑같이 3을 곱해보자. 그러면 24분의 15가 되고, 이제 15는 3의 배수이니까 24분의 15 나누기 3이네. 그러면 15 나누기 3은 5이니까 24분의 5가 되겠구나 라는 거죠. 7번, 기역 곱하기 니은의 값을 구하시오. 자, 기역과 니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먼저 6분의 1 나누기 5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6분의 1 곱하기 기역분의 1이라고도 바꾸어 쓸수 있대요. 그러면 나누기 5를 이렇게도 바꾸어 쓸수 있나 봐요. 자, 그럼 나누기 5는 분수의 곱셈으로 바꿀 때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5분의 1로 바꾸어 쓸 수가 있죠. 그랬더니 30분의 1이 돼요. 그 다음 12분의 5 나누기 7에서도 역시 나누기 7을 곱하기 니은분의 1로 바꿔서 나타냈네요. 니은은요, 바로 7이 됩니다. 아, 그럼 기역 곱하기 니은 구할 수가 있겠네요. 무엇인가요? 그렇죠. 5 곱하기 7이니까 5, 7에 35가 되는 거죠. 정답 35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 8번. 나눗셈의 몫을 찾아 알맞게 연결하시오 라고 했죠. 나눗셈의 몫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7분의 3 나누기 4입니다. 7분의 3 곱하기 4분의 1이다 라고 쓰고, 7, 4, 28, 3, 1은 3이니까 이렇게 28분의 3이죠. 다음과 같이 3번과 이어주고요. 2번, 7분의 5 나누기 2예요. 그러면 7분의 5 곱하기 2분의 1과 같고, 7이 14, 5, 1은 5, 14분의 5구나. 그럼 2번과 연결을 해주면 정답이 되죠. 9번, 중요한 문제예요. 소담이가 일정한 빠르기로 13분의 10km를 걷는데 5분이 걸렸대요. 1분의 몇 km를 걸었는지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거리를 가는데 몇분 동안 걸었대요? 그럼 1분 동안 걸은 거리를 알기 위해서는요, 무얼 무엇으로 나누어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그러면 13분의 10 나누기 5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분자가 나누는 수의 배수예요. 이런 경우는 분모는 그대로 13이라고 쓰고 분자는 10 나누기 5. 그래서 2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정답은 바로 13분의 2 킬로미터라고 단위까지 써주면 되는 거죠. 10번, 선생님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분수의 나눗셈 계산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선생님이 푸신 방법, 이 방법을 그대로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죠. 7분의 3 나누기 2예요. 그런데 7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었네요. 그랬더니 7이 14, 3 곱하기 1은 3, 14분의 3이 되었어요. 같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6분의 5 나누기 4예요.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 줍니다. 6분의 5 곱하기 4분의 1이죠. 6, 4, 24, 5, 1은 5. 그래서 24분의 5가 정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풀이 과정까지 이렇게 잘 써보도록 하세요. 11번. 네 장의 카드 중에서 계산 결과가 근 순서대로 두 장을 뽑아 카드의 글자를 왼쪽부터 차례대로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각각의 계산을 한 다음에 우리 계산 결과 순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9분의 7 나누기 2입니다. 그러면 9분의 7 곱하기 2분의 1이다 라고 바꿔 쓸수 있죠. 9, 2, 18, 그 다음 7, 1은 7, 바로 18분의 7이에요. 자, 그 다음 3분의 1 나누기 3이에요. 이것은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다 라고 쓸수 있죠. 3, 3은 9, 그래서 9분의 1이에요. 자, 그 다음도 볼게요. 9분의 4 나누기입니다. 이 경우는, 자, 분자가 자연수로 나눌 수 있죠. 그러면 9분의 4 나누기 2죠. 9분의 2가 된다. 그 다음, 5 나누기 9예요. 이 경우는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썼을 때 9분의 5가 된다. 자, 계산 결과를 우리가 비교해 볼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모가 서로 다르죠? 자, 18분의 7이에요. 그럼 9분의 1도 18로 우리가 분모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18분의 2가 되죠. 9분의 2는 어떤가요? 9분의 2는 그렇죠. 바로 18분의 4가 됩니다. 그 다음, 9분의 5는요? 분모가 18이라면? 그렇죠. 18분의 10이 돼요. 자, 이제 계산 결과가 큰 순서대로 두 장을 뽑아볼 거예요. 18분의 10이 가장 크죠? 그 다음으로 18분의 7이 큽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쓰면 수학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12번입니다. 영훈은 다음과 같이 정삼각형을 그렸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했어요. 한 변의 길이가 네모미터인 정삼각형을 하나 그렸더니

정삼각형이 둘리는 6분의 5m가 되었어. 자, 한 변의 길이가 네모 미터래요. 자, 그런데 이런 정삼각형을 그렸더니 둘레가 6분의 5m랍니다. 즉,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죠. 자, 둘레는 6분의 5m예요. 변의 개수는 3개입니다. 그래서 6분의 5 나누기 3을 하면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럼 6분의 5 곱하기 3분의 1로 식을 바꾸어 쓰고 6, 3, 18, 5, 1은 5, 바로 18분의 5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요. 18분의 5가 바로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13번. 무게가 같은 공 3개를 담은 상자 전체의 무게가 5kg입니다. 빈 상자의 무게가 7분의 5kg이라면 공한 개의 무게는 몇 kg인지 구하세요. 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먼저 전체, 이 공이 담겨 있는 이 상자의 무게에서 빈 상자의 무게를 먼저 빼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5 빼기 7분의 5를 먼저 계산하세요. 그랬더니 4와 7분의 2kg이 되는데요. 자, 이 4와 7분의 2kg은요, 공 3개만의 무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공 하나의 무게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3으로 나눠줘야겠죠. 그럼 4와 7분의 2 나누기 3을 계산하면 되는데요. 4와 7분의 1 가분수로 바꿔줘야 되죠. 7, 4, 28. 28 더하기 2는 30이에요. 7분의 30 나누기 3을 계산합니다. 30은 3으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7분의 10이다라고 쓸 수가 있고, 대분수로 바꾸면 1과 7분의 3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은 1과 7분의 3, 그 다음 단위 킬로그램까지 써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 14번이죠. 숫카드를 모두 한 번씩만 사용하여 몫이 가장 작은 진문수 나누기 자연수의 나눗셈을 만들었습니다. 몫은 얼마인지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2, 5, 7, 세 장의 카드를 가지고 진문수 나누기 자연수의 나눗셈식을 만들 거예요. 그런데 몫이 가장 작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는 작고 나누는 수는 커야겠죠? 그랬을 때 7분의 2 나누기 5라는 식을 세울 수도 있고 또는 5분의 2 나누기 7이라는 식을 세울 수도 있을 거예요. 계산 결과는 같습니다. 5분의 2 곱하기 7분의 1 했을 때 35분의 2가 되는 거죠. 역시 이것을 계산했을 때에도 35분의 2가 나와요. 그래서 정답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15번 계산 결과가 자연수일 때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중 가장 작은 수를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16분의 9 나누기 9 곱하기 네모를 했을 때이 결과가 자연수가 된대요. 그럼 우리 일단 이 앞에 있는 이두 개의 식, 여기 있는 이 식만, 나눗셈식만 계산을 해볼게요. 16분의 9 나누기 9이니까 9 나누기 9는 1이잖아요. 그래서 16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써보면 16분의 1 곱하기 네모를 계산했을 때이 결과가 자연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수랑 곱했을 때 자연수가 될까요? 그중 가장 작은 수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16이 들어가야 가장 작은 자연수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16으로 약분을 하면 1, 1. 그래서 가장 작은 자연수 1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중 가장 작은 수는요, 바로 16이 되는 거예요. 이 네모 안에는 16의 배수가 들어가야 이 계산 결과가 자연수가 됩니다. 알겠죠? 다음 16번이에요. 빈 칸에 알맞은 대분수를 써넣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뭐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죠? 맞아요. 바로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6과 3분의 2 나누기예요. 먼저 6과 3분의 1을 대분수니까 가분수로 바꾸어 볼게요. 3분의 3, 6, 18. 18 더하기 2는 20이죠. 3분의 20이네요. 이것을 2로 나눠요. 그러면 분자가 자연수로 나누어지죠. 그럼 3분의 10이구나. 대분수로 바꾸어 볼까요? 그러면 3과 3분의 1이구나. 자, 3과 3분의 1 나누기 3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 3분의 10 나누기 3이니까 3분의 10 곱하기 3분의 1이다. 그러면 9분의 10이네. 대분수로 다시 나타내면 1과 9분의 1이구나라고 대분수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다가는 대분수를 써넣으시오라고 했으니까 꼭 대분수로 써주어야 합니다. 17번. 가로의 길이가 6cm이고 넓이가 18과 2분의 1 제곱 센티미터인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넓이가 18과 2분의 1 제곱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우리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가로 곱하기

넓다는 것을 떠올리면 그렇죠. 우리 넓이를 가로로 나누면 세로를 구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알수 있죠. 넓이는 18과 2분의 1이에요. 이것을 가로 6cm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18과 2분의 1은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었을 때 2분의 37이고 이것을 6으로 나눈다? 그럼 곱하기 6분의 1이겠구나. 2, 6, 12. 그 다음 37 곱하기 1은 37이죠. 12분의 37이에요. 대분수로 나타내면 3과 1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답은요, 세로의 길이 3과 12분의 1, 그리고 센티미터 단위까지 써주면 되는 거죠. 다음 18번이에요. 큰 정삼각형의 각변의 길이, 각변의 가운데에 점을 찍어서 우리 이것들을 이어 작은 정삼각형 하나를 그렸대요. 이 정삼각형의 넓이가, 큰 정삼각형의 넓이가 8과 5분의 4 제곱센티미터일 때 색칠한 작은 정삼각형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래요. 일단 전체 큰 정삼각형의 넓이가 8과 5분의 4 제곱센티미터이거든요. 자, 이렇게 각변의 가운데 점을 이어서 작은 정삼각형 하나를 그렸더니 전체를 똑같이 넷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만큼이 됐어요. 그러면 8과 5분의 4 나누기 4를 한 결과가 바로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죠. 8과 5분의 4는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었을 때 5분의 44가 됩니다. 이것을 4로 나눈다? 그러면 44 나누기 4니까 11이 되겠죠? 5분의 11이 된다. 대분수로 나타내면 2와 5분의 1이 되는 거죠. 2와 5분의 1. 단위는요? 그렇죠. 제곱 센티미터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19번입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를 모두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곳, 왼쪽과 오른쪽을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네모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먼저 왼쪽에 있는 식을 계산해 볼게요. 6과 5분의 3 나누기 3이래요. 자,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면 5분의 33이 되고 이것을 3으로 나누자. 33 나누기 3은 11이기 때문에 5분의 11이 돼요. 자, 대분수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요. 바로 2와 5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오른쪽에 있는 식도 한번 풀어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식, 10과 5분의 4 나누기 2예요. 그러면 10과 5분의 4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었을 때 5분의 54가 됩니다. 이것을 2로 나눈다? 그럼 54를 2로 나누죠. 바로 27이에요. 5분의 27. 대분수로 나타내면요, 5, 5, 25이니까 5와 5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식의 결과는요, 2와 5분의 1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식의 결과는 5와 5분의 2입니다.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2와 5분의 1보다 크려면 일단 3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 4, 그 다음 5까지 들어갑니다. 6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3, 4, 5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20번이에요. 맵쌀 5kg으로 가래떡 8과 4분의 3kg을 만들 수 있고, 찹쌀 3kg으로 인절미 5와 4분의 1kg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맵쌀 1kg과 찹쌀 1kg으로 각각 만들 수 있는 가래떡과 인절미는 모두 몇 kg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는요, 먼저 각각 1kg으로 만들 수 있는 가래떡과 인절미의 양을 모두 구해봅니다. 그 다음 이것을 둘다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먼저 맵쌀 1kg으로 만들 수 있는 가래떡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8과 4분의 3. 이것은 맵쌀 5kg으로 만든 것이니까 8과 4분의 3 나누기 5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8과 4분의 3은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었을 때, 그렇죠. 얼마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요. 바로 4분의 35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것을 5로 나눈다는 거잖아요. 35가 5의 배수이기 때문에 4분의 35 나누기 5다. 그러면 35 나누기 5는 7이죠. 바로 4분의 7이 되고 대분수로 나타내면 1과 4분의 3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찹쌀 1kg으로 만들 수 있는 인절미.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요. 바로 3kg으로 5와 4분의 1kg 맞는다고 했으니까 5와 4분의 1 나누기 3을 계산하면 되죠. 5와 4분의 1은요, 가분수로 나타냈을 때 4분의 21이고요. 이것을 3으로 나누자. 21 나누기 3을 했을 때 얼마가 되나요? 그렇죠. 바로 7이 되기 때문에 4분의 7이에요. 역시 1과 3분의

자, 그럼 이 둘을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1과 4분의 1 더하기 1과 4분의 1은 3과 4분의 2인데요. 약분해 보면 3과 2분의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과 2분의 1 킬로그램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단원 평가 문제 만나보았고요. 이번에는 수행 평가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자, 여러분, 수행평가 문제는 모두 서술형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려워할 거 없습니다. 일단 푼 다음에 여러분들이 풀이한 과정을 그대로 말로 풀어서 쓰기만 하면 돼요. 자, 몫이 가장 큰 나눗셈은 어느 것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자, 이런 경우는 일단 모두 다 계산을 해야죠. 그 다음 무엇이 가장 큰지 살펴볼게요. 기억 2 나누기 3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는 다음과 같이 분수 형태로 답을 구할 수 있어요. 3분의 2죠. 니은 7 나누기 9예요.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썼을 때 9분의 7입니다. 자, 그 다음 디귿. 3분의 2 나누기 2예요. 오, 분자가 자연수로 나누어지죠. 그러면 2 나누기 2는 1이니까 3분의 1이 되는구나. 리을은 9분의 4 나누기 2예요. 분자가 자연수로 나누어지죠. 그렇다면 4 나누기 2는 2이니까 9분의 2가 되는구나. 자, 이제 몫을 비교해 볼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은 분모가 3이고 이 둘은 분모가 9잖아요. 그럼 분모 9로 통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분자 분모에 똑같이 3을 곱했을 때 9분의 6이 되고 분자 분모에 똑같이 3을 곱하면 9분의 그렇죠. 3이 되는 거예요. 이제 비교할 수 있죠. 몫이 가장 큰 것? 그렇죠. 바로 니은 9분의 7이죠. 자, 그럼 풀이는 이렇게 씁니다. 기역은 3분의 2, 니은은 9분의 7, 디귿은 3분의 1. 리을은 9분의 2이므로 몫이 가장 큰 것은 니은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니은 이렇게 써주면 돼요. 어때요? 서술형 답도 어렵지 않죠? 그냥 풀이한 다음에 그대로 쓰고 따라서 몫이 가장 큰 것은 이 말만 추가하면 됩니다. 자, 2번 끈 9분의 7m를 겹치지 않게 모두 사용하여 정체각형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정체각형 한 변의 길이는 몇 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 라고 합니다. 자, 우리 정체각형 두 개를 만들었대요. 그럼 정체각형 하나를 만드는 데에는 우리가 끈이 얼마나 사용됐을까요? 그렇죠. 9분의 7 나누기 2만큼 사용됐겠죠? 그러면 9분의 7 곱하기 2분의 1이고, 아, 18분의 7만큼 사용이 되었겠네. 정체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둘레를 7로 나누어줘야 돼요. 그래서 18분의 7 나누기 7인데요. 7 나누기 7은 1이잖아요. 그래서 18분의 1이 된다. 아, 정체각형 한 변의 길이는 18분의 1이구나. 정체각형 한 개를 만드는데 사용한 끈의 길이는 9분의 7 나누기 2입니다. 그러면 9분의 7 곱하기 2분의 1이고 18분의 7m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정체각형의 변의 수는 7개이니까 정체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18분의 7 나누기 7이다. 18분의 7 나누기 7을 했더니 18분의 1이 되더라. 그래서 18분의 1m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다음 3번. 넓이가 10과 4분의 1 제곱 센티미터이고 밑변의 길이가 4cm인 평행사변형이 있습니다. 높이는 몇 센티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평행사변형의 넓이는요, 이 밑변의 길이에다가 높이를 곱하여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높이를 모른다라고 했을 때에는 무엇을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죠. 우리 넓이를 이 밑변의 길이로 나누어주면 되겠구나. 그럼 10과 4분의 1 나누기 4를 했을 때 구할 수가 있겠네. 10과 4분의 1은 4분의 41이고, 이것을 4로 나눈다? 그러면 4분의 41 곱하기 4분의 1이네. 16분의 41이 되는구나. 그러면 16 곱하기? 그렇죠. 2를 했을 때 32이니까 2와 16분의 9가 되겠네. 이렇게 답을 구해 볼 수가 있죠. 풀이에도 이렇게 써보면 돼요. 평행사변형의 높이를 네모라고 했을 때 4 곱하기 네모는 10과 4분의 1 제곱 센티미터이므로 네모는 10과 4분의 1 나누기 4다. 그래서 4분의 41 곱하기 4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것은 16분의 41이니까 대분수로 나타내면 2와 16분의 9가 되는구나. 2와 16분의 9. 단위는요, 센티미터라고 써주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도 이렇게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만 안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모르는 수는 네모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주세 양을 뭘로 나눠요? 14로 나누는 겁니다. 자, 2분의 15 나누기 14죠. 그러면 2분의 15 곱하기 14분의 1이다라고 할수 있고, 2 곱하기 14는 28, 15 곱하기 1은 15이니까 이렇게 28분의 15라고 하루에 마시는 주스의 양을 구할 수가 있죠. 자, 풀이는 이렇게 씁니다. 주스 5병에 들어있는 주스의 양은 1과 2분의 1 곱하기 5, 즉 2분의 15 또는요, 그렇죠. 바로 7과 2분의 1리터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2주는 14일이므로 하루에 마시는 주스의 양은 7과 2분의 1 나누기 14, 즉 얼마예요? 2분의 15 곱하기 14분의 1. 그래서 28분의 15리터입니다. 28분의 15리터라고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수행평가 문제까지 모두 해결을 해보았어요.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단단 퀴즈입니다. 청소기 3개의 무게가 10kg이라면 청소기 1개의 무게는 몇 kg일까요? 자,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자, 오늘까지 1단원 내용을 만나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학 2단원의 문제로 만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점한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어떤 책 준비하라고 했나요? 그래요, 바로 북투 실전책 준비하라고 했죠? 오늘은 8단원 다양한 작품을 감상해요. 실전책 내용을 알아볼 거예요.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먼저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 핵심 복습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 학교 시험 만점학 문제 1번부터 7번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볼게요. 여러분 모두 준비됐죠? 우리 핵심 복습 먼저 만나볼게요. 자, 우리 핵심 복습인데요. 우리 8단원에서는 작품을 감상하고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이렇게 빈칸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 생각하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작품을 감상하고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작품 속 인물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인물의 마음이 드러난 부분을 찾고 무엇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래요. 인물의 마음이 드러난 부분을 찾았으니까 이번에는 인물의 마음이 어떨지 짐작해 보는 거죠. 어떨지 짐작해 봅니다. 이렇게 마음이 드러난 부분을 찾고 인물의 마음이 어떨지 짐작까지 해본다면 우리가 글을 조금 더잘 이해해서 내 생각이나 느낌을 더욱 잘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호라는 시를 읽었을 때시속 인물은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친구와 건널목을 사이에 두고 만났어요. 그 다음

서로 신호를 주고받았죠. 빙긋 웃으니까 친구도 빙긋 웃고, 고개를 까딱하니까 친구도 까딱하고, 팔도 휘휘 젓고, 폴짝폴짝 뛰면서 신호를 주고받았네요. 이게 바로 작품 속 인물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다음, 인물의 마음이 드러난 부분을 찾고 마음이 어떨지 짐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의 내용을 떠올리면, 내가 빙긋 웃자, 너도 빙긋이라고 했어요. 이걸 보니까, 아, 나의 기분이 뭔가 즐겁구나, 라는 것을 짐작해 볼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인물과 비슷한 무엇을 떠올리면 좋을까요? 인물과 비슷한 나의 경험을 떠올리면 좋습니다. 나의 경험을 떠올리고 그때 느꼈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쓴이 또는 글 속에 있는 인물의 마음에 조금 더 깊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나의 경험을 떠올리는 거죠. 예를 들면 신호라는 시를 읽고 나서 아, 내가 어떤 비슷한 경험이 있었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나 지난번에 학교 가는 길에 저기 횡단보도 건너편에 서 있는 친구를 본 적이 있어. 친구랑 팔을 휘휘 저으면서 우리 신호를 주고받은 적이 있어. 이렇게 나의 경험을 떠올려 보는 거죠. 그러면, 아, 나의 경험을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이 글쓴이, 그러니까 인물의 마음에 짐작할 수 있어요. 나 그때 그 친구랑 이렇게 신호 주고받아서 되게 반가웠는데, 되게 즐거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작품을 읽고 든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합니다. 표현 어떻게 할까요? 글로 써보는 거예요. 아, 글쓴이가 이렇게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 횡단보도 맞은편, 친구들이랑 건널목에서 만난 친구랑 신호를 주고받으니까 되게 반가웠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글로 써보는 거예요. 또는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해볼 수도 있겠죠? 두 친구의 대화를 볼게요. 작품을 감상하고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남자친구의 말, 작품에서 가장 무엇? 그렇죠. 바로 기억에 남는 장면. 장면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는 거예요. 작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우리가 작품을 조금 더 쉽게 그리고 깊게 감상할 수 있어요. 여자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기억에 남는 까닭과 그 장면에 대한 나의 생각을 함께 정리하면 돼. 그러면 작품을 읽고 든 생각이나 느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 머릿속에 쏙쏙 집어넣었죠? 만약 어렵다면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 머릿속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 인형극을 감상하고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해 보았어요. 인형극이네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인형극이에요. 그러면 인형극에서 기억에 남는 무엇이나 무엇을 떠올리면 좋을까요? 그렇죠. 바로 인형극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인물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죠. 예를 들어,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는 그림자 인형극 우리 봤잖아요. 여기에서 또리, 그러니까 오빠 또리죠. 호랑이에게 손에 기름을 바르고 나무 위로 올라오라고 하는 장면이 기억에 남아. 그리고 그 인물, 또리랑 호랑이가 기억에 남아.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이 기억에 남는 까닭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왜이 장면이 기억에 남았을까? 아, 손에 기름을 바르고 나무 위로 올라고 하는 장면이 기억에 남는 까닭은 엄청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에서 반짝이는 생각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또리가 멋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자, 이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그 까닭은 이것이에요. 이렇게 함께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인형극 감상하고 생각이나 느낌 표현하고

진짜 어렵지 않게 할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빈칸 채워보고요. 기억에 남는 인물에게 무엇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기억에 남는 인물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인물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를 생각을 하면, 아, 내가 이 인형극을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무얼 느꼈는지 쉽게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내용을 정리해서 글로 쓴 것이 바로 아래와 같은 글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글을 쓸수 있는 거예요. 인형극을 감상하고 또리에게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 나라면 정말 무서워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용기 있게 호랑이를 물리칠 방법을 생각한 내가 너무 멋있었어. 나도 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말이죠. 이 인물에게 해주고 싶은 말, 와, 너 그거 정말 대단하다. 나도 너처럼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의 생각과 느낌을 잘 담아 글로 쓴 거죠. 여러분도 우리가 살펴본 인형극 사자와 생쥐 있죠? 그리고 해와 달이 된 온우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인물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담아서 다음과 같은 글을 한번 써보세요. 확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시를 읽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우리 신호라는 시도 읽어보았고요. 우산 사용법이라는 시도 읽어보았어요. 이 시를 읽을 때 알맞은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1번, 시를 읽을 때에는 재미있는 부분만 골라 읽습니다. 재미있는 부분만 골라 읽으면 안 되겠죠. 우리 이건 마치 김밥에서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쏙쏙 골라 먹는 것과 같아요. 우리 김밥은요, 여기에 있는 이 재료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을 때 진짜 맛있는 맛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시도 마찬가지예요. 재미있는 부분만 읽는다고 해서 내가 조금 더 감동을 받거나 아니면 조금 더잘 기억에 남거나 하지는 않아요. 우리 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그 감상을 기록해 두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2번, 인물의 마음이 나타난 부분을 찾고 마음을 짐작하며 읽습니다. 마음을 짐작하면서 읽는 것, 시를 읽는 좋은 방법일까요? 네, 맞아요. 마음을 짐작하면서 읽는 것은 시를 읽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 한번 모두 모아서 정리해 보았어요. 이번에는 학교 시험 만점한 문제 한번 해결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은 학교 시험 만점한 문제 1번부터 7번까지를 함께 해결해 볼 거예요. 7문제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너무 긴장할 거 없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1번부터 3번은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시가 나타나 있어요. 우리 시를 한번 잘 읽어보고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두 개보다는 한 개. 큰 것보다는 작은 것. 우산 속에서 팔짱 낀두 사람. 어깨 동무한 두 사람. 더 따뜻해? 더 정다워. 자, 여러분, 이 시의 제목 기억나나요? 그래요. 이 시의 제목은 바로 우산 사용법이었어요. 우산 사용법? 선생님, 우산은 그냥 접었다 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시에서 말하는 우산 사용법은 그렇게 우산을 펴고 접는 그 방법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면 두 개보다는 한 개가 더 좋대요. 두 개보다 왜한 개가 더 좋지? 뭐든 더 많은 게 좋은 거 아닌가요?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이 더 좋대요. 왜요? 크면 더 편하고 좋을 텐데, 뭐든지 크면 클수록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 이 아래를 보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우산 속에서 팔짱을 낀두 사람, 어깨 동무한 두 사람. 여러분, 팔짱을 끼고 어깨 동무를 하는 건
아주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하는 행동이 아니죠. 가까운 사람들끼리 더 친밀하게 친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우산 하나, 작은 우산 하나를 같이 나누어 쓰다 보니까 팔짱을 끼고 어깨동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으면 어때요? 두 사람의 사이가 더욱 가까워지겠죠. 더 따뜻하고 더 정다운 사이가 되겠죠? 이 시는 비 오는 날 친구와 함께 우산을 썼을 때 느꼈던 좋은 기분, 좋은 느낌을 표현한 시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련되어 있는 문제도 만나볼게요. 이 시의 상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이 시의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비가 오는 날 친구와 함께 우산을 나누어 썼을 때 그때 느꼈던 그 따뜻함, 그 정다움을 표현한 시였습니다. 그럼 보기를 볼게요. 1번. 친구와 함께 우산을 썼습니다. 네, 그렇죠. 친구와 함께 우산을 나누어 쓴 것. 이것이 바로 시에 나타나 있는 상황이죠. 2번. 친구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다는 말은 나와 있지 않았어요. 3번. 친구에게 우산을 빌려주었습니다. 우산을 빌려주었다는 말도 나와 있지 않았어요. 새 친구가 생겨 좋아하고 있습니다. 새 친구가 생겼다는 내용. 찾을 수 없죠. 이것은 어울리지 않아요. 5번. 비 오는 날 우산이 없어 비를 맞았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이 없어 비를 맞았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았어요. 이 시는 친구와 함께 우산을 나누어 쓴그 상황에 대한 시였어요. 그러니까 알맞은 것을 골라라. 바로 1번을 골라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2번. 우산 속에서 친구와 어떻게 하였나요? 라고 합니다. 우산 속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이 부분에 나와 있죠. 우산 속에서 팔짱을 낀두 사람. 우산 속에서 어깨동무한 두 사람. 친구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죠. 팔짱을 끼고 어깨동무를 한 거죠. 보기를 볼게요. 우산 속에서 친구와 어떻게 하였나요? 싸웠습니다. 싸웠나요? 아니요, 친구와 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정답게 팔짱을 끼고 어깨동무를 했죠. 축구를 했습니다. 우산 속에서 축구를 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우산 속에서 잠이 들었나요? 아니요, 우산 속에서 잠이 든 것도 아니에요. 우산 속에서 춤을 추었나요? 아니요, 우산 속에서 춤을 추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죠. 마지막, 어깨동무를 하였나요? 네, 맞아요. 우산 속에서 팔짱을 끼고 또 어깨동무를 하였다. 그러니 친구와 어떻게 하였나요? 하면 5번을 골라주어야 정답이 되겠죠. 여러분도 답잘 찾았죠? 3번이에요. 이 시를 읽고 비슷한 경험을 떠올린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를 읽고 나서 그냥 시를 읽고 이시 재밌었어. 좋아. 이렇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시를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 나의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했죠? 그래야 그 인물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거든요. 하람이에요. 비 오는 날 우산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데 친구가 우산을 같이 쓰자고 해줘서 고마웠던 적이 있어. 자, 어때요? 이 하람이가 말하는 것을 보니까 친구와 함께 우산을 나누어 쓴 경험. 비슷한 경험? 맞습니다. 하람이는 비슷한 경험 잘 떠올렸어요. 서진이. 선물 받은 우산을 잃어버려서 선물해준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 선물 받은 우산을 잃어버린 상황이네요. 선물 받은 우산을 잃어버린 상황은 친구와 함께 우산을 나누어 쓰는 상황과는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지 않은 것이 되겠네요. 이 시를 읽고 비슷한 경험을 떠올린 친구의 이름은 바로 하람이가 됩니다. 하람. 다음 4번부터 6번 문제도 만나볼 텐데요. 4번부터 6번 문제는요, 단순하게 그림으로 나타나 있지만,

있지만 사실은 각각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먼저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을 볼게요. 여기에 있는 어른들, 그리고 아이들이 아주 밝은 표정으로 신나게 웃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을까?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요? 가운데를 보니까 커다란 공처럼 생긴 박이 가운데가 뚝 하고 잘려 있네요. 이 안에서는 많은 보석들과 돈이 보여요. 자, 이 이야기는 바로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흥부와 놀부, 형제가 살았어요. 마음씨 착한 흥부는요, 부러진 제비의 다리를 보고 고쳐주었어요. 제비는 은혜를 갚으려고 박씨를 가지고 왔고, 이 박씨를 심으니까 이렇게 생긴 박이 주렁주렁 열린 거예요. 그 박을 딱 하고 갈랐더니 안에 여러 가지 보석들과 돈이 잔뜩 들어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흥부는 부자가 되었대요. 그런데 놀부에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놀부도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비의 다리를 똑 하고 분질러 버립니다. 그랬더니 역시 똑같이 치료를 한 다음 박씨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박씨를 심었더니 세상에, 박 안에서 뭐가 나왔어요? 도깨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놀부의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리고 이렇게 흠씬 두들겨 맞았대요. 하지만 마음씨 착한 흥부는 우리 형님 놀부를 도와서 함께 잘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이 장면은 흥부네가 박을 열어서 이 안에 있는 많은 금은 보화를 갖게 된다는 그런 장면이었죠?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에 대한 그림일까요? 그래요. 바로 콩쥐 팥쥐 이야기인데요. 콩쥐와 팥쥐가 같이 살았는데 새엄마가 콩쥐에게 이를 먹였어요. 곡식을 찧어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항아리를 채워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런데 보니까 항아리에는 끝에 구멍이 나 있었고 아무리 물을 부어도 세상에 항아리가 차지 않는 거예요. 그때 흑흑 울고 있으니까 두꺼비가 나타나서는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항아리의 구멍을 두꺼비가 막아주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콩쥐는 드디어 일을 다 마치고 마을 잔치에 갈수 있었대요. 도련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단은요? 할머니가 호랑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상황인가요? 그래요. 이 할머니는 밭에서 이렇게 밭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호랑이가 나타나서는, 너를 잡아먹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 겨울에 진짜 맛있는 팥죽 만들 건데, 팥죽 만들 때까지만 기다려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라. 이 호랑이가, 알겠어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겨울이 다가올수록, 팥죽을 만드는 계절이 다가올수록 할머니는 너무 슬프고 무서운 거예요. 아니, 내가 곧, 팥죽 다 만들고 호랑이에게 잡아먹힌다니. 그랬더니, 송곳, 멍석, 지게, 이런 알밤 친구들이 나타나서 팥죽 한 그릇씩을 얻어먹고는 할머니를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나타난 호랑이를 이 친구들이 돌돌돌돌 말아서 강물에 버렸대요. 할머니는 살아남게 되었죠. 마지막,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은요, 바로 별주부전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요. 여러분, 토끼 그리고 자라가 있어요. 옛날에 용궁의 용왕님이 큰 병에 걸렸대요. 그랬는데 이 용왕님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게 토끼의 간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야, 너 나가가지고 토끼의 간을 좀 가져와라 라고 한 거죠. 자라가 토끼를 데리고 이렇게 용궁으로 갑니다. 용궁으로 가서 진짜 토끼의 간을 주었을까요? 아니요. 토끼는 꾀를 내어서 토끼의 간이 육지에 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자라한테, 나 육지에 가서 간 가져올게 하면서 도망가 버렸대요. 그래서 토끼는 살아남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토끼가 용궁으로 처음 구경 가고 있는 장면이죠? 이제 이야기들 머릿속으로 다 떠올렸으니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4번이에요. 장면 가에서 흥부의 마음은 어땠을지 쓰세요. 장면 가, 박을 딱 하고 열었더니 금은 보화가 철철철철철 쏟아집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원래 가난했는데

0: 돈도 많아지고 보석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흥부의 마음은 일단 기뻐요. 기쁘고 또 앞으로 가족들과 이렇게 풍족하게 먹을 생각을 하니까 행복해요. 기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또는 신났을 것입니다. 또는 설렜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적었다면 모두 다 정답입니다. 여러분도 흥부의 마음을 생각해서 정답을 한번 잘 적어보세요. 5번이에요. 장면 나와 라는 어떤 이야기의 한 장면인지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라고 합니다. 장면 나는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흐흐흐 울고 있는 친구, 이 친구 누군가요? 이 친구 바로 콩쥐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콩쥐 팥쥐라는 이야기다. 콩쥐 팥쥐 이야기에서 콩쥐가 이 항아리, 그러니까 독에다가 물을 다 채워야 하는데 못 채워서 슬피 울고 있는 장면. 이때 두꺼비가 나타났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별주부전이 아니라 콩쥐 팥쥐다. 라를 볼게요. 라는 이렇게 자라 등 위에 토끼가 타고 있어요. 이 둘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그렇죠. 바로 용궁으로 가고 있습니다. 용왕님을 보러 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라고 했나요? 그래요. 바로 별주부전이라고 했어요. 별주부전. 그러니까 라는 1번 별주부전과 이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위표 모양으로 정답을 잘 적었을 거예요. 6번이에요. 장면 다에서 할머니의 마음을 짐작하여 쓰세요. 할머니의 마음을 짐작해라. 우리 조금 전에는 흥부의 마음을 짐작해 보았잖아요. 이번에는 할머니입니다. 그림을 보고 어떤 상황인지 볼게요. 할머니께서 밭일을 하고 있었어요. 밭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나요? 그래요. 바로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어흥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강아지가 와서 갑자기 멍멍 해도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데 호랑이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덩치도 엄청나게 큰데요. 그래서 할머니의 마음을 짐작해 본다면 아마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기만 했을까요? 아니요, 놀랐어요. 그 다음 딱 뒤를 돌아보니까 호랑이인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를 한번 밭에서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무섭죠? 그러니까 아마 할머니는 놀라고 무서웠을 거야. 놀라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 마음을 짐작해 볼수 있죠. 여러분도 이야기에서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어떤 상황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해요. 그 다음, 인물의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 할머니 이렇게 뒤로 펄러덩 넘어지는 거 보이죠? 이게 깜짝 놀라서 그래요. 여러분도 이렇게 비슷하게 썼다면 모두 다 정답이에요. 다음 7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작품을 감상하고 생각이나 느낌을 글로 쓸때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골라 기호를 쓰라라고 합니다. 작품을 감상하고 생각이나 느낌을 글로 쓸때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까요? 작품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 그 장면이 기억에 남는 까닭? 작품에 대한 우리 반 친구들의 생각? 자, 여러분 두 가지를 골라야 합니다. 이두 친구의 대화를 한번 볼게요. 작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무엇인지 떠올려봐. 그리고 그 장면이 기억에 남는 까닭과 장면에 대한 나의 생각을 함께 정리하면 돼. 여러분, 이두 친구의 대화를 보니까 정답이 눈에 보이죠? 그래요. 작품을 감상하고 생각이나 느낌을 글로 쓸 때에는요. 작품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을 써야 해요. 그 다음, 그 장면이 기억에 남는 까닭도 함께 씁니다. 작품에 대한 우리 반 친구들의 생각 적어야 할까요? 아니요. 우리 반 친구들의 생각은 알맞지 않아요. 그럼 어떤 것을 적어야 할까요? 작품에 대한 우리 반 친구들이 아니라 바로 나의 생각을 적어줘야겠죠. 그러니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골라라 라고 한다면 바로 가와 나를 골라줘야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안내할 만점왕 퀴즈예요. 이 그림과 관련 있는 이야기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그림을 잘 살펴보면 정답을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만점왕 나라로 떠나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은 2학년 1학기 국어 만점왕 마지막 시간이에요. 북투 실전책 준비하고요. 학교시험 만점왕 문제 해결해 볼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오늘 국어 시간인데요. 우리 국어 5단원 공부하고 있지요. 5단원의 제목은 자신의 글쓰기 과정을 살펴봐요인데요. 우리가 5단원에서 주장하는 글을 쓰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주장하는 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요. 주장하는 글에는 어떤 문제에 대한 나의 주장, 생각인 주장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주장을 하는 까닭인 주관적인 이유가 들어가죠. 자, 그리고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인 근거가 들어가야 됩니다. 주장, 이유, 근거의 차이를 우리 친구들 명확하게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근거는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장하는 말을 하거나 주장하는 글을 쓸 때에 다른 사람이 아니면 어떤 기관이 만든 객관적 자료를 가져다가 활용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인용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때 인용할 때그 자료는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다른 기관이 만든 것이죠. 자, 따라서 인용할 때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출처를 밝히는 방법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인용이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알아볼게요. 자, 지금 친구들이 나와서 자신의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자, 먼저 가 그림을 보겠습니다. 나는 주장하는 글에서 스마트폰 때문에 일어난 사고를 조사한 자료를 활용한 것을 본 적이 있어. 아, 이 친구는요, 주장하는 글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 글에서 어떤 자료를 활용한 것을 본 적이 있대요. 주장, 이유, 근거에서, 우리 근거 부분에서 이렇게 자료를 활용해서 글에 넣을 수 있어요. 자, 이런 것을

인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 친구의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이 친구는요, 환경 문제와 관련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자료로 활용한 것을 본 적이 있대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주장을 했겠죠? 그리고 주장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근거를 제시할 때에 전문가의 의견을 자료로 활용한 것을 본 적이 있대요. 자, 이것도 인용입니다. 자, 그럼 다 그림도 볼게요. 이 친구는요, 신문을 봤는데요. 바른말 사용과 관련해서 누구나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자료로 활용한 것을 본 적이 있대요. 자, 그렇다면 바른말 사용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을 때, 그때 근거를 우리가 들 때에 역사적 사실을 자료로 활용했대요. 자, 그럼 이것은 객관적 자료이지요? 근거, 객관적 자료 타당하고, 이것은 이 친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글을 쓴 친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자료를 빌려와서 쓴 것이잖아요. 자, 지금 인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 친구는 모두 어떤 주장하는 글 속에서 다른 자료를 가져다 쓴 인용한 것을 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라 그림에 물음표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이세 명의 친구들처럼 주장하는 글을 봤을 때 어떤 자료를 인용한 것을 본 경험이 있나요? 자, 그것은 우리가 이따가 문제를 통해 한번 얘기해 보고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파악할 수 있었던 인용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를 해 볼게요. 인용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사람의 글, 다른 사람의 자료를 가져와서 자신의 말이나 글에서 사용하는 것을 인용이라고 해요. 다시 읽어 볼게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 자료를 가져와 어디에서 나의 말이나 글에서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을 인용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인용을 하는 건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글에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 자료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항상 출처를 밝혀야 됩니다. 인용할 때에는 인용의 출처를 밝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해요. 저작자라는 것은요, 어떤 말, 글, 자료를 만든 사람을 저작자라고 합니다.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인용의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선생님과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15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나 다를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우리 방금 앞에서 그림, 가, 나, 다 보았습니다. 자, 한번 아래 볼게요. 그림은, 우리가 방금 봤던 그림은 주장하는 글에서 무엇을 한 자료를 본 경험을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장면인가요? 그렇죠. 인용한 자료를 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응, 이응, 바로 인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방금 인용의 뜻도 정확하게 알아봤어요. 자, 이어서 16번도 풀어볼게요. 그림, 가나다에서 인용한 자료의 종류를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자, 보기에 통계 자료, 전문가 의견,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친구들의 말을 보면 어떤 자료를 인용했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자, 먼저 가, 주장하는 글에서 스마트폰 때문에 일어난 사고를 조사한 자료를 활용한 것을 본 적이 있대요. 사고를 조사한 자료, 그럼 뭡니까? 통계 자료가 되겠죠. 자, 그림 가는 통계 자료입니다. 통계 자료라고 쓸게요. 자, 그리고 그림 나 보겠습니다. 그림 나. 환경 문제와 관련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자료로 활용한 것을 본적 있어? 자, 그럼 그림 나에서 인용한 자료는 전문가 의견이죠. 자, 그리고 그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다에서는요, 바른말을 사용하자는 글이 어떤 신문에 실렸죠. 자, 그런데 이 친구의 말, 바른말 사용과 관련해서 누구나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자료로 활용한 것을 본 적이 있어. 그렇다면 어떤 자료를 인용한 거죠?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인용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림 다에 적어줄 건데, 선생님이 이렇게 올려서 줘.

몸 크게 적을게요.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자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17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그림 라에 들어갈 알맞은 경험을 쓰시오. 자, 그림 라에는요, 이렇게 물음표가 그려져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아까 그세 명의 친구들처럼 어떤 주장하는 글에서 자료를 인용한 것을 본 경험이 있니? 그 경험을 적어라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친구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적어봐도 되는데요. 선생님은 이 경험을 적을게요.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과 관련한 이모 교수님의 실험 결과를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 이모 교수님의 실험 결과를 활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자료를 어떤 글에 활용한 거죠. 따라서 인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6번 문제까지 풀어보면서 인용이 무엇인지 알아봤고요.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자료를 인용할 때, 가져다 쓸 때, 주의할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인용할 때 주의할 점을 파악할 수 있어요.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여자아이, 주장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고민이에요? 남자아이, 다른 사람이 쓴 글에서 좋은 내용을 가져다 쓰면 안 되겠지? 여자아이, 그럼 당연하지. 생각해봐. 우리가 열심히 생각한 내용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가져다 사용하면 어떻겠니? 자, 지금 여기에서 남자아이가 말한 것은요. 다른 사람이 쓴 글에서 좋은 내용을 가져다 쓴다. 자, 이것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몰래 가져다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쓴 건데 내가 쓴 것처럼 몰래 가져다 쓰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남자아이, 맞아. 내 권리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도 소중함으로 표절하면 안 되지. 자, 표절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글이나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를 가지고 와서 활용하는데 밝히지 않고 몰래 가지고 오는 것을 표절이라고 합니다. 표절하면 안 되겠죠? 자, 여자아이,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할 때에는 자, 이제 주의할 점 나오죠. 출처를 밝히고 저작자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한 뒤에 사용해야 돼. 자, 주의할 점첫 번째는 뭐를 밝혀라? 출처를 밝혀라. 그리고 그 자료를 만든 저작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 의도를 그대로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저작자의 권리를 지키고 오해를 막을 수 있어. 남자아이, 맞아. 그리고 저작자의 권리를 지키려면 저작자의 의도를 과장하거나 잘못 전달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저작자의 의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과장하면 안 되고요. 잘못 전달하면 안 돼요. 그 저작자의 의도대로 전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저작자가 인터뷰에서 어떤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글을 썼어요. 이때에 이 사람의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와서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한 내용과 다른 내용이에요. 의도가 전혀 다르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 이 인터뷰한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왜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글에 밝혔지? 굉장히 억울하겠죠? 자, 따라서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히는 것은 당연하고 이 저작자의 의도를 파악한 뒤에 그것을 잘못 전달하면 안 돼요. 그 의도대로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용의 출처를 밝혀야 하는 까닭을 다시 한번 알아보면서 인용할 때 주의할 점 생각해 볼게요. 자, 출처를 밝혀야 하는 까닭. 왜냐?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해요.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글을 읽을 사람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출처를 밝혀야 해요.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가 어떤 주장하는 글을 썼어요. 이때 다른 사람의 자료를 가져다가 인용했어요. 그리고 출처를 밝혔어요. 자, 우리가 출처를 밝히면, 어떤 기관이나 사람이 이 자료를 만들었는지도 알수 있고요. 또이 자료의 이름, 자료명도 알수 있고요.
또이 자료가 어디에 실려 있는지 그런 것들도 출처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그 출처를 보면서 읽는 사람이 아, 이 저작자가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자료를 조사한 것이구나라고 정확하게 읽을 사람에게 그 저작자의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이 될수 있습니다. 출처를 확인함으로써. 그리고 세 번째, 글을 읽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의도를 정확히 또 확인할 수 있겠죠. 정확히 의도를 전달할 수 있고 그 의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용의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18번입니다. 표절을 하면 안 되는 까닭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자, 선생님이 표절이라는 것은요, 몰래 가져다가 쓰는 것이라고 했어요. 왜 표절하면 안 되죠? 1번, 기억력이 줄어들어서 표절하면 기억력이 줄어듭니까? 아니죠. 2번, 주장하는 말을 잘할수 없어서, 자, 우리 다른 사람의 글을 몰래 가져다가 주장하는 말잘할 수도 있어요. 그쵸? 윤리성의 문제인 거죠. 3번,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표절하면 안 되죠. 4번, 좋은 내용이 담긴 글을 쓸수 없어서, 자, 우리 표절을 통해서 좋은 내용이 담긴 글을 쓸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아니고요. 5번,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구분해야 해서 맞아요. 그 자료는 다른 사람의 생각인데 내 생각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표절하면 안 되는 까닭, 맞죠? 자, 따라서 정답은 3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9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기억과 같은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까닭을 글에서 찾아 쓰시오. 자, 그럼 글을 잘 읽어주면 까닭을 찾을 수 있겠네요. 자, 기억. 저작자의 의도를 과장하거나 잘못 전달하면 안 돼. 자, 왜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유가 어디 나와요? 바로 앞에 여자아이의 말에서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인용할 때에는 출처를 밝히고 저작자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한 뒤에 사용해야 해. 자, 나오죠. 그래야. 이게 까닭입니다. 저작자의 권리를 지키고 오해를 막을 수 있어. 즉, 저작자의 권리를 지키고 오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저작자의 의도를 과장하거나 잘못 전달하면 안 되겠죠. 자, 이 내용 적어줄게요. 저작자의 권리를 지켜야 하고 저작자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의도를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어서 20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빈칸 문장 읽어볼게요. 이것이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 자료를 가져와 자신의 말이나 글에서 사용하는 것, 이거 뭐예요? 그렇죠. 이응, 이응, 인용이죠. 다시 한번 문제에서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출처를 밝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출처를 밝힐까요? 자, 지금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어떤 설문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온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래 출처를 보니까 지금 2025년에 교육부에서 만든 자료이고요. 이 자료의 이름은 초등학생 희망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이 뭐야 하고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1위가 운동선수, 2위가 의사, 3위가 크리에이터 이렇게 나왔다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요. 2025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라는 곳에 이런 자료가 실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올 때, 기억은 출처가 되는데요. 출처를 밝힐 때는 이러한 내용을 전부 적어야 합니다. 자, 어떤 내용 적어야 하는지 하나씩 알아볼게요. 일단 이 자료를 누가 만들었는지 밝혀야 돼. 지금 이 자료는 교육부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언제 이 자료가 나왔는지도 밝혀야 돼요. 이 자료는 2025년에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인용한 자료명, 인용한 자료의 이름이 무엇인지 자료명이 있어야 돼. 이 자료명은 초등학생 희망 직업이에요. 자, 그리고 이 자료가 어디에 실렸는지도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실린 곳도 이렇게 나와야 돼요. 실린 곳이 2025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의 진로교육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한 것에서 여러 자료 중에 초등학생 희망 직업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온 거죠. 자, 그런데 이 자료는 2025년에 교육부가 만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용의 출처를 밝힐 때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쓰냐면 출처. 땡땡 이렇게 써요. 그리고

교육부 자료를 만든 사람이나 기관을 적어주고 괄호 열고 자료를 만든 시기 2025년을 적어줍니다. 괄호 닫고 쉼표 찍고 이제 인용한 자료의 명을 적어주고요. 쉼표 찍고 자료가 실린 곳을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 출처를 통해서 아, 자료를 만든 사람이나 기관이 교육부구나. 2025년에 만들었구나. 이 자료의 이름, 자료명이 초등학생 희망 직업이구나. 이 자료가 실린 곳이 2025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이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는 법, 순서를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1번 문제 풀어 볼게요.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지금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출처를 밝히는 방법이었죠? 자, 따라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2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두 글자를 쓰시오. 자, 아까 기억 뭐였어요? 그렇죠. 출처, 땡땡. 정답은 출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3번입니다. 다음은 인용의 출처를 밝힐 때 필요한 요소를 정리한 표입니다. 표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 쓰시오. 자, 지금 여기 출처를 보면 표에 들어갈 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자료를 만든 사람이나 기관, 출처를 보면 어디서 만들었어요? 그렇죠. 교육부. 따라서 교육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자료를 만든 시기가 언제입니까? 2025년이라고 나오지요. 출처에 2025년. 자, 그리고 초등학생 희망 직업. 이건 뭐예요? 자료명이죠. 그러니까 인용한 자료명이 되겠습니다. 자료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2025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는 이 자료가 실린 곳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출처를 통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자, 그럼 이번에 선생님과 주장하는 글한편더 읽어 볼 건데요. 우리가 오늘 읽을 주장하는 글의 제목은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자입니다. 글쓴이의 주장 같죠? 주장이 제목인데요. 우리 이 글을 읽어 보면서 어떤 부분을 주목할 것이냐면, 일단 주장 이유 근거를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리고 주장하는 글의 짜임, 서론, 본론, 결론도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출처를 밝히는 방법을 공부했잖아요. 따라서 글에서 다른 자료를 인용할 때에 어떻게 출처를 밝히고 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주목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자. 자,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것은요, 아주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이야기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지름이 5mm 이하인 플라스틱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해요. 그런데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재요. 자, 함께 글 읽어 볼 건데요. 서론 부분부터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 부분이에요. 읽을게요. 플라스틱 개발과 사용으로 우리는 조금 더 편리한 생활을 할수 있게 되었다. 그렇죠. 플라스틱 얼마나 가벼워요? 그리고 색깔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모양도 다양하게, 그리고 값도 저렴하죠. 플라스틱 개발과 사용으로 우리는 편리한 생활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 자, 이어서 읽을게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자, 지금 뭐예요? 자료를 인용한 거죠. 그런데 괄호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한다고요? 지금 자료를 만든 기관을 밝혔고, 이것은 그렇죠. 언제 만들어졌는지 시기를 밝혀야 됩니다. 자,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최근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가파르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대요. 자, 그러나 이제 여기 그러나 뒷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버려진 플라스틱은 다시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지구 환경을 파괴하기도 하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기도 한대요. 이런 문제점이 있대요. 자, 이제라도 지구 환경과 우리 건강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뭐 해야 된대요?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한대요. 이것이 글쓴이의 무엇입니까? 주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현재 상황입니다. 문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플라스틱은 다시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요.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따라서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해요.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읽을게요. 지금부터 미세플라스틱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실천 방법을 알아보자. 자, 지금부터 뭐를 이야기할지 예고합니다. 뭐를 얘기할 거래요? 미세플라스틱의 문제점. 자, 그렇다면 미세플라스틱의 문제점이 이 주장에 대한 이유가 되겠죠? 미세플라스틱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미세플라스틱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실천 방법도 이야기를 하겠대요. 자, 주장하는 글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실천 방법을 제시하면 굉장히 설득력 있는 글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실천 방법은 없이 그냥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라고만 글이 끝나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그래,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하는 이유는 알겠어. 그런데 어떻게 줄여? 궁금하지 않겠어요? 자, 이에 어떻게 줄이는지 실천 방법을 얘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주장을 더 설득력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실천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서론 부분 끝났고요.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은 본론입니다. 자,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뭐예요? 아하, 뭐구나, 이유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장에 대한 이유입니다. 미세 플라스틱 사용의 문제점이겠죠? 첫째,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된대요. 미세 플라스틱은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다. 미세 플라스틱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어요.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의 건강에 매우 해롭다. 그러니까 좋지 않다. 해를 끼친다라는 겁니다.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에 따르면 또 어떤 기관의 자료를 인용하고 있죠? 자, 출처 밝히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에서 이 자료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괄호 안에 어떤 내용 들어가야 한다고요? 이 자료를 만든 시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체내로 흡수된, 그러니까 몸 안으로 흡수된 미세 플라스틱은 뇌 안에 쌓여 독성 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이 뭐예요? 근거가 되겠죠. 지금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해요. 이게 이유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협하는데? 자, 이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를, 객관적 근거 자료를 가지고 왔죠. 경북과학기술원에서 이제 이야기한 자료. 미세 플라스틱은 뇌 안에 쌓이면 독성 물질로 작용한대요. 근거죠. 자, 따라서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다시 한번 주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본론 부분에서는 주장에 대한 이유와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인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고요. 우리 나머지 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읽을게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4번입니다. 이 글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글은요, 주장, 이유, 근거가 있는 주장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몇 번? 3번. 주장하는 글이 되겠죠. 이어서 2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두 가지 고르시오. 자, 우리 서론 부분에 미세 플라스틱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인간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내용이 서론 부분에 나왔죠. 자, 따라서 문제점 두 가지, 지구 환경 파괴, 인간의 건강 위협이 되겠습니다. 자, 플라스틱 생산량 감소, 요즘에 플라스틱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 상황 부분에서 이야기했죠. 자, 그리고 과학기술원의 연구방에 과학기술원의 자료를 인용한 적은 있지만 연구방의 내용은 없었죠. 자, 그리고 경제개발협력기구의 활동 약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자료를 인용한 적은 있어요. 하지만 이 단체의 활동이 약화됐다는 내용은 없었죠. 자, 따라서 정답은 1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6번 문제 풀어볼게요. 기업, 니은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지금 기업과 니은은요, 지금 자료를 인용했을 때 출처를 밝힌 거죠.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그러니까 자료를 만든 기관이 나왔어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따르면 자료를 만든 기관이 나왔죠. 자, 그럼 괄호 열고 어떤 내용 들어가면 된다고 했어요? 이 자료가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시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까? 자, 우리 오늘 인용이라는 낱말의 뜻을 알아보고 인용할 때 주의할 점을 살펴보면서 이것을 밝히는 방법도 오늘 공부를 했어요. 오늘 공부한 내용 기억하면서 이 문제 풀어서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오늘 공부 정말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서 재미있는 공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1: Yeah.
0: Alright, 자, start of the week 한 주 시작해 볼 건데요.
1: 네.
0: 자, 가정 영어 가보겠습니다.
1: Mm-hmm.
0: 자, 그 중학생 딸의 privacy라고 해서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완전 어린 친구라면은 그런 그쵸. 거를 별로 상관은 안 하겠지만
1: 네.
0: 어느 정도 나이가 이제 들게 되면은 본인만의 시간,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1: 또. 그리고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고
0: right.
1: 또 이 한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줌 이병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뭐 문도 좀 세게 닫고
0: 네,
1: 말 걸지 마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0: 누구나 좀 거쳐가는 예. 시기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슬기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자녀분들이 굉장히 어리잖아요.
1: 아직은 어리죠.
0: 근데 결국에는 그 시기를 좀 거쳐가게 될 텐데
1: 벌써 무서워요.
0: 그래서 미리 제가
1: 네.
0: 준비하시라고
1: 한번
0: 영어로 만들어봤어요.
1: 네. 네. 미리 좀 영어로 경험을 해볼까요?
0: 오케이.
1: 네.
0: 오케이. 자, 중학생 딸 방에 들어간 시츄에이션인데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미안, 노크 했어야 했는데.
1: 아,
0: 그렇죠.
1: 그쵸, 그쵸. 이게 노크를 사실 안 하고 들어가도 되거든요, 지금 저는. 예. 근데 예전에 저도 중학생 때
0: 네.
1: 엄마한테 괜히 반항을 했던 기억이 많이
0: 그렇죠.
1: 나요.
0: 누구나
1: 예.
0: 겪는 하나의 페이즈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이제 리스펙트를 해야 될 때다.
1: 맞아요.
0: 네, 맞습니다.
1: 예, 조금은 좀 이렇게 신경 써줘야죠.
0: That's right.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이제부터 더 주의할게. 그래도
1: 아오.
0: 굉장히 배려하고 또 그런,
1: 착한 엄마다.
0: 뭔가 그런 부모의 느낌으로
1: 맞아요.
0: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 좋습니다. 중학생 딸의 프라이버시 그래도 지켜줘야겠죠?
0: Alright.
1: 열심히 영어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1: Before coming knock?
2: Yeah,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0: 미안. 녹화했어야 했는데. 응.
1: What?
0: Sorry. I'm sorry. I knocked before I can't.
1: You didn't knock.
0: Sorry.
1: What? Listen, I'm 13 now.
0: 응?
1: Please respect my privacy.
0: Aigo, privacy?
1: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0: 아우, 알았어. 13살 딸아. 이제부터 더 주의할게. 응.
1: What are you saying? Speak to me in English.
0: Okay. From now, I'll be careful.
1: Promise?
0: Promise. 아우,
1: Okay.
0: 간간시러워.
1: Next
0: 아우.
1: time you better knock.
0: 어머머머.
2: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3: 주세요. 주세요.
4: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2: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지금 갑자기 확 문을 열고
0: 아,
2: 엄마가 들어온
0: 그쵸.
2: 거예요. 그래서,
0: 아유.
2: 엄마, 들어오시기 전에 노크 해줄 수 있어요? 하고 좀
0: 네.
2: 약간 살짝 짜증이 나 있는 느낌.
0: 조금 예민한 톤이에요.
2: 예스.
0: 예. 그러니까 약간 그대로 중학생 딸의 빙의에서 얘기하자면, 엄마, 들어오시기 전에 노크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약간
2: 지금,
0: 이런 톤이에요.
2: 엄마에서
0: 예,
2: 느꼈습니다.
0: 엄마. 예, 그죠? Mom, can you, before you come in? 여기서 한번 끊어보고.
2: Alright. 뭐, mom, can you, 뭐뭐?
0: 예, 그쵸. 노크 할수 있어요?
2: 뒤에가 뭐예요?
0: 들어오기 전에. 들어오기 전에,
2: 오케이.
0: 당신이 들어오기
2: 오케이,
0: 전에,
2: 오케이.
0: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노크하다가 들어가야겠네요. 노크. 예. Can you knock?
2: 오.
0: 예.
2: 와, 단어는 진짜
0: K 묵음.
2: 믿고 보는 슬기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K를 넣었네요. 오케이.
0: 네.
2: 자, 보겠습니다. Mom, can you knock? 언제요? Before you come in? 정답.
0: Yes.
2: 맞습니다. 크낙이 아니겠죠,
0: 네, 그쵸,
2: 당연히.
0: 그쵸.
2: 다이도, 우리도 노크라고 쓰잖아요, 노크. 근데
0: 맞아요.
2: 누군가 예전부터 뭐 크노크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쵸?
0: 그쵸.
2: 우리가 뭔가를 알다라고 할때 크노우라고 안 하고 우리 노우라고
0: No.
2: 하듯이 K는 묵음이 되겠습니다. 근데
0: 네.
2: 노크보다는 knock 이런 식으로 오의 강세가 가면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 모양이 벌려지게 돼 있죠.
0: Knock.
2: 그래서 knock 이렇게 하지 마시고 knock 이건 절대 안 되고요.
0: 네.
2: 가보겠습니다. knock, knock.
0: Knock. Knock.
2: 좋아요. So can you knock 해줄 수 있어요? Before you come in. 자, 근데 여기서 저는 끝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0: 네.
2: 오늘은 다행히도 그냥 knock 할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뭔가에다가 knock를 하는 거, 뭐 문에 knock를 하는 건지, 뭐 벽에 하든지 이렇게 쓸 때는 전치사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0: 그래요?
2: 네.
0: 아.
2: Knock the door이라고 쓰면 안 돼요.
0: 예.
2: 뭘 써야 될것 같아요?
0: On.
2: Why?
0: 우에다 하는 거니까.
2: 우에다가요?
0: 위에다 하는 거니까.
2: 맞죠? 그
0: 예.
2: 면에다가 하는 것이기
0: 그쵸.
2: 때문에,
0: 예.
2: right? Knock on을 쓰는 게 맞아요.
0: 네.
2: So, 만약에 여기에 door이라는, the door이라는 단어 들어갔다. 그러면은 knock on the
0: Knock
2: door이라고
0: on the
2: 해야지, knock
0: door.
2: the door이라고 하시면 안
0: 오,
2: 됩니다.
0: 네.
2: Alright, so 이렇게 예문으로 같이 사실 교재에 필기해 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So
0: 네.
2: 여기는 지금 the door가 있으니까 on. So, hey, someone is knocking on the door.
0: 오.
2: 누가 the door에다 이렇게 하고 있어. 그
0: 야,
2: 면에다가, 그쵸? Right?
0: 그렇죠.
2: 물론 the door가 없으면 그냥 someone is knocking이라고도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보세요. Can you knock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뒤에 뭐뭐 하기 전에라고 하려고 무슨 단어 나왔어요?
0: Before.
2: Before 나왔습니다. 자, before는 뭐뭐 전인데
0: 네.
2: 뒤에 시간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한데 you come in 이건 뭐예요? you come in
0: 문장인데요,
2: 맞아요.
0: 평서문?
2: That's right.
0: 네.
2: So before 평서문이라고 하면 그 평서문이기 전에라는 느낌.
0: 아.
2: So come in 들어오기 전에가
0: 그쵸.
2: 되는 거죠.
0: 네.
2: 예를 들어 당신이 여기
0: 응?
2: 도착하기 전에, 내가 여기 도착하기 전에, get을 써보세요. get이
0: 예.
2: 도착하다죠?
0: 그쵸. Before you get here.
2: 그렇죠. Before you get here. get은 원래 get to가 도착하다인데, here는 to가 필요 없습니다. So,
0: 네.
2: before you get here. 이렇게 쓸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두 번째는 제가 예문을 만들어 보긴 할 건데, 이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들어오기 전에.
0: Before you come in.

0: 자, 문장 만듭니다, 이제. 네. 나한테 전화해. 너 여기 도착하기 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미리 나가 있게.
1: 그렇죠.
0: 시간, 저는 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1: 예.
0: 팍팍팍 하고 가는 거 좋아해서.
1: 맞아요.
0: 나한테 전화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1: Call me.
0: Call me. 내가 여기 도착하기 전에.
1: Before you get here.
0: 그렇죠. Hey, call me before you get here.
1: 맞아요.
0: 내가 미리 나가게, right?
1: 5분 전에 전화해. 도착 5분 전에. 오, 이런 느낌으로.
0: 쓰기 너무 좋죠.
1: 네.
0: 자, how about this? 입는 거는 put on, 동작 강조할 때.
1: 그쵸?
0: 벗는 건 뭘까요?
1: Put off. Get off.
0: Take off.
1: Take off. 다 틀렸네요.
0: 다 틀렸네요. Take off입니다. 그러면 네. 너 신 벗어. 내가 들어오기 전에.
1: 아하.
0: 자, 외국인 친구인데
1: 예.
0: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1: 그렇죠.
0: 자, 한국에서는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1: 모르죠.
0: 그러니까, 자, 알려주세요.
1: 예.
0: 당신의 신발을 벗으세요. 일단
1: Take off your shoes.
0: 당신이 들어오기 전에
1: Before you come in.
0: 그렇죠.
1: Yes.
0: Take off your shoes before you come in.
1: Mm-hmm.
0: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1: Yeah.
0: 문장이 엄청 길어졌죠, 그렇죠?
1: 와.
0: 얘는 심지어 더 길어졌어요.
1: 이렇게?
0: 얘는 반반 정도 되네요.
1: 예.
0: 저 before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확장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 네.
0: 오케이, 그래서 문장 두 배, 세 배 길게 말하는 것은 엄청난 매직일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1: 오케이.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ey, call me before you get here.
1: Call me before you get here.
0: Oh, take off your shoes before you come in.
1: Oh, take off your shoes before you come in.
0: 자, 이번에는 부탁하는 느낌.
1: 네.
0: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1: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0: 자, 이랬을 때
1: 네.
0: 이제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간 섭섭할 수 있지만
1: 그렇죠.
0: 그래, 이제 그럴 때가 왔구나 하면서
1: 네.
0: 아이고, 미안, 노크 했어야 했는데.
1: 아, 진짜.
0: 라고 합니다.
1: 너무 멋진 엄마입니다.
0: Right.
1: 저 같으면은, 뭐, 여기가 내 집이지, 네 집이야? 이거 바로 나오거든요.
0: 약간 현실적인 느낌인가요?
1: 네, 그러니까 이런 그 대화나 이런 것들 보면서 많이 배워요, 저도.
0: Okay. 약간 네. calm하고,
1: 그쵸.
0: 아, 인정해줘야 된다.
1: 이해해주려고 노력하는 거. I should have knocked. 내가 노크를 했어야 됐는데, 이건가 보네요. 아, 그럼 여기 미안은 무조건, 우리는 미안해는 무조건 I'm sorry, just sorry.
0: I'm sorry. Okay, S-O-R-R-Y, 맞습니다.
1: Yeah.
0: Okay, 자, so I'm sorry. 이거는 미안한이지만 원래는 기본적으로 마음이 안 좋은 이런
1: 네.
0: 뜻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아, 마음이 안 좋아, 안 됐어, 뭐 미안해, 후회가 돼 이런 거에도 다 쓸 수 있는
1: 네.
0: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1: 네.
0: 대신에 발음할 때 소리는 좀 심하죠. 소리는 아니니까 써에 가깝게 입모양 살짝만 벌려주고 발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 yes.
0: 소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Sorry, sorry.
1: Sorry, sorry.
0: 그렇죠. I'm sorry, I should have not. Hold on. 여기 지금 should have이라고 했죠? Apostrophe
1: 네.
0: VE가 있는데 이거를 풀면 어떻게 될까요?
1: Should have.
0: 그렇죠. Should have. Should have를 붙인 게 should have. Should have입니다.
1: 네.
0: Okay? 그래서 읽을 때는 여기에 리을 비슷하게 가주면 빠르게 할 수 있죠.
1: Should have.
0: Should have. 이러면 너무 오래 걸리고 딱딱하고 불편해요.
1: 네.
0: So should have처럼 should have. Should have. Should have.
1: Should have.
0: 이렇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패턴 때문에 그래요.
1: 네.
0: 바로 should have pp라고 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할 때는 대부분 사람들을 원어민들을 I should have 이렇게 안 해요. I should have done something.
1: 아하.
0: 그렇게 하면 더 편한 게 should have 하고 얘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1: 그렇죠.
0: 자, 이 should have pp는 사실 어떻게 보면 you know technically 따지면 왕초보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투 이런 의미의 패턴을 할 수 없으면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1: 그렇죠.
0: 자, 나 뭐뭐 했어야 됐는데. 아, 내가 거의 갔어야 됐는데. 아, 너 나 깨워줬어야 됐어.
1: 맞아요.
0: 이런 말은 결국에는 그렇게 했단 얘기 아니에요.
1: 못했대요.
0: 못했다.
1: 네.
0: 후회, 원망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1: 그렇죠.
0: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필수로 왕초보 영어지만 해야 돼요.
1: Yes.
0: So, again, should have로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하실 때는 should have 추천을 드려요.
1: 네.
0: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두 번 확인을 했어야 됐는데 이러면서 생각 이런 거예요. 가방에 여권을 두고 넣고 온 줄 알았는데 잘못 엉뚱한 걸 본 거예요. 내가 본 거는 여권이 아니었던 거죠. 지갑을 보고 내가 갖고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1: Yes.
0: 그랬을 때 두 번 영어로 보여요. 두 번.
1: Twice.
0: Twice. 그러면 내가 두 번 확인했어야 했는데

0: Oh, I should have checked twice.
1: 그렇죠. Oh man, I should have checked twice. 이렇게 쓰는
0: Yeah.
1: 거겠죠? 자, how about this? 아, 너 그거 팔았어야 됐어. 이런 거 있죠. 인형 같은 건데, collector's item 같은 거 있단 말이에요. 근데
0: 네.
1: 그게 한참 가격이 나갈 때 팔지 못한 거예요.
0: 그쵸.
1: 그랬을 때, 아, 너 그거 팔았어야 했어. 팔다가 sell인데,
0: 예.
1: PP 형태가 뭐예요?
0: Sold?
1: sold예요.
0: 어.
1: 그럼 너 그거 팔았어야 됐어.
0: You should have sold it.
1: 그렇죠. Oh, you should have sold it. Why didn't you sell it? 이런 느낌.
0: 네.
1: Should have. 너무 잘해줬습니다. Should have 줄이는 거 아주 추천한다. Yes. 여러분, 읽을 때 실제로 안 그랬으니까 약간 아쉽죠? 그
0: 그쵸.
1: 뉘앙스 살려서 한번 해볼게요. Oh, I should have checked twice.
0: I should have checked twice.
1: Oh, you should have sold it.
0: You should have sold it.
1: There you go. 그리고 나중에, 오늘은 아니지만 부정도 가능해요.
0: 네.
1: I shouldn't have done something. 이거는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실제로는 해버리는 거.
0: 해버렸네요.
1: 그것도 살짝 연습 추천입니다.
0: Yes.
1: 읽어볼게요. Oh,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0: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1: 실제로는 knock을 안한 겁니다.
0: 그쵸?
1: 자,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가 트레이닝 할게요.
2: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1: 네, 와 이랬을 때 딸이 얘기하는 거예요.
0: 네.
1: 저도 이제 13살이에요.
0: 오.
1: Privacy 존중해 주세요. 이게
0: 야.
1: 미국에서는 더 심해요. 미국에서는
0: 오.
1: 더욱더 어렸을 때 뭔가 본인이 성인에 가깝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것도
0: 그래요.
1: 그렇고 이게 법 자체도
0: 네.
1: 이미 10대에 운전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좀 인디펜던트한 거 있죠. 독립적인 거를 중요하다
0: 맞아요.
1: 보니까
0: 예.
1: 이거는 거기선 더 심합니다.
0: 그렇군요. I am 13 now. 나 이제 13살이에요. Please, my privacy. 존중해달라. 예,
1: 존중해달라.
0: 존중하다에 뭔가 여기 앞에 들어가면은, 예, please랑 같이 해가지고 약간 공손한 표현으로 저는 respect.
1: 이것도 사실 외래어로 많이 쓰죠.
0: 맞아요.
1: Right?
0: 저는 그래서 이제 뭐,
1: 힙합 같은데 특히.
0: 네, 존경하는 분들 만나면, 어, 저 진짜 완전 리스펙해요.
1: respect
0: 예,
1: 해요.
0: 이렇게 또
1: okay.
0: 쓰기도 해요.
1: Alright.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정답? 맞습니다.
0: Yes.
1: R-E-S-P-E-C-T. 막 노래도 있잖아요. 이
0: 네.
1: respect 한다는 것은 뭔가를 존중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0: 으흠.
1: 약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0: 그쵸?
1: admire 이라는
0: 아,
1: 동사가 있어요.
0: 예.
1: 얘는 공경하다인데, 사전에 찾으면, 이게 둘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럴 수가 있어요.
0: 그죠?
1: 자, respect보다 사실 admire는 더욱더 강합니다.
0: 뭔가 우러러보는 느낌?
1: 맞아요. 정확히
0: 예.
1: 그거예요. respect는 상대방의 뭐 프라이빗을 인정해주는 정도,
0: 예.
1: 아니면 부모님을 리스펙트한다는 거, 부모님의 의견을 나도 귀담아 듣고 이런 거 인정해준다는 느낌이 좀 강한데,
0: 네.
1: 어드마이어는 진짜 감탄하면서 진짜
0: 뭔가 이런 BGM이 깔려야 될것
1: 딱
0: 같은.
1: 그거예요. 와, I admire you.
0: 예.
1: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라는 식으로
0: 마유?
1: 반해줘요.
0: I admire you.
1: Oh, no, my friends, alright. So, 그 정도의 좀 강력한 게 있다.
0: 네.
1: admire는 굉장히 우러러보는 겁니다.
0: 음흠.
1: 자, 근데 여기서는 respect를 좀 해줘라. 난좀 인정해줘라. 그래서 my
0: Yes.
1: privacy를. 근데 다행히도 어떻게 보면 privacy는 이것도 한국에서 프라이버시라는 말이 많이 쓰이지 않나요? 그쵸? 외래어로.
0: 그쵸, 그쵸.
1: 그래서 다행인 겁니다. 그쵸?
0: 예.
1: 나의 사적인 그런 스페이스 같은 거죠. 그쵸? 나에게도 좀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privacy. 대신에 발음할 때 V가 나왔습니다.
0: 네.
1: 프라이버가 아니라 입술이 붙으면 안 되죠. 자, V는 F와 비슷하게 입술이 붙으면 안 돼요.
0: Yes.
1: 그래서 아랫입술 위에 윗니를 살짝 올리고 바람을 뿜는 겁니다. 그래서 V, V 해보세요.
0: V,
1: 그렇죠. 그래서 privacy 이제는 no, no,
0: 네,
1: privacy, VC 이렇게
0: privacy,
1: 돼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어려운 구조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0: 맞아요.

0: 나는 13살, right?
1: 네.
0: 제발 나의 privacy respect 해달라.
1: 네.
0: 명령어처럼 쓴 거고요, 그렇죠?
1: 네.
0: 근데 앞부분에 please가 들어왔습니다.
1: 그렇죠.
0: 많은 분들이 please를 너무 관과하는 것 같아요.
1: 어.
0: 그래서 아유 그거 너무 교과서적이다, 1번, right?
1: 예.
0: 그러니까 굳이 이런 걸 쓰는데 이걸 한번 쓰느냐 마느냐가 진짜 상대방의 리액션이 달라져요.
1: 그래요.
0: 저도 실제로 그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걸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다르기
1: 오.
0: 때문에 이거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1: 네네.
0: 그래서 please 그 다음에 명령을 쓰면 강하지 않아요, 그죠? 부드러워지죠. 훨씬,
1: 네.
0: right?
1: 간곡한 뭔가 부탁을 하는 듯한.
0: That's right.
1: 네.
0: 명령문 앞에 붙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밖에서 기다려 주세요라고
1: 아.
0: 하면 밖에서 기다려 이렇게 하면 너무 딱딱하죠.
1: 그렇죠.
0: 그럼 그 앞에 넣는 거예요.
1: Please wait outside.
0: Exactly. Please wait outside.
1: 자,
0: 이번에는 조용히 해주세요.
1: Please be quiet.
0: 그렇죠. Please be quiet. 이거를 그냥 be quiet 하면 오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1: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근데 딸들한테는 그렇게 해야 돼.
0: 아이한테 be quiet.
1: Be quiet.
0: 그렇죠, 그렇죠.
1: 네.
0: Right. 근데 타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라면
1: 그쵸.
0: 오 그거는 그렇죠. 무리예요.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Please wait outside.
1: Please wait outside.
0: Please be quiet.
1: Please be quiet.
0: 본문 읽어볼게요.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1: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0: 네, 자 이랬을 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존중을 정말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 오.
0: 네, 이제부터는 더 주의할게.
1: 야.
0: 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상대방에서도 막 흥분을 했다가 내가 좀 너무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1: 그렇죠. 저는 엄마의 이런 태도, 이 부모님의 이런 태도를 리스펙트하게 되네요.
0: 오, 리스펙트.
1: 예. I will be more from now on. 지금부터는 나는 더
0: 뭐 할 거다.
1: 주의한다. 이렇게 끝내도 되겠네요.
0: 그게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럼 주의하다. 조심하다 이거잖아요.
0: Mm-hmm.
1: 나는 I'll be more careful 이겠네요.
0: Mm-hmm.
1: 조심하는 거니까요.
0: Mm-hmm.
1: 네. careful.
0: 명령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1: 예, 예, 예,
0: hey, be
1: 예.
0: careful. 이렇게 하는 거 들어봤을
1: 그쵸,
0: 겁니다.
1: 그쵸.
0: So C A R E F U L 이라고 spell out을 했는데 맞는지 볼게요.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1: 오.
0: 맞죠?
1: 네.
0: 조심하는, 주의하는, 그런데 발음도 주의해야 합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자, R, L 다 들어갔어요.
1: 오.
0: So careful 이러면 절대 안 되죠.
1: 아.
0: Right? F를 일단 신경 쓰는 것도 있지만은
1: 네.
0: 혀가 뒤로 당겨졌다가 앞쪽으로 펴져야 되는 게 다 돼야 돼요. So careful, careful 이렇게 해야 되지. careful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 아.
0: care 할 때 이미 혀는 뒤쪽으로
1: care.
0: 당겨져 있어야 돼요.
1: Yes.
0: So care 하고 R 할 때 혀가 뒤로 갔다가 L는 앞쪽으로 혀를 이렇게 뻗치는 거라고 했었죠.
1: 네.
0: So fall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careful, careful, careful.
1: Careful, careful.
0: 오, 좋아요.
1: Yes.
0: 오, 너무 좋았어요. Alright, so careful 할게요. 저 뒤에 from now on 있잖아요.
1: 예.
0: 솔직히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1: 저는 좋아하는 노래 제목이에요.
0: From now on.
1: 예, from now on 이 노래 있어요.
0: 더 해주시겠어요?
1: 거기밖에 몰라요.
0: 알겠습니다.
1: 예, 거기만 들려요.
0: Okay, so. From now on 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이렇게 아마 암기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1: 네.
0: 자, 이게 사실은 from now까지만도 틀린 건 아닌데
1: 그래요?
0: on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지속된다라는 뉘앙스를 줍니다. 실제로 영어에서 그렇게 앞으로도 많이 쓸 거고요.
1: 네.
0: 오케이.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얘를 문장 뭐 뒤에 넣을 수도 있고 앞에 넣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will 써서 나 공부 이제부터 열심히 할래요.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나 열심히 공부할래요. 그러면은
1: I will study hard
0: 이제부터
1: from now on.
0: From now on. I'll study hard from now on.
1: 오.
0: 자, 이번에는 from now on을 앞에 한번 써볼게요.
1: 네.
0: 이제부터 나는 좋은 학생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1: from now on
0: 나는 will 쓸게요. 나는 좋은 학생이 될 거예요.
1: I will be a good student.
0: Yes, yes,
1: wow.
0: yes. Alright. 이런 느낌. So, 뒤에 들어가도 되고 앞에 들어가도 되지만
1: 네.
0: 만약에 그랬을 때는 앞에 쓰고 comma를 찍어주세요.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1: 네.
0: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I will study hard from now on.
1: I will study hard from now on.
0: From now on, I will be a good student.
1: From now on, I will be a good student.
0: 네, 이런 거 이제 응용해도 되죠. 뭐, I will, from now on, I'll be a good husband. I'll be a good wife. 둘이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죠.
1: 좋네요.
0: 자,

0: 그리고 참고로 있잖아요. From, now, on을 암기만 하지 마시고 아깝잖아요.
1: 네.
0: 응용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는 from now on이면 오늘부터는 뭘까요?
1: From today on.
0: 쓰면 돼요. From today on. 그리고 이 순간부터 이 순간 뭘까요?
1: 이 this, 순간.
0: This
1: moment.
0: Yeah. 그럼 이 순간부터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 From this moment on.
0: From this moment on.
1: Yeah.
0: You know? 아, 그 순간부터 난 그녀에게 반했다. 뭐 이러면 from that moment on.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 yeah.
0: 창의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오케이? 자, 읽어 보겠습니다.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1: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0: All 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비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0: 네,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안, 노크했어야 했는데.
1: Oh,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0: 네, 두 번째는요. 이제부터 더 주의할게.
1: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2: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3: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2: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0: 네, 입으로 직접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쉽진 않겠지만 여러분 보고하셔도 괜찮고요.
1: 네네.
0: Should have PP. 줄여서 should have PP.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1: 네.
0: 아쉬운 느낌, right? 자, 아, 내가 노크 했어야 했는데, 아, 내가 노크 할 걸 이런 느낌이죠.
1: I should have knocked.
0: 그렇죠. I should have knocked. 두 번째. 너 그거 팔았어야 했어. 넌 그것을 sold 했어야 됐다.
1: You should have sold it.
0: 그렇죠. Oh, you should have sold it.
1: Mm-hmm.
0: 뭐, 샀어야 했어. You should have bought it, right?
1: 예. Yeah.
0: 자, 이번에는 내가 두 번 확인했어야 했는데,
1: 아우. I should have checked twice.
0: Twice.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 I should have knocked. You should have sold it. I should have checked twice.
0: Very good.
1: Yeah.
0: 자, 다음은요. From now on, 이제부터, 사실은 이제부터 계속인 겁니다. Okay?
1: 네.
0: 가볼게요. 이제부터는 열심히 공부할게요. Will. 순간 의지를 살리면서 나 열심히 공부할게요. 이제부터는.
1: I will study hard from now on.
0: I will study hard from now on. 두 번째. 이제부터 더 주의할게. I로 쓸게요. I'll be 이러면서.
1: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0: 좋습니다.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뭐
1: yes.
0: careful 대신에 다른 형용사 이런 거 써도 되겠죠.
1: 네.
0: I'll be
1: I'll be
0: nice.
1: more
0: 뭐 이런 식으로.
1: I'll be more beautiful from now on.
0: 갑자기요. 아, 변할 수 있는 거군요. 오케이. 세 번째입니다.
1: Yes.
0: 이번에는 from now on을 앞에서 볼게요. 이제부터는 좋은 학생이 될게요.
1: From now on, I'll be a good student.
0: 아주 좋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 I will study hard from now on.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From now on, I will be a good student.
0: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1: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0: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1: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2: 미션 해결할까요?
3: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5: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4: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5: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4: You should be.
5: Yeah, knock.
2: Great job, you guys.
3: Wow.
2: 아, 월요일 깔끔하게 시작합니다.
3: 정말.
2: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나 3개월 있다가 돌아와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m coming back in 3 months.
2: Okay, very nice.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조금 수준이 있었죠?
3: 맞아요.
2: Should have PP. 요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아, 내가 널 도와줬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못 도운 느낌.
3: 그렇죠.
2: 아, 내가 널 도와줬어야 했는데 네.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열심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2: 네, 여러분들 왕초보 영어 이렇게 시청하시면서 문법 관련해가지고 같이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진짜 실력이 두세 배로 빠르게 됩니다.
3: 와우.
2: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 네.
2: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day.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며?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감 좋은 과학 강예람입니다. 오늘은 혼합물의 분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용해 도체를 이용해서 고체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 봤었죠. 그리고 그 전에는 액체 물질의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도 봤었고요. 물과 기름처럼 전혀 섞이지 않는 물질은 분리하기가 쉬웠거든요. 그런데 완전 섞여버리는 액체 물질은 도대체 어떻게 분리하죠? 리얼리티 체크 먼저 해볼까요?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는 액체 혼합물은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까?
1: 물과 에탄올은 서로 잘 섞이는 액체이기 때문에 한번 섞이면 다시 분리하기 어렵다.
0: 정말 그럴까? 두 액체 혼합물을 가열하면 어떤 물질이 먼저 기화할까? 물과 에탄올은요, 완전히 섞여버리거든요. 그러면 밀도차를 이용할 수도 없고 용해도차를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이 둘을 분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액체 혼합물의 예를 살펴보면요, 우리 지금까지 봤던 물과 기름은 전혀 섞이지 않습니다.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하기가 쉬웠어요. 그런데 물과 에탄올은요, 완전히 섞여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투명한 액체처럼 어떤 게 물인지 어떤 게 에탄올인지 구별할 수도 없고요. 분리해내기도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섞여버리는 두 액체의 혼합물은 어떻게 분리할지 실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준비물은 증류수 그리고 에탄올입니다. 이 증류수와 에탄올은 각각 순물질이에요. 자기만의 특성이 있는 그런 물질의 특성이 있는 순물질입니다. 그 순물질의 특성 중에 끓는 점을 비교해 볼게요. 우리 증류수는 100도에서 끓죠? 순수한 물이니까요. 그리고 에탄올은 78.3도에서 끓습니다. 이게 에탄올의 끓는 점이에요. 이 둘이 완전히 섞였을 때 끓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분리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물과 에탄올 혼합

50ml를 가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계속 가열을 해서 그 온도 변화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점점점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죠? 가열 시간 점점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가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위로 점점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온도 변화 그래프를 자세히 살펴보니 점점점 올라가다가 어느 구간 한 80도 부근에서는 조금 수평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이죠? 그리고 100도쯤 됐을 때또 이렇게 끓는 점의 그래프처럼 일정한 상태가 보이는 게 보입니다. 이런 결과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에탄올의 끓는 점은 80도 부근이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는 주로 에탄올이 기화해서 나오기 때문에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고요. 물의 끓는 점은 100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주로 물이 기화해서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리할 때요. 우리 부모님 요리할 때 아니면 요리 프로그램에서 요리하고 있는 거에 와인을 막 부어요. 아니면 맛술을 붓거나 아니면 소주를 붓거나 술을 넣거든요. 그리고 막 팔팔 끓입니다. 그러면 음식에 술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사실은 그 에탄올 성분은 78도에서 이미 끓어서 기화가 돼서 날아가기 때문에 사실 술이 남아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에탄올이 날아갈 때 그런 비린내 나는 물질들을 껴안고 같이 날아가기 때문에 잡내 제거하고 냄새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여서 요리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탄올을 그리고 물을 분리하는 방법은 끓는 점차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하는 게 바로 증류라는 방법이에요. 증류는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할 때 기화한 기체를 냉각해서 따로 얻어내는 방법입니다. 이 밑에 보이는 삼각 플라스크에 액체의 혼합물, 지금 봤던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을 넣고요. 끓여요. 계속 끓여요. 그럼 에탄올이 먼저 기화해서 뿌글뿌글 기체가 돼서 나오겠죠? 그럼 이 기체가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의 이 관을 타고 이쪽에 있는 시험관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비커 안에는 찬물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기체가 액체가 되는 액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에탄올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 끓는 점을 이용한 방법으로 분류하는 걸 증류라고 하거든요. 이런 증류를 활용한 방법 어디에 또 활용할 수 있을까요? 바닷물을 가지고 식수 만들 때 이런 증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무인도 같은 곳에서 이런 장치는 없겠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바닷물을 끓여요. 바닷물을 끓이면 물이 먼저 기화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 기화된 물이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의 관을 따라서 이곳에서 액화되면 소금물이 아닌 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식수를 얻을 수 있고요. 또 비슷한 원리로 증류주를 만드는 데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술을 만드는 원료를 넣고요. 끓여요. 끓이면 그중에 에탄올 성분이 위로 기화돼서 기체가 돼서 이동하게 되겠죠? 그 에탄올 성분을 모아서 액화시키면 증류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걸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증류주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거 증류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증류를 이용한 방법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예로 증류를 활용해서 술을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소주골이라는 그런 장치도 존재하고요. 지금 여기서도 이 안에 있는 어떤 물질을 팔팔 끓이고 있는 겁니다. 이 위에 찬물을 뒀고요. 그럼 이 안에서 기체가 돼서 기화한 기체들이 이 관을 따라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찬물을 놨기 때문에 이 바닥에 웅덩이 요 밑에 있는데 어떤 액체 물방울들이 모일 거고 그걸 모아서 이렇게 따로 분리해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평상시에 우리가 잘 모르는 이런 산업의 세계에서 원유를 분류할 때도 증류 방식을 사용합니다. 원유는 정제되지 않은 그런 기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엄청나게 큰 이런 증류탑에 그 원유를 팔팔 끓인 것을 쭉 이렇게 통과시키면 끓는

0: 점이 낮은 것이 가장 위에서 이렇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는 말 그대로 액체화시킨 가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맨 위에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휘발유, 나프타는 플라스틱 같은 거, 그런 거 만드는 원료가 되는 거고요. 등유, 항공기의 연료가 됩니다. 경유, 그리고 맨 밑에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끓는 점이 매우 높은 300도씨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 증유나 아스팔트가 분류되게 됩니다. 자, 그 외에도 어떤 고체 혼합물을 가열하면 예를 들어서 납과 금속 같은 거 분리할 때 녹는 점이 낮은 것부터 먼저 흘러나와서 분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깃국에서 기름을 걷어낼 때도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거든요. 그래서 어는 점이 높은 것부터 이렇게 기름이 굳기 때문에 걷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녹는 점, 그리고 어는 점, 끓는 점의 차이로 물질을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팩트체크 해볼게요. 물과 에탄올은 서로 잘 섞이지만 끓는 점이 서로 다르다. 에탄올의 끓는 점은 약 78도, 물의 끓는 점은 100도이다. 따라서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기화하고 이 기체를 냉각하면 다시 액체로 모아 분리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증류라고 한다.
1: 제가 섞이는 성질만 생각하고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할 방법은 떠올리지 못했네요. 두 액체가 섞여 있어도 각각의 고유한 끓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하면 가열과 냉각만으로도 충분히 깨끗하게 분리해낼 수 있겠군요.
0: 네, 이렇게 혼합물의 분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포텐 정리 보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문법을 알면 문장이 보인다. EBS 만점왕 영어 따라 쓰는 영문법 3단계에 오신 우리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11강이고,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활용 한번 공부해 볼 텐데요. 사실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정리해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쌤이 들어가기 전에 꼭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복습의 중요성인데요. 자, 사실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어려운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또 쉽게 암기할 수는 있지만 이 내용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어려웠던 내용 쉽게 잊혀집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자, 사실 이 단어를 외울 때도 복습의 중요성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복습할 수 있도록 단어 복습 팁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단어를 같이 공부할 때 그냥 이렇게 쭉 훑어보고, 내가 아는 단어네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는 이 뜻을 한번 가려보세요. 여러분 교재에 World Preview 그대로 나와 있죠? 앞으로는 단어만 보고 뜻을 가리고서 단어의 뜻을 스스로 말해 보는 거예요. 이때 내가 정확하게 뜻을 말할 수 있다 하면 단어에 V 표시를 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정확히 모르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눈에 보이겠죠? 여러분이 다시 복습하실 때는 몰랐던 단어 위주로 다시 한번 뜻을 말해 보면서 결과적으로는 모두 V 표시할 수 있을 때까지 암기를 다시 한번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오늘부터 이 방법으로 한번 단어 꼭 복습해 보세요. 자, 그러면 쌤이랑 이첫 번째 단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Hobby인데요. 취미라는 뜻을 가진 단어죠. My hobby is drawing.

하면 내 취미는 그림 그리는 것이야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hobby, 취미. 내가 정확히 아는 단어라면 이렇게 we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pass by인데요. pass라고 하면 뭔가 지나가는 느낌을 떠올려 주시면 돼요. 그래서 pass by 하면 지나가다 라는 의미고요. 이어서 floor, floor. 네, floor은 바닥이라는 뜻입니다. floor, 바닥. 이어서 guest인데요. 여러분, guest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guest라는 단어는 손님을 의미합니다. 자, 쌤이랑 같이 단어 읽으면서 지금 바로 외우고 모르는 단어를 빼고는 V 표시하면서 지나가요. 이어서 travel입니다. travel 하면 여행하다죠. We travel to Busan. 우리는 부산으로 여행 갔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어서 추가 어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추가 어휘는 교재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모르는 단어 위주로 적어두시면 되겠네요. 먼저 invite, invite. invite는 안으로 부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invite, 초대하다. 이어서 write, write는 글을 쓰다 라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hide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hide 하면 숨기다 라는 의미의 동사예요. 얘 어떻게 읽어요? hide. 자, 그리고 마지막 두 개 동사는 불규칙 3단 변화를 가지고 있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이 write는 3단 변화가 어떻게 바뀌죠? 자, write, 현재형이고 과거형은요? wrote. 네, wrote 이렇게 읽습니다. 그럼 과거분사는 어떻게 쓸까요? write의 과거분사는요? written.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written. hide는 3단 변화가 어떻게 바뀌냐면 hide, 현재형. 과거형일 때는 hid, H-I-D가 됩니다. 그리고 과거 분사일 때는요, hidden. 네, hidden. 이렇게 바뀌게 돼요. 여기 있는 3단 변화, 불규칙 3단 변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오늘 내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chapter 3, 분사 중에서도 현재 분사와 동명사를 한번 구분해 볼 거고요. 이어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현재 분사와 동명사를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분사와 동명사의 구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둘이 형태가 똑같거든요. 현재 분사와 동명사 모두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죠? 네,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로 동사 원형 뒤에 ing를 붙인 형태입니다. 현재 분사와 동명사 모두 동사 원형 뒤에 이 ing를 붙여서 만들어줍니다. 형태가 똑같다 보니 여러분은 의미와 역할로 현재 분사인지 동명사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두 개의 예문에서 running 또 running 이 두 개 단어는요, 한 개만 현재 분사고 한 개만 동명사인데요. 첫 번째 예문에 있는 running이 바로 현재 분사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쉽게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The running boy 어떻게 해석돼요? 그 달리고 있는 소년이라고 해석이 되죠. 이렇게 뭐뭐 하고 있는으로 해석이 되면서 명사를 꾸며주는 ing를 우리가 현재 분사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뭐뭐 하고 있는으로 해석이 되면서 명사를 꾸며주는 ing를

뭐라고 불러요? 현재 분사라고 부릅니다. 그쵸? 자, 그런데 두 번째 running 한번 볼까요? 여기서 running은 달리고 있는이 아니라 달리기라고 명사처럼 해석이 돼요. 이렇게 뭐뭐 하기 혹은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ing는 바로 동명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해석만 해봐도 쉽게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교재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현재 분사와 동명사를 구분하고 있는데 둘이 형태가 똑같이 생겼다. 형태는 동사 원형 뒤에 ing를 써서 나타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분사의 경우 뭐뭐 하는 혹은 뭐뭐 하고 있는으로 해석되죠? 예를 들어 the running boy 하면 달리는 소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명사는 어때요? 동명사라는 건 애초에 동사가 명사처럼 바뀐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석할 때 마치 명사처럼 해석이 돼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running을 달리고 있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달리기, 달리는 것 이렇게 명사처럼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쌤이 퀴즈 한번 내볼까요? 우리 쿠킹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쿠킹. 현재 분사일 때는 요리하고 있는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근데 쿠킹이 동명사로 쓰일 때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요리하기 혹은 요리하는 것 이렇게 명사처럼 해석이 된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오른쪽 내용 살펴볼게요. 현재 분사와 동명사는 모두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서 만든다. 우리 이거 이해했어요. 또한 현재 분사는요, 명사를 수식해서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는으로 해석이 되고, 동명사의 경우 명사처럼 쓰이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 혹은 뭐뭐 하기로 해석이 된다라는 점도 쌤이랑 같이 짚어보았습니다. 자, 이와 같이 현재 분사와 동명사를 구분해 보았는데, 이번에는 현재 분사를 과거 분사와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애초에 형태부터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현재 분사는 동사 원형 뒤에 뭐 붙였죠? ing를 붙였습니다. 반면 과거 분사의 경우 어때요? 동사 원형 뒤에 ed를 붙여요. 그쵸? 자, 이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자,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구분하는 방법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구분할 때 일단 형태부터 다르다. 현재 분사는 동사 원형 뒤에 ing를 붙인다. 반면 과거 분사는요, 동사 원형 뒤에 ed를 붙이거나 혹은 자유자재로 불규칙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의미의 차이예요. 의미의 차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현재 분사는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는 이렇게 진행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반면 과거 분사는 과거 분사이기 때문에 뭔가 완료된 느낌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미 뭐뭐 된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둘의 의미 차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진행과 완료의 의미 외에도 능동과 수동의 의미 차이가 있는데요. 이걸 같이 알아두시면 조금 더 문제 풀때 쉽게 느껴질 거예요. 능동이라는 건 뭐예요? 직접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woman cooking in the kitchen이라고 하면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는 여자가 되는 거죠. 직접 요리를 하고 있는 여자예요. 자, 그런데 이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남에 의해서 뭐뭐 되는 혹은 뭐뭐 당한 이러한 느낌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cooked eggs라고 하면 남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요리가 된 계란들이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쌤이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used books. 예, 어떻게 해석할까요? 책들은 책들인데 사람에 의해서 사용된 책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 과거분사가 쓰이면 이렇게 수동의 의미로 해석이 된다라는 것 추가로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오른쪽 설명 읽어볼게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모두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쓰일 수가 있죠. 이때 현재 분사는 뭐뭐 하는으로 해석이 되어서 명사가 스스로 하는 일을 나타낸다라고 했고요. 과거 분사는 뭐뭐 된이라는 뜻으로 다른 것에 의해 뭐뭐 된 수동의 의미를 지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과 완료의 의미, 또 능동과 수동의 차이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기억해 두면 이제부터 풀 문제들 전혀 무리 없이 여러분 다풀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쌤과 함께 스텝 1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적용 시간이에요. 자, 1번을 보시면 우리말에 맞는 말을 골라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A 한번 볼게요. 걷기는 나의 취미이다라고 했어요. 걷기, 얘는 뭐뭐 하기로 해석이 되는 동명사입니다.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모두 동명사예요. 우리 동명사는 동사 원형 뒤에 ing 붙인 형태니까 walking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B 볼까요? 그는 날고 있는 새들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뭐뭐 하고 있는, 이건 뭐예요? 이건 현재 분사입니다. 여러분 구분되시죠? 같은 ing여도 뭐뭐 하기는 동명사, 뭐뭐 하고 있는은 현재 분사인 거예요. 이어서 C를 보시면 나는 춤을 추는 소녀들을 보았다라고 하였는데요. 뭐뭐 하는이니까 현재 분사 ing 형태를 골라줍시다. 이어서 D를 보시면 그는 축구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어요. 얘는 뭐예요? 동명사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동명사 ing 형태를 골라주겠습니다. 자, 우리 E 보시면 그 책을 읽고 있는 소녀는 이라고 했네요. 얘는 동명사일까요? 현재 분사일까요? 뭐뭐 하고 있는 현재 분사죠? ing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동명사와 현재 분사 여러분 모두 구분되시죠? 이어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주어진 문장에 알맞은 말을 고르고 따라 써보세요 라고 하였어요. A를 보시면 We passed by a running horse 일까요? 아니면 We passed by a ran horse 일까요? 해석해 봤을 때 우리는 달리고 있는 말을 지나갔다 혹은 달리는 말을 지나갔다라고 해석이 되죠. 따라서 현재 분사 ing 형태를 고르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써볼까요? We passed by. 우리는 지나갔다. 무엇을 지나갔냐면 a running horse. 달리고 있는 말을 지나간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도 한 번씩 똑같이 따라 써주시면 되겠고, 이어서 B로 넘어갈게요. He touched the painting wall. He touched the painted wall. 정답은 뭘까요? 이 벽은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에 의해서 칠해진 벽이 되겠죠? 수동의 의미이므로 우리는 painted를 골라주는 게 적절하겠네요. 자, 그럼 써볼게요. He touched. 그는 만졌다.
뭘 만졌어요? The painted wall. 그 칠해진 벽을. 씨 가겠습니다. The talked robot helps people. 그 말하는 로봇이잖아요. 로봇이 직접 말을 하는 거죠. 능동의 의미니까 우리는 현재 분사 ing 골라줄게요. The talking

A slept cat in his arms. 자고 있는 고양이잖아요, 그쵸? 잠자는 고양이입니다. 따라서 현재 분사인 ing를 골라줍시다. He is holding. 그는 안고 있습니다. 무엇을? A sleeping cat. 자고 있는 고양이를. 어디에? In his arms. 그의 팔 안에. 이렇게 팔로 고양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어서 E인데요. She cleaned the floor with the used towel. 혹은 using towel. 수건은요, 여러분, 스스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과거분사, 수동의 과거분사 ED 형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써볼게요. She cleaned. 그녀는 청소했습니다. 무엇을? The floor. 바닥을. 근데 무엇을 가지고 청소를 했냐면, with the used towel. 사용된 수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새 수건이 아니라 이미 한번 사용한 수건을 가지고 닦았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죠. 자, 이어서 우리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말에 맞게 빈칸을 채워보세요. 자, A를 보시면요. 그녀는 움직이는 자동차를 멈췄다라고 했어요. 자동차가 직접 움직이고 있는 것이므로 능동 따라서 현재 분사인 moving, ing 형태 써주시면 됩니다. B를 보시면 그는 그림을 그리는 것에 소질이 있다라고 했는데 뭐뭐 하는 것? 동명사죠? 따라서 draw 뒤에 ing를 붙인 drawing 혹은 paint도 그리다죠. paint 뒤에 ing를 붙인 painting 써주시면 돼요. 이어서 C를 보시면 나는 구워진 감자를 이라고 했는데 감자는 사람에 의해서 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분사 형태 나와주면 되겠고 bake 뒤에 d 붙여서 baked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이어서 D인데요. 저 뛰어오르고 있는 돌고래들을 보아라 라고 했어요. 뭐뭐 하고 있는 이니까 현재 분사 jumping. jumping dolphins가 되겠죠. 이를 보시면 초대된 손님들이라고 했는데 손님들이 직접 초대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초대가 된 것이므로 수동의 의미 과거분사 써주면 되겠습니다. invite 뒤에 e를 붙여서 d를 붙여서 invited가 되겠죠. 자, 이어서 4번인데요. 우리말에 맞게 빈칸을 채워보세요. 자, A를 보시면 그녀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she likes까지 나와 있고요. 우리는 책을 읽는 것을 이 부분을 영어로 넣어주시면 돼요. 사실 책을 읽다라는 표현은 read books 인데 책을 읽는 것이라고 했어요. 동명사죠, 동명사. 따라서 read 뒤에 ing를 이렇게 붙인 형태가 나와주어야 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비도 한번 풀어볼까요? 그 울고 있는 아기는 우유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아기인데, baby인데, 울고 있는 아기니까 현재 분사를 써서 the crying baby가 되겠죠. 그 울고 있는 아기는 우유를 원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C를 보시면 그들은 닫힌 문을 열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닫힌 문 한번 써보도록 할 건데요. 문은 이미 닫혀 있는 거죠. 완료의 의미. 따라서 과거 분사인 closed를 활용해 줍시다. closed door 하면 닫힌 문이라는 의미가 돼요. 이어서 D인데요. 저 달리고 있는 어린이들은 행복해 보인다 라고 하였습니다. 뭐뭐 하고 있는 이니까 현재 분사 써주면 되겠네요. ing, 그쵸?
따라서 those running children

Children look happy가 되겠습니다. 저 달리고 있는 어린이들은 행복해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이어서 2입니다. 그는 부서진 우산을 학교에 가져왔다. 여기서 부서진 우산 한번 볼까요? 우산은 스스로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부서진 겁니다. 그쵸? 따라서 우리는 break의 과거 분사 형태인 broken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부서진 우산 이러한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그리고 동명사의 차이점 위주로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이어서 우리 5번도 같은 방식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말에 맞게 주어진 문장을 고쳐보세요 라고 하였네요. 자, A부터 갈게요. 그 구워진 빵은 좋은 냄새가 난다. 자, 여러분, 구워진 빵이라고 했는데, the baking bread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거 맞을까요? 틀렸습니다. baking이 아니라 baked 이렇게 바뀌어야 해요. 왜냐하면 사람에 의해 구워진 과거분사가 적절한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The baked bread smells good. 이렇게 바꿔주면 적절하겠죠? 자, 이어서 B인데요. 우리는 여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행하는 것, 이건 동명사잖아요. 그쵸? 동명사. 뭐뭐 하는 것, 동명사. 자, 그런데 여기 동명사가 없습니다. 동명사는 ing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traveled가 아니라 traveling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C를 보시면 그 오고 있는 기차는 매우 빠르다라고 하였는데요. The came train is very fast. 이렇게 얘기했어요. came train 말이 안 됩니다. 오고 있는 기차니까 현재 분사. 따라서 coming. 이렇게 바꿔야 적절한 것이죠. The coming train is very fast. 이렇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D인데요. 우리는 사용된 옷을 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using은 사용하고 있는 이런 뜻이잖아요. 이미 사용된이라고 할 때는 과거분사 써줘야겠죠? 따라서 used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적절합니다. We sell used clothes. 이어서 E를 보시면 나는 빨간색으로 쓰여진 글씨들을 읽었다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 쓰여진 글씨죠. 따라서 현재 분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가 나와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write의 과거 분사 기억나세요? write의 과거 분사는 written. 네, 이렇게 써 주어야 돼요. 정답은 I read the letters written in red. 이렇게 써 주시면 정확해요. 자, 이어서 6번으로 가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의 틀린 부분을 찾아 고쳐 써보세요. 자, A를 보시면 I put the washing dishes inside 인데요. 여러분, 혹시 바로 찾으셨나요? 여기서 현재 분사를 쓰면 안 되겠죠. 나는 그 세척된 그릇들을 안에 넣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세척된 수동의 의미니까 우리는 과거 분사인 washed로 바꿔줄게요. I put the wash dishes inside. B 볼게요. He looked at those run cats and dogs. 그 달리고 있는 고양이와 개들을 본 거니까 얘를 현재 분사로 바꿔줘야겠죠. 뭐뭐 하고 있는은 현재 분사. 따라서 he looked at those running cats and dogs로 바꿉니다. C를 보시면 try to find the hiding message there 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숨겨진 메시지잖아요. 숨겨진 메시지. 따라서 과거분사가 필요한 자리예요. hiding이 아니라 hide의 과거분사인 hidden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D를 보시면 she enjoys listen to music with friends 라고 했는데, 음악을 듣는 것을 즐기는 거거든요. 듣는 것. 동명사가 필요한 자리죠. She enjoys listening to music with friends로 바꿔주세요. 이를 보시면,

Boys played soccer are my friends. 이렇게 말했는데 축구하고 있는 그 소년들이 내 친구인 거죠. 뭐뭐 하고 있는 현재 분사 ing 형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현재 분사와 동명사 그리고 과거 분사까지 한번 구분하는 연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차이점 위주로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저절로 알게 되는 마법 같은 역사를 선물하는 역사로운 세니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16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배워볼 주제는 남북전쟁인데요. 먼저 학습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살펴볼게요.

학습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잘 살펴보았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 남북전쟁 알아보겠습니다. 남북전쟁은 먼저 미국의 남부와 북부의 대립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들은 경제 구조도 달랐고요. 선호하는 무역의 형태도 달랐습니다. 또 노예제를 둘러싸고 대립하여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구체적인 내용을 교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환 한번 볼게요. 미국의 성장입니다. 우리 미국 혁명 기억나죠? 사실 미국 혁명 이후에 미국은 동부 해안에 13개의 주가 있었는데요. 이후 서부 개척을 통해 태평양 연안까지의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죠. 이 과정 속에서 남부와 북부의 경제 구조 차이가 발생하였고, 또 노예제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심각해집니다. 이 내용을 구조화된 표로 살펴볼게요. 표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남북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이들이 대립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먼저 남부와 북부는 경제 구조가 달랐습니다. 남부부터 볼게요. 남부는 주로 대농장 중심이었어요. 특히나 이 남부에서 목화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 양이 세계 탑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무역 정책으로 자유무역을 추구합니다.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국가의 간섭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들은 주로 농장 활동을 하니까 필요한 공산품은 구매해야 했겠죠. 그런데 혹시 국가의 간섭으로 외국 물품이 너무 비싸지면 이들에게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주로 자유무역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예제를 옹호하는데요. 사실 목화를 생산하는 과정 속에서는 정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노예제를 이용하면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목화를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노예제를 옹호했습니다. 그런데 북부는 반대였어요. 북부는 경제 구조 자체가 공업 중심이었습니다. 공업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해보면 북부에 가면 공장이 많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남부에 가면 농장이 많고 북부에 가면 공장이 많았다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 과정 속에서 북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자신들이 만든 공산품이 잘 팔려야겠죠. 그랬기 때문에 보호무역을 추구합니다. 보호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외국 상품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자신들의 공산품을 보호해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똑같은 품질의 지우개

기회가 두개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A 지우개는 바로 국산품이고 B 지우개는 외국 상품입니다. 그런데 원가를 따져보니까 이 A 상품은 500원에 판매할 수 있고 이 외국 상품은 400원에 판매합니다. 그럼 사실 사람들은 어느 것을 더 선호할까요? 아마도 가격이 더 저렴한 이 외국 상품을 더 선호하겠죠. 그러니까 국산품이 더 많이 팔리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외국 상품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관세를 300원만 더 붙여도 700원이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어떤 물품을 살까요? 바로 국산품을 더 사겠죠. 그래서 북부는 보호무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반대로 왜 남부는 보호무역보다 자유무역을 더 추구했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북부는 노예제 확대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공장 등에서 일할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립 속에서 남북전쟁이 발생합니다. 그 발단은 노예제 확대에 반대하고 북부의 지지를 받은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됐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남부의 여러 주가 연방을 탈퇴하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죠. 전개 과정을 볼게요. 초기에는 남부군이 우세하게 전개되었는데요. 1863년에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결과로 국제 여론의 지지가 북부로 정말 유리해졌어요. 이 과정 속에서 게티즈버그 전투를 거쳐 북부의 승리로 남북전쟁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을 키워드를 통해 천천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전쟁은 남부와 북부의 대립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특히 남부와 북부의 경제 구조를 꼭 기억해야 하는데요. 남부는 대농장 중심이었습니다. 목화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양이 세계 탑이라고 했었죠. 그 과정 속에서 남부는 무역의 형태로서 자유로운 자유무역을 추구해 나갔죠. 한편, 북부는 어땠나요? 북부는 공업을 중시했습니다. 북부는 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 보면 북부에 가면 공장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공산품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국가가 외국 상품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해 주기를 바라는 바로 보호무역을 추구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 둘이 대립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특히나 노예제를 둘러싸고 노예제를 옹호하는 남부와 노예제 확대를 반대하는 북부 사이에서의 대립이 더욱더 거세집니다. 한편,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남부의 여러 주가 연방에서 탈퇴하게 되며 전쟁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항입니다. 남북전쟁은 남부와 북부의 경제적 차이와 과로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발생하였는데요. 과로는 무엇일까요? 네, 노예제입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링컨은 남북전쟁 중 과로를 발표하여 전세를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였는데요. 과로는 무엇일까요? 네, 노예해방선언입니다. 여기까지 핵심 키워드와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남북전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중요한 핵심 키워드와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형입니다. 우리 11강 서아시아와 유럽 사회의 변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까지는 동아시아에 있었던 중국, 일본, 그리고 인도까지 3개의 국가가 근대로 가는 과정에서 마지막 왕조, 마지막 정치 체제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과 서아시아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업의 나침반을 통해서 배울 내용 살펴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서아시아부터 살펴볼 겁니다. 서아시아는 이미 이슬람교가 확산되면서 여러 이슬람 제국들이 등장했었죠. 자, 그 뒤를 이은 티무르 왕조와 사파비 왕조라고 하는 이슬람 왕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정말 정말 중요한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만 제국은요, 그동안 이슬람 제국이 아무리 강해도 넘지 못했던 제국이 있었습니다. 바로 비잔티움 제국이었는데, 이 오스만 제국은 드디어 그들의 입장에서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하면서 점령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럽과 서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차지하는 정말 세계적인 대제국을 건설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오스만 제국이 어떻게 통치체제를 정비했는가, 그리고 이 오스만 제국의 등장이 유럽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유럽은요, 이제 중세를 넘어서 신항로 개척과 유럽 사회의 변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항로 개척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아시아와 무역하던 그 항로가 있었는데, 이 항로가 새롭게 개척되거든요. 그 개척하는 과정에서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하는 신대륙을,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인들의 세계관이 확장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신항로 개척입니다. 자, 이거의 배경과 전개 과정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 신항로 개척의 영향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럽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아프리카에 굉장히 큰 변화가 발생하거든요.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는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내용을 한컷 그림으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스만 제국입니다. 오스만 제국이 서아시아 세계를 넘어서 비잔티움 제국까지 정복하면서 정말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유럽 국가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방파제 역할을 해주던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했구나. 와, 동방교역, 아시아와의 교역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민이 어떻게 이어졌을지 살펴볼게요. 자, 일단 서아시아 이슬람 왕조 첫 번째가 티무르 왕조입니다. 14세기 후반 티무르가 몽골 제국의 부흥과 이슬람 세계의 확대를 내세우며 사마르칸트라고 하는 중앙아시아의 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발전했던 게 티무르 왕조인데, 여기가 이제 비단길의 중심지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동서 중계 무역으로 번성하게 되었는데, 티무르가 죽은 후에는 내분으로 세력이 약해지다가 16세기 초에 멸망하게 됩니다. 재밌는 포인트는 몽골 제국을 계승하는 국가로서 티무르 왕조가 존재했다라는 건데, 티무르 왕조를 계승하는 국가가 또 등장합니다. 이전 시간에 배웠던 무굴 제국이었습니다. 자, 정리를 해봤습니다. 몽골 제국을 계승한 국가. 몽골 제국은 이제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퍼져나간 그런 대제국을 말하는데, 이 대제국이 좀 몰락하게 되고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를 중심으로 발전했던 티무르 왕조가 있습니다. 그 티무르 왕조에서 나온 국가가 무굴 제국인데, 무굴 제국을 건국했던 사람이 바부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부르

그는 티무르와 칭기스칸의 피를 이어받은 후손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몽골을 부활시키겠어 라는 이름으로, 이름 자체도 무굴, 몽골이란 뜻에서 무굴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조가 사파비 왕조입니다. 사파비 왕조인데 뒤에 뭔가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자, 우리가 페르시아는 총두번 배웠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와 사산 왕조 페르시아, 그리고 사파비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16세기 초에 이스마일 1세가 페르시아 제국의 부활을 내세우며 수립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그 교과서에는 페르시아가 세번 나왔던 것이죠. 자, 성장을 하면서 페르시아의 군주 칭호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슬람교가 수니파와 시아파로 쪼개지게 됐다고 했는데, 수니파가 다수가 믿는 그런 이슬람교고요. 시아파는 좀 소수가 믿어요. 근데 이좀 맹주 같은 그 국가가 이란, 페르시아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슬람교 할때 이란이 좀 중심지기 때문에 시아파,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이슬람교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사파비 왕조는 이슬람교의 종파 중에서 시아파를 중심으로 국교로 삼으며 발전했던 그런 국가입니다. 자, 쇠퇴하는 거는 왕실 내부 갈등과 주변 민족의 침입으로 18세기에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페르시아 왕조도 총정리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는 다리우스 1세, 그리고 아시리아와 비교하면서 간대한 통치, 관용적인 통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세계를 무리하게 공격하다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의해서 멸망됐다. 그 부분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그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 부흥을 주장하면서 등장했던 사산 왕조가 있습니다. 이 사산 왕조는요, 파르티아를 멸망시키고 중개무역으로 번성했던 그런 국가인데, 이슬람교의 발전으로 이제 정통 칼리프 시대 때 멸망당한 그런 국가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파비 왕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계의 페르시아 왕조. 당연히 약간 섞어서 내면 헷갈리는 걸 알기 때문에 구분을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티무르 왕조와 사파비 왕조의 영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티무르 왕조는 좀 중앙아시아 쪽이 중심지라고 할수 있고, 사파비 왕조는 페르시아가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란 쪽이 중심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역이 넓어서 거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또 튀르키예 지역까지 이제 영역을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등장하는 국가가 오스만 제국입니다. 오스만 제국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튀르크 계통의 오스만족이 소아시아 지역에 건국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막 힘을 좀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가 언제부터 특히 발전하게 되냐면 메흐메트 2세 때부터 발전하게 되는데, 오스만 제국의 성장 과정, 발전 과정 중요하니까 두 명의 이제 황제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메흐메트 2세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그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비잔티움 제국을 드디어 그들 입장에서 정복하게 됩니다. 비잔티움 제국을 정복했고요. 그들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이스탄불이라고 부르고 수도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튀르키예에 가면 이스탄불이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이게 엄청 옛날부터 발전했던 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메흐메트 2세 때부터는 비잔티움 제국 정복하면서 굉장히 강해졌다. 자, 이때부터 유럽 국가들은 긴장 상태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잔티움 제국이 이슬람교의 발전, 그 진출을 계속 막아주는 역할을 했는데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이 동유럽 쪽으로 계속 유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특히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술레이만 1세 때는 동유럽의 헝가리를 정복하고요.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인 빈을 공격합니다. 당시 오스트리아는 유럽에서도 굉장히 강한 국가였거든요. 근데 수도를 공격할 만큼 굉장히 힘이 강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유럽의 연합함대를 격퇴하면서 지중해 교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아시아로 가서 무역을 해야 돈을 많이 벌수 있고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지금 오스만 제국이 모든 이제 그런 교역권을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위협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스만 제국 영역을 보면 일단 튀르키예 지역이 중심지고요. 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랍 지역, 이집트 지역, 북아프리카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비잔티움 제국의 중심지까지 차지하면서 동유럽까지 발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수도는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곳이 수도였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스만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넓은 제국을 통치하면서 많은 민족을 통치하면서 어떻게 통치했느냐. 모든 제국에서 통치 정책에 대한 중요성은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통치 정책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술탄 칼리프제라는 내용입니다. 자, 술탄도 배웠고 칼리프도 배웠는데 이거를 합쳤어요. 이게 뭔지 한번 볼게요. 술탄이 칼리프의 칭호까지 받았습니다. 헷갈리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칼리프는요, 계승자라는 의미로 처음에는 정치적 지배자와 종교적 지배자를 겸했는데, 세주크 티르크가 아바스 왕조를 공격하면서 이제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는 종교적 지배자에 이제 국한됐습니다. 반면에 세주크 티르크의 술탄이라고 하는 이제 칭호를 주면서 권력이란 이름인데 정치적 지배자를 이제 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서아시아 세계는 원래 칼리프라고 하는 정치 종교적 지배자가 있었는데 이게 칼리프랑 술탄으로 쪼개지게 된 것이죠. 자, 근데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 칼리프의 칭호까지 받았다라는 거는 이슬람 세계의 정치와 종교를 아우르는 절대 권력을 행사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거가 중요해요. 유럽사에서도 종교의 권력의 세분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오스만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셀주크 티르크 이후에 권력이 세분화됐다가 다시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술탄 칼리프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국의 좀 이제 보면은 대부분의 제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용 정책을 한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관용 정책이라고 하는 걸 실시했습니다. 지지아를 내면 자치적인 종교 공동체인 밀레트를 허용했습니다. 야, 세금만 내면 내가 너네들 종교 인정해줄게, 자치 인정해줄게 라고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면서 좀 민족을 넘어서는 그런 통치를 했다라고 하는 게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니체리라고 하는 주력 부대를 만들었는데 이 예니체리는 정복지의 크리스티교 청년들을 이슬람교로 개종시키고 훈련시켜서 술탄의 친위 부대로 삼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오스만 제국의 통치 정책 세 가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초기딱이라고 나와 있죠. 기억해 주세요. 자, 오스만 제국의 예니체리 양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니체리는 새로운 병사라는 뜻으로 재능 있는 청소년들을 선발해서 술탄의 친위 부대로 삼았다. 예니체리는 오스만 제국 영토의 확장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경제 부분을 보면 일단 동서 교류의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발달하게 됐고요. 커피, 담배 등 다양한 산물이 교류되는 그런 중심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중심지였던 이스탄불은 교역의 중심지로 굉장히 번성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티르크 전통 바탕으로 페르시아와 이슬람, 비잔티움 문화를 융합하면서 티르크 문화가 발전하게 됩니다. 자, 건축으로는 모스크 발달하게 됐고요. 대표적인 모스크로는 술탄 아흐메트의 사원이라고 하는 사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잔티움 제국 때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만들었던 성 소피아 대성당을 모스크로 개조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트교의 그런 성당을 이슬람교의 그 모스크로 바꾸게 됐다라는 거죠. 자, 페르시아 세미나, 천문학, 수학, 지리학 등이 발전했고 주변 지역으로 문화가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출제자 입장에서는 오스만 제국의 통치 체제를 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 그림은 술탄의 친위 부대인 가를 그린 것입니다. 오스만 제국은 이교도 청소년들을 이슬람교로 개종시키고 술탄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가로 양성했다. 이 가는 뭘까요? 바로 예니체리죠. 답은 5번인데 1번, 2번, 4번의 내용 다 서아시아 세계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 번씩 단어 체크하시고요. 팔기군 같은 경우는 청나라의 그런 주력부대이기 때문에 약간 주력부대라고 하는 카테고리도 가지고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항로 개척에 대해서 배울 건데 말 그대로 새로운 항로를 개척했다라는 겁니다. 이 신항로 개척이 유럽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게
신앙로 개척이 발생하게 됐을까?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동방, 인도와 중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과 직접 교류하고 싶은 욕구가 증대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군 전쟁 이후 때 많은 상인들이 동양에 있는 동방 물품을 가지고 판매하면서 좀 경제적으로 재미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 이후에 동방 물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요.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과 같이 좀 동방에 대한 호기심, 관심을 끌어내는 그러한 저작물들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원래는 이게 그래도 원래 기존에 있었던 인도양 무역이라든지 비단길 이런 걸 통해서 무역이 됐는데 이슬람 상인의 무역 독점, 즉 오스만 제국이 등장하면서 직접 교역에 대한 그 선택지가 되게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유럽인들도 아, 나도 동방에 있는 그런 국가들과 직접 교역하면서 더 많은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고 싶어라고 하는 강력한 열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이탈리아와 비잔티움 제국에서 이렇게 넘어가서 바다로 가던가 아니면 비단길로 가던가 이런 길이 있었는데 오스만 제국이 등장하면서 꽉 잡고 있어요. 동서 교류길을. 심지어 오스만 제국은 지중해 교역로까지 장악하면서 뭐 이탈리아 상인이라든지 유럽의 상인들이 정말 길을 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자라고 한 움직임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 기술도 발전하게 됐습니다. 지리학, 천문학, 그다음에 선박과 지도 제작 기술들이 발달하게 됐던 것이죠. 특히 몽골 제국 때 송나라에 발달된 그런 과학 기술들이 유럽으로 전파가 많이 됩니다. 나침반이라든지 화포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파되면서 조금 더 항해 기술이 발전되고 다른 길로 좀 돌아서 가는 그런 항해 길이 좀할수 있었다.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마련됐다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포르투갈의 바스쿠 다가마입니다.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에서 가장 서쪽에 치우쳐져 있는 국가입니다. 대서양 쪽으로 밀접해 있는 국가고 지중해 무역으로부터 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국가인 데다가 조금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는 그런 국가거든요. 그래서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더더욱이나 신항로 개척하면서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좀 열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의 선택지는 어떤 거였냐면 아프리카의 길을 따라서 내려가면 언젠가 인도로 도착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가설을 내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가설에서 좀 성공적으로 항해를 끝냈던 인물이 바스쿠 다가마라는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의 최남단 쪽에 위치하는 희망봉이 있습니다. 그 희망봉을 거쳐서 인도 항로를 개척했던 인물이 바스쿠 다가마입니다. 자, 에스파냐가 이제 여기서 좀 조급해지는 거죠. 뭐야, 포르투갈이 아프리카를 통해서 인도로 가는 길을 개척했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었던 에스파냐, 즉 스페인도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도 신항로를 개척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조급함이 들었던 거죠. 그때 에스파냐의 국왕, 여왕을 만나러 왔던 인물이 콜럼버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어떤 말을 하냐면, 폐하, 그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서쪽으로 쭉 가다 보면 언젠가 인도가 나올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가설을 내비치게 됩니다. 여기서 에스파냐의 여왕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면서 후원을 안 했다면 이 신항로 개척은 조금 더 길어졌을 거지만 여기서 모험을 걸었던 것이죠. 그래, 콜럼버스, 내가 너 항해 지원해 줄게 라고 하면서 콜럼버스가 항해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서양 쪽으로 쭉 가다 보니까 뭐한 40일 넘게 항해를 했는데 육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아, 없나?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던 찰나에 육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여기서 이제 신이 내린 땅이다 막 이런 명칭을 붙이면서 얘기했는데 콜럼버스는 그 지역이 인도였던 건 인도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지역은 인도와 다른 아메리카 대륙이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유럽인 입장에서는 신대륙이라고 하는 새로운 대륙이 세계관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세계가 시야가 넓어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콜럼버스는 대서양 항로로 아메리카 대륙의 서인도 제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 쿠바가 있는 그쪽 위치, 미국과 중남미 사이에 있는 카리브의 연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착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 뒤에 이제 마젤란 일행도 이제 에스파냐의 지원을 받아서 항해했던 사람인데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거를 증명한

인물입니다. 서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가 다시 에스파냐로 돌아올 수 있을 거야를 증명했던 인물인데, 위에 사람들과 다르게 여기는 일행이라는 명칭이 붙었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마질란 일행이 남아메리카로 내려가서 태평양으로 가서 필리핀으로 갔는데, 필리핀의 원주민과 싸우다가 마젤란이 죽습니다. 그래서 마젤란 남은 일행들이 항해를 계속 마무리해서 결국에 에스파냐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상 마젤란은 중간에 죽었기 때문에 그 세계일주를 완성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마젤란 일행은 최초의 세계일주를 하면서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는 지구 구형설을 입증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면은,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로 이렇게 쭉 내려가서 인도로 갔습니다. 자, 반면에 에스파냐의 콜럼버스는 서쪽으로 쭉 가다 보니까 육지가 나왔네? 여기 인도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보니까 인도가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서인도 제도에 도착했고요. 마젤란 일행은요, 초록색깔 이렇게 쭉 내려가서 태평양으로 가서요, 필리핀으로 갔는데 여기서 마젤란이 사망합니다. 그래서 일행들은 여전히 항해를 계속해서 희망봉 쪽 거쳐서 남아프리카 거쳐서 에스파냐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신항로 개척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유럽인들 입장에서는 세계관이 확장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요,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는 배경과 전개가 좀 물론 중요하지만 영향을 특히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신항로 개척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이 부분을 볼 건데, 첫 번째 내용은 세계 교역망이 확립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뭔가 교역할 때 지역마다 좀 분리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신항로 개척이 되면서 세계 교역망이 조금 더 촘촘하게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유럽에서 이제 무역의 중심지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이동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원래는 십자군 전쟁 이후에 가장 부유한 지역은 이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상인들이 동방 무역을 좀 독점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를 창출했고, 거기에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제 문예 부흥 운동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서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새롭게 항로가 개척되다 보니까 지중해의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심지어 대서양은 오스만 제국과 같은 이제 외부 세력의 그런 부담감도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중심지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넘어가게 됐고, 자연스럽게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에스파냐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와 같은 국가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삼각 무역인데요. 이 삼각 무역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유럽과 아메리카, 아프리카만 교역하는 게 아니고 이세 대륙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유럽에서 가는 물건이 아메리카로 가고,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가고, 그리고 아프리카로 가고, 삼각적인 그런 무역 상태가 있는데, 네, 좀 보면은 이쪽 이런 내용이에요. 유럽이 일단은 아프리카의 무기와 일용품을 판매합니다. 왜 판매하냐면 아메리카로부터 은과 원재료와 같은 것들을 수입하기 위해서 그 돈을 아프리카에 판매하면서 벌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아메리카로 노예와 상아들을 팔면서 이거를 보완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사기 위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이런 모습을 띠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아프리카 흑인 노예라고 하는 문제점도 함께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삼각무역 기억 잘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 상품 작물들이 좀 많이 재배가 되는데, 아메리카 대륙에서 특히 설탕, 담배, 모카와 같은 상품 작물이 엄청 유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인도 제도라든지 미국 남부에서는 이러한 상품 작물을 바탕으로 이제 판매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경제적인 부를 획득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계 교역망이 확립됐는데, 중국의 비단차, 동남아시아의 향신료를 구입하면서 아메리카의 은을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은을 가지고 구매해야 되는데, 유럽의 은이 아니라 아메리카에서 가지고 온 은으로 이제 동아시아, 동양에 있는 그런 물품들을 구매하게 됐던 것이죠. 자, 여기서 나타나는 유럽의 가장 큰 변화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일단 새로운 작물이 전례가 됐고요. 특히 감자와 같은 것이 전례가 됐습니다. 감자가 전례되면서 인구 부양력이 확 올라가요. 저희 학교에서도 감자를 키웠거든요. 근데 되게 조그마한 텃밭인데 거기서 감자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전과

다르게 사람들이 좀 식량적으로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신대륙에서 그런 작물들이 전파됐다, 전래됐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은이 계속 유입되니까 물가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가격 혁명이라고 하는 게 발생했고 상공업과 금융업이 발달하면서 상업혁명과 같은 것들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라든지 주식회사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때를 기점으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아메리카 문명과 아프리카에도 큰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아메리카 대륙은 유럽인 입장에서는 신대륙이지만 이전에도 있었던 문명들이 있거든요. 원래 고유의 문명들이 있었어요. 아메리카 대륙에도. 대표적으로는 아스테카 제국이라고 하는 멕시코 지역에 있었던 것과 이제 페루와 그 칠레 지역 쪽에 있었던 잉카 제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는데 굉장히 국가가 컸어요. 규모가. 근데 에스파냐의 그런 탐험가들이 여기를 탐험하면서 이런 기존에 있었던 문명들을 정복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파냐의 코르테스는 멕시코의 아스테카 제국을 정복했고요. 피사로는 잉카 제국을 정복하면서 중남미에 있었던 많은 곳들이 에스파냐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에스파냐인들뿐만 아니라 서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원주민을 동원해서 금과 은을 수탈했던 것이죠. 그리고 플랜테이션 농장을 건설하면서 그들을 굉장히 수탈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 과정에서 이 원주민들이 너무 고된 노동에 시달렸고 또 천연두와 홍역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원주민의 인구가 급감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럽인들 입장에서는 원주민을 바탕으로 금과 은을 캐야 되고 플랜테이션 농장을 굴려야 되는데 이들이 많이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이 인구를 노동력을 대체하지라고 생각하다가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를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도 노예 무역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인구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남녀 성비가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프리카 내부에서도 아프리카인들 파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유럽인들이 조금 더 이게 돈이 된다라고 하는 게 보이니까 들어와서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들을 아메리카로 많이 판매했다라고 하는 그런 좀 부작용과 문제점도 발생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아메리카 문명의 변화와 아프리카의 변화,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보면은 아메리카 원주민의 인구가 굉장히 급속도로 감소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고된 노동뿐만 아니라 특히나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균입니다. 질병 문제로 인해서 아메리카 원주민이 많이 이제 감소되게 됐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유라시아 사람들은 옛날부터 가축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 전염병들을 이미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런 항체들이 있는데 아메리카 원주민은 그걸로부터 좀 자유롭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급감하게 됐고 이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를 데리고 왔다. 그러면서 삼각무역이라고 하는 이제 유럽과 아메리카, 아프리카 연결하는 세계적인 교역망이 형성되었다라는 흐름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어떻게 나올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신항로 개척의 전개 과정도 나올 확률이 높지만 영향 부분을 물어보는 게 특히 높습니다. 자, 가의 항해 이후 나타난 변화로 옳지 않은 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가 누군지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우리가 배웠던 탐험가, 항해가는 3명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가마, 에스파냐의 콜럼버스와 마젤란 일행이 있는데 지금 항해를 보니까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산살바도르 섬이라고 하는 서인도 제도에 도착했다가 돌아왔습니다. 자, 이 사건은 콜럼버스의 항해라고 하는 건데 유럽인들의 관점에서 신대륙을 발견했던 그런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대륙 발견, 신항로 개척과 신대륙 발견의 입장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1번, 대량의 은이 유럽으로 유입되었다. 아메리카의 은이 유입된 거 맞죠? 2번, 아메리카 원주민 문명이 파괴되었다. 자, 여러분들, 유럽인들 입장에서는 신대륙이지만 이전에 사람이 살지 않았던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아메리카 대륙에도 문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명이 이 과정에서 파괴되었다. 맞죠? 3번, 세계 무역의 중심지가 지중해로 이동하였다. 지중해가 아니라 대서양으로 이동한 게 맞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 감자, 옥수수 등의 농작물이 유럽에 전해졌다. 맞죠? 5번, 네덜란드, 영국 등이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회사를 바탕으로 아메리카와 아시아의 그런 무역을 독점했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강의도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강의 때 봐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0: 산과 구름이 마치 하나인듯 신비에 쌓여있는 동티벳의 만년설 메리설산. 그 깊은 골짜기에 노새를 몰고 산길을 넘는 여인이 있다. 노새로 짐을 싣고 사람을 태우며 쉴 새 없이 높은 산을 넘나드는 그녀는 마방이다. 두 아이의 엄마, 그리고 산길을, 들판을 걷고 또 걸어야만 살 수 있는 마방. 한 걸음 한 걸음 고된 걸음에 아이들을 향한 꿈을 심는 그녀는 메리설산의 마방 엄마다. 티벳 8대 신산 중 하나인 메리설산. 티벳 사람들에게는 일생에 꼭 한 번 다녀와야 하는 최고의 성지. 메리설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카와거보봉은 양띠해에 솟아났다고 한다. 양띠해인 올해는 그래서 더 많은 순례객들이 이곳을 찾는다. 신에게 닿고자 하는 인간의 영혼이다. 메리설산은 중국 서남쪽에 위치한 윈난성에 솟아있다. 동티벳의 큰 도시인 더친에서 식당을 거쳐 산으로 들어가면 메리설산 깊은 골짜기에 윗벙이란 마을이 있다. 해발 3,100m에 위치한 고산 마을. 윗벙은 티벳 말로 리뻥, 하늘로 가는 열쇠란 의미다. 이름 그대로 설산으로 향하는 마지막 마을이다. 투명한 아침 햇살이 마을을 비추는 시간. 추수해 놓은 곡식이 가득 찬 창고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 여인. 올해 35세 이슈출이다. 요 며칠 먹을 음식을 만들기 위해 나달을 하나하나 떼어낸다.
1: 비일레 쿵글레 까라스 그래. 까라 뭐 까라 트레 중구 샤투 이 메동 트레 샤투 트레 트레 영호 영.

0: Ontem, Samatha, tem cu a de um de tem chata, tem cu puto sa cu já já de tom puto de tro e na lá de chumo tem samangão na lá não chumo a de cara pile cara se gre cara.
1: 이슈츠리가 사는 집은 티벳의 전통 가옥이다. 곡식을 쌓아둔 창고는 3층. 일일이 손으로 떼어낸 칭커를 들고 조심조심 2층으로 내려온다. 칭커 껍질과 쭉정이를 기다리는 녀석들이 있다. 키에 가득 담아 흔들면 아래층에 있는 노새들이 호사를 한다. 이시추리는 노새 8마리를 키우고 있다. 마구간과 마당이 있는 1층은 녀석들 차지다. 이시추리 발소리를 듣고 노새들이 모여든다. 옥수수가 가득 든 먹이 주머니를 보고 강아지 마냥 꼬리를 흔들며 반기는 노새들. 성질 급한 티를 내는 녀석. 온순히 기다리는 녀석. 성격은 제각각이지만 하나같이 자식처럼 예쁘고 귀하다. 4대째 마방이를 해왔다. 험준한 산길을 넘어야만 다른 마을로, 다른 도시로 나갈 수 있는 해발 3,100m의 오즈마을. 사람을 태워주고 짐을 옮겨주는 마방은 중요한 직업이었다. 이제 마방이 하는 일은 예전과 조금 달라졌지만 그녀는 지금도 마방의 삶을 살고 있다. 마방이었던 엄마를 따라다니며 일을 배웠다. 17살에 시작해 청춘을 보냈다. 잠시 한눈 팔던 녀석도 그녀의 목소리에 다시 걸음을 재촉한다. 그녀도 이젠 베테랑 마방이다. 좁고 비탈진 산길에 접어들자 길은 노새들로 붐빈다. 마을 마방들이 모이는 이곳은 이슈추리의 일터다. 성지 순례를 하러 온 관광객들을 태워주는 게 주된 일이다. 윗벙 마을 마방은 모두 40명. 순번을 정해 순서대로 관광객을 태운다. 이시추리는 30번. 동료 마방들과 그 순서를 기다린다.
0: 아리네마시 무슈친도 그래야지. 제시는 운드니그 샤운트레 자푸트레 샤운 샤히나베. 이 제시는 아리네마시도 그래.
1: 다행히 오늘 이시추리 차례까지 돌아왔다. 약허로 가는 손님이다. 윗벙에서 야커까지는 경사가 심한 오르막길이라 산행이 힘든 관광객들은 노새를 탄다. 오늘은 한 사람

0: 땀이 진득하게 배어나고.
1: 알아.
2: 이분이다. 나와주러요 말이.
0: 순례객들로 붐비는 좁은 산길에서는 자칫 사고라도 날까 신경을 곤두세운다. 쉴 새 없이 외쳐대는 이슈추리의 소리를 들으며 노새들도 힘겨운 걸음을 뗀다. 길은 점점 더 가팔라진다. 그러나 노새의 속도를 맞추려다 보니 잠시도 쉴 수가 없다. 오색천에 티벳불교 경전을 써놓은 룽따가 보이면 드디어 목적지인 야커, 가게와 쉼터가 있다. 여기부턴 평지라 관광객들은 주로 이곳까지 노새를 탄다.
2: 아이씨야말라.
0: 오위안 정도야 깎아줄 법도 한데. 마방회에서 정한 가격을 마음대로 깎을 수가 없다. 더구나 순번이 돌아오지 않으면 마냥 기다리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날도 많다. 그래도 오늘은 관광객을 태웠으니 기분이 최고다. 점심은 삶은 계란 하나에 물 한 병. 간단하게 허기만 채운다. 돈은 아껴서 모아뒀다가 따로 써야 할 때가 있다. 다시 야커에서 마장을 거쳐 집까지 3시간 남짓 거리. 집에 돌아오는 길엔 이미 녹초가 되곤 하지만 그녀는 노새의 꼬리만 잡을 뿐 등에 올라타질 않는다.
2: 우질레로레 키마레 유케진에 돈드나라레 트린 키마로 응어질라 퉁도 뭐지 자지리는 트린 키마들라 자니시는 자니시 트린 로돈 유치도드나라 키마들 사사르데 트린 롱 매우레 옛네 뭐 유케자 운 매월에 로자하는 우 딜라 높은호선데 대자니 신으로래 자매 드네도니 비치도는라 마자텔로 두.
0: 드디어 집에 도착했다. 지친 노새들은 문턱을 넘는 것조차 힘들다. 이제야 노새들에게 달콤한 휴식의 시간이다. 설산이 조금씩 석양에 물들기 시작하고 이시추리의 집에도 온기가 번진다. 같은 마을에서 구멍가게를 하는 언니가 놀러왔다. 언니는 고된 마방이를 하는 이시추리가

0: 늘 안쓰럽다.
1: 我妹妹那个两岁就我爸爸死了出事了出事了以后就家里面还有妈妈还有一个爷爷嘛我们也是从我妈妈是肯定从少的我们少的时候是肯定哦这种辛苦现在我妹妹也是就这样辛苦的
0: 27일에는 1도 3도 엄마를 닮았다. 엄마처럼 그녀도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마방일을 한다.
1: 两个小孩要读书，还有家里面要干活，还有送螺丝，都是他自己嘛。这边也不能带，去德勤那边，两个学期一起不能看，一个学期看，一个在外面学期要看，两个一起看不了。一些学生是我妹妹是太苦了。做这个的农业的农，做下了去最接近的，知道吗？
0: 마을에 학교가 없어 어린 두 아이를 도시로 내보냈다. 외롭고 힘들 텐데 27이는 늘 씩씩하다. 언니가 가고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시간. 작년까지만 해도 친정엄마와 딸아이가 함께 있었는데 딸아이는 기숙학교에 입학하고 몸이 아픈 엄마도 시내 병원에 있다.
1: 这个是我的妈妈，这个是我。 这个是我的妈妈。
0: 걱정되고 보고 싶어도 너무 멀어 자주 갈 수가 없다. 엄마가 돼보니 엄마란 삶의 무게를 알 것 같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학교 가는 대신 농사일을 도왔고 17살에 마방일을 시작했다. 결혼을 한 뒤에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렇게 억척스런 엄마의 삶을 해가 뜨고 지듯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설산이 눈부시게 빛난다. 이시추리의 고단한 하루가 다시 시작됐다. 울타리로 쳐놓은 나뭇가지들은 가끔 땔감으로 변신하곤 한다. 고산지대라 일교차가 커서 가을인데도 아침 기온은 벌써 영하로 뚝 떨어진다. 불을 떼자마자 수유차를 끓인다. 차 우려낸 물에 소저제 기름을 넣어 만드는 수유차는 티벳 사람들이 열량 보충을 위해 마시는 음료다. 이곳 사람들에게 신은 삶의 중심이자 뿌리다. 아무 탈 없이 새로운 하루를 맞을 수 있음에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신이 함께 해주길 기원한다.

0: 평소와 다름없이 정성껏 안장을 매는 이슈추리. 그러나 오늘 그녀가 가는 곳은 마장이 아니다. 한 달에 두 번 그녀를 가슴 설레게 하는 외출. 도시에 나가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다. 아이들이 있는 더친현은 걷는데 이골이 난 이슈추리의 걸음으로도 온종일 꼬박 걸어야 닿을 수 있는 곳이다. 쉬다 걷다를 끝없이 반복해야 하는 힘겨운 길. 그래도 아이들을 만날 생각에 힘을 내본다. 친정엄마가 일을 할 때만 해도 마방들은 이틀이 멀다 하고 이 길을 걸었다. 노새로 사람을 태우고 짐을 옮겼다. 이제 전통적인 마방일은 거의 사라졌지만 참얼미가 심한 이슈추리는 지금도 이 길을 걸어서 간다. 엄마처럼 옛 마방의 길을 가고 있다. 5시간 걸어 도착한 곳은 식당. 어느새 해가 지고 말았다. 고산지대라 밤이 빨리 찾아온다. 그녀도 허기질 텐데 하루 종일 동무가 돼 함께 걸어준 노새들 먹이부터 챙긴다. 식당부터 더친까지는 도로가 잘 돼 있다. 물건을 사더라도 차로 옮길 수 있는 거리라 노새는 식당 친척집에 맡겨둔 채 홀로 걷는다. 드디어 아이들이 있는 더친이다. 동티벳의 요지. 메리설산으로 가기 위한 첫 관문이 되는 도시이기도 한다. 더친의 기숙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격주로 부모를 만날 수 있다. 토요일 아침부터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을 위해 새벽부터 서둘러 걸었다. 아이들을 보자 이슈추리 얼굴에도 미소가 번진다. 만나자마자 아이들을 데리고 온 곳은 티벳 전통 음식을 파는 식당. 치즈와 수유채를 끓인 차우나이짜를 딸아이가 좋아한다. 딸은 이제 1학년. 올해 처음 부모와 떨어져 생활한다. 아직은 엄마 품을 파고들 나이. 많이도 그리웠던 모양이다. 수유차와 빠빠 그리고 차우나이짜. 엄마 내음 가득한 고향 음식들이다.
1: 아지지 저것은 학교에서는 부는 저것은 吃的没有.
0: 맛과 향으로 기억될 엄마와 아이들의 추억. 복스럽게 먹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의 고생이 씻은 듯 사라진다.
2: 我喜欢吃奶酪，学校没有奶。

0: 사야 할 것들이 많다. 싱싱한 생선도 사고. 마을 사람들이 부탁한 생필품이며 채소, 고기도 샀다. 사고 보니 3륜 트럭 한가득이다.
1: 我去西藏，这个是马场，对对，西藏，停车场。
0: 노새들이 기다리고 있는 식당까지 짐은 3륜차로 먼저 보내고 이주치리는 걸어서 간다. 아이들과의 달콤한 만남 뒤에 기다리는 건 팍팍한 삶. 그래도 이주치리가 참고 견디며 그 길을 걷는 건 단 하나의 소망 때문이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다. 아이들만큼은 자신과 같은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다.

0: 여기부터 윗벙마을까지는 산길. 짐을 노새에 싣고 가야 한다. 이를 악물고 짐을 번쩍번쩍 들어올린다. 홀로 감당해야 할 일이다.
1: 下面的一般的不是不一样的我是一般的他们要西藏的这个是他是这个到这里就我们的东西这里我们的螺丝头上去这里的西藏的你们要骑上去就你们要西藏的螺丝骑上去不一样的
0: 짐을 잔뜩 실은 노새는 발걸음이 무겁다. 이수치리는 노새들에게 힘을 불어넣듯 연신 외마디 소리를 낸다. 그렇게 5시간을 꼬박 걸었다. 마을에 도착했지만 이슈치리는 아직 쉴 수가 없다. 기다리고 있을 이웃들에게 물건 배달을 해야 한다. 마른 몸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나올까? 그러고 보면 엄마란 이름은 참으로 힘이 세다.
2: 就是这个水矿泉水和这个卫生纸嘛
0: 물건 배달은 이문이 거의 남지 않는다. 아이들 만나고 돌아오려면 마방이를 2, 3일은 쉬어야 하니 이렇게라도 조금씩 벌어야 한다. 이렇게 힘들게 배달해주고 손에 쥔 건 고작 10위안.
1: 这个东西这个是奶奶要搁的我们是这里买的时候是奶奶搁的这个我奶奶有很长时间我们两个这里认识的这个是买的买过来的时候是奶奶从搁的
3: 现在的麻烦都得过了是不是嗯

아이들을 만날 땐뭘 하면 좋을까?

0: 언제나처럼 눈부신 아침 햇살. 이슈츠리는 벌써 일을 시작했다. 오늘은 마방일 대신 계곡의 흙과 돌을 운반하는 일. 마을 공사장에서 쓸 자재를 퍼나른다. 힘에 붙일 때면 자연스럽게 이가 악물어진다. 여자가 하기엔 버거운 일이지만 묵묵히 버텨낸다. 이제 1학년, 6학년인 두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려면 지금 부지런히 벌어놔야 한다. 그래서 일을 가리지 않고 뭐든 한다. 관광객들이 늘면서 마을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전통 가옥은 마을 통틀어 10여 채만 남았다. 집만 변하는 게 아니다. 골목길도 새단장 중이다. 흙길에 시멘트를 깔아 오토바이나 소형 차량이 지나가기 좋게 바꾼다. 마방인 그녀에겐 불안한 변화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마방이다. 매일 노새를 몰고 마장으로 간다. 언젠가는 이 산길에도 도로가 생기고 관광용 차들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아직은 노새와 사람이 이 길의 주인이다. 자신의 엄마가 걸었던, 그리고 지금은 자신이 걷는 마방의 길.
1: 자지는 라트레로 도부도 이 코렌트레 아말레 야 실리지라 이페 자지지는 레타 키마드더 누가메사 아말레로 라드레 트레 로드 페지라 이 코렌레 트레 아말레 리칼레스 만도부 점어지는 사다로 스미네로
0: 이시치리도 엄마처럼 그렇게 잘 해내고 싶다. 신들이 산다는 성스러운 설산. 순례객들은 메리 설산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을까? 매일 산길을 날다람쥐처럼 오르내리는 이시추리에게 이 산은, 이 길은 어떤 의미일까? 1년 만에 마방이 아닌 순례자로 성지를 찾은 이슈츠리. 사람들의 염원을 담은 룸따가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빛나고 있다. 신선이 승천한 바위인 승선암. 이슈츠리도 그곳에서 마음을 담아 기도한다.
1: 这个是谁也是不行，这个是我们是小孩那些是这里不行的。这个是全部都钱那些全部都小孩来不钱的，这里是这个是我们是小孩的妈妈，这里是全也全部都他们一起供上去的，这里买的是。 这个是小孩的小的大宝房的这里是我们是宝房的这里小孩的小的
0: 대를 이어 걸어왔던 마방의 길. 그 길에서 엄마는 기도한다. 우리 아이들이 팍팍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엄마는 오늘도 이 길을 걷고 또 걷는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어요.

0: 떴던 상황이었는데 형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1: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2: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면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3: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4: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0: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4: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줘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반갑습니다. 중학교 3학년 1학기 뉴런 강의에 오셨습니다. 저는 최은진이고요. 오늘 실전평 강의에서 이제 우리는 중단 실전 테스트 좀 하는 중이었고요. 오늘 수업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부하고 있는 단원의 이름은요. 근호를 포함한 시계 계산이고요. 오늘은 중단한 실전 테스트 남은 것 좀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서술형 대비까지 진입을 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16번 문항 보려고 했거든요. 요거 마무리 해볼게요. 자, 16번은요. 그림과 같이 넓이가 각각 27과 12제곱센티미터인 두 정사각형을 겹치지 않게 붙여서 이어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도형의 둘레의 길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이 한 면의 길이가 우리는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이 도형의 둘레를 다 모으고 싶은 거니까 요 둘레를 구하고 여기도 둘레 구하고. 그러면 일단 한 면의 길이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정사각형인데요. 넓이가 27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걸 x라고 했을 때 x의 제곱이 27이 되는 결국 제곱근 기호가 들어가게 되네요. x는요. 루트 27이니까 3루트 3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3루트 3이야 라고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루트 3 먼저 써볼게요. 그리고 나서는요. 이 오른쪽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는요. 한 변의 길이를 y라고 제가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y제곱이 12가 되어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곱근 기호 필요하겠네요. 루트 12가 한 변의 길이가 되니까요. 2 루트 3, 4, 3, 12 하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따라서 이때는 한 변의 길이가 2 루트 3 센티미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단위 생략하고 쓸게요. 그런데요. 이제 다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걸 정확하게 파악해보면요. 이 도형의 둘레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엔 여기, 여기, 여기. 제가 지금 색칠한 부분 보이세요? 아, 여기, 여기, 여기. 거기는 3루트 3을 계속 더해가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또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여기, 여기는 괜찮아요. 2루트 3을 더하면 되는데 문제는 요 사이 길이만 더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빼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이 길이를 차라리 더하지 마. 이걸 일로 쭉 당겼다고 생각, 이 길이를 일로 쭉 당겨왔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3루트 3을 4개를 온전히 더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맞아? 그리고 나면 요 길이가 요 바깥 길이가 되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대로 이동시켜서. 그럼 여기까지 더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어디 어디 더한 셈이 되냐면, 1, 2, 3, 여기랑 여기 합쳐서. 맞아요? 그래서 4, 4.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돼요. 그럼 이제 어디만 남았어요? 그렇죠. 여기랑 여기 두 개만 더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더하기 2루트 3 곱하기 2만 해주시면 정답 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해볼게요. 그렇다면 12루트 3과 4루트 3을 더해서 결과적으로는 루트 3, 루트 3 똑같이 있으니까 16루트 3으로 정리가 가능하고요. 정답은 단위까지 명확하게 표현해 주셔야 할 테니 16루트 3 센티미터다 라고 해서 5번이 정답이다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문제 넓이를 이용해서 제곱근 기호를 이용해서 이제 한 변의 길이를 구해내는 얘기인데요. 둘레를 구하는 거에 약간의 이제 생각할 부분이 있었다. 자, 넘어갈게요. 17번입니다. 대소관계가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우선은요. 기억 보기 보시면 이렇게 루트 하나로 합쳐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뒤에 1이나 마이너스 1이 붙어 있으니까. 이런 경우 대소관계 제가 어떻게 보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식과 식을 적당히 빼주면 된다. 즉, 이 앞에 부분을 A, 뒤에 부분을 B라고 하면 A에서 B를 뺐을 때 0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해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기억부터 판단해 볼게요. 루트 2 더하기 1과 3 루트 2 빼기 1을 빼보세요. 그랬을 때 만약에 0보다 크면 앞에 게 큰 거고 좌변이 0보다 작으면 뒤에 게 우변이 큰 거야 라는 얘기죠. 시작해 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3 루트 2에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이들을 계산해 보시면 3루트 2와 2루트 2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고요. 1과 1을 계산하면 2가 돼요. 맞죠? 그런데 마이너스 2루트 2라는 건 마이너스 루트 8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루트 4잖아요. 계산은 안 돼요, 어차피. 그치만 0보다 큰지 작은지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루트 8과 4를 계산해 보시면 누가 큰지를 보시면 이게 더 크니까 마이너스 쪽이 큰 거라 0보다는 작게 됩니다. 따라서 0보다 작다는 건 뒤에 있는 숫자가 더 컸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틀린 말입니다. 됐죠?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은요, 4에서 루트 10 더하기 1을 비교하는 건데요. 똑같이 4에서 빼볼까요? 루트 10 빼기 1 이렇게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3 마이너스 루트 10이 돼서 일단 3은요, 루트 9가 되고요. 뒷부분은 루트 10 그대로 살려놓으시면 어차피 계산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0보다 큰지 작은지는 알 수 있죠. 9보단 10이 크니 0보단 작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쵸? 그렇기 때문에 0보다 작다는 건 뒤에 게 크다는 얘기고요. 굳이 비교하자면 요 팀과 요 팀 중에 뒤에 게 크다. 맞습니다. 대수비교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대수비교를 할 때 식과 식 혹은 숫자와 숫자를 빼서 비교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고등학생이 돼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디귿도 볼게요. 요 수치와 요 수치, 누가 더 큰지를 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둘을 또 빼볼 생각인데요. 요게 루트 8은 사실상 2루트이거든요. 그걸 써놓고 시작하시면 뺄 때 좀 더 날 것 같고요. 루트 20 같은 경우는 어차피 4, 5, 20이니까 2루트 온가요? 맞죠? 그걸 생각하고 빼볼게요. 가보자. 디귿입니다. 루트 5 더하기 2루트 2에서 2루트 5에서 루트 1을, 마이너스 루트 1을 뺄 거거든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기호의 적용을 다 받아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다 끌고 가려면 괄호를 명확하게 하시던지 처음부터 마이너스 유의해서 빼시던지. 자, 그럼 루트 여기 밑에만 쓰자. 마이너스 2루트 5에서 더하기 루트 2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요. 루트 5는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죠. 2루트 2와 루트 2는 3루트 2가 되겠죠. 3루트 2 맞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계산은 안 돼요. 그치만 루트 대략 얼마인지만 보시면 돼요. 이거 한참 차이 나는데 9이 18이잖아요. 그러면 루트 18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렇죠. 루트 5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0보단 당연히 크다는 생각하실 수 있고요. 어차피 두 수는요. 계산은 안 되는 수예요. 그렇지만 빼보니까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앞에 수가 더 크다는 걸 알게 돼서 이것도 맞습니다. 비교 가능하시죠? 자, 이번엔 리을입니다. 이번에는 또 똑같이 빼볼게요. 3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6에서 루트 6. 여기는 헷갈릴 게 없으니까 그냥 다 빼기 해보자. 마이너스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3 해볼까? 계산해 보시면요. 3루트 3에서 빼시면 2루트 3이 되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2루트 6이 됩니다. 안으로 넣어서 계산을 해볼 필요도 없이 2가 똑같이 붙어 있다면 어차피 루트 3보다 루트 6이 큰 수니까 더 많이 뺀 거잖아. 그치? 0보다 작아요. 뒤에 게 크다는 얘기죠. 따라서 부등식이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니은 디귿 두 가지가 맞게 되고요. 옳은 것만을 골라라 했으니까 정답은 3번에 가 있네요. 하실 수 있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은 계산이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 대략적으로 비교하실 수 있고요. 사실상 이제 이게 풀이까지 명확하게 엄밀하게 봐야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면 여러분 사실 이런 정도는 뭐 예를 들어 니은이다. 그럼 이게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로는 가능해요. 루트 10 같은 경우는 사실상 3점 얼마 얼마 되는 값이에요. 왜냐하면 3, 3은 9보다는 큰 거니까 루트 16보다는 작고. 맞죠? 그러니까 이 1을 더하게 되면요. 4보다 조금

당연히 이 안에서 다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근데 계산하시면요. 2 들어가시고 3 들어가시고 사실상 요 4는요 그냥 빼버리는 게 안 나와요. 그쵸? 루트 4는 2니까 밖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 5 있고요. 뒤 안에 들어갔을 때 6도 들여보내세요. 그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루트 안에서 6과 6이 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6이 밖으로 또 나와요. 그럼 6이 나오면 12가 되죠. 따라서 12의 루트 5가 된다는 걸 아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 루트 5에서 유리수 A 값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A는 12가 된다고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1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이번에는 XY의 곱을 준 상태고요. 둘 다 0보다 크긴 하고요. 요거를 값을 계산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각각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각각의 값을 준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XY의 곱을 이용해서 뭔가 간단히 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선은요. 여기서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이 루트 안쪽 부분이 지금 두 개가 달라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라면 우선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X 자체를 어차피 구할 거 아니라면 안으로 집어넣어볼까? 여기도 Y 자체를 안으로 집어넣어볼까? 루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제곱을 해서 들여보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x제곱이 들어가면 돼요. 이해됐어요? 안으로 들여보냈다 치면 여기 제곱이 들어가면 xx 하나는 약분이 되면서 xy가 남겠죠. 27xy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y가 들어가면서 y제곱이 되고 요 하나하나 지워지면 12의 xy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그런데 루트 27이라는 건 3루트 3이거든요. 따라서 3루트 3 하시고요. 그 안에서 XY는 남겨놓고 나와야죠. 아직 뭐 값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물론 여기 주어져 있지만 조금 이따 넣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2루트 3이거든요. 12가 루트를 씌우고 나오면 그래서 2루트 3인데요. 3과 XY 같이 남겨놓으면 되겠죠? 됐어요? 좋습니다. 따라서 요거 좀 예쁘게 정리해 주시면요. 사실상 루트 안에 3xy가 있기 때문에 요거 자체를 large A, large A라고 생각한다면 3a 더하기 2a 이런 식으로 돼서 5a 이렇게 계산 가능한 거 아시겠죠? 문자식으로 되어 있을 뿐이지 사실상 이 뒷부분을 하나의 문자처럼 생각해서 그냥 루트 기호로 생각하면 같은 기호라는 거죠. 따라서 3b 더해서 5 곱하기 루트 3xy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겠나요? 그런데 xy가 12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가 36이거든요. 루트 36은 6이 되겠죠. 따라서 5 곱하기 6이 되어서 30 해서 이 문제의 정답은 30이야라고 간단히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19번이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20번으로 갈게요. 자, 20번 문항은요. 혼합계산이 들어있는 거고요. 나눗셈과 곱셈의 혼합이에요. 그리고 A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A만 남기고 다 우변으로 옮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A는 그냥 두시고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에다가 어떻게 계산해 주시면 되냐? 이 친구 없애야 되죠. 그러면 양변에 역수 곱하시면 돼서 곱하기 3루트 3분의 4 하시면 이쪽도 없어지고 여기가 남겠죠? 이번에는 나누기 이걸 하는 거니까 곱하기 이 수를 하면 여긴 없어지고요. 여기도 살리셔야 되겠죠? 곱하기 마이너스 6루트 2 이렇게 해주시면 결과적으로 A만 남기고 나머지가 다 우변에서 계산이 되는 상황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나면요. 요거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늘 말하지만 유리수 부분끼리 알아서 앞에서 스스로 계산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우선 부호가 가장 까다롭기 때문에 부호 처리를 먼저 해주시고요. 2와 4와 3과 6을 한 번에 앞으로 몰아주세요. 그러면 4 곱하기 6이 분자가 되고 2 곱하기 3이 분모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서는요. 이제 루트 3 곱하기 루트 3분의 1 그리고 곱하기 맨 뒤에 루트 2 이렇게 정리 가능하시겠죠? 그러면 우선은 3이 6 다 지워지고요. 그럼 여긴 4만 남고요. 그쵸? 그리고 요 뒷부분은 3 루트 3 루트 3 없어지죠? 그러면 루트 2만 남고요. 정답은 생각보다 깔끔하네요. A값은 4루트 2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20번 문항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페이지 넘겨보실 수 있겠어요? 네, 2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1번 문항은요. 이제 루트 2가 1.414. 사실 제가 여러 번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루트 2는 1.414야.

이거 외워야 되는 건 아닌데요. 근사값을 알고 있으면 가끔 대소비교하거나 할때 조금 빨리 하고 싶을 때좀 유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외워놓긴 하거든요. 루트인은 1.414. 정확한 값은 절대 아니고요. 뒤에 쭉 있는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데 셋째 자리까지 반올림한 수예요. 근데 이거는 뭐 그걸 알아야 푸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요거랑 20은 이제 4.47인데 요걸 알고 있을 때 루트 5분의 1의 값을 구하래요. 보통 이렇게 주면요. 두 개를 다 이용해야지라는 말보다는요. 요 중에 2고 20이니까 뭐 선별해서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물론 다 이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얘는 2랑 20이니까 아마 둘 중에 완전히 다른 종류가 아니라 2를 이용한 제곱근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하게 될것 같은데요. 한번 볼게요. 루트 5분의 1이죠. 그럼 루트 5분의 1이라는 거는 일단은 유리화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 5분의 루트 5, 루트 5 곱하니까 루트 5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요거 루트 2를 바로 이용하는 건좀 어려울 것 같고 요 친구를 좀 간단히 해보면요. 20은 4, 5, 20이니까 2루트 5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4.47이다.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정리해보면. 맞죠? 그래서 결국은 루트 5가 요걸 2로 나누게 되거든요. 그래서 2.236. 요렇게 되나요? 2.236이 루트 5가 돼요. 요 값에 의하면. 맞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기다 넣어주시면 정답 처리가 가능할 겁니다. 됐어요. 따라서 5분의 1에 루트 5에다가 2.236을 넣으면 되는 상황이 되어서 요 나눗셈을 잘할수 있는지가 문제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면 2.236 나누시면 되겠죠? 2.236을 5로 나눌 거예요. 맞아요. 그럼 5로 나눠주시면요. 5.420에 23에 5.420에 36에 5.7에 35에 2. 4.472가 나죠? 나오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0.4472가 되는 거죠. 하실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분의 1을 해서 정리해 주시면 정답은 0.447이 해서 정답 처리 가능하겠습니다. 됐죠? 아니면 요 나눗셈이 좀 까다롭다 하시면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처음부터 2루트 5가 있잖아요. 이걸 나눌 생각을 하지 마시고 2루트 5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차라리 2루트 5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10분의 2루트 5가 되죠. 이해돼요? 그럼 이 친구들 일단 계산 끝났으니까 지울게요. 여기는 10분의 2루트 5가 되죠. 똑같이 만들어 주면.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4.472를 집어넣는 거예요. 4.472를. 그리고 10분의죠. 그러면 이 친구를 하나만 소수점 밀어주면 되죠. 거꾸로 10분의니까. 따라서 0.4472 하면 또 같은 답이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요 풀이가 두 번째 풀이가 아마 조금 더 여러분이 실수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아까처럼 저처럼 그냥 집어넣어서 풀어도 정직하게 답은 나온다. 그치만 두 번째 풀이가 이 경우는 좀더 실수가 없겠다. 문제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22번 문항으로 갈게요. 다음을 계산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풀라고 늘 얘기했냐면요. 요 안에 부분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또이 안에 부분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따져서 나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보시면요. 첫 번째 4 마이너스 2 루트 3은요. 일단 요거가 4, 3, 10이고요. 맞아요. 뒤에가. 여기는요. 루트 16이거든요. 자, 그럼 이거 0보다 크니 작니? 루트 16이 이거보단 크니까 0보다 크겠네요. 그쵸? 따라서 요 안에 부분이 플러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됐어요? 이게 0보다 크다는 거죠. 두 번째, 루트 3 마이너스 3인데요. 이거 눈으로도 보이는데요. 얘가 루트 9니까 당연히 0보다 작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안에 부분이 음수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플러스의 값을 가지니까 요게 나오면서 그대로 나오고요. 맞아요. 뒤에는 요게 음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달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요걸 계산해 주시면요. 마이너스 루트 3에 플러스 3이 되니까요. 그죠? 정리해 주시면 7 그리고 마이너스 3 루트 3 해서 정답은 이렇게 7 마이너스 3 루트 3. 어렵진 않은 문제고요. 제곱근 기호를 간단히 할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에 따라서 나오는 게 플러스를 다 그대로 나오는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지 이런 것들 제가 해드렸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금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23번입니다. 이번에는 유리수 AB를 구하라는 게 결국엔 문제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간단히 해서 루트 6과 루트 7을 가지고 조금 계산을 최종값을 구해내길 원하는 문제인 것 같죠. 그러면 이 루트 6은 더 이상 간단히 할건 없고요. 그냥 둘까요? 문제는 96이에요. 근데 여기 문제의 가장 핵심은요. 이제 96을 시작해서 2로 나누고 또 뭘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건 제곱수가 뭐가 들어가는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간단히 되니까 이것처럼 나타낼 수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등호로 연결한 거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6이나 7로 나누어지는 수일 거예요. 분명히. 이해돼요? 그러니까 96을 뭐 7은 아닐 것 같고 6으로 나눠볼까요? 6, 1은 6에 36에 6, 6에 36이에요. 아, 96은 16 곱하기 6이구나. 이렇게 금방 감 잡을 수 있어요. 계속 하나씩 나누지 않아도. 이해됐죠? 그러니까 16 곱하기 6이라는 건 4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4 더하기 루트 6이야. 이렇게 예쁘게 쓸수 있다는 거죠. 됐죠? 그럼 175는요? 175는 왠지 느낌상 6 아니면 7로 나누어질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7로 한번 나눠볼까요? 그러면 7이 14에 7, 5, 35예요. 25 곱하기 7이네요. 따라서 여기는요, 5 루트 7로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숫자에 대한 감각이 엄청 좋아서 바로 나오는 친구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오른쪽을 보면서 이렇게 보시면 생각보다 금방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더 이상 간단히 하실 건 없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요 간단히 하셔야죠. 그럼 5 루트 7, 3 루트 7이니까 2 루트 7 되고요. 그리고 여기 2 루트 6, 4 루트 6이니까 6 루트 6 되겠죠? 따라서 이거 간단히 한 결과를 비교해 보시면요. A는 루트 6 앞에 계수니까 6이고, B는 루트 7 앞에 계수니까 2가 돼서 두 개를 더하면 8이야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넘어갈게요. 24번입니다. 24번은 루트 3의 소수 부분을 A, 3-루트의 소수 부분을 B하고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루트 3은요, 소수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 정수 부분부터 구하셔야죠. 루트 3은 1부터 루트 4까지니까 1점 얼마 얼마, 그치? 그래서 정수 부분이 1이라는 걸 바로 구할 수 있고요. 정수 부분 1. 그렇다면 소수 부분은 빼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루트 3 빼기 1이야. 이렇게 간단하게 도출이 가능하고요. 2번입니다. 3-루트2의 정수 부분을 먼저 찾아주셔야 되겠죠? 3-루트2는요, 루트 2가 1부터 2까지의 수잖아요. 1점 얼마 얼마.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2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다 3을 더했다고 치면 1부터 2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수가 1점 얼마 된다는 걸 얻어냈기 때문에 정수 부분이 1입니다. 그렇다면 소수 부분은요? 당연히 원래 수에서 3-루트2에서 정수 부분인 1을 빼게 되겠죠. 따라서 2-루트2가 소수 부분이 된다. 이렇게 둘을 얻어냈어요. 그런데 얘가 A고요. 이 친구가 B라고 했습니다. 끝났죠? 우리가 원하는 조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세 번째, 루트 3의 A에 더하기 루트 2의 B에 더하기 루트 3까지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루트 3에 요럴 때 조심해야죠. 괄호. A에다가는 루트 3 빼기 1을 예쁘게 잘 넣어주시되 괄호를 꼭 하시고요. 그 다음은요, 루트 2에, B에다가도 마찬가지죠. 괄호를 예쁘게 꼭 해주시고요. 실수를 안 하시려면. 그리고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루트 3 하니까 3이고요. 마이너스 루트 3 하시고, 여기는요, 2루트 2고요. 여기는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루트 2, 루트 2 곱하니까, 그리고 루트 3이죠. 그럼 이렇게 없어지면서 1 더하기 2루트 2야. 이렇게 계산해서 정답은 1 더하기 2루트 2 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25번입니다. 자, 이제 25번이 중단어 실전 테스트 마지막 문제고요. ABC 대소 관계를 파악하라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3루트 2, 6-루트 2, 5루트 2-3, 요세 수를 비교하고 싶은 겁니다.
빼보는 게 제일 정확하죠. 따라서 먼저 A에서 B를 먼저 빼볼까 합니다. 그러면 A는 3루트이니까 그 수에서 6-루트2를 뺄 건데요. 저라면 과로를 당연히 해야겠지만 이제 많이 해봐서 이렇게 바로 가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3루트2와 루트2를 더하게 되니까 4루트2에서 6을 빼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상황은 어때요? 이거 계산 당연히 안 되고 0보다 큰지 작은지만 볼 거니까 4, 4, 16에 2를 곱하면 32거든요. 그리고 루트 36이거든요. 당연히 0보다 작죠. 36이 크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요. A보다는 B가 크네. 요런 거. 됐어요. 다음으로 갈게요. 이번에, 요게 좀 간단하니까 요거에서 요거 다시 빼볼까? 그죠? A에서 C 빼볼게요. 그럼 3 루트 2에서 요게 하나짜리니까 이걸 빼볼게요. 마이너스 5 루트 2를 하시고,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더하기 3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니까. 요런 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2 루트 2와 더하기 3이 되는 거죠. 됐어요. 얘는 루트 8이고요. 3은 루트 9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이 크니까 0보다는 크다는 걸 알게 돼요. 아, A가 크구나. C보다. 얘 그만해도 되겠다. 선생님, 예전에 하셨을 때는 하나 더 빼봤잖아요. C랑 A도 뺐지만 B, C도 빼고 다 뺐잖아요. 둘, 둘씩. 지금 안 빼도 될것 같은 게 여기서 벌써 나왔어요. A가 B보단 작은데요. 그 A가 C보단 크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연결이 돼버려요. 운이 좋으면 이렇게 해서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만하셔도 괜찮고요. 어차피 부등식이 A를 끼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때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잠시만요. 지금은 이제 이게 크니까 A가 C보다 큰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요. 만약에 반대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A가 BC보단 작은데 B랑 C가 누가 큰지 모르죠. 그럼 한판더 해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 운 좋게 바로 끝낼 수 있겠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좋습니다. 자, 오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술형 대비 문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자, 루트 72는 A 루트이고요. 2 루트 5는 루트 B라고 할때 유리수 AB에 대하여 AB를 더해봐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서술형 문항이라 풀이 과정이 좀 있고요. 요걸 참고해서 볼게요. 우선 루트 72는요, 36 곱하기 2니까 6의 제곱 곱하기 2로 마무리할 수 있죠. 따라서 6루트이라고 할수 있어요. 괜찮죠? 그러면 A 값이 뭔가요? 바로 6이죠. 두 번째입니다. 2루트 5는요, 루트 B라고 했으니까 안으로 다 들여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얘를 4로 해서 들여보냈고요. 4, 5, 20 하면 되니까 B의 값은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것만 B니까 20이 되겠네요. 그리고 AB를 더하라고 했으니 6 더하기 20 해서 정답은 26. 어렵지 않게 마무리는 하실 수 있습니다. 서술형 대비 문제라고 해서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냥 그 과정을 보여준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번도 풀어볼게요. 요두 상황에서 유리수 AB를 구하란 얘기죠. 유리화를 예쁘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럼 루트10, 루트10을 똑같이 곱하겠네요. 분모의 유리화를 위해서. 그러면 밑에는 10이 되고요. 위에는 3루트 50이네요. 그냥 따라가 볼게요. 50이라는 거는 25 곱하기 2니까 5가 밖으로 빠졌나 보다. 그치? 그래서 5, 3, 15가 되고 루트 2 남겨놓고 약분했나 보다. 그치? 2분의 3 루트 2. 그러면 A는 루트 2 앞에 있는 친구였으니까 2분의 3이구나. 괜찮죠? 두 번째는요, 루트 75분의 4니까요. 마찬가지로 5루트 3으로 일단 뺐어요. 그리고 나서 루트 3으로 유리화를 똑같이 예쁘게 하는 중이에요. 분모를. 그렇다면 여기 분모는요, 5, 3, 15가 되고요. 분자는 4 루트 3이에요. 끝났네요. 더 이상 약분이 안 되고요. 따라서 이렇게 해서 15분의 4가 B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15분의 4와 그리고 A 값인 2분의 3을 곱하는 게 문제였거든요. 따라서 문제는요, 정답은 2분의 3 곱하기 15분의 4를 해주니까 5분의 2가 되더라. 해서 5분의 2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엔 서술형 평가로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뜻을 파악하며 읽어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똑같이 생긴 그 낱말들의 뜻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뜻으로 쓰였나 열심히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나죠? 자, 우리 이번 그 내용에서 함께 했던 공기템 무엇이 있었는가 기억하십니까? 동형이의어 그리고 다의어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다 외웠어요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리키는 말, 중심 생각까지 함께 공기템 알아봤었습니다. 동형이의어 하면 요거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자, 다의어도 있었고 가리키는 말 요거 여기 가리키고 저기 가리키고 요거. 자, 그다음에 중심은 무슨 뜻이 있다? 중요하다는 뜻이 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 가지 말을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중심에 있어. 자, 그래서 중심은 중요하다라는 뜻이 있고, 중심 생각은 그래서 중요한 생각. 예,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핵심도 한번 복습해 보고요. 거기에 따른 문제들도 알아볼게요. 자, 핵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핵심들을 복습해보는 시간이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공기템들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잘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국어사전에서 동형이의어와 다의어를 찾아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 무수히 많은 낱말들 중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이하게도 이렇게 생김새가 똑같은 것들이 있더라. 자, 그런데 그 생김새가 똑같은 것들도 자세히 보면 그 성격이 조금 다르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자면 동형이의어가 있고요. 다의어가 있다라고 했어요. 동형, 형태가 정말 우연히 같을 뿐이야. 하지만 그 뜻은 달라. 이 이가 다를 이라고 했었죠? 형태만 같을 뿐 뜻은 다른 낱말. 이게 동형이의어고요. 뜻이 아주 많이 있어. 여러 개 있다. 이런 뜻이죠? 뜻이 여러 개 있는 낱말은 다의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동형이의어의 대표적인 것 한번 찾아볼게요. 낱말의 형태만 같고, 같다가 뭐라고요? 동이에요, 동. 뭐가? 형태가. 그래서 동형이에요. 자, 낱말의 형태만 같을 뿐이지, 그 뜻은 전혀 연관성이 없이, 그냥 뜻은 다 다른 낱말이야. 이런 말을 동형이의어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물이 차다, 온도가 낮다. 온도가 낮은 거랑 공을 차는 거랑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냐고요? 없다고요. 이럴 때는 우리 뭐라고요? 동형이의어다. 이 차다와 이 차다는 동형이의어예요. 또 있죠. 고기잡이 배는 선박이죠. 교통수단이죠. 먹음직스러운 배는 과일이에요. 그리고 배로 마시다. 뭐, 두 배로 맛있다, 세 배로 맛있다. 그만큼 더 맛있다는 뜻이죠? 자, 이것도 아무 뜻에 서로 연관성이 없어요? 아, 여기 배가 불러. 할 때, 아니, 선생님, 배는 아직 안 불러요. 예, 배가 부른 느낌이 날때 배는? 예, 우리 신체 기관이죠? 자, 여기 배는 전혀 그 뜻이 연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개의 낱말이다. 여기 학생 1, 학생 2, 학생 3. 학생이긴 맞지만, 학생인 건 맞지만, 전혀 별개의 사람이죠? 똑같은 사람 아니죠? 비슷한 사람도 아니죠? 똑같아요. 그래서, 국어사전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차다 1, 차다 2, 차다 3,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요. 학생 1, 학생 2, 학생 3. 똑같죠? 어떤 집에 아들이 여러 명이에요? 똑같이 다 아들이라고는 부르지만, 아들 1, 아들 2, 아들 3. 다 다른 인간들이니까. 딸도. 어떤 집에 딸이 많아? 다 딸이라고 부르지만 딸 1, 딸 2, 딸 3, 다 같아요? 안 같아요. 그쵸?

다 똑같아요. 차다 1, 차다 2, 차다 3. 우연히 그냥 모습만 같을 뿐이지 전혀 별개의 낱말이에요. 그래서 국어사전에서도 이거 어깨 번호라고 알려줬었죠. 예, 어깨 위에 조그맣게 들어있는 그 번호, 어깨 번호로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의어는 뭘까요?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 먹는다고? 음식을 먹어. 그래, 음식 먹어. 근데 말이야, 생각해보니까 말이야, 우리가 세월이 가면 나이도 이렇게 먹는 거 아니겠어? 그게 내 나이가 되는 거고 말이야. 그리고 말이야, 먹는 것도 말이야, 어떤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신경 써야겠다, 뭐 하면 이 마음도 내가 이렇게 내몸 안에 딱 가지고 있어야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쓰는 거 아니겠어? 이러면서 기본 의미가 음식을 내배 안에다 넣는 건데, 나이도 내가 먹고, 마음도 먹고, 과일도 먹고, 어유 저기 있는 저 꼬리 막 오네. 공이 막 오는데 내 꼴대에 이 꼬리 들어갔어. 어? 볼이 들어갔어. 아이고, 내가 꼴을 먹었네. 아유, 난 점수를 잃었네.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기본 의미가 있는데, 이 기본 의미에서 점점점 뜻이 확대되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뜻의 연관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관련 있는 여러 뜻을 가진 낱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뜻이 여러 개구나. 먹다에는 뜻이 여러 개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 개 있다 해서 다의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뜻이 많다. 예, 이게 한자로 만을 다해요. 뜻이 많다. 즉, 뜻이 여러 개다. 그래서 다의어. 그래서 국어사전에서도 동형이의어는 차다 1, 차다 2, 차다 3 이러는데, 여기는 이거 눈인데 뜻이 여러 개야. 첫 번째 뜻은 이거고, 두 번째 뜻은 이거고, 세 번째 뜻은 이거고, 네 번째 뜻은 이거야. 이런 식으로 풀이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어사전을 딱 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를 보고, 아, 이거 동형이의어구나, 아, 이거 다의어구나 하고, 아, 눈치를 챌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의어의 가장 대표적인 것, 눈을 깜빡이다. 네. 그 감각기관, 눈이 나쁘다. 이건 시력. 그러니까 눈에는 감각기관이란 뜻도 있고 시력이란 뜻도 있구나. 네. 이렇게 기본 의미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뜻이 확장되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외에 동형이의어에 무엇이 있었나요? 여러분, 처음으로 교재에서 봤던 건데, 뭘까요? 쥐가 있었죠? 쥐. 자, 이 외에 쥐가 있었어요. 또 무엇이 있었나요? 여기 배가 있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차. 여러분, 차. 마시는 차도 있고, 붕붕, 교통수단에 차가 있잖아요. 마시는 차하고, 굴러가는 차하고, 연관성 전혀 없지요. 뜻이 전혀 다르죠? 이런 게 바로 동형이의어고요. 말도 그래요, 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죠? 말하고 있죠? 히히히, 저기 말. 예, 전혀 다르죠?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우리, 일회용 용기. 일회용 용기 쓰지 않을 나의 용기. 예, 그 용기가 있었었죠? 용기. 또뭐 있나요? 쓰다도 있었었어요. 그쵸? 기억나요? 쓰다. 마음을 쓰다도 있지만 글씨를 쓰다. 예, 이 쓰다. 또 여기 다의어의 예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요거 시원하다 있었죠. 시원하다. 아니, 뜨거운 국물을 먹고 왜 시원하다고 해? 뭐 이런 거. 후련하다. 그쵸? 자, 또 무엇이 있었나? 여기 먹다 있고요. 눈도 있고요. 머리 어때요? 머리. 여기 우리 신체 부위 머리도 있지만, 이 머리가 좋다 할 때, 너 머리 좋다. 예, 지능이 있다는 얘기죠. 그 머리,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시, 교재에서 시 읽을 때 나왔어요. 저녁. 예, 해질녘이 저녁이죠. 그때에 먹는 밥도 우리 뭐라고 불러요? 저녁. 야, 저녁 먹어라. 예, 저녁. 이렇게 불렀었죠. 예, 기억나죠? 예. 자, 가리키는 말. 가까이 있는 건 뭐라고? 이것. 이거 상대편에, 야, 그거. 그래, 네 옆에 있는 거, 그거. 예, 그것. 저기, 너와 나 가까이가 아닌 저기 멀리서, 그럼 저거, 뭐 이거. 예. 자, 가리키는 말은 앞에서 이미 나온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할때 귀찮

말이죠. 저 고양이 그림 그려진 저 파란 물병. 그래.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저 파란 물병. 아, 저기 고양이 그려진 파란 물병. 얼마나 귀찮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 말은요, 원래 굉장히 게을러져요. 뭐냐? 반복되는 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얘기하기 싫어지는 게 언어예요.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것이, 요거 가리키는 말이죠. 앞에 나온 이미 나온 내용을 반복해서 말해야 될때 간단하게 간추려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가리키는 말이다. 사람, 물건, 장소 따위를 콕 집어서, 콕이 들어간다고 했죠? 야, 요거 콕 집어서 이거, 콕 집어서 그거, 이렇게. 콕 집어서 말하거나 알릴 때 사용을 합니다. 대상을 나타낼 때 이것, 저것. 그래, 그거. 이렇게. 장소를 나타낼 때, 야, 여기도 들어가요, 여기. 예. 여기. 오, 그래, 거기 있어, 그래. 이렇게. 그 다음에, 저기 음식점, 저 이렇게 할 때. 예. 자, 이렇게 장소를 나타낼 때도, 여기 가리키는 말이 쓰입니다. 이 가리키는 말을 사용하면 좋은 점이 있죠. 문장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저 파란 물병. 그 계속 쓰려면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냥 이거, 저거, 그거. 예, 이렇게 간단하게 가리키는 말을 사용하면 좋아요. 이야기를 읽고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도 우리 배웠었습니다. 자, 중심이 무슨 뜻이라고요? 중요하다 뜻이죠. 중요하다 뜻이 있다라고 했어요. 중심이 아니죠? 네, 중요. 또 쌌어. 중요. 중요의 뜻이 있다고 했고요. 또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사실은. 주요. 왜? 네. 주요 생각, 주요 사건. 뉴스보다 보면 오늘의 주요 사건은 막 이러잖아요. 그 주요가 뭐냐면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중심 사건이다. 예,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야기를 읽고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 자, 이야기. 감기 친구는 싫어. 예, 요 이야기 여러분 읽은 기억나죠? 자, 어디에서 벌써 중심 생각이 드러난다? 제목에서 벌써 중심 생각이 드러난다. 감기 친구는 싫어. 이 말은 감기 걸리기 싫어. 이 말이라고 했죠? 그럼 감기 걸리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돼? 예, 이렇게까지 우리 생각할 수 있죠. 자, 글쓴이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어요. 아직 제목만 봤기 때문에 실제 내용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짐작만 일단 하는 거죠. 이야기의 주요 장면을 중심으로 줄거리를 간추립니다. 자, 주요 장면 무엇이 있었나요? 학교에서 아팠어요. 그래서 보건 선생님도 열 나니까 병원 가. 자, 짜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주은이하고 얘기를 나누죠. 아우, 나 여기가 아파서 왔어요. 어떻게 하면 감기 안 걸릴까요? 이러이러하면 감기 안 걸려. 그래서 주은이는 집에 와서 그 예방 방법을 종이에 써서 열심히 실천을 했어요. 예, 그래서 감기 안 걸렸어요. 이게 주요 장면이죠. 어때요? 주요 장면을 얘기만 했을 뿐인데, 선생님 지금 뭐 했어요? 줄거리 간추렸죠? 이런 식이에요. 글쓴이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는 인물의 말이나 행동. 어떻게 하면 감기 안 걸려요?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렇게 말. 그건 말이야. 뭐 이러면서 음식을 골고루 먹고 말이야. 운동하고 환기시키고. 자, 이런 말. 이 말에서 글쓴이의 생각을, 즉, 중심 생각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야기의 제목, 줄거리, 인물의 말이나 행동에서 파악한 내용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종합력이라고 하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중심 생각을 찾을 수가 있고요. 주장하는 글에서도 중심 생각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장하는 글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다? 문단이 중요하다. 예, 문단. 예, 문단이 뭐라고? 문단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 여러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 한 개의 중심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이 중심 생각은 어디에 나타나 있다? 그 문단의 첫 번째에 나타난다. 보통 나타나요. 여러분 교재나 교과서에 99%는 숨어 있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그 문단의 처음에 딱 하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예,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게 해놨어요. 주장하는 글의 목적을 생각합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나와 있다? 제목에 나타나 있다. 메모하는 습관에 대해서 열심히 제목에도 슬쩍 나타나게 해놨죠? 문단

문단별로 중심 내용을 찾습니다. 아주 쉽다고 했어요. 어디에 나와 있다? 그 문단의 처음 부분. 그 문단의 처음 부분에 대부분 다 나타나 있고요. 중심 내용을 가지고 있는 문장을 중심 문장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중심자 또 써줄게요. 중심 문장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목적, 제목, 그래, 중요한 낱말은 반복한다 라고 했습니다. 문단별 중심 내용을 종합적으로, 여기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중심 생각을 찾습니다. 자, 얘기하고 있죠? 주장하는 글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 내세우는 글쓴이의 생각을 주장이라고 해. 글쓴이의 주장을 생각하면 글의 중심 생각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단다. 이 말은 뭐예요? 글쓴이의 주장이 곧 글쓴이의 중심 생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넘어갈게요. 쪽지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자, 밑줄 그은 차다의 뜻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 각각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공을 차다, 공을 받아 올리다 이런 뜻이죠. 제기를 차다. 제기를 차다도 역시 뭐예요? 받아 올리다. 제기를 발로 이렇게 막 받아 올리잖아요. 그죠? 손으로 하지 않죠. 그죠? 이렇게. 자, 공을 차다, 제기를 차다, 뭐 물건을 차다 다 발로 내어 지르거나 받아 올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1번은요, 예, 기억에 나타나 있습니다. 몸에 닿은 물체나 대기의 온도가 낮다. 이것은 물이 차다, 기온이 차다, 공기가 차다. 예, 이렇게 또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니은. 네. 자, 그럼, 차다. 여기에 차다는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차다, 차다. 발로 내어 지르거나 받아 올리다. 물에 닿은 물체나 대기 온도가 낮다. 전혀 뜻에 관련성이 없다. 연관성이 없다. 그렇다면 이건 뭐다? 동형 형태만 같을 뿐 뜻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동형이의어가 되겠습니다. 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꼴을 차다. 과일을 차다. 아닌데, 뭐지? 꼴을 베다. 아, 이것도 아닌데, 뭘까? 아! 그렇지. 꼴을 먹다. 그죠? 점수를 잃다. 과일을 먹다. 네, 음식을 내 뱃속에 넣다. 자, 그러면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 여기다가 꼴을 먹다. 먹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과일을 먹다. 자, 이렇게. 네, 공통으로 들어갈 말이 되겠죠. 자, 3번입니다. 동형이의어와 다의어의 뜻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 어려울 것 같진 않죠? 자, 알맞은 것을 선으로 이으시오. 자, 여기 동형이의어와 다의어의 뜻을 여기 냈다는데, 원래 쓰던 하나의 뜻을 넓혀 여러 가지 뜻으로 쓰는 낱말. 자, 여기 힌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다. 이거 뭐라고요? 예, 많다. 다짜죠, 다. 다. 자, 원래 쓰던 하나의 뜻. 원래 쓰던 하나의 뜻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기본 의미라고 해요. 기본 뜻. 예. 자, 기본적인 뜻이 있는데, 아까 그 먹다도 보세요. 먹다. 원래는 음식을 내 뱃속에 넣는 게 먹다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이도 이렇게 내가 먹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나이도 먹고 말이야. 먹을 게뭐 있을까? 꼴도. 점수를 꼴도 꼴을 내가 남의 꼴을 내가 먹었으니까 점수를 잃었네. 뭐 이렇게. 자, 이렇게 기본 의미가 있는데 이 기본 의미의 뜻이 점점점 여러 가지 뜻으로 넓혀져 가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다의어라고 한다고 했죠? 다의어. 그다음 낱말의 형태만 우연히 같고 정말 우연히 같은 거예요. 우연히 같고 뜻은 전혀 달라요. 자, 그런 건, 야, 너랑 나랑 그냥 비슷하게 생긴 것뿐이야. 똑같이 생긴 것뿐이야. 완전 다른 낱말이지 않니? 뭐 이런 거. 그게 바로 뭐예요? 동형이의어죠. 사실, 동형이의어든 다의어든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얘네들을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렵다. 이 생각보다는 재밌다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재밌게 이 글을 읽어 나가면서 야, 이 글에서 이 문장에서 이 낱말은 어떤 뜻일까?

될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재미있고요. 이것으로 또 재미있는 어떤 하나의 유머도 만들어낼 수 있고, 재미있는 말도 만들어낼 수 있고, 개그맨들이 이렇게 꽁트를 만들 때또 이렇게 이거 가지고 동영이의어나 다의어 가지고 또 원고를 또 만들기도 하신다고 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재미있게 우스갯소리로 이런 동영이의어나 다의어 가지고 재미있는 말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거 수강후기 게시판에 제가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봤어요. 또는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요. 이런 것도 동영이의어나 다의어 가지고 만든 뭐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뭐 이런 거. 예, 재밌어요. 예. 아, 지금 하나 생각났다. 이것이 무엇이요? 자시요. 하면서 막 먹어. 이건 좀 다른가요? 이것이 무엇이요? 가시요. 그럼 가. 공짜로 먹고 가. 뭐, 이런 거. 네. 무슨 말이지? 여러분 찾아보세요. 자, 이게 동영이의어나 다의어와 같은 건지 난 모르겠네. 근데 막 생각났어. 한번 찾아보세요. 자, 국어사전의 낱말 뜻풀이 제시 방법을 보고 동형이의어인지 다의어인지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해볼까요? 차다. 이걸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 어깨번호 나왔네. 자, 어깨번호는 뭐라고요? 여기 학생 1, 학생 2, 학생 3. 아들 1, 아들 2, 아들 3. 딸 1, 딸 2, 딸 3. 뭐라고요? 모습만 같을 뿐? 전혀 다른 사람들. 여기도 그렇죠? 형태만 같을 뿐 전혀 다른 낱말. 자, 그럼 뭘까요? 사전에 이렇게 어깨번호가 나오면 뭐다? 동형이의어이다. 네, 동그라미표 하라고 했으니까. 자, 차다 1. 발로 내어지르거나 받아올리다. 그럼 얘는 뭐라고 나올까요? 공을 차다. 나오겠죠? 몸에 닿은 물체나 대기 온도가 낮다. 얘가 뭐로 나올까요? 물이 차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얼마나 재밌어요. 우리말은 이렇게 똑같이 생긴 말들이 있기 때문에 말 가지고 장난하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우리말이 그렇게 아주 감각적이고 또 아주 감성적인 말들도 많은데 이렇게 말이 풍부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꾸미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자, 밑줄 그은 낱말을 동형이의어와 다의어로 구분해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할게요. 나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하기 시작했다. 거기에서 먹음직스러운 배를 하나 베어 물었다. 어때요? 전혀 뜻의 연관성이라고는 1도 없죠? 뭐예요? 동형이의어. 봐요. 생김새도 완전 다르잖아요. 그죠? 자, 눈을 감다. 눈이 정확하다. 눈 감아봐. 눈 떠봐. 자, 뭐가 움직여요? 이게 움직이죠? 자, 이거 감각기관이죠? 자, 이거는, 예, 감각기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감각기관으로 뭘 해요? 물건을 보잖아요. 근데, 이게 잘안 보여. 너 시력이 떨어졌구나. 눈이 나쁘네. 이렇게도 쓸수 있죠. 뭔가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관되어 있어. 뜻이. 그죠? 자, 우리 사람을 볼 때도,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할 때도 그걸 눈으로 유심히 보죠. 그죠? 귀로도 듣고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 그 행동을 눈으로 봐.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겠구나. 응? 저 사람은 행동이 바른 사람이겠구나. 정직한 사람이겠구나.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죠. 너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한데? 너 이거 과일 보기만 해도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 알아? 너 과일 보는 눈이 정확한데? 여기서 눈은 뭐예요? 판단력이죠. 판단력. 뭔가를 판단하는 힘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어때요? 뭐든지 여기서 시작하죠? 여기, 감각기관에서 시작하죠? 뜻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다의어. 자, 가리키는 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 앞에서 말한 내용을 반복할 때 사용한다. 그리고 그래서 하지만 등이 있다. 앞뒤 문장에서, 앞뒤 한두 문장에서, 한두 문장이란 얘기는 하나나 두 개의 문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뒤 한두 문장에서 가리키는 내용을 찾을 수가 있다. 그 근처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죠. 1번과 3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하지만 이건요. 이어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어주는 말. 그래서 알맞은 것두 가지에 해당되진 않죠. 가리키는 말 그러면 그리고 그래서 하지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 이것, 저, 듣는 사람 근처에 있으면 그것. 그죠? 내 근처에 있으면 이거. 듣는 사람 근처에 있으면 그거. 나도 너도 아닌 저쪽 멀리 있으면 뭐? 저거. 예, 이렇게. 그 장소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여기. 어, 거기. 저기. 이렇게. 이거 전부 다 가리키는 말에 해당하고요. 정답은 1번과 3번이 되겠고요. 다음 대화에서 가리키는 말을 찾아 쓰시오. 자, 민지가 말합니다.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파란색 물병은 누구 거야? 그것은 정민이 거 같은데? 자, 어디 있어요? 가리키는 말. 자, 앞에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그것.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가리키는 말은 주의사항. 띄어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예, 이거 꼭 얘기해주고 싶어서. 자,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파란색 물병. 요것을 간결하게 그것으로 표현을 했는데, 요거. 누구 거야?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 거야?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정민이 거 같은데?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다. 요거까지 알아두면 좀 좋겠네요. 다음은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의 중심 생각을 찾은 것인지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해볼까? 주은이의 말에서 더 이상 감기에 걸리고 싶지 않은 의지가 느껴졌어. 자, 여기 중심 생각을 찾는 방법. 이야기의 내용을 간추리기일까요?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파악하기일까요? 네. 더 이상 감기에 걸리고 싶지 않은 의지가 느껴졌어. 예, 말이나 행동을 보고. 이게 뭐예요? 예, 말이나 행동으로 중심 생각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읽을 때그 이야기를 지어낸 글쓴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지어낸 글쓴이가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을 우리가 찾아내자는 거죠. 이 사람은 왜이 이야기를 만들어냈을까? 그게 바로 중심 생각 찾기예요. 중요한 생각 찾기. 자, 글쓴이는 어디에 그 힌트를 숨겨놨다? 제목에 숨겨놨다. 또, 중요한 낱말에 숨겨놨다. 그걸 중심 낱말이라고 해요. 네. 우리 감기 친구는 싫어. 여기서 중심 낱말은 감기였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인물의 말이나 행동에 숨겨놨다. 요런 것들. 자, 요런 것들을 찾아보면 우리는 글쓴이의 중심 생각을 알수 있다.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았을까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 내세우는 글쓴이의 생각을 우린 설명이라고 할까요? 보고라고 할까요? 주장이라고 할까요? 감상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주장이라고 합니다. 예, 주장이 맞는 말이죠. 감상은요, 다른 말로 생각이나 느낌이라고 해요. 그래서 독서 감상문 하면 책 읽고 네가 생각한 것이나 느낀 점이 뭐야? 예, 이런 말이죠. 주장하는 글에서 중심 생각을 찾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 자, 아까는 이야기에서, 여기는 주장하는 글에서 새롭게 한 내용을 정리한다. 문단별 중심 내용을 정리한다.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조사한다. 요거죠? 문단별로 중심 내용은 반드시 있게 된다. 어디에 있다? 앞부분에 있다. 그리고 몇개 있다? 그 문단의 중심 내용은 한 개가 꼭 있게 되어 있다. 자, 여기까지 정리. 공기템에 해당하는 이제 공기문 한번 볼게요. 자, 공기문 보겠습니다. 다음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는 낱말은 무엇일까요? 공을 사용하는 운동 경기에서 상대편에게 점수 1타, 어떤 마음이나 감정을 품다, 음식 따위를 입을 보여 뱃속으로 들여 보내다, 일정한 나이에 이르거나 나이를 더하다. 아유, 쉬워라. 우리가 공부했던 낱말들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 여기 강의 끝나면 선생님은 떡볶이를 먹으러 갈게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한창수입니다. 한 드라마의 초반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저는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입니다. 스스로의 행복과 스스로의 본래 모습보다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남의 시선이 더 중요한 사람의 이야기였죠. 그냥 서울 자가 플러스 대기업 플러스 부장. 이게 본인의 아이덴티티였던 거예요. 이걸로 본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장면이었던 거죠. 근데 이 짧은 문장이 저를 포함한 많은 50대 분들의 심금을 울렸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많은 분들 중엔 그 대사를 듣고서 아니 서울에 집 있고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뭐가 힘들어? 그때쯤이면 그만둬도 되지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이게 꼭 그렇지 않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캐릭터에서 다 대기업의 부장은 아니지만 그 캐릭터에서 자기 자신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갖출 건 대충 갖췄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고 힘든 걸까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장 명함이 사라지면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우리들한테 직장이라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수입 말고도요. 심리적으로 직장은 우리한테 여러 가지를 선물해 주죠. 첫 번째가 정체성입니다. 나는 무슨 무슨 회사 부장이야. 나 뭐뭐뭐 만드는 사람이야. 나의 정체성이죠. 두 번째는 사회적인 관계를 선물해 줍니다. 집안 식구 말고도 매일 만날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는 나랑 형 동생 하는 사람들도 생겨요. 사실은 동료죠. 세 번째는 구조화된 시간을 나한테 줍니다. 직장인은요, 아침 9시에 일 시작해서 저녁 5시나 6시에 퇴근하는 이 하루의 틀에 내 인생을 구조화해서 살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내 인생의 목적의식입니다. 내가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먹을 것만 먹고 사는 식충이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고 있고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나에게 줍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자기 효능감을 나한테 주죠. 난 이 일 꽤 잘하고 있어. 이거 내가 없으면 잘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안 해본 일이지만 나한테 맡겨주면 난 잘해낼 수 있어. 이 자신감. 이 다섯 가지를 직장이 그동안 나한테 제공했던 거죠. 그래서 20대 초반, 중반, 젊은 시절에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는요. 성격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왜 검사 성격 다르고 기자 성격 다르고 뭐 작가 성격 다르고 교수들 성격 다르고 의사들도요. 외과 의사 성격 다르고 내과 의사 성격 다르다 그러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 갔단 얘기입니다. 근데 50대에 접어들면은 이게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이제 내가 아침에 출근해서 내가 쭉 해내던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슬슬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심지어는 내가 아파가지고 며칠 출근을 안 했는데도 일이 잘 돌아가는 걸 내가 느껴요. 어느 순간부터는 어제까지 이 조직에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었다고 느끼던 감정이 아니라 내가 혹시 이 자리를 그냥 차지하고만 있는 사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옆 사람도 몰라요. 나만 느끼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에 대한 존재감의 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로마 황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나쁜 건지 좋은 건지는 모르겠다. 다만 내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알 수 있다. 내 주변의 일들은 계속 변하죠. 그리고 직장 내에서의 내 위치도 계속 변합니다. 사회 속, 가족 속에서의 내 위치도 계속 변하죠. 그 변화에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내 직업, 내 존재감, 내 의미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번아웃에 빠집니다. 많은 연구를 했더니요. 번아웃, 그러면 말 그대로 일 열심히 하다가

타버린 상태잖아요. 그게 몸이 아프고 피곤해서 생기는 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이 피곤해서 일의 의미가 없어져서 생기는 게 번아웃이라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번아웃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정서적인 고갈로 나타나요. 아무것도 보람이 느껴지지 않죠. 마치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는 것처럼 내가 이걸 잃었어도 성취감이 없어요. 좋을 게 없어. 심지어는 그거 누구 좋으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그 전에는 막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고 재미있으면 나도 모르게 막 웃음도 나고 그랬는데 이제 그냥 맨날 보던 거야. 비인격화되는 거죠. 내 주변에 흘러가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처리해야 하는 처리 대상으로 보게 된 거예요. 문제는 그 처리 대상 중에 나도 포함돼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래서 성취감이 감소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느낌이죠. 예전에 코로나 시기에 병원에서 큰 병원장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고 아픈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니까 힘들어도 우리 힘냅시다. 근데 그거를 듣던 많은 의료진들이 마스크 쓰고 있었잖아요. 마스크 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네,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좋으시면 당신이 하세요. 번아웃 되어가고 있던 분들이 있었던 거죠. 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나는 게 전형적인 번아웃이에요. 이걸 그냥 놔두면 내 몸 안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만성적으로 내 몸을 망가뜨리죠. 면역을 떨어뜨리고 심장과 혈관을 망가뜨리고 결국 우울증으로 연결이 돼요. 지금 50대, 60대가 어떻게 컸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면 된다. 하면 되죠. 안 될 게 뭐 있어요. 노력하면 못 잃을 게 뭐 있어요. 삼당사락. 3시간 자면 붓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아파도 엄마 아파. 오늘 학교 못 가겠어. 아파도 학교 가서 죽어. 쉬는 건 좋은 거 아니야. 쉬는 건 게으른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라났었죠. 지금도 사실은 50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50대는요, 쉬는 게 죄였어요.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됐어요.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성취지향형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라는 인간이 그냥 내가 아니라 내가 뭐를 해냈냐. 자녀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엄마는 아빠는 나를 그냥 이뻐하는 게 아니라 공부 잘하고 성적 좋으면은 이뻐하는 거잖아. 사실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자기들이 그렇게 커서 그래요. 성취지향형, 내가 이룬 걸로 측정하는 경향이 남들한테 있었는데 그게 나한테도 그 잣대를 들이대고 살다 보니까 내 성취가 줄어드는 순간 나의 가치도 줄어드는 걸로 느끼는 거죠. 월든이라는 책 들어보셨죠? 데이비드 소로가 월든 호숫가의 숲속에 들어가서 아무런 문명의 도움 없이 혼자서 2년을 살면서 썼던 기록이에요. 그가 그 숲에 들어갔던 이유가 내 의지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살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삶의 본질적인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내려놓는 거였던 거죠. 50대에도 그래요. 이제는 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의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그래서 직업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숲속에 가서 자연인으로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소위 자연인으로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30년을 끊어내고 정리하는 연습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퇴근할 때쯤 마감의식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책상을 정리하고요. 혼자 입만 달싹하세요. 오늘 수고했다. 그 소리내서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 뇌에 일이 종료됩니다. 작업을 종료합니다. 라는 일 모두 종료 사인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퇴근 후에 한 30분 정도는요. 알림을 좀 끄세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뭐 퇴근 후 한 시간쯤 지난 다음에는 연락이 되는데 퇴근하자마자부터는 한 시간 정도는 연락이 안 돼. 그렇다고 휴대폰을 끈 건 아닌데 안 받아.

때는요, 불안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불안을 견디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 어차피 계속 불안하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50대는요, 새로운 정체성 마련이 필요한 시기인 겁니다. 인류학자들이 수렵 채집 시기부터 시작해서 쭉 인간의 역사를 연구하다가 그 사회 속에서 흥미로운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 수렵 채집 시대에는 50대, 60대가 추장들이죠. 그리고 그 무리의 지도자들 또는 지도자들보다 더 선배였지만 존중을 많이 받았어요. 그 무리의 리더, 사냥꾼의 대장이 문제가 생기면 그 5, 60대들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왜냐하면 이들은 지식을 보유한 지식 보유자였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삶의 현명함을 가지고 있는 동안이었어요. 젊은이들은 사냥을 하고 맘모스를 잡고 큰 동물을 잡는 동안 50대, 60대는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전수해 준 거죠. 그러니까 부족에서는요, 나이 들어서 힘없어서 이 사람들을 그냥 배제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만큼 대우를 해줬죠. 30년 동안 쌓아왔던 우리들의 경험이 있죠. 여러분들의 경험, 그리고 여러분들의 판단력, 사람 보는 눈, 그리고 위기 대처 능력, 이건 사실 어디 가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보통 암묵지,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이런 지식은요, 인공지능으로도 정리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반복과 경험을 통해서 몸과 마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 있는 지식이라서 매뉴얼이나 엑셀 표로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서 딱 인계장만 남기면 되는 그런 지식은 형식지라고 부를 수 있지만 아까 말한 그런 암묵지적인 지식은 전달해 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걸 쉬운 말로 현명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요, 정체성의 재구성입니다. 오늘 저녁 이걸 한번 써보세요. 나는 직함과 회사를 빼고 나면 나는 어떤 사람이지? 두 번째, 이걸 한번 써보세요. 내가 아주 익숙하고 쉽게 잘하는 건 뭐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의 기본 타고난 능력은 뭔가라는 질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달리기하고 운동을 정말 쉽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는 운동 죽어도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책 읽고 정리하고 말하고 이러는 건 잘해요. 저는 그쪽을 좀 타고났나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내가 기쁜 일은 뭐지? 내가 하면 재밌는 일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 돌보고 막 도와주고 그러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막 돈 벌고 자기 돈이 막 쌓이는 걸 봐야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걸 좋아하세요? 이걸 한번 적어보시는 겁니다. 사실은 정답은 없어요. 이게 정체성을 찾는 질문인 거죠.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4 용지에다가요, 내가 어린 시절부터 좋아해왔던 일들을 한번 쭉 적어보는 겁니다.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이 시켜서 노래를 한번 하고서 박수 받았던 일, 목소리 좋았다고 박수 받았던 일, 또는 친척들 앞에서 세배하고 세뱃돈을 받아서 기분 좋았던 일, 이걸 한번 다 적어보는 거예요. 30개가 될 수도 있고 40개가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할 일은요, 거기다 번호를 적어보세요. 1번부터 30번까지.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나의 삶의 가치는 1번에서 5번 사이에 대충 있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 나는 비교적 복받은 삶을 살고 있는 거겠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질문해 보시고요. 내가 쉽게 잘하는 건 무엇인지 질문해 보시고 내가 진정 기쁜 일은 무엇인지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잡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불안함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인 불안이 남아 있죠.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함께 하겠습니다. 정신과 의사 한창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닝 스텝 업의 효린 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재밌는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논픽션 비문학 책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친구들 항공기가 비행기가 어떻게 저렇게 큰 물체가 떠다니는지 아십니까? 그 원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How Do Airplanes Stay Up? 이라는 책입니다. 와, 이렇게 무거운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에 떠있을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알아보는 시간이라 할 수 있고요. 오늘부터는 이 논픽션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책을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관계대명사가 쓰인 문장 구조에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징을 알면 아, 이 자리에는 뭐가 필요하구나, 이게 바로 이거구나,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번 음원으로 이 책을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책을 펼쳐볼까요?
1: How Do Airplanes Stay Up? by Debbie Villardi. Chapter 1.

0: four forces. People can fly even without wings. They ride in airplanes. They soar higher than most birds. Airplanes fly by balancing four forces. These forces are gravity, lift, drag, and thrust. Together, these forces keep an airplane up and moving forward. The Wright brothers made the first flight on December 17, 1903. It lasted for 12 seconds. Chapter 2. Overcoming Gravity. Gravity is a force that pulls things toward Earth. It is the reason things fall down. An airplane must overcome gravity to fly.
1: 자, 오늘은 비행기가 하늘에 어떻게 떠다닐 수 있는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와, 저 큰 게 어떻게 하늘을 저렇게 날아다닐까? 라는 생각 저는 어릴 때 많이 해봤거든요.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볼 책의 제목은 How do airplanes stay up이 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까요? Chapter 1. Four forces. 네 개의 힘이 되겠습니다. Force라는 것은 바로 힘입니다. 힘. 근데 네 가지 종류의 힘이 있답니다. 네 가지를 하나씩 양파 까듯이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People can fly even without wings. 사람들은 날 수가 있답니다. 이게 아니고요. Even, 심지어 뭐 없이도요. Without이라고 하면 뭐뭐 없이가 되겠죠. With는 뭐뭐를 함께 가지고 오라는 의미고요. Without은 그 반대말이 되겠죠. 뭐뭐 없이. 뭐 없이요? 날개 없이도 사람들은 날 수가 있답니다. They ride in airplanes. 그들은 무엇을 타냐 하면 바로 비행기를 타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비행기를 탑니다. They soar higher than most birds. 그들은 soar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soar이라는 것은 날아오르다, 솟구치다, 급증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날아오르다가 적합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날아오릅니다. higher, 더 높게 날아오릅니다. 뭐보다요? than most birds. 그래서 they는 비행기가 되겠죠. 비행기들은 날아오릅니다. 무엇보다 더 높이요? 대부분의 새들보다 더 높이 날아오릅니다. 즉, 새들이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이게 지구 땅이라면 그 위를 날아다닌다면 비행기는 그것보다 더 위에 날아다닌다라는 것이 되겠죠. 넘어가 볼까요? Airplanes fly by balancing four forces가 되어 있네요. 비행기들은 날아다닙니다. 무엇을 함으로써요? By라는 것은 뭔가의 수단 혹은 뭐뭐를 함으로써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무엇을 함으로써? Balancing. Balance라고 하면 바로 균형을 잡다. 어이구. 이렇게 균형을 잡는 것이죠. 균형을 잡음으로써 무엇의 균형을 잡냐 하면 네 개의 힘들을 균형 잡으면서 비행기들은 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These forces are gravity, lift, drag, and thrust. 와, 여기 생소한 단어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어떤 의미인지를 활용해서 비행기의 그 힘, 비행기가 극복하고 이렇게 떠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힘을 자세히 설명해 주거든요. These forces, 이 힘들은 are gravity. Gravity라고 하면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 되겠죠. 제가 지금 이 리모컨을 떨어뜨리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떨어지잖아요. 이게 제가 손을 탁 놨는데 이게 휙 날아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땅으로 떨어지는 중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lift라고 하면은 양력이라고 합니다. 양력이라고 하는데요. 양력이 뭐냐면 뜨는 힘입니다. 뜨는 힘. drag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이렇게 달린다고 가정을 한다면 누군가 뒤에서 저를 잡고 끄는 힘, 못 가게 하는 힘, 맞죠? 뒤로 가는 힘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and thrust라고 하면 thrust는 제가 막 달린다면 앞으로 가는 힘이 되겠죠. 추력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 힘입니다. 그렇죠? 이 네 가지 힘을 균형 잡으면서 비행기는 날아다닌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Together, these forces keep an airplane up and moving forward. 그리고 이 네 가지가 함께, together, 함께 these forces, 이 힘들은 keep, 유지합니다. An airplane up. up인 상태로 비행기를 유지한다. 즉, 떠있게 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힘들은 비행기를 떠있게 하고요. and moving forward.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추가 설명이 있네요. The Wright Brothers. 아, 들어봤습니까? Wright 형제가 되겠죠. Wright Brothers. 그래서 이 Wright 형제들은, Wright 형제는 made,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flight. Flight는 바로 fly의 명사형이 되겠죠. 그들의 첫 번째 비행을 만들었습니다. 언제 만들었냐면 on December 17, 그렇죠? 12월 17일에, 언제요? 1903가 되겠죠. 1903년에 첫 번째 비행, 1903년 12월 17일에 첫 번째 비행을 했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비행, it lasted for 12 seconds가 되어 있는 그 첫 번째 비행은 lasted. last는 마지막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요. last가 동사로 쓰이면 바로 지속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 첫 번째 비행은 지속했습니다. 얼마 동안 지속했냐면 for 12 seconds, 12초 동안 지속했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첫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음원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0: Chapter 1. Four Forces. People can fly even without wings. They ride in airplanes. They soar higher than most birds. Airplanes fly by balancing four forces. These forces are gravity, lift, drag, and thrust. Together, these forces keep an airplane up and moving forward. The Wright brothers made the first flight on December 17th, 1903. It lasted for 12 seconds.
1: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Chapter 2, Overcoming Gravity라고 되어 있네요. Overcome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Overcome. 아, Overcome. 뭐죠? Overcome이라는 것은 극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극복하다. 자,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저에게로 오는데 중간중간에 막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애물을 자꾸 넘어서 오는 거예요. Over. Over, over, 맞죠? 넘어서 저에게 온다. Come. 그래서 극복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 단어가 그렇게 만들어졌답니다. 그래서 overcome이라고 하면 극복하다라는 것인데 지금은 명사형 ing가 붙어서 극복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쓰였죠. 중력을 극복하는 것이 되겠죠. Gravity is a force. 중력은 is a force. 힘입니다. 어떤 힘이냐면 that pulls things toward Earth, 지구를 향하여 무언가를, 물건을 당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제가 리모컨을 이렇게 다 떨어뜨리면은 지구를 향해서, 아래쪽이 지구잖아요. 지금 맞죠? 제가 밟고 있는 게 지구를 밟고 서 있는, 지구 쪽으로 무언가를 당기는 그 힘이 바로 중력이 되겠죠. It is the reason things fall down. 그래서 이것이 바로 the reason, 이유입니다. Reason은 이유이죠. 어떤 이유냐면 물건이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중력이 있기 때문에 물건이 떨어지는 것이 되겠죠. An airplane must overcome gravity to fly. 가만히 생각해보면 비행기가 뜨잖아요. 뜬다라는 것은 이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중력은 지구로 가는 것이고 만약에 중력이 엄청나게 강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뜰 수 없겠죠. 지구에 붙어있겠죠. 땅에요. 그런데 한 비행기는 must overcome, 극복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극복해야 됩니까? 중력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To fly,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날기 위해서요. 아, 그렇죠. 한마디로 중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극복하고 이거 이상의 뜨는 게 있어야지, 극복을 해야지 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푸른색으로,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부분,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계대명사가 들어있는 문장의 특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Fun Reading Grammar로 넘어가 볼까요? 관계대명사가 쓰인 문장 구조의 특징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가 도대체 무슨 관계대명사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은 이 표를 알아야 됩니다. 이 표는 외워야 되는 것들 중 하나이고요. 사실 관계대명사에 소유격이 있는데 오늘은 사실 소유격이 필요가 없어서 일단 좀 떼두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릴 것 같아서 주격과 목적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격이라는 것은 이 관계대명사가 주어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고 목적격이라는 것은 이 여기 있는 이 관계대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예문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두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합치는 것입니다. 그게 관계대명사인데요. 그러면 이 두 문장을 단순히 어떻게 그냥 end 같은 걸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를 하고 무언가 새로운 표현을 써서 조금 더 짧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문장은 실제로 숫자가 2잖아요. 근데 이거를 1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I saw the man. He was wearing a red ha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떤 남자를 봤습니다. He was wearing a red hat. 그런데 그는 무엇을 쓰고 있었냐면

0: 빨간색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문장을 합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문장을 통해서 지금 여기 있는 표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단어가 공통되죠. 항상 무언가를 삭제를 할 때는 중복되는 것을 영어에서는 삭제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I saw the man에서 the man과 그 다음에 he가 동일한 he잖아요. 이 the man과 he는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he를 삭제하게 됩니다. 그럼 이 he는 이 문장을 보면 he was wearing a red hat이라고 되어 있죠. 그는 빨간색 모자를 쓰고 있는 중이다.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he는 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나요? 바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 문장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he는 사람이 되겠죠. 맞죠? 그리고 주어 역할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주격의 이 칸을 보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행사가 지금 무엇이냐 하면은 선행사라는 것은 중복되는 두 단어 중에서 앞에 것을 의미합니다. 맞죠? 두 중복되는 단어 중에서 앞에 먼저 나온 것, 그게 선행사거든요. 선, 먼저 선. 행, 갔다라는 말이죠. 먼저 간 단어. 그래서 the man과 he 중에서 뭐가 먼저 나왔습니까? the man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선행사, 먼저 나온 단어를 보니까 the man, 사람이에요? 아니면 사물, 동물이에요? 아니면 사람, 사물, 동물이에요? 보니까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who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죠. 주어 역할을 하고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그래서 who, 그래서 너니까 여기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설명드릴 게 뭐냐면 이 관계대명사가 쓰인 문장의 특징이 뭐냐 하면 관계대명사가 쓰인 이 문장까지 그 뒤에 있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I saw the man who, 그 뒤에 있는 걸 보면 was wearing a red hat이라고 되어 있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가 쓴 것까지 그거를 딱 잘라내면 그 뒤에 나머지 문장이 있잖아요. 이걸 보면은 이 앞에 있는 관계대명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뒤에 보니까 was wearing a red hat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was는 동사인데 앞에 주어가 없네. 아, 여기 있는 이 who는 주격 관계대명사이구나. 주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이구나. 왜? 관계대명사까지를 딱, 그까지를 딱 잘라봤을 때 그 이후에 뭐가 없다? 주어가 없네. 그러니까 주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이네. 바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관계대명사까지를 딱 기준점으로 봤을 때 그 이후에 무언가 문장 요소가 하나가 비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관계대명사의 역할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I know the girl. You met the girl. 이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나는 어떤 소녀를 안다. 어떤 여자아이를 안다. You met the girl. 너는 그 여자아이를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the girl과 the girl이 중복되는 거죠.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이 the girl을 삭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붙여보겠습니다. I know the girl.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you met the girl. 너는 그 소녀를, 여자아이를 만났다. 즉,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 너가 만난 그 대상에 지금 여기에 여자아이, the girl이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삭제하고 아, 목적어로 쓰였구나. 목적격을 이제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목적격을 확인하는데 선행사라고 하죠. 먼저 나간 단어, 중복된 단어 중에서 먼저 나간 단어. 저기 앞에 있는 the girl이 바로 사람이냐, 사물이냐, 동물이냐 그걸 확인하면 되겠죠. 사람이네. 그래서 여기 있는 who나 whom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who를 써도 되고, whom을 써도 되고, 혹은 that을 써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whom이 적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I know the girl, whom까지를 딱 끊어서 보면 그 뒤에 you met만 남잖아요. 그러면 이 whom이라는 친구는 과연 어떤 정체인가? 바로 you met, 너는 만났다. 누구를 만났지?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아, 여기 있는 이 whom이라는 것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이구나를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혹시 학교 시험에서 이 whom이 생략이 되어 있거나 여기에 바른 관계대명사를 넣으라고 하면은 바로 뒤에 있는 걸 보면 되는 거예요. you met, 여기에서 무엇이 없는지 이걸로는 완전한 문장이 아니잖아요. 너는 만났다. 누구를 만났지? 누구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목적어가 필요하구나. 근데 여기에 아, 두 문장을 연결하는데 아, 바로 앞에 보니까 the girl이라는 게 있네. 그러니까 who나 whom이나 that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who, whom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인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는 that도 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 우리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그리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Chapter 2. Overcoming Gravity. Gravity is a force that pulls things toward Earth. It is the reason things fall down. An airplane must overcome gravity to fly.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는데 그 표현들을 모아서 정리해보는 시간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2: Force, force. Airplanes fly by balancing four forces. Soar, soar. They soar higher than most birds. Gravity, gravity. These forces are gravity, lift, drag, and thrust. Last, last. It lasted for 12 seconds. Overcome, overcome. An airplane must overcome gravity to fly.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를 확장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어떤 표현을 통해서 거기에 뭔가를 덧붙여서 아, 이렇게도 단어가 만들어질 수 있구나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over입니다. over는 뭔가를 넘어서 가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여기 장애물이 있다면 이걸 넘어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overcome, 오기는 오는데요. over, 넘어서 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누군가가 저에게로 오는데 그 중간중간에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저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overcome이라는 것은 극복하다라는 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소리도 있어요. 소리. 예를 들어서 소리가 들리는데 무언가를 넘어서 들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있는데 이 옆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희미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을 넘어서 들리는 거죠. 맞죠? 넘어서 저의 귀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overhear이라는 것은 우연히 듣다, 엿듣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over는 뭔가 넘어서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이걸 활용해서 여러 단어들에 쓰이고 있으니 우리 친구들도 한번 적용해 보시고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의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개념을 타고 만점에 도착! 사랑하는 전국의 4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 전문가 이상윤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바로바로, 빠밤! 지역 문제의 해결 세 번째 시간이고요. 중단원 실전 문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문제풀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렇죠. 바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문제를 풀어오는 것. 선생님이랑 이 상윤쌤과 함께 1번부터 2번, 3번 같이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고, 아, 이런 부분은 조금 헷갈리던데, 혹은, 이 부분은 내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 하는 부분 체크해 두고 상윤쌤과 함께 강의를 들어간다면 어떻게, 아,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해 갈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더 강조할게요. 우리 무엇부터 문제부터 풀고 강의를 들어보자라는 것 명심해 주시면서 우리 무엇을 중단원 실전 문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빠밤. 다음 기억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어느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일단 주어진 제시문부터 읽어 봐야 되겠죠?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기역하게 하거나 주민들 사이에 니은을을 일으키는 문제를 지역 문제라고 한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지역 문제 나와 있습니다. 문제, 지역 문제, 지역 주민들 이런 키워드들이 나와 있고 지역 문제에 대한 개념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역 문제 무엇입니까? 그렇죠. 지역 주민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거나 이거 불편해. 혹은 무엇? 지역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가 무엇이다? 지역 문제다.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그렇다면은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무엇하게 하거나, 그렇죠? 불편하게 하거나, 불편. 편리는 거리가 멀죠. 간편도 거리가 멀고요. 다음으로 주민들 사이에 무엇을 일으키는, 그렇죠?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를 우리는 지역 문제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갈등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군요.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친구들, 지역 문제 했을 때 핵심되는 키워드들 무엇이 있습니까? 지역 주민, 불편, 갈등과 같은 핵심 키워드들 잘 기억해 두자. 그렇다면은 이런 지역 문제를 묻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 쉽게 풀수 있다.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지역 문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방금 봤었죠?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거나 혹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되는데 1번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역에 어린이 놀이 시설이 부족하다. 그 지역에 어린이 놀이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편하겠죠? 이것은 지역 문제에 해당합니다. 2번. 학교 체육관에 있는 시계가 고장났다. 이건 지역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학교 체육관에 있는 시계가 고장났다. 지역 문제와는 살짝 거리가 멀죠. 아무래도 이 지역 문제라는 것 자체가 주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거나 혹은 지역 주민들의 사이에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인데 2번은 지역 문제와는 거리가 조금 멉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쉽게 고를 수가 있었고요. 3, 4, 5번 더 보겠습니다. 골목에 버려진 쓰레기가 많아 냄새가 난다. 아이고, 악취가 나는군요. 우리 지역 골목에 버려진 쓰레기가 많아 냄새가 나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불편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역 문제로 연관 지을 수 있고요. 4번.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 소음 문제. 대표적인 지역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윤희윤이가 정리를 해줬었잖아요. 5번. 도로에 자동차가 많아 길이 막히고 혼잡하다. 교통 혼잡 문제도 지역 문제의 예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무엇이 된다? 2번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 문제의 개념을 묻는 1번 문제에 이어서 이 지역 문제의 예를 묻는 2번 문제가 나왔습니다. 좋아요. 우리 몇 번으로? 3번으로 가보도록 하자고요. 그림과 관련 있는 지역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2번처럼 어떻게 지역 문제의 예를 묻고 있습니다. 일단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역에 병원이 없어서 멀리까지 나가야 해요. 아유, 엄청 난감한 상황입니다. 지금 아기가 아픈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 병원이 없어서 저 멀리까지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즉, 우리 지역에 무엇이 부족하다? 병원, 시설이 부족하다. 이렇게 연결 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관련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렇죠. 시설 부족 문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안전 문제, 주택 문제, 환경 문제, 인구 감소 문제, 이런 것들도 모두 지역 문제이긴 하지만, 문제에서 묻는 게 무엇입니까? 그림과 관련 있는 것을 묻기 때문에 우리는 4번으로 정답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다음 문제입니다. 신문 기사를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지역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이 신문 기사 속에 나타난 지역 문제는 무엇일까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신문 나와 있고요. 폭우로 인한 네모네모 산성 성벽 일부 붕괴. 지금 사진에서도 성벽이 붕괴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지역에 내린 많은 비로 네모네모 산성의 성벽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현재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해 근처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다가오지 못하게, 왜냐하면 위험하니까요.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성벽이 더 무너질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렇죠. 안전상의 문제도 있지만 일단 성벽이 더 무너질지 아니면은 여기서 우리가 복구를 할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울타리를 설치했던 거겠죠. 더 무너질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네모네모 산성 전체를 조사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빠르게 복구할 계획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국가유산청이라는 핵심 키워드 나왔고요. 그다음에 네모네모 산상의 성벽 일부가 무너졌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친구들 이거 무슨 문제입니까? 지역 문제 중에서. 그렇죠. 국가유산과 관련되어 있는 국가유산 훼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써볼까요? 국가유산 이렇게 써주시고요. 우리 1학기 때 배웠죠? 국가유산 그리고 훼손. 훼손. 선생님 키가 커서 더 내려가야겠습니다. 문제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국가유산 훼손 문제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산성의 성벽 일부가 무너졌다 해서 훼손임을 알수 있고요. 국가유산청에서 나와서 조사를 했다 해서 우리는 국가유산 훼손 문제와 연관이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서 이 선생님이 다른 건 걱정하지 않는데 걱정이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 이 4학년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요. 물론 여러분만 헷갈려하는 거 아닙니다. 5학년, 6학년, 형, 누나, 언니, 오빠들도 학장 이 훼손할 때이 회자를 많이 틀려요. 뭐, 다양한 게 많이 나와요. 우리 친구들 뭐, 회색할 때이 회자도 쓰고요. 그 다음에, 뭐, 상상 초월입니다. 뭐, 아니면은, 회 이렇게 쓰는 것도 봤어요. 하지만 이런 거다 아니다. 무엇이다? 훼손할 때 회자는 요 훼손이다. 훼손. 이렇게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뭐,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런 철자 맞춤법, 뭐 이런 거 틀려? 에이, 아니야. 이렇게 오답 처리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더 강조하지만 4학년 친구들 특히 많이 틀립니다. 요 글자 잘 기억해 주시고요. 좋아요. 그럼 우리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왜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알맞게 말한 학생의 이름을 써보라고 합니다. 현석, 소현, 민지가 나와 있군요. 하나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현석, 어느 지역이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괜찮아. 여러분들도 아마 이 문제 풀면서 이건 좀 아닌데 싶었을 텐데 뭐 어느 지역이나 문제가 있으니까 뭐 나만 안 불편하면 돼.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그 지역 주민으로서 불편한 점이 있고 우리 지역 전체의 주민들에게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게 있다면 해결을 해야 되겠죠. 내가 직접 나서서 우리 지역의 일이니까 옳지 않고요. 소현, 지역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역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 큰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렇죠. 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갈등이 커져서 큰 다툼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채로 그대로 놔두면은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힘들고 불편해지겠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소현이 맞는 말 이야기했고요. 다음으로 민지, 지역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맡기면 돼. 나는 하지 않고 누구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한테만 맡겨놓으면 된다. 아니죠. 우리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내가 의견도 내고 해결 방안도 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4학년 2학기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 말이죠. 이런 지역 문제나 혹은 여러 가지 내 생활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 참여라는 키워드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지는 나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기 때문에 옳지 않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무엇이다? 소현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요세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것이 옳은 말이고 어떤 것은 옳지 않은 말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6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역 문제를 확인하는 방법. 우리 지역의 문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른 지역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여쭈어 본다. 우리 지역의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의 문제는 누가 제일 잘 알까요? 그렇죠. 다른 지역의 주민이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제일 잘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정답 1번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2번부터 5번까지도 볼게요. 2번. 문제가 발생한 현장을 찾아가서 확인한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번. 지역 공공기관 누리집에서 민원을 확인한다. 그렇죠. 지역 공공기관 누리집에 가면 사람들이, 이런 것좀 고쳐주세요. 해결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이 민원

사람들을 확인하면 우리 지역의 문제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4번, 신문에서 지역 문제와 관련된 기사, 우리 지역의 신문 혹은 뭐큰 신문이더라도 우리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기사로 빵 하고 나와 있겠죠. 그 기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번,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 문제를 묻는 설문조사를 한다. 직접 돌아다니면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면 우리 지역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윤희가 정리해준 내용입니다. 정답. 그래서 1번으로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문제를 풀때 어떻게 해라? 물론 쉬워요. 심지어 답이 1번이라서 1번 체크하고 바로 7번으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2번은, 3번은, 4번은, 5번은 어떤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선택지들을 하나씩 보면서 내가 공부했던 것들을 한번더 복습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문제도 풀고 개념 정리도 한번더 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4학년이라서 이게 그렇게 막 크게 뭔가 여러분들의 뭐 성적 향상이라든지 혹은 뭐 여러분들이 뭐 엄청나게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습관을 가진다면 나중에 6학년이나 중학생, 특히 고등학생쯤 됐을 때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습관을 가진다면 우리 친구들 문제도 잘 풀리고 공부도 더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4학년 때는 이런 습관을 잡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상윤쌤도 하나씩 다 설명해주고 풀이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잘하고 있을 거라 믿으면서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에서 8번 연결된 세트 문제고요. 지금 세모세모시의 지역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준인의 모둠에서 수집한 자료라고 합니다.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우리 7번 문제가 무엇을 묻는지부터 보자고요. 지역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가 무엇인지 두 가지 골라보라고 합니다. 지금 수집한 자료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각각 어떤 자료인지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7번 보면은 어떻게? 세모세모시 불법 주정차 신고 현황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 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불법 주정차 신고 현황이 이렇게 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 통계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이죠, 지금.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면 통계라고도 나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지역의 주차 문제 원인 설문 결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우리 지역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요. 각각의 수집한 자료 무엇입니까? 일단 첫 번째는, 그렇죠, 바로 통계 자료가 되겠죠. 지금 안전신문과 안전신고 통계, 그 실제 통계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설문 결과,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그렇죠, 여기 이렇게 숨어 있군요. 정답 1번, 4번으로 고를 수가 있었고요. 면담이 무엇입니까? 뭐 전문가나 혹은 우리 공공기관의 공무원들과 뭐 묻고 대답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면담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현장 확인하기, 직접 찍은 사진 모두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 1번, 4번으로 골라 보았고요. 다음 이어진 8번 문제입니다. 위 자료를 통해 알수 있는 세모세모시의 지역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이 세모세모시는 어떤 지역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 뭐 어떤 자료인지만 봤지만 자세히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불법 주정차 신고 현황인데 어떻게 점점점 불법 주정차 신고 현황 많아지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가 무엇이냐? 우리가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 곳에다가 세워놓는 것들. 그러면 안전상의 문제 혹은 더 여러분들이 통행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사고 날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어떻게 불법 주정차가 점점 더 늘고 있다. 혹은 불법 주정차 신고가 많이 늘고 있다. 이렇게 끄집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끄집어내어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지역의 주차 문제 원인 설문 결과입니다. 우리 지역에 이 주차 문제가 왜 일어날까? 설문을 했더니 어떻게? 뭐 주차장 부족이다. 차량의 주인, 그 자동차의 주인, 자동차 주인의 이기심 때문이다. 이런 설문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입니까, 결국? 그렇죠. 모두 다이 주차,
주차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주차 문제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 문제라고 써줄 수가 있고요. 이런 통계 자료 혹은 설문 자료는 어떻게 일단 제목을 보면은 대부분 힌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흔히 이런 뭐 그래프 뭔가 좀 시각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뭔가 그런 그림들에 빠질 수가 있는데 물론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결국 무엇이다? 이 제목들부터 확인하자. 다시 한 번 더 제목들부터 확인하면 쉽게 답을 구할 수도 있다. 기억해 주시면서 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문제 해결 방안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문제의 원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지 원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시야를 가려 운전자가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지금 불법으로 주차, 불법으로 차를 세워놔서 시야 확보가 안 돼가지고 빵 하고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원인 분석을 했고요. 두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뭔가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 이렇게 분석했고요. 그리고 뭐 시설이 부족한 곳. 그리고 네 번째로 학생들이 급한 마음에 무단횡단을 하면서 이런 원인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학생들에게 교통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그렇죠. 지금 교통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지 조금 더 학생들이 어떻게 조심하고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맞는 말. 2번, 학교 주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더 강화한다. 지금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단속을 강화해야 되겠고요. 3번,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한다.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시설을 더 추가로 설치해야 되겠죠? 4번, 지역의 주민들에게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일시정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조심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운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릴 수가 있겠죠. 5번, 등교하는 날에는 하루 종일 학교 근처 도로의 차량 통행을 금지한다. 우리 친구들, 5번 같은 경우는요, 이게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 해결 방안이고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제시된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씩 연결 지으면서 비교하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5번은 이 제시된 이 원인과도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너무 극단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에 알맞지 않은 해결 방안이다. 이렇게 정리해 준 문제였습니다. 이제 1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문제와 해결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학생을 묻고 있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우, 다른 지역에서 결정된 방안을 가져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어. 우리 친구들, 지역 문제, 우리 지역의 문제인데 다른 지역에서 결정된 방안, 우리 지역과 맞지 않은 해결 방안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설명이 됩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 태호, 결정된 해결 방안은 지역 주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돼. 결정되었으면 어떻게 해라? 모두가 실천해야 되겠죠. 맞는 말. 수아, 지역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서 지역 문제 해결 방안도 다른 것 같아. 그렇죠.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해결 방안도 다릅니다. 지호,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부터 확인해야 된다. 이야기했었죠. 시아, 주민들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지역 주민들의 힘으로 안 된다면 그 지역의 공공기관의 힘을 받을 수도 있다.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윤희가 정리해준 내용 나왔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다음 11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 알맞지 않은 것을 묻고 있고요. 쓰레기 불법 투기 장소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면 어떨까 되어 있고 사람들이 카메라를 의식해 덜 버릴 것 같아. 요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는 단속 카메라 설치. 이 친구는 아니야. 이게 카메라를 설치하면 그래 뭐 덜 버릴 것 같아. 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친구는 뭐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 카메라 설치하면 이런 점이 더 좋을 것 같아. 혹은 카메라를 설치해도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즉 지역 문제 해결 방안을 지금 결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무엇을 한다? 그 해결 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이 친구는 지금 그래 카메라 설치하면 장점 덜 버릴 것 같다 이야기하고 있고 이 친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1번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어. 쓰레기 불법 투기 장소. 이 쓰레기 투기와 관련된 쓰레기를 아무 때나 버리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교통사고 예방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고요. 2번 사생활 침해 문제. 그렇죠. 카메라 설치하면 아무래도 사생활 침해 문제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카메라 설치 비용. 그렇죠. 이것도 카메라 설치를 했을 때의 단점이 될수 있고요. 불법 투기 단속 효과가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 있어. 그렇죠. 이것도 단점이 될수 있고. 5번.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 버릴 수 있어라고. 그렇죠. 예상되는 단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번은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 1번으로 고를 수 있고요. 우리 친구들 지금 이 단계 무슨 단계다? 맞습니다. 바로 지역 문제 해결 방안을 결정하는 과정인데 장단점이나 보완할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번은 전혀 관련 없는 쓰레기 투기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1번으로 정답 정리할 수 있고요. 2번부터 5번까지는 장단점, 보완할 점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기역니은 들어갈 말. 지역 문제 해결 방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 계속 2학기 때 나오는 이 핵심 키워드. 의견이 다르다? 그럼 무엇과 무엇?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견을 조정한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대화 써주시고요. 혹은 여기다가 타협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거꾸로 했는데요. 타협, 대화, 그것도 정답이 되겠죠. 대화와 타협. 계속해서 나오는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다음 문제. 지역 문제 해결하기 위한 과정 문제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과정 문제, 순서 문제, 절차 문제 유형은 어떻게 해라? 암기가 아니라 흐름을 이해하자. 계속 강조를 했었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단은 무엇부터? 맞습니다. 우리 지역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죠. 어디 있죠? 여기 숨어 있군요. 기억. 그 다음, 지역 문제 해결 방안 결정하기. 지역 문제 해결 방안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 해결 방안을 탐색한 다음의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뒤로 밀어 놓도록 할게요. 지역 문제 해결 방안 실천하기. 실천은 무엇? 결정한 다음에 하나가 딱 결정됐을 때, 혹은 뭐 여러 가지가 결정됐을 때, 이제 실천합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니은보다는 뒤에 와야 되겠죠. 지역 문제 해결 방안 탐색하기. 이제 나왔군요. 탐색을 해야 결정을 하고 실천을 하겠죠. 그러면 일단은 리을이 이 앞에 와야 되겠다는 것은 알 수가 있고요. 지역 문제가 일어난 원인 파악하기. 지역 문제를 확인했으면 무엇부터, 왜이 지역 문제가 일어나는지, 원인을 파악해야 된다. 이야기했었죠. 그럼 기억도 하면 당연히 미음이 오고 나머지 세 칸은 어떻게? 우리가 탐색하고 결정하고 실천한다. 이렇게 나머지를 채워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기역, 미음, 리을, 니은, 디귿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과정 묻는 문제, 흐름을 이해하면 쉽게 풀 수가 있다. 14번입니다. 지역 문제 해결 방안 찾을 때 지켜야 될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일까? 지역대표 의견만이 아니라 지역 전체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다?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 무시, 자신의 의견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계속 서로 의견을 조정해야 되고요. 지역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토의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렇죠. 지금 토의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내 의견을 내야 됩니다. 5번,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를 때는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지역대표의 의견에 따른다. 이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다음 문제 15번입니다. 사진을 보고 알수 있는 지역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아하니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 안내문을 붙였습니까? 동그라미 동그라미 구청장의 이름으로 이 안내문이 붙여져 있군요. 그러면 이 스티로폼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안내하는 안내문을 붙였구나. 관련된 내용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 안내문, 분리배출 안내문을 제작해 부착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나머지 1에서 4번은 이 안내문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좋아요. 서술형 문제도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기후변화로 비가 내리면서 무엇? 이 보도블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울퉁불퉁하고 뭐 보도블럭이 빠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밤이었다면 넘어질 수도 있었을 것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무슨 문제입니까, 결국? 그렇죠.
이 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와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안전 문제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혹은 뭐 보도 블록 훼손 문제 이렇게 써줘도 보도 블록 파손 문제로 써줘도 되고요. 안전 문제로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인도의 보도 블록이 빠지거나 파손된 곳을 교체해 달라고 시군구청 어디에 글을 올린다? 그렇죠. 바로 누리집이 되겠죠. 글을 올리는 거니까 당연히 누리집이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 SNS를 통해 인도의 보도 블록 파손 문제를 해결을 요구하는 무엇을? 그렇죠. 바로 캠페인 활동도 할 수가 있겠죠. 윤희와 정리했던 내용이 됩니다. 누리집 캠페인. 이렇게 정리해 보았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우와! 그림에서 찾을 수 있는 지역 문제 세 가지. 뭐 일단 보이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쓰레기 여기저기 있고요. 어휴. 그 다음에 쿵쿵 윙윙 소음 문제 보이죠?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아, 지금 시설 안전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정리해 보자면 이렇겠죠? 뭐 소음 문제, 안전 문제, 쓰레기 문제 이런 문제들이 보이고 있다.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고요. 다음 2번입니다.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라고 합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 가진 학생은 누구일까? 예준, 플라스틱 쓰레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해결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좋죠? 카페나 음식점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하면 안 될까? 그렇죠. 뭐 일회용품 대신에 여러 번쓸수 있는 머그컵이나 혹은 그릇을 쓰자. 난 일회용 플라스틱컵이 좋아. 플라스틱컵이 좋아. 다용기를 사용하자는 것은 말도 안 돼. 뭐 근거가 없어. 일단 내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답 보이죠? 하은, 이나가 제안한 방안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자. 서로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그럼 누굽니까? 윤우고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대화 토론이 아니라 내 주장만 하고 근거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윤우를 정답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 다음 문제. 장단점, 이나,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렇죠. 뭐, 여러 번쓸수 있는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장점으로는 일회용품 사용이 줄어들겠고요. 단점은, 그렇죠.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힘은 들수 있겠죠. 왜냐? 설거지를 계속 해야 되니까 불편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도착 만점왕.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줘야 되는데, 과연 무슨 내용일까요? 에?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되는데, 기억, 기억. 이용 슛 훼손 문제입니다. 회자 조심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어디에? 수강 후기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무엇? 맞습니다. 문제부터 풀고 해설 강의 들어야 된다. 기억해 주시면서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로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얘들아, 또 만났네. 와, 1학기에도 만났었는데 2학기에 또 만났어. 야, 정말 인연이죠? 자,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것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오, 몇 가지가 또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것만은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국어 공부를 하는 목표가 있었어요. 무엇이었더라? 아, 알겠다. 나라면 읽고 생각하고 말하고 쓸수 있어요. 줄여서 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시인입니다. 예. 이미 알고 있다고요? 오, 대단한데? 자, 이분의 대표적인 시가 바로 이 서시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그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너무 멋있죠? 이 시를 그냥 쭉쭉쭉쭉 외우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물론 전체 시를 다 보여주고 있진 않지만, 자, 요 서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굉장히 멋진 시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 친구 보세요. 잎사귀가 흔들릴 만한 바람에도 괴로워했다니. 이 시에는 스스로 양심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작가의 마음이 담겨 있어. 자, 지금 이 친구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서시를 읽고 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일지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작가가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하느냐? 어려운 말로 깊이 있게 감상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 친구처럼 이렇게 감상하는 게 깊이 있게 감상하는 거구나. 작가의 생각까지도 함께 보면서 생각하면서 이 시를 읽어내는 것이 깊이 있게 감상하는 거구나. 여기에 하나 더 해볼까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까? 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정말 깊이 있게 감상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야기가 있네요. 줄거리를 간추려 볼까? 먼저 이야기 구조에 따라 네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에서 중요한 사건을 찾을 거야. 막 이렇게. 자, 여기 우리 1학기 때 장호와 봉운이 이야기 읽었던 기억나죠? 책 깎는 소년. 굉장히 재밌게 읽었었어요. 자, 이 친구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엇을 한대요? 줄거리 간추려 볼 거야. 그러니까 요약해 본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뭘까? 한번 찾아보자.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깊이 있게 감상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깊이 있게 감상한다.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럼 같이 한번 깊이 있게 감상해 봅시다. 먼저 시를 읽는 줄 알았는데 시가 아니고 무슨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 글이 나오네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교과서 내용학습 따다다단 들어갑니다. 자, 가글 보세요. 고려 말에 새로 등장한 정치 세력과 무인들은 고려 사회를 개혁하려고 했다라고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설명 왜 나오냐면 뒤에 시조가 나와요. 시조가 나오는데 이 시조의 배경이 되는 시대적인 배경. 인물들에 대해서 설명을 미리 해 놓는 겁니다. 자, 고려 말. 예, 고려가 이제 망하기 직전이죠? 새로 등장한 정치 세력들이 있어요. 보통 역사 공부할 때 보면 신진사대부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죠. 예,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정몽주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색, 정몽주,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죠? 자, 무인들도 고려 말에 세력을 갖게 됩니다. 이 무인들이 뭐야? 무사잖아. 칼 들고, 무인, 무사,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힘을 얻게 되는데, 이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이성계. 예, 이성계 정말 유명하죠? 자, 대표적인 이 정치 세력과 무인들이 고려 사회를 어떻게 하면 좀 바꿔볼까라고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고려 말은 굉장히 혼돈스러운 때였잖아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정몽주와 이성계가 생각하는 개혁 방법은 서로 달랐답니다. 자, 어떻게 달랐을까요? 일단 이 정치 세력의 대표자인 이 정몽주는요, 고려를 유지하자는 쪽이에요. 고려를 유지하자는 게 뭘까요? 고려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썩었어. 하지만 이 고려를 망하게 한다거나 엎어버린다거나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고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잘 사는 나라, 제대로 된 나라로 만들어 볼까를 생각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요, 여기 있는 이 이성계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이 이성계는요, 고려를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무너뜨리고 싶었어요. 그럼 무너뜨리면 어떻게 된다? 다른 왕조가 일어나겠죠? 자, 그게 바로 훗날 조선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자 했어요. 이성계의 아들이 또 있습니다. 네, 이방원. 네, 아십니까? 네, 이방원이 우리 뒤에 읽을 시조의 또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이방원 하면 또 무엇으로 유명하죠?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세종대왕의 아버지가 되겠죠. 자, 한편.

이 이방원은요, 그 아버지 이성계의 뜻과 마찬가지로, 예, 그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즉, 이방원과, 여기에는 이 정몽주의 생각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자, 이방원은 하여간을 읊으며 상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고요. 이에 정몽주는 단심과로 고려에 대한 충성을 나타냈다고 전해진다. 이 말이 중요한 거야. 역사책에 이렇게 막써 있다기보다는 이렇다더라 하고 전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여가와 단심과가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서로 이것을 주고받으면서 자기의 생각을 그 앞에 사람에게 전달했을까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조입니다. 하여가. 네, 이거 한번 외우세요. 예, 별로 길지도 않잖아요. 자, 하여가 이방원이 되었습니다. 참, 드라마야, 드라마. 이방원하고 정몽주하고 앞에 딱 이렇게 먹을 걸 앞에다 딱 놓고 상에다가 딱 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갑자기 내 드라마야. 자, 이방원이 이렇게 읊는 거야. 한번 들어보시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드렁칠기. 아유, 발음이 어렵네요.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백년까지 누리리라.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뭐예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이게 뭐냐면, 아유, 정몽주 선생? 예,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 예. 왜냐면 이방원은 젊었고, 정몽주는 좀 나이가 있었으니까. 선생님. 아니, 우리가 고려를 개혁하는데, 예, 이렇게 개혁하면 어떻고, 저렇게 개혁하면 어떻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고려를 제대로 개혁만 한다면 말이죠.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서 백년까지 누리리라. 우리 같이 일해봅시다. 응? 이방원이 정몽주를 회유하는 거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우리 뜻은 같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일을 잘 치러서 백년까지 한번 누려봅시다. 살짝 자기의 생각을 전해주었어요. 그랬더니 정몽주가 단심과 하면서 이제 또이 시조를 읊었다고 하지요. 그렇게 전해지죠. 이 몸이 죽고 죽고 100번 고쳐 주고 이게 뭐예요? 내가 죽었는데 한번 죽는 게 아니야. 계속 죽어. 100번씩 죽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나중에 뼈만 남는다고 하잖아요. 그 백골이 진토가 돼. 진토가 뭘까? 진이 뭘까요? 진. 먼지야. 먼지. 아주 작은 알갱이 먼지. 티끌, 티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티끌. 티끌 모아 태산할 때그 티끌. 자, 티끌이 되고 먼지가 되고 흙이 되어서 내가 넋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렇지만 나는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죽고 죽고 100번을 고쳐 죽어서 내 넋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이미 누굴까요? 고려죠. 고려를 향한 나의 이 충성심은 가시다. 예,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방원은, 어이, 정몽주 선생님,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게 뭐 중요합니까? 우리가 고려를 잘 개혁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랑 같이 일해 봅시다. 우리 새로운 왕조를 한번 세워 봅시다. 그랬더니 정몽주는, No. 나는 내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 고려를 그냥 개혁하고 잘 바꾸고 싶어. 나는 당신하고 일하기 싫어. 막 이렇게. 자, 이런 거예요. 자, 이두 작품에 이 작가들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 나옵니다. 작가의 의도. 의도가 뭘까요? 너 이거 의도적으로 그랬지. 이런 말 쓰잖아요. 의도라는 것은 계획이라는 얘기예요. 네. 너 이거 계획적이지?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게 아,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그냥 밥 먹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 둘이 이렇게 일부러 이런 시조를 주고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글 가를 읽고 알맞게 반응한 친구 두 명은 누구인지 쓰시오. 이방원과 정몽주는 개혁에 대한 생각이 같아서 대화가 잘 통했을 거야. 이거 아니죠. 네. 당시에 새로 등장한 정치 세력과 무인들은 고려 사회를 개혁하려고 했어. 오, 너말 잘했어. 고려 말, 이방원과 정몽주는 서로의 입장을 담은 글을 썼어요. 그쵸? 하여가 단심과.
그래서 상대를 무엇하려고 했을까? 설득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전하려고 한 것 같아. 이게 뭐예요? 상대를 설득하고 자기 생각을 전하려 한다. 아까 얘기했죠? 작가의 의도. 이게 바로 의도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번 단원의 제목이 뭐예요? 깊이 있게 감상하기잖아요. 자, 짜자자잔. 그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바로 깊이 있게 감상하는 방법입니다. 쉽죠? 예. 네. 깊이 있게 감상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두 명, 누굴까요? 알맞게 반응한 친구, 서연하고요. 그 다음에 규례.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작가의 의도는 네, 이런 것들이다. 내가 이 작품을, 또 이 시조를 건네주면서 무엇을 노렸느냐. 네, 요걸 생각하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와 같은 글의 종류로 알맞은 것은 무엇이다? 예, 시조라고 합니다. 예, 시조는요, 형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아까 하여가나 단심가 몇 줄이었는지 기억하세요? 세 줄이었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이렇게 시조는 뭐랄까요? 형식이 예,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 예, 고려 말에서 이 시조가 나오고요. 또 조선시대 때도 시조가 많이 예, 만들어졌습니다. 창작이 되었습니다. 자, 나의 두 글에 담긴 작가의 의도를 알맞게 연결하시오. 고려에 대한 충성심. 충성심. 그래서 단심가요. 단이 뭐냐면 붉은색이에요. 단심, 붉은 마음이야. 충성심을 그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충성심을 확고하게 전달하려는 의도로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을 더 고쳐주고 뭐 이래도 나는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뭐예요? 이게 단심가고요.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는 의견에 상대가 동의하기를 한번 쭉 예, 떠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방원이 하여가를 지었습니다. 하여가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요? 우리 고려 개혁하면 그거 다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랑 일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 짐작하며 작품을 읽으면 좋은 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다. 자, 작품을 창작할 때 전하고 싶은 생각이나 마음을 담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의도가 무엇인지 짐작하는 거잖아요. 누구의 의도? 작가의 의도. 그러니까 감상에 초점을 두어야겠습니다. 창작이 아니고 말이죠. 자, 길입니다. 아, 좀 어려운 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처음에 서시 예, 잠깐 그 일부분 읽었잖아요. 그 서시를 지은 예, 윤동주 시인의 예, 시예요. 조금 힌트를 좀 주자면요. 윤동주 시인의 그 작품은 하늘이 많이 나와. 하늘. 그 다음에 뭐 별이 나오고요. 어때요? 하늘 나오고 별 나오고 그러면 분위기가 좀 읽혀지나요? 네. 그리고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쓴 시들이 참 많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예, 바로 맞아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쓴 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걸 보시면서, 그걸 생각하시면서 요 길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요, 시를 쉽게 감상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머릿속에 이 시를 읽으면서 떠오르는 그 그림을 붙잡아 두는 겁니다. 자, 그림이 혹시 머릿속에 그려진다면 잘 붙잡아 두세요. 그게 감상하는 방법이에요. 길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자,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뭘 잃어버렸는지는 얘기 안 하죠. 그냥 잃어버렸대요. 굉장히 영리한 시 아닙니까? 잃어버렸습니다. 벌써 멋있어. 그지? 벌써 멋있어. 무얼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몰라. 자, 여러분 뭔가 잃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잃어버렸나 보다. 놀러 가자. 아니죠. 어디다 잃어버렸죠? 막 이렇게 뒤지게 되죠. 예, 바로 그 모습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작가는 윤동주 시인은 어디로 나아갔대요? 길에 나아갔답니다. 자, 잃어버렸어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얘기하지 않아요, 아직. 찾기 위해서 길에 나아갔어요. 자, 길에 나아갔더니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자, 머릿속에 상상하세요. 그 장면을.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있는 그런 길이에요. 그리고 돌담,
마음을 네, 끼고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선생님은 지금 머릿속에 이게 생각이 났거든요. 여러분하고 다를 수는 있어요. 자, 길로 나아갔어요. 돌담이에요. 막 이렇게 돌담 알죠? 예, 돌로 만들어진 그 돌담들. 돌이 쓰러지겠다고요? 예. 아니, 내 머릿속이라고요. 자, 이 글쓴이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길로 나아갔어요. 돌담을 끼고 가요.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담에 쇠문이 또 붙어 있구나. 예, 쇠문. 단단한 쇠문이 또 붙어 있어요. 닫혀 있대요.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자,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어때요? 막 활달하고 즐겁고, 예, 그런 분위기인가요? 아니죠. 막 담이 높게, 그것도 돌로 된 담이 높게 세워져 있고, 문도 아주 그냥 차가운 쇠문이야. 굳게 닫혀져 있어. 내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려서 찾으러 가는 길인데, 이런 길이야. 이 어떤 길일까요? 답답하고, 뭔가, 뭐, 이렇게, 그, 머릿속에 복잡하고, 이걸 내가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분위기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뭐예요? 시간이 흘러요. 이 글쓴이는 뭔가를 잃어버려서 찾으러 나왔는데, 계속 하루 종일 이걸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자, 돌담을 더듬어 눈물 져요. 못 찾아서, 그쵸?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하늘이 보여요.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하늘 별 많이 나온다고 했죠? 이 윤동주 시인의 시를 보면. 자, 누가 부끄러워요?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하늘을 봤지만 하늘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부끄러워요. 나는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을까?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 근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부끄러워요. 풀한 포기 없는 이 길. 자, 생각해봐요. 여기 막 풀도 있고, 뭐, 여기 뭐, 여러분 좋아하는 강아지도 있고, 막 이런 길이 아니고요. 풀한 포기 없는 정말 황량하게 그지없는 길이에요. 옆에는 막 담이, 돌로 쌓여진 담이 막 있고요. 그런 길이지만, 어떻게 해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요.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고 그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있어. 담 저쪽에 누가 있대요?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자, 이 담만 넘으면 내가 잃어버린 나를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여기서 우리는 알수 있죠? 잃어버렸습니다. 벌써 멋있죠?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나를 잃어버린 거야. 나를. 참된 나를 잃어버렸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여기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해석해야 될까? 나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답이 없었어. 답을 찾을 수가 없어. 나를 잃어버렸어.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담 저쪽에 내가 꼭 찾고 싶어 하던 진정한 나의 모습이 여기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되었어. 그래서 나는 이풀한 포기 없는 이 황량한 길을 주저앉지 않고 계속 걸어갈 거야.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잃어버려서 절망이야. 이게 아니라 난 끝까지 나를 찾아서 이 길을 걸어갈 거야. 내가 사는 것은 다만, 내가 사는 이유는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다고요? 나를 잃어버렸어요. 나를 잃어버렸지만 난 이걸 찾을 겁니다. 그래서 난 사는 겁니다. 이것도 멋있지 않아요? 내가 사는 것은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너무 멋있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너무 멋있는 거야. 이게 시인이에요. 그죠? 예. 시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이걸 여기다 이렇게 탁 찍을 생각을 했을까? 그죠? 예. 자, 시에서 말하는 이가 길을 걸으며 본 것을 모두 골라볼까요? 돌담 봤고요. 쇠문 봤지요. 바다 그림자 봤지요. 네. 다른 사람 없어요. 자, 다음, 가나다라. 알았죠? 예. 다음 뜻을 가진 낱말을 찾아 쓰시오.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의 뒤를 이어 따라 또는 다른 물체에 이어져. 자, 뭐였어요? 연달아. 연달아. 예, 그 시어에 있죠? 연달아. 시에서 말하는 이가 처한 상황으로 알맞은 것은 뭘까요?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다. 아직은 못 찾았어. 계속해서 길을 걷고 있다. 무엇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모른다고 했죠. 그래서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길은 나를 찾는 여정이야. 방법이고. 예. 시에서 말하는 이가 풀한

목적이 없는 길을 걷는 까닭은 나를 찾기 위함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린 그 나를 소중한 것을 찾기 위해서 예,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길을 계속 걷는다라고 했는데요. 좀 어렵죠? 정답이 어렵죠? 예시 정답이 어렵죠? 아까 여러분이 그 시에 있는 그대로 써도 정답으로 간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걸 외워야 되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희망을 놓지 않기 위해서 내 나를 끝까지 찾으려고 하는 그 희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길을 걷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윤동주란 사람은 누굴까? 윤동주는요, 요거 보세요. 연도를 보세요. 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은 아니라는 걸알수 있죠? 일제강점기 때 활동한 시인이자 독립운동가고요. 우리 민족이 일본의 지배를 받으며 힘들게 살아가면서 차별당하는 그 현실을 매우 안타까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라는 말 많이 썼죠? 예. 옛날에는요, 일제시대라는 말도 쓰기는 했어요. 그런데 일제강점기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서 지금은 일제강점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왜 정확한 표현이냐면요. 일본 제국이, 자, 이게 준말이에요. 일본 제국이 또는 일본 제국주의가 강제로 점령한 시기다. 이런 뜻이에요. 아, 그런 뜻이구나.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조선, 우리나라를, 그땐 조선이었죠? 강제로 점령한 시기. 더 정확한 말이죠. 그냥 일제시대 하는 것보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일제강점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에 이분은 시인이었어요. 그리고 시대적 배경이 이렇잖아. 뭐예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지금은 독립운동가가 없을 것 같죠? 네. 왜?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윤동주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부당함에 맞서려고 시를 쓰며 일본과 조선 총독부를 비판했습니다. 윤동주는 나라를 되찾고 싶은 마음이 강했고, 이 마음은 어디에 나타난다? 시 속에 잘 담겨 있습니다. 예, 나라를 찾고 싶어요. 나는 나라를 찾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아를 성찰하는 거야.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 과정을 시로 남기는 거죠. 대표적인 시로는 서시 별 헤는 밤 반딧불이 있습니다. 윤동주의 시를 읽으면 그가 느꼈던 지식인으로서의, 지식인이에요, 이분. 네. 지식인으로서의 부끄러움과 슬픔, 그리고 독립의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연희 전문 학교 다녔던 지식인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총을 드는 사람이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뭐 폭탄을 드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시를 통해서 독립운동하고 싶은 그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 예, 그렇다는 거죠. 자, 일제강점기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통치를 당한 시대고요. 일본의 식민지 정책은 사회적, 경제적 약탈에 그치지 않고 빼앗아가는 거잖아요. 예, 그 약탈에 그치지 않고 민족 말살을 일삼았습니다. 여러분, 말살이 뭔지 알아요? 말살. 말살은요, 이렇게 꽉 눌러가지고 그냥 짓이겨 버리는 거야. 예? 말살은요, 그냥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는 게 말살이라고 해요, 여러분. 말살이라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민족을 뭐 쇠퇴시켰다, 뭐 약화시켰다, 뭐 어디로 이주시켰다, 이게 아니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말살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이에 맞서 우리 민족은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전개했으며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광복, 빛을 찾았다 이런 뜻이죠. 광복을 맞아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살았던 그때의 그 시대 상황을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글가의 윤동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시인입니다. 독립운동가이기도 하고요. 일본과 조선 총독부를 비판했고요. 윤동주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것은 포기했을까요? 네, 아니죠. 대표적인 작품에 서시 별 헤는 밤 반딧불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알맞지 않은 것은? 네, 4번이 되겠네요. 예, 서시는 아까 조금 맛을 봤고요. 한번 꼭 찾아보세요. 별 헤는 밤은 별 나오잖아. 예. 예, 별 헤는 밤은 뭐랄까요? 기억에 남는 구절이 이거죠.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뭐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마지막에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예, 이렇게. 그 구절이 좀 마음에 들죠. 예. 반딧불, 이런 시도 있고요. 다음을 읽고 윤동주의 대표적인 작품들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을 찾아 쓰시오. 자, 식민 통치를 당한 시대, 일제. 자, 뭐라고요? 강제로 점령당한 시기. 그러면 이거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이거 쓰라고 하잖아요? 이런 친구 있습니다. 재밌어, 이 친구. 뭐라고 쓰냐면, 일제, 감정이, 이렇게 쓴 친구 있어요. 너무 재밌어. 막, 채점하다 보면, 이렇게 웃음이 나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막 이러고. 이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거, 봐. 이 준말이라고 했잖아. 줄어든 말. 강제로 점령한 시기. 절대로 잊어버리잖아. 다음은 윤동주가 쓴시 길의 일부분입니다. 친구들의 대화를 읽고요.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알맞은 것에 기호를 쓰시오. 돌담, 하늘, 풀한 포기, 길, 담이 있습니다. 자, 그럼 기역에서부터 미음까지 보시면서 이 친구들의 대화를 읽어볼게요. 자, 경담이 얘기해요. 앞으로 나아갈 삶의 방향을 의미해. 이것은 앞으로 나아갈 삶의 방향을 의미한대요. 긴 시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다는 의미를 이곳에 빗대어 표현한 것 같아. 이건 그거야. 이 말이죠. 아, 이건 말이야. 끝없이 이어진 이곳을 감으로써 끝내 잃은 것을 찾을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미래를 표현한 것 같아. 자, 그러면 이것들 중에 이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뭘까요? 네, 바로, 예, 리을이죠. 예, 삶의 방향을 의미하는 길. 예, 리을이 되겠습니다. 라면 문제입니다. 다음 말의 뜻은 뭘까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1번, 이래도 저래도 괜찮다. 2번, 이들은 얼마며 저들은 얼마냐? 아주 유명한 문장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아, 그리고요. 정답은 선생님 톡톡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안녕!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286강. 자, 월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은 저하고 이제 어법 공부하시는 그런 날인데요. 자, 우리 이제 시제 공부를 계속 해오고 있어요. 자, 오늘이 시제 공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시간이고요. 자, 완료 시제를 지난 시간 한 시간에 다 다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시간까지 연결해서 완료 시제로는 두 번째 시간, 시제 전체를 보자면 네 번째 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완료 시제의 개념 알려드렸고, 그 중에 두 가지 용법만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추가적으로 또 두 가지의 용법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것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험적 용법과 완료적 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완료 시제도 여러분들 현재 완료만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과거 완료도 있고 미래 완료도 있는데, 자, 이 부분도 개념 설명드리고 어떤 경우에 그런 시제를 정답으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지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역시 자 퀴즈로 갑니다. 자, 그러시면 첫 번째 경험적 용법부터 시작을 좀 해보는데요.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시점과에 시작된 어떤 일이 현재까지 계속되든가, 과거 시점에 어떤 일이 끝났는데 그 결과가 현재까지 지속되든가, 이런 두 가지 경우에 쓴다 그랬죠. 결론적으로 현재 완료 시제는 현재의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일종의 현재 시제다라고 했는데요. 경험적 용법도 똑같은 논리인지 한번 좀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를 기준으로 한 경험을 그 표현하게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경험이라고 하면 이미 내가 해봤던 거니까 과거 시점을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나 그 영화 본 적 없어 라고 하면 지금 현재도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행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지금도 그 행위를 나는 안 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때문에 현재 완료와 단순 과거는 분명한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잘 이런 것들을 구분지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국어로는. 그런데 영어는 분명하게 이것을 구분지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는 과거 시점에 뭐뭐를 해본 적이 있어. 혹은 지금까지 나는 그런 거 해본 적 없어. 그러면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경험 상태를 나타내서 현재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어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땐 주로 뭐라고 하나요? 내가 뭐뭐를 해본 적이 지금까지 있다 없다로 여러분들이 번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테크니컬하게 자, 우리는 이제 수업 영어를 이제 공부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그 분명히 과거 시점을 딱 지정하는 그런 어구들이 세상엔 되게 많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yesterday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는 어저께 뭐뭐 했다기 때문에 지금까지라고 하는 이것과는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난 지금까지 이런 걸 해본 경험이 있어. 혹은 지금까지 나는 이런 걸 해본 경험이 없어. 라고를 표현하는 경험적 용법에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경험이라고 하면 경험은 이미 한 거니까 과거잖아. 근데 왜 과거 시제로 못 써? have pp를.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시험을 보러 이제 들어가시면, 자, 중학교 시험에서 이런 게 이제 출제가 되죠. 요런 yesterday 같은 것을 주고, 과거 시제를 쓸 거냐, 현재 완료 시제를 쓸 거냐를 같이 줍니다. 개념이 분명치 않으면, 여러분들, 현재 완료는 왜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yesterday는 분명히 어제 벌어진 일이니까, 지금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건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자, 지금까지의 경험을 나타내는 현재 완료의 경험적 용법과는, 이거는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생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분명한 과거를 표시하는 어구와 함께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거듭, 거듭 여러분께 강조를 드립니다. 자, 요거를 잘 기억하고 계시면 나중에 이제 시험을 보러 들어갔을 때 자다가도 떡으로도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러시면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yesterday라고 쓰시면 여러분들 자, yesterday가 왔을 때 have seen이라고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이건 분명히 과거 시제로 여러분들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어때요? 나는 before, 이전에. 나는 이전에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어. 지금까지 중에서 나는 이전에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예문은요. SHL's repair person. 저 SHL은 뭐 회사 이름이겠죠? 이 회사에, 자, 수리하는 분이 어떻게 돼요?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뭐를요? appointment는 약속이죠. 시간 약속을 어겨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어겨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계속일 수도 있어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의 개념인 거거든요. 자, 이제 느낌이 좀 오세요? 이게 바로 영어의 시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경험적 용법이죠. 자, 두 번째 완료적 용법인데요. 자, 이제 현재 완료에서는 마지막 용법이에요. 이게 지금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여러분들? 그렇죠. 계속적 용법, 결과적 용법, 경험적 용법,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완료적 용법인데, 이 완료적 용법이 사실은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그런,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용법인 것 같아요. 자, 뭐냐면, 현재를 기준으로 이미 완료된 사건을 표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한국말을 읽고 여러분들이 현재를 기준으로 이미 완료됐으면 과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예문으로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He has already eaten his lunch. 그 사람 점심 먹었대 이미.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과거에 먹은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장 어때요? 자, it의 과거가 ate니까 he ate his lunch. 그 사람 점심 먹었대. 똑같이 사실은 과거 시점에 먹은 거예요. 그런데 현재 완료는 반드시 여러분들 무슨 정보를 줘야 된다 그랬어요? 바로 현재의 정보를 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점심 시간인데 걔가 이미 점심을 먹었대더라.
라고 하는 것이면, 그래서

현재를 기준으로 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이 점심시간인데, 아유, 그 사람 벌써 점심 먹었대. 이렇게 쓸 때는 여러분들, 현재 완료로 써야 돼요. 현재를 기준으로, 현재 점심시간을 기준으로 이미 완료됐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he ate his lunch. 그러면 지금 점심시간 아니에요. 저녁 때예요. 그럼 점심 안 걸르고 먹었댄다. 요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한국인 입장에서 완료적 용법을 정확하게 구사해서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웬간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쉽지 않은 그런 용법이에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완료적 용법은 똑같이 과거 시제와 똑같이 이미 끝난 거를 표현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준점을 이렇게 현재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현재 완료로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의 용법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는데 우리가 네 가지의 용법을 사실은 1, 2, 3, 4 이렇게 4분의 1씩 지금 번호를 붙여서 공부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두 개, 이번 시간에 두 개. 그런데 사실은요, 현재 완료에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용법이 있어요. 계속적 용법, 경험적 용법, 결과적 용법, 뭐 완료적 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안타깝게도 수업 영어에서는, 안타깝게도는 아니죠. 다행이라고 표현해야 될것 같아요. 예. 자, 계속적 용법이 주로 출제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계속 일해왔다. 요런 경우가 주로 출제되고요. 나머지 용법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어감 차이만 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수업 영어에서는 자주 다루지 않습니다. 4분의 1씩 제가 설명을, 4분의 1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가중치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 용법에 절대적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부담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 아, 어머나, 내가 완료적 용법도 앞으로 좀 시험 문제로 많이 풀어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것들은 어감 차이만 아시면 되고요. 그 어감 차이를 알면 어때요? 영어가 재밌죠? He has already eaten his lunch 하고 he ate his lunch의 느낌 차이를 알면 좋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정도만 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현재 완료가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과거 완료도 있고 미래 완료도 있겠죠? 그래서 다음은 과거 완료부터 먼저 저희가 좀 살펴보는데 과거 완료는 어때요? 똑같이 계속 결과 경험 완료를 나타내요. 근데 기준점이 현재가 아니라고요. 이것은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부터 계속됐던 것, 혹은 과거 시점 이전에 경험했던 것, 그죠? 혹은 완료, 결과 다 똑같은 거예요. 과거보다 더 과거에 마무리가 되었고, 이때까지 과거까지 자, 그 결과가 지속되는 경우에도 쓰거든요. 자,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이거를 우리가 과거보다 더 과거인 대과거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사실 대과거라고 하는 저 표현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사실은 살짝 언급을 했어요. 과거보다 더 과거를 대과거라고 하고 그때는 head plus pp를 쓰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체계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과정 안에서 이것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자, 보셔요, 여러분들. 예문으로 증명해 볼게요. Yesterday, 어저께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먹다는 eat도 좋지만 have 동사도 많이 쓰죠. 자, 그런데 어제 먹었는데 어제는 분명히 과거에 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after가 나오네요. 뭐한 다음에? 바로 영화를 본 다음에 저녁을 먹었어요. 그러면 똑같이 어저께 발생된 일은 맞거든요. 이것도 어제 발생된 거고 이것도 어제 발생된 건데 after라고 하는 접속사의 특성상 영화를 본 다음에 뭐 했어요? 저녁 먹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 더 과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head plus pp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대과거 시점을 과거 완료로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여기도 함정이 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after, before, when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건데요. 자, 논리는 간단합니다. after 다음에 had pp를 쓰면 주어 다음에는 과거 동사를 쓰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after는 같은 시점 안에 선후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A 한 다음에 B 했다라고 하는 과거 시점의 선후 관계를 나타낼 땐 얘가 더 과거니까 had pp를 쓰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어떻게 하죠? 헤드 PP 대신에 일반 과거 동사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시점처럼 보이죠? 요렇게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요렇게 돼 있어요. after가 명백한 선후 관계를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head plus pp로 대과거를 표시하지 않아도 더 과거인 걸 누구나 다알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렇게 쓰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쓰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에 had watched가 아니라 그냥 watched라고 과거로 써도 잘못된 것이 아니니까 그점 차고 있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before는 반대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기 이전에 이것을 한 거니까 얘가 먼저라고요. 그래서 had pp를 써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논리로 여러분들 자, 대과거 표시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 과거를 표시할 때는 head pp로 써야 읽는 사람이 더 과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지만 before나 after가 써 있으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뭐 before나 after가 써 있으니까 얘가 더 과거잖아. 하기 때문에 일반 과거로 자, 똑같이 보이지만 더 과거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when입니다. when은 어때요? A 할때 B 했다니까 둘은 같은 시점이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A 했을 때 이미 그 이전에 뭐뭐뭐를 했어 라고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시험 보러 들어가서 when이 나왔는데 자, 같은 시점이어도 좋지만 요게 head pp로 쓰였다고 해가지고 어 이거 이상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문으로 증명해 볼까요?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콘서트가 어떻게 됐어요? 이미 끝났어요. 자, over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 형용사의 보호입니다. 전치사, 부사 아닙니다. 형용사입니다. over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도착했을 때 어때요? 이미 끝났다기 때문에 자, 도착했을 때 뭐뭐 했다도 이게 다수예요. 그래서 같은 시점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많지만 이렇게 대과거로 표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셔야 여러분들이 자, 시험을 보러 들어가셔서 수업 영어에서 오류를 찾아내거나 오류가 아닌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거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헤드 PP는 딱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뭐 복잡하게 뭐그 과거를 기준으로 한 무슨 계속 뭐 결과, 경험, 완료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종합적으로 결론이 뭐예요? 과거보다 더 과거일 때 쓰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미래 완료입니다. 미래 완료는 어때요? 이거 똑같죠? 미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또네 가지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자, 방식은 뭐겠어요? 그쵸? 앞에 있는 have 동사를 will have로 쓰는 거예요. will have pp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미래 완료 시점은 실제로 현실의 생활에서 원어민들도 그닥 그렇게 많이 쓰는 시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래 완료 시제로 써야 하는데, 어때요? 요거는 그냥 will 플러스 동사원형. 단순 미래라고 하면 will 플러스 동사원형이죠? 자, 요걸로 쓰기도 합니다. 자, 이것도 예문으로 증명해 드릴게요. by next weekend. 제가 이제 이건 이미 설명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by가 들어가면 뭐라 그랬어요? 늦어도 다음 주말까지는.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다음 주말이 여기라고 치면, 늦어도 이때까지는 내가 미스터 킴에게 이메일을 보내게 될 거야인데, 그러면 이메일을 보내는 시점이 언제예요? 바로 늦어도 이때까지는 경험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메일 보내는 거를 경험하게 될 거야. 이메일 보내게 될 거야.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에 보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늦어도 이때까지는 보내면 되니까 언제 보낼지 모르는 거죠, 저도 지금. 그래서 특정 미래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경험 상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런데 이때는 will have pp를 쓰는 게 맞죠. 하지만 will send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원어민들이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거꾸로 중학 과정에서는 미래 완료 같은 것들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겠습니까?

0: 실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건 너무 복잡한 개념이라 나중에 고등과정쯤 가야 이것은 이제 다루는 내용인데, 자, 시험에 출제하는 내용인데 개념은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예문을 제가 좀 반대로 드린 거예요. Tomorrow가 나와 있습니다. Tomorrow는 by tomorrow랑은 다르죠. 내일 뭐할 거야?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요거는 자, 단순 미래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단순 미래를 써야 되는 상황에서 미래 완료로 이렇게 바꿔 쓰는 건 가능해요? 이것은 가능치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문장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미래 완료로 쓴 것은 그냥 단순 미래로 그냥 원어민들도 사용한다. 마지막입니다. 자, 요건 여러분들 단순 암기 사항인데요. 예외 상황입니다.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그것들을 이끄는 접속사는 제시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는요, 미래를 will 플러스 동사원형으로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돌아오기 전에 방 청소할게요. 라고 하면 돌아오는 시점도 미래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현재를 써서 미래를 표시를 하니까 그 점도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오늘 강의 모두 마무리 짓고요. 자, 퀴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미래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는 C번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D번입니다. 자, 그리고 2번으로 갈게요. 자, 시간과 조건 부사절 아닌 거. 자, A번이죠? 자, 그 다음에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특정 과거 시점 이전에 완료된 거 뭘까요? 자, 이건 과거 완료 시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오늘 강의 마무리가 다 되었어요. 자, 필요한 복습들 꼼꼼하게 잘 부탁드리고요. 내일하고 모레, 자, 반복 학습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 <놔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4: 2분 위기.
5: 여러분의 위기도?
6: 이게 뭐야?
5: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7: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배부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불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허가제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허가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의 허가제도를 한번 두 가지를 비교해 드릴 거고요. 허가구역을 이제 지정하는 어떤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허가구역 지정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허가 신청을 하는지 그 허가 신청 절차를 한번 좀 알아보고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는 무조건 다 허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1제곱미터도 허가받아라 이러면 좀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면제해주는 면적이 있습니다. 이 면제 면적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외국인 등의 토지 거래 허가제를 일단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 등의 토지 거래 허가제도는요. 한국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는 제도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외국인의 허가를 받는 제도니까요. 그런데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손님이 외국인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를 우리 거래할 때는 허가받고 거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다섯 가지 구역이 있어요. 허가구역. 그리고 동법 제11조에 부신법 제11조에 토지 거래 허가제라는 것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토지 거래 허가 제도를 우리 이제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제 줄여서요. 토허제라고 이제 보통 부르죠. 예? 그래서 토허제가 바로 요 토지 거래 허가제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제하고 토허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두 가지를 좀 먼저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좌측에 이게 이제 9조고 여기가 11조라서 요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좀한 거예요. 법조문의 순서에 맞춰서 배치를 한 겁니다. 외국인 등의 토지 거래 허가제가 있고 일명 토허제가 있고 그래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쪽 부분은 이제 뭐 많이 중요한 거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도 좀 알고 계셔야 될 항목이 좀 있고 이 토지 거래 허가 제도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즉 부신법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보통 두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출제가 해마다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토허제는 어떻게 보면 그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뭐 투자하시거나 뭐 하시는 분들이 이 토허제를 모르고 우리 부동산 활동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너무 좀 상식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외국인 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일단 여기 외국인 등 안에 이등 안에는 법인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된다 그랬어요. 외부 법인, 뭐 외국 정부 이런 거다 포함이 되는 개념이고 다섯 개의 허가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지정 절차는 필요 없고요. 다섯 개의 허가 구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거기 안에 있는 우리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할 때는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할 때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다섯 가지 사전 허가 구역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번 읽어 보면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는 그냥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냐? 허가 받고 살아. 뭐 허가 안 떨어지면 허가 처분이 안 되면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정 문화유산 보호구역. 예, 그리고 천연 기념물 보호구역. 그리고 생태와 경관 보전 지역. 야생생물 특별 보호구역. 이렇게 총 다섯 개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좀 색깔을 좀 이렇게 좀 달리 해 놓은 것은 암기를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암기 코드 좀 잠깐 소개해 드리면 군문, 그러니까 군사 문화는 천생, 야생에서 이루어진다. 요렇게 좀 스토리 만들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군사 문화는 천생, 야생에서. 우리 군인들이 활동을 뭐할 때는 다 야외에서 하잖아요. 자, 군문 천생야 뭐 이렇게 다섯 가지 허가 구역이 있는데 요건 좀 암기를 하고 계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렇게 다섯 가지 허가 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1제곱미터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일명 토허제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이 토허제는 지정 절차가 또 필요하고 일정한 면적까지는
허가를 안 받는 면적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면제 면적도 아예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일명 토허제 한번 들어와 볼게요. 여기는 외국인 허가제하고 달리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소위 말하면 지정권자라고 하는데 지정권자가 이걸 지정을 해야만 우리 허가를 받게 되는 건데 그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그 지정권자라고 하는데 이제 줄여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보통 국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국장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서울 경기를 걸쳐 지정한다든가, 뭐 아니면 경기 인천 이런 식으로 2개 이상의 시도를 걸쳐 지정할 때는 국장이 지정을 하게 되고, 동일 시도 안에서 지정을 한다. 가령 서울특별시 안에서 지정을 한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독립적으로 지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정권자의 지정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참고로 좀 한번 적어 드릴게요. 국장 내지는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이다. 기본 요건. 그러니까 우리 토허제는 그러면 언제 지정을 하느냐. 이제 이 부분이잖아요. 이게 토허제는 지가가 상승하고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선제적으로 지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려가 있다 이 얘기는 선제적으로 미리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지가의 어떤 안정화가 되어진 지역, 그러니까 이제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가가 똑같아요. 그럼 굳이 지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갑자기 10년 동안 그 지가가 안정적이었는데 거기다 예컨대 신도시 하나를 개발할 거야. 그러면 이 신도시 개발하기 전에 미리 이제 우리 그 관계 그 관청들은 알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미리 지정을 해야지.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다 올라가고 나서 지정해봐야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선제적 지정이 좀 필요하다. 이게 기본 요건이면 세부 요건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세부 기본 요건은 말 그대로 기본적인 거고 세부 요건은 요 5개 중에 하나라도 기본 요건 플러스 해당

사정이 되어질 때 이제 지정 사유가 되는 거죠. 첫 번째로 토지 이용 계획이, 여기서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토지 이용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용도 지역이 바뀐다든가, 거기가 뭐 가령 도시 지역의 주거 지역이었는데, 그거를 상업 지역으로 만약에 바뀐다든가, 이러면 지가의 엄청난 상승을 예상해 볼수 있잖아요. 우리 용적률이 막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러한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어지는 지역, 그럼 지가의 상승을 예상해 볼수 있겠고요. 종전 지역에 행위 제한이 좀 있었었는데, 뭐 가령 그린벨트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풀렸거나 해제가 됐거나, 그린벨트가 풀렸거나, 아니면 그린벨트가 조금 축소가 됐거나 완화됐거나, 아니면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완화시켰거나, 이래도 말하자면 어떤 제한이 풀리거나 느슨해지거나 뭐 이런 개념이니까 역시 지가의 상승을 예상해 볼수 있다. 요게 좀잘 나오고요. 출제. 그리고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신도시 같은 거, 뭐 이런 게 개발 예정 지역. 그 다음에 이제 국장 또는 시도, 이제 이두 관청이 소위 말하면 지정권자인데, 지정권자가 봤을 때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뭐 이런 거. 당연히 이제 요거 지정권자니까 그런 권한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여기 투기 좀 될것 같아. 그래서 지정권자, 즉 국장 아니면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지역이 말하자면 우리 그 토어제 지정 대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다섯 개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돼야 돼요. 이거 해당 안 되고 그냥 지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요건이 안 되는 거니까요. 자, 성격은 둘다 허가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허가제잖아요. 허락을 받아서 이런 의미가 허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전 허가라는 거는 계약을 하고 나서 이렇게 했으니 허가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가해 주세요. 요 개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전 허가인데 허가 안 받고 그러면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계약은 무효예요. 이 무효가 소위 말하면 확정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확정적 무효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무효였고 앞으로도 무효인 상태 이걸 확정적 무효라고 얘기합니다. 이거하고 좀 상대적인 무효가 유동적 무효라는 것이 있는데 유동적 무효는 예전에는 이제 무효였는데 허가를 나중에라도 받으면 소급해서 확정적 유효로 바뀌는 현재 무효 상태를 이제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는 확정적 무효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계속 무효인 상태를 확정적 무효다. 이 토지 거래 허가나 외국인 허가 모두 확정적 무효입니다. 자, 허가 의무자를 한번 알아보는데, 이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는 외국인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외국인의 허가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요거는 거래 허가니까, 거래. 즉, 계약을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공급, 교환, 증여까지가 허가의 대상이 되는데요. 여기 증여에다가 우리 별표 하나만 잡을게요. 여기서 이제 증여라는 거는 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여하는 거니까. 근데 유무상을 따지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우리 일명 토허제에서는요. 이게 계약을 원인으로 이제 소위 말하면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당사자들이 허가를 받는데 여기는 유상 계약만 허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유상의 경우에는 증여는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 같은 경우에는 허가 안 받아도 돼. 토허제는요. 근데 외국인 허가 제도는 증여도 허가를 받아야 돼. 이게 이제 좀 차이가 있겠고. 그다음 이제 그 외국인 허가제에서 매매 공급 교환 증여는 전부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인들이잖아요. 근데 일명 토허제 지역에서는 꼭 소유권만 허가의 대상이 아니라 지상권도 허가의 대상이 됩니다. 지상권. 땅지자, 윗상자, 권리권자. 그래서 땅 위에 권리를 취득하는 것도 하나의 물권이고요. 이 지상권도 만약에 뭐 200년짜리 지상권을 설정한다. 그러면 소유권하고 진배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허가의 대상이 되는 거구나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은 소유권만 허가의 대상인데 유무상 불문인데 여기는 지상권도 허가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토어제는 뭐까지 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냐면 예약까지 허가를 받는데 보통 부동산 활동에서 예약은 가등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지상권에 관한 가등기 하려면 우리 토어즈의 지역에서 토지에 관한 가등기면 허가받고 우리 가등기를 할수 있다라는 건. 그리고 허가 관청은 시, 군, 구예요. 그러니까 시장구조구청장이 허가 관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정권자랑 허가 관청이랑 달라요. 지정권자는 국장 아니면 시도이사가 지정권자고 지정을 이 관청에서 해준다면 허가를 해주는 거는 시장구조구청장이에요. 이거 혼동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두 가지 토지거래 허가의 방법 같은 것들을 좀 세세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외국인 우리 토지거래 허가의 방법은요. 시군구에 가서 받는 방법이 있어요. 소위 이제 방문 신청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도 이제 방문 신청, 가서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전자적으로 이렇게 그 신청할 수 있는데,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자적으로 신청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일명 토어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정보 종합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역시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보통 이제 정부24시라고 하는 뭐 이런 그 홈페이지하고 연동돼 있어서 이제 정부24시하고 좀 같은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전자적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관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우리 이제 그 얼마 안에 처리를 해줘야 되느냐, 이제 그 처리 기간이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15일 아니면 30일 안에 처리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15일은 뭐고 30일은 뭐냐, 이제 앞 페이지를 좀 잠깐 넘겨보겠습니다. 우리 외국인 허가 제도는 다섯 가지 구역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거 딱 봤을 때 관청에서 신중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 어느 구역이겠어요? 여기 1번이겠죠.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이기도 하니까 군사 우리 활동에 지장을 받는 어떤 허가를 해주면 안 되잖아요. 예컨대 외국인들이 군부대 그 근처에 뭐 혹은 뭐그 비행장 군 비행장 주변에 토지를 자꾸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뭐 같은 거 건물 같은 거 이렇게 지어놓고 우리나라 이제 군 항공기들이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사진을 좀 찍어가지고 소위 말하면 이제 적대국에 막 사진을 전송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30일 소유가 되는데 이거를 한 번을 연장을 또할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 60일까지 소유가 된다. 이렇게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들은 15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5일짜리가 있고 31일짜리가 있는데 이 30일짜리가 개정이 된 거고요. 군사시설 보호구역만 30일 한번 연장 가능. 나머지는 다 15일 안에 처리를 해줘야 된다. 토지거래 허가제, 일명 토허제가 있는데, 얘는 1978년도에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제도이고요. 70년대 제도인데, 이 70년대 이미 이 제도를 만들면서, 당시에 그 어떤 국민이나 시민들이 엄청난 좀 저항이 있었겠죠. 왜? 토지를 내 돈으로 내가 거래하겠다는데, 왜 허가를 받으라는 거야. 이러는 게좀 불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런 불만도 많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그 단기간 안에 대량으로 들어오면 너네 지금 이거 70년대만 하더라도 다 수기로 뭐 일을 했었을 때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만약에 처리 기간 안에, 그러니까 처리 기간 여기는 무조건 15일인데 15일 하나밖에 없어요. 그 15일 안에 처리를 못 해주면 어쩔 거야. 이게 합리적인 어떤 말하자면 그 불만 뭐 이의제기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들 때 어떤 제도를 갖고 있었었냐면 아 그러면 우리가 관의 실수로 뭐 어떤 관의 어떤 규칙 사유로 15일 안에 처리를 못 하게 되면 허가 받은 걸로 처리해 줄게. 이 제도를 70년대에 만들었어요, 이미.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허가 간주가 없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거라 이 기간을 말하자면 경과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경과하면 어쩔 건데, 내가 15일 안에 처리를 안 해줘? 그럼 내가 받은 걸로 볼게. 허가 간주하는 제도가 있고요. 이거는 굉장히 좀 특이한 특례 제도라서, 출제가 좀잘 되는 내용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다른 제도와의 관계를 한번 좀 알아보면, 이 허가 구역이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상호 면제해준다. 그래서 아무거나 위에 거를 받았으면 아래 거 면제, 아래 거를 먼저 받았으면 위에 거 면제해주는 절차들을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 일명 토허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거민의제 제도가 있고요. 또 농지 같은 경우에 농취증을 의지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빈출되어지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걸 2년 2천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일명 토허제,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가격의 30% 이하 상당액의 벌금. 이거 좀 빈출. 그래서 요를 줄여서 2년 30%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때의 토지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공시지가 기준에서 2년 30%를 부과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절차를 좀 한번 알아봅니다. 외국인 허가 제도는 5개가 이미 군문전세계약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정 절차가 없는 거예요, 따로. 그런데 우리 일명 토허제 같은 경우에는 지정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정은 말씀드린 대로 국장 또는 시도이사가 이제 지정을 하게 되는데,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할 때는 국장, 동일 시도에서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 요거를 이제 현재 그현 정부에서 이거를 개정하려고 지금 입법 예고를 지금 내놓고 있는데, 국장이 동일 시도 안에서도 이제 지정할 수 있는 입법 예고안이 이제 올라와 있긴 한데요. 아직 개정된 건 아니라서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현재까지는 요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정권자들이 임의적으로 갑자기 막 내가 막 기분 좋다 혹은 기분 안 나쁘다 뭐 나쁘다고 그래서 전국을 아니면 혹은 전 시도를 걸쳐서 토허제 지정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사전 심의를 얘기합니다. 국장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도지사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꼭 거쳐서 해야 되고요. 심의 없이 지정하면 이것 또한 무효입니다. 자, 이제 지정이 이루어졌다. 그럼 이제 공고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 공고가 두번 있게 돼요. 자, 이제 1번 제가 번호 한번 매겨 드릴게요. 이 공고는 지정권자들이 하는 공고입니다. 지정권자들이 하는 공고. 이렇게 저렇게 지정을 했어. 뭐 그러니까 알고 있어라는 의미의 공고이고요. 공고 사항은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예컨대 뭐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정할 거야, 뭐 지정 기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고 사항에 들어가고, 공고 후 5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공고 후 5일 후부터라는 뜻이 무슨 얘기냐면, 오늘 공고가 됐잖아요. 그럼 오늘부터 5일간은 허가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오늘부터 5일간은 허가 안 받는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5일간은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죠. 허가 안 받고 계약을 해도 되니까. 근데 6일째 되는 날 0시부터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고 이후에 지정권자들은 이거를 통지를 해주게 되는데, 시군구에게 통지를 하는데요. 이 시군구가 바로 허가 관청입니다. 사실 지정권자는 지정권자가 누구죠? 우리 국장 아니면 시도지사잖아요. 근데 이 지정권자는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지정하고 공고하고 통제하고 끝. 그러면 그 이후에 수년에 걸쳐서 계속 허가해주고, 또뭐 토지를 이용하는지도, 또 우리 실태조사라고 하는데 실태조사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업무를 해야 될 관청이 바로 시군구예요. 그러니까 시군구한테 알려주는 거, 이거를 허가 관청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군구가, 다시 말씀드리면 허가 관청이 다시 한번 공고를 하게 되는데, 이 공고가 두 번째 하는 공고가 되고요. 1번 공고하고 2번 공고는 좀 다른 공고입니다. 1번 공고는 지정권자가 하는 공고고요. 이 공고는 시군구, 즉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공고입니다.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등기 소장한테도 알려줘야 되는데, 얘도 빈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등기 소장이 우리 이제 그 법원 공무원 직급으로 따졌을 때 보통 4급에서 5급 정도 사이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높은 급수일 수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4급에서 5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지정권자인 국장하고 시도지사들은 뭐 어떤 급수를 논할 수 없는

이직 공무원들이잖아요. 이 공무원들이 소장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시군구가 알려줄 레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 무슨 얘기냐면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주어를 만들어주고 등기소장에게 통지한다. 그러면 왠지 우리가 등기소장은 엄청 높은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군구가 통지한 이거 아주 잘 나오는 빈출. 그리고 이제 그 시군구가 두 번째 하는 이 공고는 이 공고, 그러니까 1번 공고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하는 공고라고 한다면,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공고라고 한다면, 이 공고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하는 공고니까, 7일 이상 공고하고, 이거를 열람을 시켜준다. 공고문을 열람을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 해당 지역 그 시민이나 주민들한테, 말하자면, 공고하고 열람해준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허가, 이제 구역이 이제 효력이 발생이 되어 지었어요. 그럼 이제 허가 신청 들어가야 되잖아요. 허가 신청은 당사자가 공동으로 해야 하고 이건 예외 없는 공동 신청이고요. 개공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업무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공은 이게 허가 구역입니다라는 정도만 알려주면 되는 거고요. 신청서랑 자금 조달 계획서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서 이런 것들을 그 반영을 저 첨부를 해야 되는데 이때 실거래가를 따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다 해보고 투기적 거래가 아닌지 이거 보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죠.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해요. 조사 나가서 사진을 또 찍어보고요. 실태 조사 나가서도 또 사진을 찍어서 두 가지 사진을 대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투어제는 무조건 15일 안에 처리를 해줘야 된다 그랬는데 이 처리는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허가. 내지는 불허가. 허가는 계약을 해이 뜻이고 불허가는 계약하지 마이 얘기고요. 선매 협의 통지라는 것은 이게 이제 일종의 선매한다라는 건 누가 먼저 살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예를 이제 한자로 좀 써드리면요. 맷자가 이게 먼저 선자고 이 맷자가 살매입니다. 이거를 이제 선매라고 읽어요. 우리 한글로. 그러면 먼저 살 사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 같은 데서 이 토지 먼저 살 사람이 있으니까, 일반 사인들은 기다려야 되는, 기다려 뭐 이런 의미의 통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허가 떨어지면 계약하면 되고, 불어가면 참아야 되고, 선매 통지 날라오면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처리를 안 해주면, 25일 동안에 아무것도 처리를 안 해주면, 다음날 0시부터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거 서두에 취지 말씀드렸죠. 자, 만약에 불허가 떨어지면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달 안에 이의제기 할수 있고, 왜 불허가 했니? 뭐 이의제기 할수 있고, 매수 청구라는 것도 할수 있는데 나는, 그러니까 우리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허가를 해줘야 돈이 필요해. 이또 팔아서 나는 뭐 아이들 장가도 보내고 뭐 시집도 보내야 되니까 이거 꼭 팔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관청한테 네가 사줘 이런 의미로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매수 청구가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제도가 아닌 게 어떤 시세대로 사주는 게 아니라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말하자면 매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효성은 없다. 다만 이런 제도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요한 달이 일단 잘 나오고 매수 청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큰 실효성은 없다라는 점, 뭐 이런 것들이 예, 중요합니다. 자,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제가 외국인 허가 제도에서는 1제곱미터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면제해주는 면적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면제를 해준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면제. 그러니까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정해져 있어요. 용도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도시 지역 안에 주상, 공록 이런 식의 용도 지역이 있잖아요. 주거 지역은 60, 150, 150, 200까지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미지정 지역은 60까지고요. 도시 지역 외의 지역,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면 뭐 시골 같은 데에서는 원칙 250, 농지는 요거에 따블 500까지 안 받고 임야는 따따블, 그러니까 1000까지는 받지 않는다. 근데 이제 시험에는 요렇게 네 가지 지역을 잘 물어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지가에 상승하는 지역을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시골에서 그럴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도시 지역 안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좀 암기하고 계실 거를 추천드립니다. 60, 150, 150.

200. 다만 지정권자가요. 지정권자가 누구예요? 국장 아니면 시도지사죠. 10%에서 300% 범위까지 이거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한다라는 거는 좀 이렇게 늘리거나 좀 줄이거나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주거 지역을 10%로 만약에 줄인다면 6제곱미터까지로 확 줄어드는 거예요. 면제 면적이. 그러면 그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안 좋은 거죠. 반대로 녹지 지역을 300%까지 늘려서 공고를 하게 되면 여기는 600제곱미터까지 확 늘어나니까 소유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왜냐면 면제되는 면적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얼마에서 얼마까지 조정할 수 있다. 10에서 300%까지 조정할 수 있고, 이 조정에서 공고를 하면, 이렇게 공고를 하면, 그에 따른다. 그러니까 이 면적을 기준하는 게 아니라, 조정된 면적에 따른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보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손해평가사 시험 대비 강좌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작물 재배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즉, 작물 재배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작물 재배 환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토양도 필요할 거고, 온도도 필요할 것이고, 물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없어서는 절대로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게 토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토양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토양에 구성되는 토양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서 각각 어떤 특징을 갖는지, 그리고 작물이 생육하기에 가장 좋은 토양의 구조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토양을 비옥하게 하기 위해서 토양의 유기물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유기물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이 중요한 토양이 침식이 되게 되면 정상적으로 작물 생육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 토양의 침식 방지를 위한 대책이라든가, 또는 특수 형태의 농지에서 재배하는 재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물 재배 환경이 어떤 것인지. 재배 환경이란 작물의 생육이나 수량은 생산량을 이야기하겠죠. 생산량이라든가 작물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모든 외부적 요건, 즉 내부적 요건은 그 작물이 건실한지, 작물의 종자가 우량 종자인지 하는 것들이 내부적 요건이라면, 외부적 요건은 그 작물이 자라고 있는 토양, 그리고 광이라든가

온도라든가 수분이라든가 하는 환경 등이 외적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배환경의 구성요소로는 토양이라든가 기상이라든가 수, 즉 토양 수분에 대한 환경이라든가 생물적 환경, 재배기술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환경은 토양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양은 너무 물이 많아 과습하거나 또는 너무 물이 없어 건조해도 작물 생육에 아주 부정적인 역할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토양은 작물 생육에 필요한 어떤 양분을 공급해주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토양이 굉장히 중요한 재배 요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양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자, 토양은 고체와 액체, 기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고체는 무기물하고 유기물이 합쳐져서 고체 성분을 이루고 있고 액체는 토양 사이에 수분 그리고 기체는 토양 사이를 통과할 수 있는 뭐 산소라든가 공기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토양 삼상이라고 하는 것은 토양의 세 가지 상태는 토양은 고상, 고체로 이루어진 부분, 액상, 액체로 이루어진 부분, 기상, 기체로 이루어진 부분 세 가지 상태로 구성되어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작물 생육에 가장 적합한 토양 삼상 구조는 무기질과 유기질이 50%, 그리고 액상, 즉 수분과 기상, 공기가 25%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한 토양 삼상 분포다. 이 부분은 작물 생육에 가장 알맞은 토양 분포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하는 식의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상 50%, 액상과 기상이 각각 25%가 가장 적당하다 하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토양의 익경 구분이라는 것은 토양의 익경이라는 건 토양을 이루고 있는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서 토양을 분류하는데 그 크기에 따라서 분류된 토양이 각각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익경을 자갈, 조사, 미사, 점토 이렇게 구분하는데 자갈은 알갱이가 큰, 즉 알갱이가 토양 알갱이가 2mm 이상의 토양 크기로 이루어진 걸 자갈이라 그러고 조사는 이 조자는 거칠 조자를 씁니다. 그래서 거칠 조에 모래사자를 써서 거친 모래 그래서 2.0에서 0.02mm까지 자 미사는 부드러운 밑자를 써서 아주 부드럽고 좋은 모래를 말하는데 0.02에서 0.002mm 정도 자 점토는 말 그대로 찰흙이에요. 자 찰흙은 물도 통하지 않고 공기도 통하지 않고 너무 토양 입경 사이에 공간이 너무 없어서 토양이 작물이 이용하기에 아주 힘든 땅이다 하고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토양은 입경이 작을수록 즉 미사 점토로 갈수록 보수력 물을 지키는 힘은 커지지만 통기성 공기가 통하는 통기성이 불량해지고 입경이 클수록 자갈로 갈수록 통기성은 좋지만 보수력이 불량한 특징을 갖는다 무슨 이야기일까? 자, 알갱이가 이렇게 큰 걸로 뭉쳐지다 보면 이런 사이에 빈 공간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는 잘 통하는데 대신에 물이 머물 수가 없고 전부 자유수 상태로 인해서 흘러내려버리게

때문에 양분의 토양에 필요한 물로서 기능을 못한다 하는 특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갈이 몇 미리, 뭐 조사가 몇 미리, 점토가 몇 미리, 이거보다는 각각 토양의 익경 구분에 따른 자갈과 조사와 미사와 점토의 특징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 그래서 익경에 따른 토양의 특징을 보면 자갈은 작물에 유효한 영양분을 전혀 공급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작물의 재배 토양으로서는 부적합하다. 자, 자갈 함량이 많은 토양은 토양 사이에 공간이 넓기 때문에 물이나 공기에 투과가 지나치게 잘 되어서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도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경운 작업이라는 건 땅을 갈아 엎는 작업인데 이런 경운 작업도 어려워서 작물 재배 토양으로서는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조사는 거친 모래를 뜻한다 그랬죠. 자, 조사는 자갈보다는 익경이 작지만 그래도 입자가 크고 입자가 크다는 건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공국도 같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기성이나 배수성이 매우 좋아서 토양이 쉽게 마르거나 건조해지거나 건조해짐에 따라서 토양이 건조해 다음에 다시 공부하겠습니다만 건조의 피해를 입게 돼서 작물이 자라기에 부적정한 토양 환경이다 하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조사는 보수력과 물을 가두는 힘, 보비력, 비료를 보유하는 힘이 낮기 때문에 수분과 양분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기 쉬워서 작물 재배에 부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미사는 부드러운 모래라 그랬죠. 그래서 토양 알갱이가 적당한 크기여서 보수력이 양호하고 통기성과 배수성은 보통 정도의 토양으로 식물에게 적절한 물이나 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토양이에요. 그래서 작물 재배에 가장 이상적인 토양이다. 어떤 것이? 미사가. 그래서 시험에 가끔 작물 재배에 가장 적합한 토양을 고르시오 하는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미사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미사는 토양 구조가 그래도 약간 불안정하기 때문에 비가 내릴 때 토양 침식이나 건조할 때 토양 표면에 얇은 막에 피막이 형성되어서 어떤 배수라든가 급수라든가 하는 것들이 불안해질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 자, 일단 그래서 미사는 작물 재배에 가장 이상적인 토양이다. 하지만 토양 구조가 불안정하고 또 강우 시 어떤 토양 비가 내릴 때 토양의 침식이라든가 건조했을 때 토양 피막 형성 등의 단점이 있다 하고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에 점토입니다. 점토는 입경이 가장 작은 거예요. 일단 분류상 0.002mm 이하의 입경이 작아. 입경이 작다는 이야기는 그 사이에 공국도 거의 없다는 이야기. 공국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바람도 통하지 않고 물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계속 급수는 하는데 이 물이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토양이 과습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과습한 어떤 과습으로 인해서 습해는 토양이 축축하기 때문에 작물에 오는 피해를 말합니다. 습해 발생 위험이 크다는 거. 그래서 점토는 작물 재배에 적정하지 못하지만 양분과 수분의 저장 능력은 좋습니다. 왜? 자, 보비력과 보수성이 좋아서 이걸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에 양분과 수분의 저장 능력은 좋아요. 하지만 이 양분과 수분이 직접 작물이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습한 환경이 조성되어서 뿌리 호흡과 뿌리의 신장이 저해돼서 어떤 작물의 재배로는 부적절하다. 그래서 토양 익경에 따른 토양의 특징 중 가장 이상적인 토양은 미사이다 하는 것 정도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토양 입단인데요. 토양 입단이라는 건 토양의 입자, 방금 같이 말씀드린 그런 작은 입자가 뭉쳐서 조그만 덩어리가 되는데 이를 토양 입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양이 입단화될수록 공극이 많아져서 수분 저장력이 커지고 공기의 유통이 좋아져 식물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자, 그래서 입단화된 토양일수록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다. 아,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토양 입단이 이렇게 구성이 됐다면 이 입단화된 토양 알갱이와 알갱이의 사이를 공극이라고 하는데 이 공극이 적정해야지 수분과 공기의 유통이 좋아진다 하고 알고 계시면 좋겠고 작물 생육은 토양 입단화가 촉진될수록 양호한 환경을 갖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토양 입단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떠한 재배법을 사용해야 되는지 먼저 유기물 사용, 두 번째 토양에 칼슘을 공급해 주는 것, 세 번째 신근성 작물을 재배하는 것, 네 번째 콩과 작물과 같은 토양 양분을 보충해 주는 피복 작물 재배, 네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촉진 요인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토양 유기물의 사용은 유기물을 분해할 때 미생물의 활동이 증가하게 됩니다. 유기물이라는 건 동물이나 식물의 잔재를 말해요. 그래서 토양에 저런 동물과 식물의 잔재인 유기물을 피복을 해주게 되면 그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미생물의 활동이 증가되면서 미생물의 활동은 토양 입자를 결합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토양 입자가 결합되어야지 토양의 단립 구조가 입단 구조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토양 입단이 촉진될 거고 칼슘은 토양 입자를 결합시키는 작용을 하는 비료 성분. 세 번째 신근성 작물은 근은 깊을 심자의 뿌리 근자입니다. 뿌리가 깊은 작물을 재배할 때 신근성 작물의 뿌리 분비물이 토양 물리성을 개선하고 입단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자, 그리고 피복 작물, 콩과 작물은 질소를 토양 내 질소를 결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클로버라든가 알팔파 같은 콩과 작물은 이런 질소의 고정 역할을 통해서 토양 입단화를 촉진한다. 얘도 시험에 가끔 나오죠. 토양 입단의 촉진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토양 입단은 어떤 구조에서 파괴가 되는지. 자, 입단 구조에 대해서는 시험에서 잘 다루어지는데 다음 쪽 토양 입단의 파괴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일단 무리한 경운이나 쇠토. 자, 경운은 뭡니까? 깊이 땅을 갈아엎는 거. 쇠토는 흙을 잘게 부수는 거. 그래, 무리하게 땅을 갈아엎거나 흙을 너무 잘게 부수면 토양 입단이 파괴된다. 자, 입단의 팽창과 수축의 반복. 어쩔 때 입단의 팽창과 수축이 반복되나요? 자, 결빙과 해동이 반복될 때 아주 추운 날씨에 땅이 꽁꽁 얼었다가 그게 다시 따뜻한 날씨에 해동이 되면서 팽창과 수축이 반복되다 보면 뭉쳐있는 토양 알갱이가 흩어지게 된다. 그래서 입단이 파괴된다. 자,
비와 바람으로 인한

토양 침식으로 토양 입단이 파괴되고요. 이온 중에서는 나트륨 이온이 토양 입단을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금 앞페이지에 토양 입단의 촉진 요인, 그리고 이 페이지에 토양 입단의 파괴 요인에 대해서는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토양 유기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토양 유기물은 토양 중에 그 함량이 높을수록 그 토양의 지력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습답은 촉촉한 탑에서는 오히려 토양 유기물이 너무 많은 것이 토양에 해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토양 유기물은 토양의 지력 상승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하는 물질이다 하고 기억하시고요. 자, 토양 중 유기물인 동물과 식물의 잔재는 미생물 작용이나 화학 작용으로 분해가 되면서, 즉 토양 유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그 분해 작용으로 인해서 토양 입단도 촉진이 되고, 분해가 되면 유기물은 그 본래의 형태를 잃고 암갈색이나 흑색 부분으로 변하는데, 얘를 유기물의 부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어떤 밭이나 논을 보면 바로 밑에, 표토 바로 밑에 부분이 검은 암갈색이나 또는 흑색이나 짙은 회색 등으로 바뀌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얘를 부식토라고도 이야기하고, 이 부식토는 유기물의 분해 활동으로 생긴 것이다 하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토양 유기물은 토양에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먼저 토양 유기물은 토양에 있는 암석의 분해를 촉진합니다. 유기물이 분해 과정에서 산을 생성해서 암석의 분해를 촉진하고요. 유기물에는 다량원소인 질소나 인이나 칼륨 등이 있고, 미량원소인 구리나 망간 등이 있어요. 여기서 다량원소라는 건 작물 생육에 있어서 많이 필요한 원소가 다량원소, 미량원소는 많은 양의 원소가 필요로 하지 않지만 없으면 작물이 자랄 수 없는 원소가 미량원소예요. 하지만 토양 유기는 이런 질소나 인, 칼륨 등의 다량원소와 구리나 망간 등의 미량원소를 토양 중에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아주 영양지고 기름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토양 유기물은 분해가 되면서 CO2,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광합성 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식물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즉, 광합성은 빛과 플러스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나서 산소를 배출하는 그런 작용이 광합성 작용이죠. 만약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하지 않는다면 전부 유조되고 고사가 되는, 그래서 정상적인 발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만큼 광합성 작용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양에 유기물이 많이 있으면 토양 유기물 분해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늘어나서 작물 주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여서 광합성을 조장하는, 광합성을 좋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또한 토양 유기물은 토양 입단 형성에 기여해서 토양 물리성을 개선을 하고, 토양에 유기물이 많으면 토양의 통기력이라든가 보수력이라든가 보비력 등이 증대되는 유용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토양의 침식입니다. 토양의 침식은 토양이

바람으로 인해서, 비나 바람으로 인해서 깎여 나가는 것을 토양 침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토양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작물을, 여러 가지 대책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초생 재배를 한다거나 작물을 재배할 때 둥고선 경작을 한다거나 또는 작물을 재배할 때 대상 재배를 한다거나 토양을 피복한다거나 아니면 작물을 작물 사이에 다른 작물을 심는 간작을 한다거나 또는 유기물을 사용해서 토양 침식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초생재배라는 것은 토양 표면을 초생식물로 덮어서 재배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과수원에 가셔서 보면 이렇게 과수원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나무와 나무 사이를 주간이라고 하고 나무가 심어진 열과 열 사이를 열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수원에 가서 보면 열간, 즉 나무와 나무 사이에 여러 가지의 초생식물이 심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런 과수원을 초생재배 과수원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초생재배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토양 침식, 비나 바람으로 인한 어떤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토양이 침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초생재배입니다. 이와 같이 일반 경작지에서도 콩과식물 등으로 토양 표면을 넣고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이 초생재배. 자, 두 번째 둥고선 경작인데요. 둥고선 경작이라는 건 경사지에서 이 둥고선에 따라서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 그래서 위에서부터 비나 바람으로 토양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둥고선별로 작물을 심어 재배하는 방법. 그래서 경사지에서 토양 유실 방지를 위해서 둥고선을 따라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이다. 근데 자, 둥고선 재배와 비슷한 재배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 대상재배. 대상재배도 마찬가지 경사진 토지에서 토양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둥고선에 따라서 이렇게 작물을 심습니다. 대신 대상재배에서는 작물 재배와 작물 재배 토양 사이에 초생식물을 심어서 토양의 침식을 방지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 설명을 보면 경사진 토지에서 토양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둥고선을 따라 계단식 농토를 만들고 농토 사이에 일정한 간격으로 토양 피복 작물을 심어서 둥근 띠 모양으로 경작지를 만들어 재배하는 방법이다. 자, 둥고선 경작이나 대상 재배는 비슷한데 둥고선 재배는 둥고선만 따라서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 대상 재배는 둥고선에 따라 작물을 재배하면서 그 사이에 초생식물을 심어서 둥근 띠 모양으로 재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토양을 피복하는 방법, 토양을 피복해서 강우 시에 빗방울이 직접 토양에 닿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 우리가 토양 피복법을 토양 멀칭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밭에 가서 보면 까만 비닐로 토양 이를 덮어서 키우고 있는데 토양 멀칭법은 자 토양의 침식을 방지할 뿐만이 아니라 잡초의 생성도 방지하는 잡초의 생장도 방지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을 피복하면 토양 침식이 예방이 되고요. 다음에 간작이라는 게 있는데 생육 시기를 고려해서 침식기 보통 침식기는 비와 바람이 강할 때 우리나라 기후 환경상 보통 8월 중순에서 9월 초정

강원도 태풍이 가장 많이 오죠. 이런 토양 침식기 이런 시기에 토양이 나지 상태, 토양에 아무것도 심어지지 않은 맨흙 상태가 되지 않도록 작물과 작물 사이에 다른 작물, 간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간자를 써서 사이에 심는 작물이다. 이 사이에 어떤 다른 작물을 심음으로써 토양 나지 상태를 방지한다. 자, 마지막으로 유기물 시용인데요. 유기물을 시용함으로써 토양이 입단 형성이 조장이 됩니다. 그래서 유기물을 사용하면 토양 입단이 조장이 되고, 토양 입단이 조장이 되면 보수력이 높아져서, 보수력이란 토양이 물을 잡고 있는 힘, 보수력이 높아져서 토양 유실량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침식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가장 시험에 자주 물어보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했을 때 토양 침식이 방지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꼭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토양 재배 환경 중 토양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토양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토양 삼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두 번째 토양 입경 구분에 따른 각 토양의 특성이 어떤 건지, 또 토양 입단 구조를 위해서 어떻게 토양을 관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토양의 유기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재배 환경 중 토양의 수분 환경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허가제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허가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의 허가제도를 한번 두 가지를 비교해 드릴 거고요. 허가구역을 이제 지정하는 어떤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허가구역 지정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허가 신청을 하는지 그 허가 신청 절차를 한번 좀 알아보고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는 무조건 다 허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1제곱미터도 허가 받아라 이러면 좀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면제해 주는 면적이 있습니다. 이 면제 면적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외국인 등의 토지 거래 허가제를 일단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 등의 토지 거래 허가 제도는요. 한국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는 제도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외국인의 허가를 받는 제도니까요. 그런데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손님이 외국인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를 우리 거래할 때는 허가받고 거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다섯 가지 구역이 있어요. 허가구역. 그리고 동법 제11조에 부신법 제11조에 토지 거래 허가제라는 것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토지 거래 허가 제도를 우리 이제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제 줄여서요. 토허제라고 이제 보통 부르죠. 예? 그래서 토허제가 바로 요 토지 거래 허가제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제하고 토허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두 가지를 좀 먼저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좌측에 이게 이제 9조고 여기가 11조라서 요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좀한 거예요. 법조문의 순서에 맞춰서 배치를 한 겁니다. 외국인 등의 토지 거래 허가제가 있고 일명 토허제가 있고 그래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쪽 부분은 이제 뭐 많이 중요한 거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도 좀 알고 계셔야 될 항목이 좀 있고 이 토지 거래 허가 제도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즉 부신법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보통 두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출제가 해마다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토어제는 어떻게 보면 그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뭐 투자하시거나 뭐 하시는 분들이 이 토어제를 모르고 우리 부동산 활동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너무 좀 상식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외국인 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일단 여기 외국인 등 안에 이등 안에는 법인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된다 그랬어요. 외부 법인, 뭐 외국 정부 이런 거다 포함이 되는 개념이고, 다섯 개의 허가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지정 절차는 필요 없고요. 다섯 개의 허가 구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거기 안에 있는 우리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할 때는,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할 때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다섯 가지 사전 허가 구역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번 읽어 보면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는 그냥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냐? 허가 받고 살아. 뭐 허가 안 떨어지면, 허가 처분이 안 되면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정 문화유산 보호구역. 예, 그리고 천연 기념물 보호구역. 그리고 생태와 경관 보전 지역. 야생생물 특별 보호구역, 이렇게 총 다섯 개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좀 색깔을 좀 이렇게 좀 달리 해 놓은 것은 암기를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암기 코드 좀 잠깐 소개해 드리면, 군문, 그러니까 군사 문화는 천생, 야생에서 이루어진다. 요렇게 좀 스토리 만들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군사 문화는 천생, 야생에서. 우리 군인들이 활동을 뭐할 때는 다 야외에서 하잖아요. 자, 군문 천생야 뭐 이렇게 다섯 가지 허가 구역이 있는데 요건 좀 암기를 하고 계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렇게 다섯 가지 허가 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1제곱미터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일명 토허제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이 토허제는 지정 절차가 또 필요하고 일정한 면적까지는 허가를 안 받는 면적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면제 면적도 아예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일명 토허제 한번 들어와 볼게요. 여기는 외국인 허가제하고 달리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소위 말하면 지정권자라고 하는데, 지정권자가 이걸 지정을 해야만 우리 허가를 받게 되는 건데, 그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그 지정권자라고 하는데, 이제 줄여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보통 국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국장은 두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서울 경기를 걸쳐 지정한다든가, 뭐 아니면 경기 인천 이런 식으로 두개 이상의 시도를 걸쳐 지정할 때는 국장이 지정을 하게 되고, 동일 시도 안에서 지정을 한다. 가령 서울특별시 안에서 지정을 한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독립적으로 지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정권자의 지정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참고로 좀 한번 적어 드릴게요. 국장 내지는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이다. 기본 요건. 그러니까 우리 토어제는 그러면 언제 지정을 하느냐? 이제 이 부분이잖아요. 이게 토어제는 지가가 상승하고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선제적으로 지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려가 있다 이 얘기는 선제적으로 미리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지가의 어떤 안정화가 되어진 지역, 그러니까 이제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가가 똑같아요. 그럼 굳이 지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갑자기 10년 동안 그 지가가 안정적이었는데, 거기다 예컨대 신도시 하나를 개발할 거야. 그러면 이 신도시 개발하기 전에 미리 이제 우리 그 관계 그 관청들은 알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미리 지정을 해야지.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다 올라가고 나서 지정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제적 지정이 좀 필요하다. 이게 기본 요건이면 세부 요건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세부 기본 요건은 말 그대로 기본적인 거고, 세부 요건은 요 다섯 개 중에 하나라도 기본 요건 플러스 해당이 되어질 때 이제 지정 사유가 되는 거죠. 첫 번째로 토지 이용 계획이, 여기서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토지 이용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용도 지역이 바뀐다든가, 거기가 뭐 가령 도시 지역의 주거 지역이었는데, 그거를 상업 지역으로 만약에 바뀐다든가, 이러면 지가의 엄청난 상승을 예상해 볼수 있잖아요. 우리 용적률이 막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러한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어지는 지역, 그럼 지가의 상승을 예상해 볼수 있겠고요. 종전 지역에 행위 제한이 좀 있었었는데, 뭐 가령 그린벨트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풀렸거나 해제가 됐거나, 그린벨트가 풀렸거나, 아니면 그린벨트가 조금 축소가 됐거나 완화됐거나, 아니면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완화시켰거나, 이래도 말하자면 어떤 제한이 풀리거나 느슨해지거나 뭐 이런 개념이니까 역시 지가의 상승을 예상해 볼수 있다. 요게 좀잘 나오고요. 출제. 그리고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신도시 같은 거, 뭐 이런 게 개발 예정 지역. 그 다음에 이제 국장 또는 시도, 이제 이두 관청이 소위 말하면 지정권자인데, 지정권자가 봤을 때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뭐 이런 거. 당연히 이제 요거 지정권자니까 그런 권한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여기 투기 좀될것 같아. 그래서 지정권자, 즉 국장 아니면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지역이 말하자면 우리 그 토어제 지정 대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다섯 개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돼야 돼요. 이거 해당 안 되고 그냥 지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요건이 안 되는 거니까요. 자, 성격은 둘다 허가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허가제잖아요. 허락을 받아서 이런 의미가 허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전 허가라는 거는 계약을 하고 나서 이렇게 했으니 허가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가해 주세요. 요 개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전 허가인데 허가 안 받고 그러면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계약은 무효예요. 이 무효가 소위 말하면 확정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확정적 무효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무효였고 앞으로도 무효인 상태 이걸 확정적 무효라고 얘기합니다. 이거하고 좀 상대적인 무효가 유동적 무효라는 것이 있는데 유동적 무효는 예전에는 이제 무효였는데 허가를 나중에라도 받으면 소급해서 확정적 유효로 바뀌는 현재 무효 상태를 이제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는 확정적 무효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계속 무효인 상태를 확정적 무효다. 이 토지 거래 허가나 외국인 허가 모두 확정적 무효입니다. 자, 허가 의무자를 한번 알아보는데, 이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는 외국인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외국인의 허가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요거는 거래 허가니까, 거래. 즉, 계약을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공급, 교환, 증여까지가 허가의 대상이 되는데요. 여기 증여에다가 우리 별표 하나만 잡을게요. 여기서 이제 증여라는 거는 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여하는 거니까. 근데 유무상을 따지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우리 일명 토허제에서는요. 이게 계약을 원인으로 이제 소위 말하면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당사자들이 허가를 받는데 여기는 유상 계약만 허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유상의 경우에는 증여는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 같은 경우에는 허가 안 받아도 돼. 토허제는요. 근데 외국인 허가 제도는 증여도 허가를 받아야 돼. 이게 이제 좀 차이가 있겠고. 그다음 이제 그 외국인 허가제에서 매매 공급 교환 증여는 전부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인들이잖아요. 근데 일명 토허제 지역에서는 꼭 소유권만 허가의 대상이 아니라 지상권도 허가의 대상이 됩니다. 지상권. 땅지자, 윗상자, 권리권자. 그래서 땅 위에 권리를 취득하는 것도 하나의 물권이고요. 이 지상권도 만약에 뭐 200년짜리 지상권을 설정한다. 그러면 소유권하고 진배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허가의 대상이 되는 거구나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은 소유권만 허가의 대상인데 유무상 불문인데 여기는 지상권도 허가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토어제는 뭐까지 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냐면 예약까지 허가를 받는데 보통 부동산 활동에서 예약은 가등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지상권에 관한 가등기 하려면 우리 토어제 지역에서 토지에 관한 가등기면
허가받고 우리 가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허가 관청은 시, 군, 구예요. 그러니까

시장구조구청장이 허가 관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정권자랑 허가 관청이랑 달라요. 지정권자는 국장 아니면 시도이사가 지정권자고 지정을 이 관청에서 해준다면 허가를 해주는 거는 시장구조구청장이에요. 이거 혼동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두 가지 토지거래 허가의 방법 같은 것들을 좀 세세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외국인 우리 토지거래 허가의 방법은요. 시군구에 가서 받는 방법이 있어요. 소위 이제 방문 신청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도 이제 방문 신청, 가서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전자적으로 이렇게 그 신청할 수 있는데,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자적으로 신청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일명 토호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정보 종합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역시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보통 이제 정부24시라고 하는 뭐 이런 그 홈페이지하고 연동돼 있어서 이제 정부24시하고 좀 같은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전자적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관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우리 이제 그 얼마 안에 처리를 해줘야 되느냐, 이제 그 처리 기간이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15일 아니면 30일 안에 처리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15일은 뭐고 30일은 뭐냐, 이제 앞 페이지를 좀 잠깐 넘겨보겠습니다. 우리 외국인 허가 제도는 5가지 구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거 딱 봤을 때 관청에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 어느 구역이겠어요? 여기 1번이겠죠.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이기도 하니까 군사 우리 활동에 지장을 받는 어떤 허가를 해주면 안 되잖아요. 예컨대 외국인들이 군부대 그 근처에 뭐 혹은 뭐그 비행장 군 비행장 주변에 토지를 자꾸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뭐 같은 거 건물 같은 거 이렇게 지어놓고 우리나라 이제 군 항공기들이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사진을 좀 찍어가지고 소위 말하면 이제 적대국에 막 사진을 전송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30일 소유가 되는데 이거를 한 번을 연장을 또할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 60일까지 소유가 된다. 이렇게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들은 15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5일짜리가 있고 31일짜리가 있는데 이 30일짜리가 개정이 된 거고요. 군사시설 보호구역만 30일 한번 연장 가능. 나머지는 다 15일 안에 처리를 해줘야 된다. 토지거래 허가제, 일명 토허제가 있는데, 얘는 1978년도에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제도이고요. 70년대 제도인데, 이 70년대 이미 이 제도를 만들면서, 당시에 그 어떤 국민이나 시민들이 엄청난 좀 저항이 있었겠죠. 왜? 토지를 내 돈으로 내가 거래하겠다는데, 왜 허가를 받으라는 거야. 이런 게좀 불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런 불만도 많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그 단기간 안에 대량으로 들어오면 너네 지금 이거 그 70년대만 하더라도 다 수기로 뭐 일을 했었을 때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만약에 처리 기간 안에, 그러니까 처리 기간 여기는 무조건 15일인데 15일 하나밖에 없어요. 그 15일 안에 처리를 못 해주면 어쩔 거야. 이게 합리적인 어떤 말하자면 그 불만 뭐 이의제기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들 때 어떤 제도를 갖고 있었었냐면 그러면 우리가 관의 실수로 뭐 어떤 관의 어떤 규책 사유로 15일 안에 처리를 못 하게 되면 허가 받은 걸로 처리해 줄게. 이 제도를 70년대에 만들었어요, 이미.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허가 간주가 없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거라 이 기간을 말하자면 경과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경과하면 어쩔 건데, 내가 15일 안에 처리를 안 해줘? 그럼 내가 받은 걸로 볼게. 허가 간주하는 제도가 있고요. 이거는 굉장히 좀 특이한 특례 제도라서, 출제가 좀잘 되는 내용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다른 제도와의 관계를 한번 좀 알아보면, 이 허가 구역이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복 시 처리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 허가 구역이 군문 전세냐 이렇게 5가지 구역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우리 국장 또는 시도이사가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만약에 해버리면

이면 이건 외국인만 받는 허가인데 요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게 일명 토허제예요. 토허제는 내국인, 외국인 다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토허제는 외국인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두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게 중복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허가를 두번 받는 건 얼마나 불편해요, 외국인의 입장에서. 그래서 상호 면제해 준다. 그래서 아무거나 위에 거를 받았으면 아래 거 면제, 아래 거를 먼저 받았으면 위에 거 면제해 주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걸 2년 2천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일명 토허제,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가격의 30% 이하 상당액의 벌금. 이거 좀 빈출. 그래서 요를 줄여서 2년 30%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때의 토지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공시지가 기준에서 2년 30%를 부과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절차를 좀 한번 알아봅니다. 외국인 허가 제도는 5개가 이미 군문전세계약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정 절차가 없는 거예요, 따로. 그런데 우리 일명 토허제 같은 경우에는 지정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정은 말씀드린 대로 국장 또는 시도이사가 지정을 하게 되는데,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할 때는 국장, 동일 시도에서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 요거를 이제 현재 그현 정부에서 이거를 개정하려고 지금 입법 예고를 지금 내놓고 있는데, 국장이 동일 시도 안에서도 이제 지정할 수 있는 입법 예고안이 이제 올라와 있긴 한데요. 아직 개정된 건 아니라서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현재까지는 요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정권자들이 임의적으로 갑자기 막 내가 막 기분 좋다 혹은 기분 안 나쁘다 뭐 나쁘다고 그래서 전국을 아니면 혹은 전 시도를 걸쳐서 토허제 지정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사전 심의를 얘기합니다. 국장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도지사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꼭 거쳐서 해야 되고요. 심의 없이 지정하면 이것 또한 무효입니다. 자, 이제 지정이 이루어졌다. 그럼 이제 공고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 공고가 두번 있게 돼요. 자, 이제 1번 제가 번호 한번 매겨 드릴게요. 이 공고는 지정권자들이 하는 공고입니다. 지정권자들이 하는 공고. 이렇게 저렇게 지정을 했어. 뭐, 그러니까 알고 있어. 라는 의미의 공고이고요. 공고 사항은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예컨대 뭐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정할 거야, 뭐 지정 기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고 사항에 들어가고, 공고 후 5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공고 후 5일 후부터라는 뜻이 무슨 얘기냐면, 오늘 공고가 됐잖아요. 그럼 오늘부터 5일간은 허가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오늘부터 5일간은 허가 안 받는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5일간은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죠. 허가 안 받고 계약을 해도 되니까. 근데 6일째 되는 날 0시부터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고 이후에 지정권자들은 이거를 통지를 해주게 되는데, 시군구에게 통지를 하는데요. 이 시군구가 바로 허가 관청입니다. 사실 지정권자는 지정권자가 누구죠? 우리 국장 아니면 시도지사잖아요. 근데 이 지정권자는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지정하고 공고하고 통지하고 끝. 그러면 그 이후에 수년에 걸쳐서 계속 허가해주고 또뭐 토지를 이용하는지도 또 우리 실태조사라고 하는데 실태조사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업무를 해야 될 관청이 바로 시군구예요. 그러니까 시군구한테 알려주는 거. 이거를 허가관청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군구가, 다시 말씀드리면 허가관청이 다시 한번 공고를 하게 되는데, 이 공고가 두 번째 하는 공고가 되고요. 1번 공고하고 2번 공고는 좀 다른 공고입니다. 1번 공고는 지정권자가 하는 공고고요. 이 공고는 시군구, 즉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공고입니다.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등기 소장한테도 알려줘야 되는데, 얘도 빈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등기 소장이 우리 이제 그 법원 공무원 직급으로 따졌을 때 보통 4급에서 5급 정도 사이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높은 급수일 수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4급에서 5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지정권자인 국장하고 시도지사들은 뭐 어떤 급수를 논할 수 없는 고위직 공무원들이잖아요. 이 공무원들이 소장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시군구가 알려줄 레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 무슨 얘기냐면,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주어를 만들어주고 등기소장에게 통지한다. 그러면 왠지 우리가 등기소장은 엄청 높은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군구가 통제, 이거 아주 잘 나오는 빈출. 그리고 이제 그 시군구가 두 번째 하는 이 공고는 이 공고, 그러니까 1번 공고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하는 공고라고 한다면,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공고라고 한다면, 이 공고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하는 공고니까, 7일 이상 공고하고, 이거를 열람을 시켜준다. 공고문을 열람을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 요거는 해당 지역 그 시민이나 주민들한테, 말하자면, 공고하고 열람해준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허가, 이제 구역이 이제 효력이 발생이 되어 지었어요. 그 이제 허가 신청 들어가야 되잖아요. 허가 신청은 당사자가 공동으로 해야 하고 이건 예외 없는 공동 신청이고요. 개공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업무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공은 이게 허가 구역입니다라는 정도만 알려주면 되는 거고요. 신청서랑 자금 조달 계획서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서 이런 것들을 그 반영을 저 첨부를 해야 되는데 이때 실거래가를 따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다 해보고 투기적 거래가 아닌지 이거 보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죠.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해요. 조사 나가서 사진을 또 찍어보고요. 실태 조사 나가서도 또 사진을 찍어서 두 가지 사진을 대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투어제는 무조건 15일 안에 처리를 해줘야 된다 그랬는데 이 처리는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허가 내지는 불허가. 허가는 계약을 해이 뜻이고 불허가는 계약하지 마이 얘기고요. 선매 협의 통지라는 것은 이게 이제 일종의 선매한다라는 건 누가 먼저 살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얘를 이제 한자로 좀 써드리면요. 맷자가 이게 먼저 선자고 이 맷자가 살매입니다. 이거를 이제 선매라고 읽어요. 우리 한글로. 그러면 먼저 살 사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 같은 데서 이 토지 먼저 살 사람이 있으니까 일반 사인들은 기다려야 되는 기다려 뭐 이런 의미의 통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허가 떨어지면 계약하면 되고 불어가면 참아야 되고 선매 통지 날라오면 기다려야 되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처리를 안 해주면 25일 동안에 아무것도 처리를 안 해주면 다음 날 0시부터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거 서두에 취지 말씀드렸죠. 자, 만약에 불허가 떨어지면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달 안에 이의제기 할수 있고 왜 불허가 했니? 뭐 이의제기 할수 있고 매수 청구라는 것도 할수 있는데 나는, 그러니까 우리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허가를 해줘야, 돈이 필요해. 이또 팔아서 나는 뭐, 아이들 장가도 보내고 뭐 시집도 보내야 되니까 이거 꼭 팔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관청한테 네가 사줘. 이런 의미로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매수 청구가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제도가 아닌 게 어떤 시세대로 사주는 게 아니라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말하자면 매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효성은 없다. 다만 이런 제도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요한 달이 일단 잘 나오고 매수 청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큰 실효성은 없다라는 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제가 외국인 허가 제도에서는 1제곱미터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면제해주는 면적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면제를 해준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면제. 그러니까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정해져 있어요. 용도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도시 지역 안에 주상, 공록 이런 식의 용도 지역이 있잖아요. 주거 지역은 60, 150, 150, 200까지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미지정 지역은 60까지고요. 도시 지역 외의 지역,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면 뭐 시골 같은 데에서는 원칙 250, 농지는 요거에 따블 500까지 안 받고 임야는 따따블, 그러니까 1000까지는 받지 않는다. 근데 이제 시험에는 요렇게 네 가지 지역을 잘 물어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지가에 상승하는 지역을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을 하는데 시골에서 그럴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도시 지역 안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좀 암기하고 계실 거를 추천드립니다. 60, 150, 150, 200. 다만 지정권자가요, 지정권자가 누구예요? 국장 아니면 시도지사죠? 10%에서 300% 범위까지 이거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한다라는 거는 좀 이렇게 늘리거나 좀 줄이거나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주거 지역을 10%로 만약에 줄인다면 6%,

0: 10제곱미터까지로 확 줄어드는 거예요. 면제 면적이. 그러면 그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안 좋은 거죠. 반대로 녹지 지역을 300%까지 늘려서 공고를 하게 되면 여기는 600제곱미터까지 확 늘어나니까 소유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왜냐면 면제되는 면적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얼마에서 얼마까지 조정할 수 있다. 10에서 300%까지 조정할 수 있고, 이 조정에서 공고를 하면, 이렇게 공고를 하면, 그에 따른다. 그러니까 이 면적을 기준하는 게 아니라, 조정된 면적에 따른다. 아,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보셨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이게 뭐야? 따라옵니다.
5: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손해평가사 시험 대비 강좌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작물 재배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즉 작물 재배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작물 재배 환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토양도 필요할 거고, 온도도 필요할 것이고, 물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없어서는 절대로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게 토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토양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토양에 구성되는 토양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서 각각 어떤 특징을 갖는지, 그리고 작물이 생육하기에 가장 좋은 토양의 구조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토양을 비옥하게 하기 위해서 토양의 유기물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유기물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이 중요한 토양이 침식이 되게 되면 정상적으로 작물 생육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 토양의 침식 방지를 위한 대책이라든가, 또는 특수 형태의 농지에서 재배하는 재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물 재배 환경이 어떤 것인지, 재배 환경이란 작물의 생육이나 수량은 생산량을 이야기하겠죠. 생산량이라든가 작물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모든 외부적 요건, 즉 내부적 요건은 그 작물이 건실한지, 작물의 종자가 우량 종자인지 하는 것들이 내부적 요건이라면, 외부적 요건은 그 작물이 자라고 있는 토양, 그리고 광이라든가 온도라든가 수분이라든가 하는 환경 등이 외적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배 환경의 구성 요소로는 토양이라든가 기상이라든가 수, 즉 토양 수분에 대한 환경이라든가 생물적 환경, 재배 기술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환경은 토양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양은 너무 물이 많아 과습하거나, 또는 너무 물이 없어 건조해도 작물 생육에 아주 부정적인 역할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토양은 작물 생육에 필요한 어떤 양분을 공급해주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토양이 굉장히 중요한 재배 요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토양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토양은

고체와 액체, 기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고체는 무기물하고 유기물이 합쳐져서 고체 성분을 이루고 있고, 액체는 토양 사이에 수분, 그리고 기체는 토양 사이를 통과할 수 있는 뭐 산소라든가 공기,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토양 3상이라고 하는 것은, 토양의 세 가지 상태는, 토양은 고상, 고체로 이루어진 부분, 액상, 액체로 이루어진 부분, 기상, 기체로 이루어진 부분, 세 가지 상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작물 생육에 가장 적합한 토양 3상 구조는 무기질과 유기질이 50%, 그리고 액상, 즉 수분과 기상, 공기가 25%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한 토양 3상 분포다. 이 부분은 작물 생육에 가장 알맞은 토양 분포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하는 식의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상 50%, 액상과 기상이 각각 25%가 가장 적당하다 하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토양의 익경 구분이라는 것은, 토양의 익경이라는 건 토양을 이루고 있는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서 토양을 분류하는데, 그 크기에 따라서 분류된 토양이 각각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익경을 자갈, 조사, 미사, 점토 이렇게 구분하는데, 자갈은 알갱이가 큰, 즉 알갱이가, 토양 알갱이가 2mm 이상의 토양 크기로 이루어진 걸 자갈이라 그러고, 조사는, 이 조자는 거칠 조자를 씁니다. 그래서 거칠 조에 모래사자를 써서 거친 모래, 그래서 2.0에서 0.02mm까지. 자, 미사는 부드러운 밑자를 써서 아주 부드럽고 좋은 모래를 말하는데, 0.02에서 0.002mm 정도. 자, 점토는 말 그대로 찰흙이에요. 자, 찰흙은 물도 통하지 않고 공기도 통하지 않고 너무 토양 입경 사이에 공간이 너무 없어서 토양이, 작물이 이용하기에 아주 힘든 땅이다 하고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토양은 입경이 작을수록, 즉 미사 점토로 갈수록 보수력, 물을 지키는 힘은 커지지만 통기성, 공기가 통하는 통기성이 불량해지고, 입경이 클수록, 자갈로 갈수록 통기성은 좋지만 보수력이 불량한 특징을 갖는다. 무슨 이야기일까? 자, 알갱이가 이렇게 큰 걸로 뭉쳐지다 보면 이런 사이에 빈 공간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는 잘 통하는데 대신에 물이 머물 수가 없고, 전부 자유수 상태로 인해서 흘러내려 버리기 때문에 양분에, 토양에 필요한 물로서 기능을 못한다 하는 특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갈이 몇 미리, 뭐 조사가 몇 미리, 점토가 몇 미리, 이거보다는 각각 토양의 익경 구분에 따른 자갈과 조사와 미사와 점토의 특징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 그래서 익경에 따른 토양의 특징을 보면, 자갈은 작물에 유효한 영양분을 전혀 공급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작물의 재배 토양으로서는 부적합하다. 자, 자갈 함량이 많은 토양은 토양 사이에 공간이 넓기 때문에 물이나 공기에 투과가 지나치게 잘 되어서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도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경운 작업이라는 건 땅을 갈아 엎는 작업인데, 이런 경운 작업도 어려워서 작물 재배 토양으로서는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조사는 거친 모래를 뜻한다 그랬죠. 자, 조사는
자갈보다는 익경이 작지만 그래도 입자가 크고 입자가 크다는 건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공국도 같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기성이나 배수성이 매우 좋아서 토양이 쉽게 마르거나 건조해지거나 건조해짐에 따라서 토양이 건조해. 다음에 다시 공부하겠습니다만 건조의 폐해를 입게 돼서 작물이 자라기에 부적정한 토양 환경이다 하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조사는 보수력과 물을 가두는 힘, 보비력, 비료를 보유하는 힘이 낮기 때문에 수분과 양분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기 쉬워서 작물 재배에 부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미사는 부드러운 모래라 그랬죠. 그래서 토양 알갱이가 적당한 크기여서 보수력이 양호하고 통기성과 배수성은 보통 정도의 토양으로 식물에게 적절한 물이나 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토양이에요. 그래서 작물 재배에 가장 이상적인 토양이다. 어떤 것이? 미사가. 그래서 시험에 가끔 작물 재배에 가장 적합한 토양을 고르시오 하는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미사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미사는 토양 구조가 그래도 약간 불안정하기 때문에 비가 내릴 때 토양 침식이나 건조할 때 토양 표면에 얇은 막에 피막이 형성되어서 어떤 배수라든가 급수라든가 하는 것들이 불안해질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 자, 일단 그래서 미사는 작물 재배에 가장 이상적인 토양이다. 하지만 토양 구조가 불안정하고 또 강우 시 어떤 토양 비가 내릴 때 토양의 침식이라든가 건조했을 때 토양 피막 형성 등의 단점이 있다 하고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에 점토입니다. 점토는 입경이 가장 작은 거예요. 일단 분류상 0.002mm 이하의 입경이 작아. 입경이 작다는 이야기는 그 사이에 공국도 거의 없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공국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바람도 통하지 않고 물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계속 급수는 하는데 이 물이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토양이 과습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과습한 어떤 과습으로 인해서 습해는 토양이 축축하기 때문에 작물에 오는 피해를 말합니다. 습해 발생 위험이 크다는 거. 그래서 점토는 작물 재배에 적정하지 못하지만 양분과 수분의 저장 능력은 좋습니다. 왜? 자, 보비력과 보수성이 좋아서 이걸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에 양분과 수분의 저장 능력은 좋아요. 하지만 이 양분과 수분이 직접 작물이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습한 환경이 조성되어서 뿌리 호흡과 뿌리에 신장이 저해돼서 어떤 작물의 재배로는 부적절하다. 그래서 토양 익경에 따른 토양의 특징 중 가장 이상적인 토양은 미사이다 하는 것 정도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토양 입단인데요. 토양 입단이라는 건 토양의 입자, 방금 같이 말씀드린 그런 작은 입자가 뭉쳐서 조그만 덩어리가 되는데 이를 토양 입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양이 입단화될수록 공극이 많아져서 수분 저장력이 커지고 공기의 유통이 좋아져 식물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자, 그래서 입단화된 토양일수록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다.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토양 입단이 이렇게 구성이 됐다면
입단화된 토양 알갱이와 알갱이의 사이를 공극이라고 하는데, 이 공극이 적정해야지 수분과 공기의 유통이 좋아진다 하고 알고 계시면 좋겠고, 작물 생육은 토양 입단화가 촉진될수록 양호한 환경을 갖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토양 입단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떠한 재배법을 사용해야 되는지, 먼저 유기물 사용, 두 번째 토양에 칼슘을 공급해 주는 것, 세 번째 싱근성 작물을 재배하는 것, 네 번째 콩과 작물과 같은 토양 양분을 보충해 주는 피복 작물 재배, 네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촉진 요인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토양 유기물의 사용은 유기물을 분해할 때 미생물의 활동이 증가하게 됩니다. 유기물이라는 건 동물이나 식물의 잔재를 말해요. 그래서 토양에 저런 동물과 식물의 잔재인 유기물을 피복을 해주게 되면, 그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미생물의 활동이 증가되면서 미생물의 활동은 토양 입자를 결합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토양 입자가 결합되어야지 토양의 단립 구조가 입단 구조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토양 입단이 촉진될 거고, 칼슘은 토양 입자를 결합시키는 작용을 하는 비료 성분. 세 번째, 싱근성 작물은 근은 깊을 심자의 뿌리 근자입니다. 뿌리가 깊은 작물을 재배할 때 싱근성 작물의 뿌리 분비물이 토양 물리성을 개선하고 입단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자, 그리고 피복 작물, 콩과 작물은 질소를 토양 내 질소를 결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클로버라든가 알팔파 같은 콩과 작물은 이런 질소의 고정 역할을 통해서 토양 입단화를 촉진한다. 얘도 시험에 가끔 나오죠. 토양 입단의 촉진 요인으로 볼수 없는 것은,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토양 입단은 어떤 구조에서 파괴가 되는지. 자, 입단 구조에 대해서는 시험에서 잘 다루어지는데, 다음 중 토양 입단의 파괴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일단 무리한 경운이나 쇄토. 자, 경운은 뭡니까? 깊이 땅을 갈아엎는 거. 쇄토는 흙을 잘게 부수는 거. 그래, 무리하게 땅을 갈아엎거나 흙을 너무 잘게 부수면 토양 입단이 파괴된다. 자, 입단의 팽창과 수축의 반복. 어쩔 때 입단의 팽창과 수축이 반복되나요? 자, 결빙과 해동이 반복될 때, 아주 추운 날씨에 땅이 꽁꽁 얼었다가 그게 다시 따뜻한 날씨에 해동이 되면서 팽창과 수축이 반복되다 보면 뭉쳐있는 토양 알갱이가 흩어지게 된다. 그래서 입단이 파괴된다. 자, 비와 바람으로 인한 토양 침식으로 토양 입단이 파괴되고요. 이온 중에서는 나트륨 이온이 토양 입단을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금 앞에 지에 토양 입단의 촉진 요인, 그리고 이 페이지에 토양 입단의 파괴 요인에 대해서는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토양 유기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토양 유기물은 토양 중에 그 함량이 높을수록 그 토양의 지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습답은 촉촉한 탑에서는 오히려 토양 유기물이 너무 많은 것이 토양에 해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토양 유기물은 토양의 지력 상승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하는 물질이다 하고 기억하시고요. 자, 토양 중 유기물인 동물과 식물의 잔재는
미생물 작용이나 화학 작용으로 분해가 되면서, 즉 토양 유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그 분해 작용으로 인해서 토양 입단도 촉진이 되고, 분해가 되면 유기물은 그 본래의 형태를 잃고 암갈색이나 흑색 부분으로 변하는데, 얘를 유기물의 부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어떤 밭이나 논을 보면 바로 밑에, 표토 바로 밑에 부분이 검은 암갈색이나 또는 흑색이나 짙은 회색 등으로 바뀌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얘를 부식토라고도 이야기하고, 이 부식토는 유기물의 분해 활동으로 생긴 것이다 하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토양 유기물은 토양에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먼저 토양 유기물은 토양에 있는 암석의 분해를 촉진합니다. 유기물이 분해 과정에서 산을 생성해서 암석의 분해를 촉진하고요, 유기물에는 다량원소인 질소나 인이나 칼륨 등이 있고, 미량원소인 구리나 망간 등이 있어요. 여기서 다량원소라는 건 작물 생육에 있어서 많이 필요한 원소가 다량원소, 미량원소는 많은 양의 원소가 필요로 하지 않지만 없으면 작물이 자랄 수 없는 원소가 미량원소예요. 하지만 토양 유기물은 이런 질소나 인, 칼륨 등의 다량원소와 구리나 망간 등의 미량원소를 토양 중에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아주 영양지고 기름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토양 유기물은 분해가 되면서 CO2,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광합성 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식물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즉, 광합성은 빛과 플러스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나서 산소를 배출하는 그런 작용이 광합성 작용이죠. 만약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하지 않는다면 전부 유조되고 고사가 되는, 그래서 정상적인 발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만큼 광합성 작용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양에 유기물이 많이 있으면 토양 유기물 분해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늘어나서 작물 주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여서 광합성을 조장하는, 광합성을 좋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또한 토양 유기물은 토양 입단 형성에 기여해서 토양 물리성을 개선을 하고, 토양에 유기물이 많으면 토양의 통기력이라든가 보수력이라든가 보비력 등이 증대되는 유용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토양의 침식입니다. 토양의 침식은 토양이 비나 바람으로 인해서 깎여나가는 것을 토양 침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토양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대책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초생 재배를 한다거나, 작물을 재배할 때 둥고선 경작을 한다거나, 또는 작물을 재배할 때 대상 재배를 한다거나, 토양을 피복한다거나, 아니면 작물 사이에 다른 작물을 심는 간작을 한다거나, 또는 유기물을 사용해서 토양 침식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초생재배라는 것은 토양 표면을 초생식물로 덮어서 재배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과수원에 가셔서 보면 이렇게 과수원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나무와 나무 사이를 주간이라고 하고, 나무가 심어진 열과 열 사이를 열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수원에 가서 보면 열간, 즉 나무와 나무 사이에 여러 가지의 초생식물이 심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런 가수원을 초생재배 가수원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초생재배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토양 침식, 비나 바람으로 인한 어떤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토양이 침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초생재배입니다. 이와 같이 일반 경작지에서도 콩과식물 등으로 토양 표면을 넣고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이 초생재배. 자, 두 번째, 둥고성 경작인데요. 둥고성 경작이라는 건 경사지에서 이 둥고선에 따라서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 그래서 위에서부터 비나 바람으로 토양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둥고선별로 작물을 심어 재배하는 방법. 그래서 경사지에서 토양 유실 방지를 위해서 둥고선을 따라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이다. 근데 자, 둥고선 재배와 비슷한 재배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 대상 재배. 대상 재배도 마찬가지. 경사진 토지에서 토양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둥고선에 따라서 이렇게 작물을 심습니다. 대신 대상 재배에서는 작물 재배와 작물 재배, 토양 사이에 초생식물을 심어서 토양의 침식을 방지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 설명을 보면 경사진 토지에서 토양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둥고선을 따라 계단식 농터를 만들고 농터 사이에 일정한 간격으로 토양 피복 작물을 심어서 둥근 띠 모양으로 경작지를 만들어 재배하는 방법이다. 자, 둥고선 경작이나 대상 재배는 비슷한데, 둥고선 재배는 둥고선만 따라서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 대상 재배는 둥고선에 따라 작물을 재배하면서 그 사이에 초생 식물을 심어서 둥근 띠 모양으로 재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토양을 피복하는 방법. 토양을 피복해서 강우 시에 빗방울이 직접 토양에 닿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 우리가 토양 피복법을 토양 멀칭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밭에 가서 보면 까만 비닐로 토양 이를 덮어서 키우고 있는데, 토양 멀칭법은, 자, 토양에 침식을 방지할 뿐만이 아니라 잡초에 생성도 방지하는, 잡초의 생장도 방지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을 피복하면 토양 침식이 예방이 되고요. 다음에 간작이라는 게 있는데, 생육 시기를 고려해서 침식기, 보통 침식기는 비와 바람이 강할 때, 우리나라 기후 환경상 보통 8월 중순에서 9월 초 정도, 태풍이 가장 많이 오죠. 이런 토양 침식기, 이런 시기에 토양이 나지 상태, 토양에 아무것도 심어지지 않은 맨흙 상태가 되지 않도록 작물과 작물 사이에 다른 작물, 간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간자를 써서 사이에 심는 작물이다. 이 사이에 어떤 다른 작물을 심음으로써 토양 나지 상태를 방지한다. 자, 마지막으로 유기물 시용인데요. 유기물을 시용함으로써 토양이 입단 형성이 조장이 됩니다. 그래서 유기물을 사용하면 토양 입단이 조장이 되고, 토양 입단이 조장이 되면 보수력이 높아져서, 보수력이란 토양이 물을 잡고 있는 힘, 보수력이 높아져서 토양 유실량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침식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가장 시험에 자주 물어보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했을 때 토양 침식이 방지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꼭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토양 재배 환경 중 토양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토양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토양 삼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두 번째, 토양 입경 구분에 따른 각 토양의 특성이 어떤 건지, 또 토양 입당 구조를 위해서 어떻게 토양을 관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토양의 유기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재배 환경 중 토양의 수분 환경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를 깨우는 20분 한장 수학의 윤민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지난 시간에도 예고했듯이 삼각형의 내심 그리고 활용인데요. 자, 어떻게 외심의 정의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아, 외접원의 중심. 근데 외접원은 뭐다? 아,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지나는 한 원. 그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겠구나.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걸 못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가서 공부를 해서 내심을 학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내심이 무엇인지 외심과 비교하며 천천히 알아봅시다. 자, 내심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접선을 정의해야 돼요. 원의 접선은 원과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면 이 직선을 원에 접한다라고 합니다. 접한다. 그렇게 이 접하는 직선을 원의 접선이라고 하고 이 직선과 원이 만나는 이 점, 이 점을 원의 접점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 접점이 없다라고 한다면 모르는 사람이야 이런 뜻이잖아요. 원과 직선도 접선, 접점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알 건 뭐냐? 원의 접선은 이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이나 정확하게 몇 도를 이룬다, 90도를 이룬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내심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원 I가 삼각형 ABC 세 변에 모두 접할 때 이런 느낌이에요. 이 원이 AB랑도 한 점에서 만나고 BC랑도 한 점에서 만나고 CA랑도 한 점에서 만날 때 이 원 I는 삼각형 ABC에 내접한다고 합니다. 내접. 그래서 얘 이름이 내접원. 그 다음에 이 내접원의 중심 이 I를 삼각형 ABC의 내심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내심. 내심이니까 내심은 아, 원의 중심이네? 그럼 반지름이 뭐지? 하고 봤더니 이 내심에서부터 각 변에 이르는 이 거리들, 이 거리들이 바로 뭐가 된다? 이 내접원의 반지름이 됩니다. 왜? 우리 접선과 원의 반지름은 수직이었으니까 아, 각각이 접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 IT, IE, IF는 이 원의 반지름이 되고 그래서 길이가 어떻다? 같더라 라는 성질이 가볍게 유추가 돼요. 그래서 내심이 뭔진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찾을까? 우리 외심은 어떻게 찾았죠? 외심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찾았단 말이에요. 그럼 내심은 뭐의 교점일까 하고 봤더니 내심은 각입니다. 세 내각의 이등분선, 즉 각 A의 이등분선, 각 B의 이등분선, 각 C의 이등분선을 쫙 그려봤더니 걔네가 한 점에서 만나고 그 점이 바로 내심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내심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봤더니 이렇게 점 I가 삼각형 ABC 내심일 때 각 X,